수색과 구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신속 대응 팀장을 맡은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대표는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수색 구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번에 파견한 신속 대응팀 외에도 추가 파견 등 필요한 조치는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네팔 홍수와 관련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관련 긴급 점검 회의에서 국민 9명의 소재가 미확인 상태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네팔 정부와의 협력이 또한 중요하다며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락이 두절된 분들 외에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와 보호 조치도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96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13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18%, 1년 전보다 106% 증가한 수치로 시장 조사 기관인 런던 증권 거래소 그룹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921억 7천만 달러를 40억 달러 이상 웃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도 2.22달러로 월가 예상치 2.1달러를 상회했으며 매출 총 이익률은 7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은 89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인공지능 AI가 변곡점에 도달했다면서 실질적이고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제 컴퓨팅이 곧 매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 호실적과 그에 따른 기술주 랠리로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57% 오른 26,541.3으로 마쳤습니다. 엔비디아가 8.74% 급등하며 기술주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2% 오른 53,569.44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72% 상승한 7,730.99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요소인 첨단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우리 기업의 손으로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집니다. SK하이닉스는 현지 시간 27일 미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서 차세대 HBM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기동식을 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건설하는 첫 생산기지로 오는 2019년 하반기부터 HBM 양산을 시작으로 생산 규모는 연간 수십만 장 분량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생산된 적 없던 HBM이 한국 기업에 의해 처음 만들어지는 건데,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 거대 기술 기업들이 SK하이닉스의 Made in USA HBM을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해남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 7시 44분쯤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 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전남 광주에서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해남에서는 지난 14일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이 10차례, 미소 지진까지 포함하면 모두 9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자신의 수업을 수강한 중국인 대학원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시간 강사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어제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피의자 정모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정 씨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정 씨는 애초 검사에 동의했지만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대상자 면담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검사 결과가 향후 재판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 정 씨가 검사를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0: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최소 30% 수준의 성과급과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5일부터 어제까지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8천여 명의 69%가 투표에 참여한 결과 약 96%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HD 현대중공업 노사의 단체 교섭 조정 중지를 결정한 데 이어 파업 찬반 투표까지 가결되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에 노조는 오늘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에 돌입할지를 두고 논의를 진행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점차 전북과 충청권 등 중부 내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영남 지역과 전남 남해안 지역, 강원 남부 지역에 최대 80mm,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는 70mm,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도 곳에 따라 5에서 5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2도, 광주와 부산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7도, 습도는 73%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연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1.6%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시원한 오름세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어제도 전해드렸던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자신감이 반도체로도 소프트웨어로도 연결된 흐름이었는데 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인 시장이 다 좋았다는 아닙니다. 딱 기술주만 좋았고 나머지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어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장중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도 아쉬워요. 지금 코스피가 1% 넘게 빠지면서 6,800선 다시 내려선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지만요. 아무래도 한국은행의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도 이 배경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장률이 좋고 물가가 높고 부동산이 불안하죠.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은 이 금리 인상 괜찮은가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슈퍼 예산과 충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일도 네팔에서 있었는데요. 바로 대홍수입니다. 피해가 이게 어마어마하죠.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참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소식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태현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한 주 동안 주목했던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이번 주 탑2 플러스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오랜만에 뵌 것 같은데 별일 없으셨습니까 그동안?
1: 아, 네. 다행히 별일 없었습니다.
0: 항상 이제는 여름도 끝나고 가을이 한 발짝 더 다가온 것 같은데요. 다들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2연속 인상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은 것. 어제 신현성 총재

0: 이야기를 인용을 해봤는데요. 한국은행이 7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 이걸 보면서 두분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었는데 두분 모두 좀 의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도 의외였습니까?
1: 뭐 사실 어제는 몰린다 안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갈려 있었고 뭐 신현수 총재님께서 이미 쪽 올릴 거란 얘기도 하시면서 모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두번 내리 올리는 게뭐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특히나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다가 유지하다가 금리를 턴어라운드한 거기 때문에 턴어라운드했다는 거는 계속 동결하다가 올리는 그 원래 인하 모드에서 동결하다 올리는 모드로 갔기 때문에
0: 소위
1: 이게
0: 말한 피벗.
1: 피버팅을 한 거죠.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저희 보통 학자들은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데이터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의 요인이 아무래도 유가다 보니까 유가가 가장 큰 요인들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유가의 흐름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상당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막 오르는 거 아니에요? 공급망 단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뭐 일종의 해결될 수 있는 유가 이슈하고 그다음에 금리를 뭐 피버팅한다. 그러니까 바꾼 금리 정책을 바꾼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가계 부채 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은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0: 실제로 한국은행이 이렇게 백투백으로 금리를 인상, 연속으로 금리 인상한 사례가 많지는 않죠.
2: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백투백으로 했을 때는 그때는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제 시장에서는 뭐 이례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0: 과거에 실제로 세 차례가 있었다고 하죠.
2: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0: 신현수 총재께서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금리 인상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킬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동산 때문에 금리 올렸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이 2019조 8천억 원으로 이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2천조 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가계 신용은 직전 1분기 대비해서 25조 9천억 원 늘었는데 이게 2021년 3분기 이후에 5년 만에 가장 큰 최대 증가 폭이라고 합니다. 이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이 부동산 값이 좀 올랐고 가계부채 확산세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실제로 내놨는데 이신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률 이어가면서 가계 차입 레버리지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점이 금융안정 불안 요인이다라면서 사실 이렇게 기준금리로 집값 잡기는 어렵지만 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은 이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 뭐 한국은행이 부동산에 신경을 안쓸수 없는 거는 분명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호미로 막아도 되는 거를 괜히 가래로 막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수님, 그런데 이게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광수 기자 설명을 해줬잖아요. 지금 주담대 6억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15억 이하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제 개편 후폭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갖고 15억 이하 구간에서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1: 아무래도 고액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금으로 좀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뭐 단기적으로 적어도 효과가 분명히 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지역들이 아무래도 이제 강남보다는 그 이외의
0: 맞아요.
1: 지역들, 그
0: 뭐 중랑 뭐 이런데.
1: 중랑이라든지 서울 주변부 혹은 경기권이 이제 가격이 문제가 되는데 그 아파트들이 이제 가격 급상승하는 아파트들이 가격대 한 15억대 이 정도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결국은 층위에 따라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 아파트 15억대가 많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대출 한도 같은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가격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채널들이 나올 수 있다. 더구나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조금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금리가 또 떨어지길 기다리거든요. 근본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오른 것들이 이제 가격 그쪽의 가격 안정에 일부 효과를 좀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그것이 안정이 돼야 아, 흔히 말하는 이 2천억, 2천조 가량의 우리 가계 부채를 좀 줄이는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 성장률 규모로 보면은 가계 부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 뭐 부채란 것이 결국은 경제성 명목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 3%에 경제 성장률 3%면 한 6%는 뭐 예. 우리가 그냥 숫자상으로 늘 수도 있는 이런 건데 이제 정부 건전성 관리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

0: 이런 거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뭐 세금을 통한 뭐 강남의 부동산 가격 안정, 그다음에 이쪽 흔히 말하는 서울 주변비 부동산 가격까지 가격 안정,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까지 이제 도모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중랑구가 지난주에 부동산 값이 한주 만에 0.56%가 올랐다고 하죠. 성북이 0.55%, 강북도 0.55%. 이거는 무시무시한 오름세니까요. 여기 화들짝 놀라서 한은도 나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기준금리가 이제 연 3%가 됐어요. 당장 대출이자 부담, 이거 엄청나게 커지겠는데요?
2: 네, 맞습니다. 이미 굉장히 부담감 느끼는 분들 많은데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영끌, 비투하시는 분들 이자 폭탄 직면하게 됐습니다. 시장 금리 상승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들이 맞물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주담대 금리 상단 7%대로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이자 부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5대 은행 주담대 5년 고정형 금리가 연 4.72에서 7.17%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연 6%대 진입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금투협회에 따르면은 이 고정형 주담대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이 은행채 5년물 금리입니다. 이게 지난 26일 기준으로 이제 지난달 연 4.39%였는데 지난입니다. 이는 한달 전보다 0.07% 오른 건데 한은이 올해 1분기 기준 주담대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에는 차주의 이자 부담이 연간 1조 8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번에 올렸고 또 다음에도 올릴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걱정이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금융당국이 어찌됐든 대출의 총량을 줄여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건 맞잖아요. 자,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연 8%가 된다. 그러면 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은 얼마나 커지게 되는 거예요?
0: 뭐 이제 3억 원 정도 빌렸다고 가정하면은 8% 그러면 한 2,400만 원 정도가 금리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고요. 요것에 뭐한 1%가 오르면 뭐 곱하기 10.5%를 해야 되니까 뭐이한 2,700만 원 내야 된다. 그러니까 한네번 정도 더 올라가지고 지금 두번 올랐어요. 반밖에 안 오른 건데 뭐 2,700만 원 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사실 그것에 반 정도 올랐으니까 2,600만 원, 뭐 그 조금 그반 정도 된 2,500만 원좀 넘는 이런 정도 상황인 거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막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한 0.25%포인트 오르면, 전체 차주 이자 부담이 연간 한 1조 8천억 원 정도 증가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신용대출하고 기타 대출, 어차피 이것도 연동된 것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연간 1조 5천억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한 3조 이상 어떤 이자 증가의 효과는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문제가 되면은 보통 이제 취약 차주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출이 문제가 되고, 뭐 이제 빚을 많이 내서 이제 전세를 산다든지 어떻게 보면 집을 사신 분들이 좀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들이라, 이런 것에 대한 관리 대책 역시 동반돼야 되는 상황이긴 하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1: 자,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자면요. 아무래도 부동산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자, 그래서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부동산 안정이 가능할까요?
2: 이게 세계는 하나잖아요.
1: 네.
2: 세계는 하나여서 이제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장에 영향을 주긴 주는데, 뭐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유동성을 줄이지 않거나 뭐 이러면은 사실 그게 서울 집값이랑 연동이 또 돼서 집값 잡는 게 쉽지 않다. 좀 이렇게 많은 경제학자분들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앞선 사례에서도 그런 게 입증된 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줄지 않으면은 결국 또 그게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괜히 이제 취약 차주만 어려워지고 집값은 당장 일단 잡히진 않고 그냥 좀 주춤하다가 나중에 좀 기회를 좀 모색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부정적인 전망이 한 표 주셨고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0: 뭐 일단 효과는 당연히 있을 건데, 금리를 올리는 게 집값 잡는 데는 가장 큰 효과이다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뭐 11월에 한번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금리를 가파르게 상승하면은 이제 주택 수요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택 가격에는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사실 주거 안정 차원에서는 임대차, 흔히 말하는 전월세가 더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 전월세 문제의 본질은 사실 경기하고 서울의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그냥 아파트 분양된 것들이 많아야 거기서 전월세 물량이 확 퍼지면서 가격이 안정이
1: 그렇죠.
0: 되는데,
1: 신축들이 많아야지.
0: 신축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제 이것들이 전월세를 구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또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월세도 올라가게 되고요. 전세에 대한 금리 같은 것도 올라가게 되고, 이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더 안 오른다고 해도 이미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는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임대차 시장에 대한 우려는 또 심각하고 가격의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제 임대차 시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퀘스천에 뭐 정부가 직면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뭐 하느니 임대차 시장까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광수 기자께서 유동성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유동성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오케이 네. 그건 알겠어. 그런데 정부는 내년에 80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예요. 슈퍼 예산이라고 부르던데 네. 그러면은 돈을 풀겠다는 얘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2: 그래서 통화재정정책 간 엇박자 아니냐 좀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이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시중 유동성을 줄이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축에 나선 상황인데 이 정부는 대규모 재정을 풀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물가가 오른다. 그럼 한은은 또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을 받을 네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 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이제 지난달 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올해 본 예산보다 10% 이상 높이겠다고 네. 해서 이를 적용을 하면 내년 예산이 800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엇박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신현성 총재는 이 재정지출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정책 엇박자가 아니다. 오히려 통화정책 도울 수 있다. 좀 이렇게 설명하기도 네. 했습니다.
1: 이 설명 전 잘 모르겠어요. 재정을 풀면은 잠재 성장률이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0: 근데 사실 이게 좀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일을 네. 이야기하는 건데 보통 네.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이런 것들 이게 당연히 총재님 당에 맞는 말씀을 하신 거고 이게 네. 뭐 정확한 말씀이란 데는 별로 의견이 없는데 이제 당장 내년에 일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라고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재정이 늘게 되면 내년에 물가가 오르게 되고 내년에 물가가 오르게 되면 또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지 않느냐. 특히나 K자 성장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 양극화. 그렇게
0: 예, 양극화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까가 약간의 뭐 보다 더 이제 시급한 퀘스천일 수는 있다.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총재님 당연히 이것들이 잘 쓰이게 되면은 성장률이 늘어가게 되고 성장이 늘게 되면은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이 좀 그러니까 금리가 고금리가 그렇게 고금리가 아니는 예. 체감이 갈 수가 있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 기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무래도 이거 갑자기 내년에 늘리게 되면은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물가 상승에 미치게 되면 단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됨으로써 현재 잠재 성장률이 그렇게 빨리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것의 피해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런 이야기다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제가 제일 싶은 예. 질문은 이거예요. 재정을 푼다고 바로 잠재 성장률이 오르냐.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마다 한 10만 원 정도 나눠줬을 때 아 이 정도로 무슨 물가가 올라 그랬지만 총량이 늘었기 때문에 물가 어찌됐건 올랐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거죠.
0: 뭐 부작용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예. 합니다. 이거는 예. 왜냐하면 지금 통화라 그러니까 통화 물가가 올라서 통화를 금리를 올렸는데 재정 지출을 확장하면은 또 물가를 올리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엇박자 나는 거는 뭐 맞는 사실이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에서 그래서 논의가 나오는 것이 이 초과 세수를 한꺼번에 다 써야 되느냐. 왜냐 슬로우 다운해서 써야 돼. 왜냐하면 빚도 조금은 갖고 이게 밸런스를 보면서 지출을 한꺼번에 확 늘리게 되면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때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갑자기 많이 돈이 풀리게 되면은 재정은 당에 안 쓰면 또 불용이 되면서 사업이 없어지는 이런 케이스가 있기 예. 때문에 한번 예산 같은 것들이 흔히만 고정되게 되면은 이 지출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 갑자기 예산이 늘어났기 이게 돈이 많아져서 예산이 늘린 거는 좋은 이슈긴 하지만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에 낭비적 사업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 있느냐는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속도를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슈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잠재 성장률은 조금 천천히 그다음 내년에 어떤 물가는 조금 빨리 네.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양상이라서 엇박자가 난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엇박자 말씀해 주셨어요. 부동산 잡으려고 금리 인상하는데 정부는 재정을 확대. 이거는 당연히 부동산을 또 자극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이건 엇박자고 내년에 금리 인상 요인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것도 엇박자고 그러면 증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뭐 뒤죽박죽 가는 것 같은데 증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2: 네, 뭐 증시는 지금 이제 뭐 금리 인상이 일단 부담으로 작용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어제 증시가 오르다가 이제 한은의 이제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이제 곧바로 상승분을 반납하는 맞아요. 그런 모습을 예. 보이긴 했지만 다시 또 되돌리는 모습도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는 이제 금리

0: 증시가 아니 뭐 증시가 이제 금리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고 있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제 증시는 아무래도 이제 AI, 엔비디아 실적 뭐 이런 것들을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이제 금통위가 남아 있고 내년에도 이렇게 뭐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증시가 이제 당분간 또 계속 박스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 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당장 오늘도 증시는 별로 재미가 없고요. 이건 아무래도 미국에서 나온 반도체 관세,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반도체 관세는 블러핑 같은데 말도 안
2: 벌써
1: 되는
2: 미국에 많이 투자하라는 얘기로 뭐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얘기를 다 그냥 곧이곧대로 믿으면 그건 바보죠. 아무튼 오늘 밤에 이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도 앞두고 있어요. 우리나라 금리도 중요하지만은 미국 금리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하잖아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2: 지금 일단은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처음 잭슨홀 미팅이니까 또 스타일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금리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그러한 정책을 바꿔서 미래 목표가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통화 정책 어떻게 하게 간다 이렇게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좀 불확실성이 있다. 예.
1: 안할거
2: 안할 거야.
1: 같죠?
2: 거의 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스탠스가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보고 통화 정책을 하겠다라는 게 케빈 워시 새로운 연준 의장이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이제 연준 의 이제 연준 의장이죠. 새로운 연준 의장에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1: 꽤 됐죠, 뭐.
2: 예,
1: 네.
2: 그곳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조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길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물가 그러니까 기준금리 안 오르는 게 좋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정부랑 협조, 그러니까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트럼프 대통령 항시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1: 그분 자기 재산에 채권이 있어서 그래요.
2: 예, 그렇죠. 낮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쉽게 얘기,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조 기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좀 짧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 기조를 한번 정했는데 여기가 잭슨홀 미팅 와서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지게
1: 맞아요.
2: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많이 말하진 않지 않을까라는 의견인 거 얘기를 해도 이렇게 껍데기만 있는 얘기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예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디펜던트. 또 이 얘기 할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 얘기는 저도 할 수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 자, 1부 금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는 기후위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잠시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5: 네, 잠시 한숨 돌리고 바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선 금리 이야기했고요. 2부에선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텐데요. 방송 중에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반영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액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의 밀리에서제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AB7업, 물없이 머리 염고 샤워하는 베리코트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까지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물정액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잠시 뒤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0: 네, 바로 돌아왔습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금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2부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완공을 코앞에 두고 네팔 트리슐리 수력 발전 댐 붕괴. 제가 요즘 저는 새벽에도 뉴스를 하니까 보면은 이 홍수, 대홍수 정말 무섭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지금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의 피해, 우리 직원들의 피해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들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 현재 건설 중이던 수력 발전댐 이것도 완전히 붕괴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고 피해는 지금까지 어떻게 정리됩니까?
1: 네, 지금 대홍수로 인명 피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네팔과 중국 티베트 피해를 합해서 최소 392명이 숨지고 1,400여 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AFP통신은 네팔 경찰 발표를 인용을 해서 현지에서 확인된 사망자가 389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티베트에서 3명 사망했다고 집계해서 전체 사망자가 392명에 이른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네팔에서만 30개국에서 온 외국인 517명이 지금 연락 두절 상태고요. 티베트 쪽 외국인 실종자도 260명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실종된 외국인이 가장 많은 곳은 인도인데요. 인도 외무부는 자국민 288명이 실종됐다라고 밝혔고 미국 정부는 90명과 연락이 끊겼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 남동발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도 지금 직원 9명이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인명 피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이번 대홍수로 교량 80개 그리고 길이 40km에 이르는 도로가 파손되는 등 네, 예. 이런 피해가 지금 예. 발생한 상황입니다.
0: 30분 만에 수위가 9m나 올랐다고 해요. 이런 비극적인 일을 뭐 인간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일은 그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 무사히 발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대홍수가 덮친 곳 우리 기업들이 주도하는 네팔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 수력 발전 사업 현장이라고 해요. 여기가 정확하게 어떤 곳입니까?
2: 뭐 히말라야 지역이라 산악지대에 예. 아무래도 그 고저차가 있다 보니까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물의 힘을 이용해서 흔히 말해 낙폭을 만드는 거죠. 낙폭을 만들어 가지고
0: 유리하구나.
2: 발전을 예. 만들기 때문에 유리해야 되는데 뭐 다시 말해서 낙폭이 큰 데는 그 안에 들어간 터빈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 굉장히 강건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 터빈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들어가 있다. 남동발전 이제 발전소 전체를 운영하는 회사기 때문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거는 뭐 차관 사업, 그러니까 IFC라는 그러니까 월드뱅크 네. 밑에 흔히 말하는 그 ODA 사업을 전용,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이런 기관에서 네팔에 차관을 해준 사업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이런 흔히 말하는 저개발 국가에서는 친환경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환경 전략이 예. 중요. 특히나 히말라야가 있는 네팔 같은 지역에는 아무래도 수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환경 오염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흔히 오토바이든지 전기 오토바이 이런 걸 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게 오염이 쌓이게 되면은 관광 자원이 훼손이 되고 관광 자원이 훼손이 되면은 결국 이 그 흔히 말하는 국가 GDP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력 발전 시설 같은 것들을 굉장히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이것의 효용성이 높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전력 공급망 같은 것들도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력 발전소를 지으면서 한꺼번에 개발을 해주는 방식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네팔에 왜 수력 발전 짓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은 아마 조금 이해가 가실 거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지역에는 친환경 에너지를 예. 만들고 실제로도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0: 때문에 뭐 IFC 같은 국제 기관에서 투자를 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업을 하는 주체로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팔이 수력 발전에 유리한 곳이고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었던 겁니까?
2: 네, 남동 발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수력 발전 적극적으로
1: 예.
2: 뛰어들었었는데요. 이제 뭐 네팔, 파키스탄 등 이런 남아시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악 지역이 워낙 수력 발전으로 유리하니까 이런 쪽으로 뛰어들었었는데요. 낙찰을 이제 뭐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네팔 수도에 카트만두 쪽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북쪽에서 약 70km 떨어진 라수아 지역 그리고
1: 라수아.
2: 트리슐라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UT1, 어퍼스틸리 1이라는 이런 수력 발전소입니다. 10km 길이를 터널을 통해서 340m의 낙폭을 만들어서 이제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216메가와트 규모 사업비는 9천억 원이 투입된 네팔 최대의 외국인 투자 수력 발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201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0년간 사업 개발을 거쳐서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은 2022년에 본격 착공에 들어가서 이제 올해 연말에 완공될 계획이었는데 지금 공정률이 84%까지
1: 거의 다
2: 올라가서
1: 됐었네요.
2: 거의 다 됐었는데 이번에 대홍수로 지금 핵심 치수 시설 대부분을 잃어서 이걸 이제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남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 남아시아가 조금 전에 교수님도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수력 발전에 유리한 환경인 게 한가 보죠.
2: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남아시아는 이 온난화와 기상 이변 영향으로 이렇게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되어 있을 텐데 사실 이렇게 대홍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체계를 좀 갖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팔 정부, 남아시아 국가들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쪽 국가들이 이런 쪽에 대응할 역량이 좀 부족하다
1: 그렇죠.
2: 보니까 그런
1: 돈이니까.
2: 부분들이 이제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면은 원전 관련 기업으로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회사의 해외 발전소 수주 현황은 어떻게 돼요?
0: 뭐 사실 원전 발전 기업은 아니 기업이긴 한데 뭐 저 터빈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게 터빈이라는 것은 발전 시설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고 이제 그래서 수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다른 가스복합 발전, 이른바 화력 발전에 가까운 발전 사업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업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터빈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전소에서는 왜냐하면 이것들 터빈들이 금이 가게 되거나 깨지게 되면은 이 수리가 되게 어렵습니다. 수리가 어렵게 되고 당장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이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터빈의 견고함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크게 만들면 만들어서 터빈 커져야 되는데 그것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기술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는데 모든 뭐 전기 생산 분야에서 상당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는 알고 있고 그 기술의 핵심은 아무래도 터빈 만드는 기술 그리고 전반적으로 연결하는 기술들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주액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뭐 상반기 수주액이 뭐 7조 1천억 원을 기록했고 수주 잔고는 뭐 26조가량 3조 이상 늘어서 26조가량도 하고 있고 오만에는 가스복합발전소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 원자력 발전에 도움을 대고 있고 뭐 베트남의 가스복합발전 프로젝트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하고 있다. 결국은 이 터빈 만드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메가와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터빈 만드는 그 견고함이 훨씬 더 세져야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당 부분 기술을 이 터빈 만드는 제너럴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위망한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기술력은 충분히 있나 보죠?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항상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제 기술력이 있는 그런 한국의 에너지 기업으로 꼽히면서 그러면서 수급도 많이 들어오는 그래서 시가총액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확실히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지금까지 어떤 활동들 많이 왔습니까? 뭐 테라파워나 뭐 뉴스케이파워 이런 데랑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2: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해 카타르 파킹 유닛을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루마 원이나 뭐 나이리아 원 피핑 유닛 이런 등의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뭐 베트남이라든지 베트남의 쪽에서도 가스복합 발전 프로젝트 이런 쪽을 했어 가지고 뭐 베트남 뭐 중동 아시아 이런 쪽으로도 워낙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원전 기업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이제 뭐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전반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테라파워 나트륨 원자로 핵심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원전 통틀어서 뭐 SMR 개발사 이쪽이랑도 협력하고 있어서
1: SMR.
2: 전반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종합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짧게 요거 하나만 짚어보죠. 이번 재해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는 기후

0: 현상들인데 이런 것들이 겹쳐 일어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예전에는 정부에서도 이행 위험에만 보통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이고 얼마 탄소를 감축하지 않으면 이행 위험이 생기면서 국가의 경쟁력 하락 이런 것까지 이어지냐. 뭐 중앙에서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걸 하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거 심해지다 보니까 물리적 리스크,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 위험까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것을 스트레스 상황 같은 것도 걸어보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물리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제일 피해보는 데들은 보험사들이다. 보는 손해보험, 재보험사들 굉장히 피해 많이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뭐 이게 다 비용과 리스크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드릴베이비 이러고 있을 때가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기후위기는 현실입니다. 자, 이번 주 탑3 마지막 보너스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 흔들리자 금, 비트코인 강세. 비트코인. 지금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적이 되게 안 좋거든요.
2: 맞습니다.
1: 거래량도 많이 줄고 그랬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2: 네, 맞습니다. 네. 누가 비트코인 하냐? 아직까지 반도체 안 하고 뭐 그러면서 비트코인 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많이 하지 않아서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최근 갑자기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한 개당 한 1억 1천만 원 안팎의 거래가 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47만 원, 348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지난해 10월 고점 이후에 계속 줄줄줄 흘러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원화 기준으로는 한 8천만 원 후반대, 9천만 원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거래소에서 8만 달러선 회복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1억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최근 한 열흘 사이에 이제 저점에서 20% 넘게 24% 이상 짧은 기간에 급등을 했고 그 상대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은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 이제 가는 건가? 좀 이런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는 배경 을 보자면은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0: 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제 장기 국채를 단기 국채로 바꾸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장기 국채를 이제 사들이면서 수요를 만들어서 가격을 올리고 반면 이제 단기 국채로 바꾸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단기 국채가 어디에 쓰일 수 있게 되어 있냐면 뭐 지니어스 법 때문에 흔히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달러랑 환전 가능성, 1대1로 환전 가능성 있는 코인의 리저브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준비 자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달러를 환전하려고 그러면 채권을 1달러 사라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자연 발생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보통은 어떤 중장기채 같은 경우는 금리 리스크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만기가 길다 보니까 미래 받아야 되는 돈들이 굉장히 많고요. 돈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내가 금리 갑자기 오르게 되면은 이 돈의 가치들이 확확 변하기 때문에 흔히 듀레이션이라고 뭐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듀레이션 효과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리저브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단기채를 가져야 된다. 단기채는 이제 아무래도 가격 변동이 작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장기채를 회수하려고 하고 회수하면 근데 빚이 계속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걸 단기채로 발행을 해줘야 되는데 단기채로 갑자기 많이 발행하면 누가 수요처가 있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이 수요처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사업은 결국 다른 코인 사업의 발전들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업, 뭐 비트코인 혹은 다른 흔히 토큰 사업의 발전까지 굉장히 미국이 주도할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또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맥락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코인 얘기할 때마다 이거 트럼프 일가가 돈 벌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 비트코인 이렇게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스테이블 코인까지 살펴봤는데요. 이게 또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어떤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2: 네.
1: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2: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클래리티 법안은 사실 비트코인 말고도 우리가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 코인이 너무 많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게 코인인지 뭐 증권인지 상품인지 알 수가 없어서 기관 투자자들은 아예 투자 안 해. 그냥 뭐 이 비트코인 ETF만 하거나 이런 식인데 이 클래리티 법안이 되면은 이 코인이 이건 증권이에요. 그래서 SEC에서 이제 검소를 해라. 이거는 상품이니까 이것도 상품 쪽에서 관할을 해라. 뭐 이런 선물로 관할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자산 성격이 개선이 되면은 확정이 되면은 이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이쪽에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게 돈이 들어오면은 비트코인 시세를

0: 아마 끌어올리지 않겠느냐라는
1: 아,
0: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다들 투자자분들은 제발 빨리 클리리티 법안을 통과하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도 한마디씩 툭툭 던져요. 이거 빨리 통과시켜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1: 이게 이해 충돌이라니까.
0: 맞습니다. 본인이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과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 얘기하고 나서 살짝 이렇게 비트코인 시세가 영향을 받는 뭐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 15일에 이제 투표에 나선다고 합니다.
1: 야, 저는 미국 그 말씀하신 내용들 볼 때마다 미국에는 이해 충돌 방지 법안도 없나, 아니면은 있는데 저게 워낙 제정신이 아니라서 다 피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간에 이런 기대감이 겹치면서 월가 쪽에서 투자은행 번스타인 같은 곳에서는 올해 말에 비트코인이 12만 5천 달러까지 다시 갈 것이다. 요거 1억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거 유의미한 전망이라고 봐야 돼요.
2: 비트코인 내재 가치가 없죠. 내재
1: 그러니까
2: 가치가 없다는
1: 코인
2: 게
1: 가치를 전망한다는 게 유의미한 얘긴가?
2: 특히 비트코인 내재 가치가 없죠.
1: 네.
2: 다른 코인하고 달리, 다른 코인들이 특히나 상품으로 쓰이는 코인들, 예를 들어 세탁소 코인 같은 경우는 세탁소에 내가 쓸 수가 있기
1: 네.
2: 때문에 세탁소 가치가 내 가치인데,
1: 그래.
2: 비트코인은
1: 비트코인보다 세탁소 코인 낫다.
2: 거래용인데 비트코인은 거래용인데 거래 쓸수 없는 거래용 코인이라. 왜냐하면 이제 기술이 2008년 기술을 지금 쓰나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데, 비트코인 자체는 내재적으로 바꿀 수가 없,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게끔, 그러니까 업데이트 되려 그러면 가버넌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1: 네네.
2: 거기서 기술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게 만들어 놓은 자산이어서 내재 가치가 없다.
1: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까지 어떤 한계가 있어서 안 쓰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쓰일 일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2: 아니, 기술 업데이트 할수 있는 메커니즘이 코드에 있어야 되는데, 업데이트 할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더리움 이런 데들은 모여가지고 이거를 바꾸자 하고 하면 업데이트가 계속 됩니다. 이더리움 2.0 올라가는 업데이트 버전들이 나오는데, 비트코인은 물론 이걸 파생해서 쓸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 자체는 업데이트가 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의사결정 구조가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 바꾸려면 누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이건 자체적인 프로그램 못 바꾸니까. 그 이야기는 어떻겠냐면,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상대적으로 그냥 수요와 수급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많이 사면 오른다, 뭐 적게 사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용도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 그럼
2: 말은
1: 뭐
2: 어떤 거냐면, 이거를
1: 투기적 자산?
2: 심리적 자산이고, 뭐 어떤 분들이 이게 금과 대체재다라고 믿으면 값이 올라가는 거고, 그걸 그렇기 때문에 투자해야 된다 믿으면 값이 올라가는 거고, 안 믿으면은 값이 떨어지는, 특히나 비트코인은 그런 자산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1: 그냥 뭐 도박판에 가까운 그런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탑2플러스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국민일보의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와, 미쳤다.
4: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우와.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나는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도경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전자상거래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사례, 최근에 유튜브 같은 곳 광고를 보고 해외 쇼핑몰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해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1: 네, 맞습니다. 그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올 상반기에 소비자 상담을 분석을 했는데 총 35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 지난 1월과 비교해서 6월에만 143건이 접수된 걸로 무려 5배가량인 수치인데요. 네. 유튜브 광고를 보다가 해외 쇼핑몰에 접속해서 상품을 구매한 후에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을 배송받고 그 환불을 요청했으나 과도한 환불 배송비 같은 걸 요구받아서 소비자가 환불을 못 받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0: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취소와 환불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았나 보네요.
1: 네, 맞습니다. 대부분 다 취소 환불 관련 문제였습니다.
0: 구체적인 내용은 어땠습니까?
1: 그 특이한 점은 상품을 아예 배송하지 않는 게 아니라

0: 그 상품은 배송하되 광고하고 다른 저품질의 상품을 해외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과도한 환불 배송비를 요구받거나 아예 반품 대신 일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고요.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되거나 반품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판매자와 연락 두절되는 사례도 많이 확인됐습니다.
1: 안 주는 건 아니고 쓰레기를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품목, 연령대에서 피해가 특히 많았습니까?
0: 품목의 경우에는 의류 패션용품이 전체의 63% 정도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약 65%를 차지했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는 이미지나 영상만으로는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가 광고 클릭 시 바로 해외 쇼핑몰로 구매 페이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50대 이상 소비자들은 판매자 정보나 반품 조건을 꼼꼼히 살피지 못해서 이런 피해가 이어진 것으로 좀 추측되고 있습니다.
1: 유튜브 광고는 믿을 게못 되는 것 같아요.
0: 네, 유튜브 광고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게못 되는 건
1: 네.
0: 아니지만, 유튜브에서 자주 보이는 광고라고 해도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광고 노출 자체가 판매자의 상품의 신뢰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광고 내용만 믿고, 판매자가 해외 사업자인지, 그 반품 주소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환불 조건 등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결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이런 피해를 입으면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0: 먼저 즉시 판매자한테 환불을 요구하시고 유튜브 광고 화면에 그 상품 페이지 같은 거 결제한 내역 같은 거 캡처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출하면서 환불을 요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판매자가 연락 두절되거나 환불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요. 해외 구매 결제 시에는 카드사마다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이런 카드는 해외 거래나 사기, 미배송 같은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카드로 결제하시는 것이 되도록이면 좋고 이것도 신청 접수 가능 기한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카드사에 알려서 문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도경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전자상거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4: 고향 등일시.
5: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내륙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남부와 전남 남해안에는 최대 80mm, 충청권과 광주 전남 전북에는 많게는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에서도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31도로 습도가 높아서 여전히 후텁지근하겠네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차츰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두 건의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안성 나들목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다시 안성 나들목 진출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뒤에서 오는 차량들 5km 구간 속도 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기흥 부근부터 신갈 분기점까지 6km 구간 밀리고 있고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아직은 10km 구간 정체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우리나라 인력 9명은 현재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5: 해당 발전소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이었는데 홍수 피해로 향후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6: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70km 떨어진 트리슐리강 상류. 현지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UT1 건설 현장입니다. 좁고 깊은 골짜기라 물을 가두기 쉬워 수력발전 입지로 좋은 곳이지만 물과 토사가 한꺼번에 밀려 내려오면 파괴력이 커져 이번 사태처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UT1 수력발전소의 공정률은 84%.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었지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강물을 발전소 쪽으로 보내기 위해 설치된 위어댐과 인력들의 베이스 캠프 등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7: 현재 상부 웨어댐 부분은 거의
8: 한국 남동발전 산성장 신성장 본부장입니다.
7: 인력들이 있던 베이스 캠프는 거기도 한 90% 정도 소실됐고 지하 발전소는 현재 그쪽은 매몰되지 않은 걸로 지금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6: 발전소 건설은 우리나라의 공기업과 민간 기업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투자와 현지 사업 진행을, 부산 에너빌리티는 설계와 조달, 시공을 맡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9천억 원 정도로 현지 최대 규모고 발전 용량도 216메가와트로 대형급입니다. 완공 이후 남동발전이 27년 동안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피해로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4: 간밤에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의 호실적과 성장 전망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5: 오늘 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잭슨홀 회의 연설을 앞두고 코스피가 관망세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은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네요.
9: 네, 오늘 코스피는 0.95% 내린 6,846선에서 장을 열었습니다. 장 초반 지수는 낙폭을 소폭 키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1%가량 내린 26만 2,500원에서 거래를 시작해 낙폭을 키웠습니다. SK하이닉스도 1%가량 내린 170만 원대에서 거래를 시작해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 등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강세 마감했습니다. 다만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강세에도 눈치 보기 장세를 전개하며 업종 차별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밤 잭슨홀 회의에서 워시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할 예정인데 시장은 그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29% 내린 8

435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잠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수급에서는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오전 9시쯤에는 1381원으로 거래됐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오늘 밤 잭슨홀 회의에서 워시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오면 환율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전 기대감이 줄어들며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8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8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11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0: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1: 현재는 비 예보까지 있어서 추가 피해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히말라야 산악 가이드 출신이죠. 방송인 건비르 만 슈레스터 씨, 또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자, 일단 건비르 씨 소식 듣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혹시 네. 현장에서 지금 현지 그 소식들을 좀 전해 듣는 게 있으십니까?
2: 네, 지금 이제 현재 보도도 계속 보고 있지만 물론 이제 우리 집은 카트만두 지역이라서 가족들은 이제 무사히 잘 계시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산악 가이드도 했고 1년에 몇 번씩 가기 때문에 저기 있는 그 호텔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3: 건비르 네팔 산악 그 가이드 출신 방송인입니다.
1: 이제 산악 가이드셨고 또 해당 그 수아르 지역에도 몇 번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가셨었다고요.
2: 제가 이제 산악 가이드만 아니고 네팔에서 제가 91년도부터 한국 음식점하고 한국인 숙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제가 이제 한국으로 오기 전에부터 저기 왔다 갔다 한 쪽이 수백 번 수점은 가보기 때문에 그 지역 지금 마을이 전체 다 이제 사라지는 상태라서 좀 예, 마음이 무겁습니다.
0: 네, 자세한 현장 상황 이제 차차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까지 실종자가 이미 그 사망자 실종자 포함해서 1,800여 명이 됐고 최대 만여 명까지 늘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4: 그렇습니다. 현지 다리와 교통이 끊겼기 때문에 수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3: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입니다.
4: 지금 어떤 추정된 숫자는 아마 다 허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신 자체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굉장한 그 인명피해가 안타깝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지인, 가족, 친구들 중에서도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2: 예, 지금 물론 이 한국에서 저랑 한 7년 동안 있다가 가는 친구가 저기서 호텔로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 친구로 제가 26일 그 9시부터 계속 전화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되게 이 카트만두에 있는 친구들 또는 친척들한테도 다 연락해봤거든요. 자기들도. 네.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0: 그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뭐 휴대폰을 안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거동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현장에서는 통신이 안 되는 상황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배터리가
2: 네,
0: 없을 수도 있고요.
2: 지금은 이제 예, 지금 3일 차니까 배터리만 아니고 전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배터리는 얘기도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네팔 정부에서 벌써 이제 헬기 통해서 뭐 발전소 이런 거를 가져가면서 준전하면서 이 구조하는 수색 차주분들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배터리 좀 남아 있는 친구들랑 얘기할 때 전화 좀 하지 말라고 지금 이 남는 거로 나 좀 소식 누구한테 줘야 되니까 예. 전화 좀 그만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만 들으면 막 울먹거려요. 예. 예.
1: 저 라수아 지역에 이제 자주 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저 지역이 어떤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피해가 컸던 건가요?
2: 물론 이제 라수아 지역은 진짜 이제 8,000m 랑단룰이란 산 밑에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지금 띠물하고 그 세프로벳이라는 그 마을 자체가 산이 이렇게 네 군데에서 이렇게 있고 네. 그 안에 산 이 강 앞에서 사람들이 마을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게 마을이 탔죠. 사라지는 거죠. 지금은 그런 상태에서 저기서 이제 살아 이 산 쪽으로 넘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말까라고
0: 그 V자 협곡이기 때문에 협곡을 오를 수 있는 상황들도 좀 쉽지는 않다.
2: 네, 맞습니다.
0: 특히나 피해를 키운 게 이게 지금 산악지대였고 V자

0: 협곡이었거든요. 이런 지형에서는 더욱더 대피가 어려운가 봐요.
1: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정도의 규모의 산을 우리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가늠해 볼수 없는데, 1998년 지리산에 폭우가 내립니다. 여기는 폭우는 아니거든요. 그때 지리산 상류에서 내려온 그런 물이 수위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한 90여 명의 사망자, 그 야영하던 분들의 피해가 발생을 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자, 이 정도 규모, 지금 네팔의 규모는 그거와 비교가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그 홍수이면 틀림없는데, 히말라야에는 8,000m급 넘는 산이 주봉이 14개가 있고 위성봉이 2개가 있어서 16개가 있습니다. 그 16개를 세계 최초로 등정에 성공한 분이 한국의 어몽길 산악인입니다. 이분이 2007년에 마지막 봉우리 로치에샤르를 등정하고, 그때 우리 기상청이 일기예보를 지원했거든요. 그 인연으로 이제 우리 기상청에서 특강을 했는데, 그때 이분이 한 말씀이 저는 뇌리에 아주 생생한데, 한라산에 만년설이 녹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2007년이니까 19년 전. 그 걱정이 이번에 이런 사건 현실로 나타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저 라수아 지역이 원래도 저런 피해가, 저런 재난들이 자주 발생하는 곳인가요?
3: 지난 13개월 전에도 저기서 한 18명 정도 실종됐고, 또는 몇 명이 이제 사망도 됐는데, 그때는 밤에 자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나고 나서 네팔 정부에서 자꾸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피해하는 방법을 빨리 만들어자라고 하면서, 네팔의 지금 정부 자체가 확 바뀌는 상태고, 지금 젊은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젊은 분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벌써 중국이랑 협력으로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2: 중국과 협력을
3: 중국과
2: 하니까.
3: 이게 저희한테 중국 쪽에서도, 왜냐면 산들이 저기서 빙하물 녹아가지고 그런 사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알림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과학적으로 뭐가 있을까?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0: 논의가 되던 중에
3: 네,
0: 이런
3: 대동 중에.
0: 사고가 터졌군요. 근데 지금 더욱더 인명피해를 키운 게 지금 이쪽 지역에 순례길에 나선 분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기에 원래 이렇게 다니는 분들
3: 원래
0: 많습니까?
3: 지금 오늘요, 28일이죠. 오늘이 푸른 날이고, 네팔에 오늘이 저 4,000 해발 위에 하늘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에 시바신이라고 힌두교의 순례자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고, 오늘 축제 날이에요. 그 축제 때문에 네팔에 있는 온 국민들과, 또는 인도에서도 힌두교를 믿는 순례자들이 모아서 가는 시전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네팔 분들은 한 4일, 5일 전에 갔다가 밑에서 축제를 한다 하면, 인도족 사람들은 그날이 저기서 도착하고 저기서 머물고 축제를 즐기는 시간 때문에 인도 분들이 많이 가 있다고 보도로 나와 있습니다.
2: 그래서 지금 실종자 10명 중에 뭐 8명 정도가 외국인 관광객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피해가 이제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평지에서의 홍수가 아니라 V자 협곡, 그러니까 그 유입로가 좁은 곳에서 물이 빠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유속이 급격하게 빨라지고 수위도 확 올라갔던 거죠.
1: 그렇습니다. 그 계곡 수위가 9m가 확 높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2: 사람이 피할 수도 없었겠네요.
1: 그렇습니다. 그 속도에서는 저 영상으로 우리가 봤듯이 피할 수가 도저히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발생한 원인이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그 지역이 지금 우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4: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39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히말라야 트레킹이나 성지 순례를 찾았던 외국인 관광객도 수백 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 내용 건비르 네팔 산악가이드 출신 방송인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30대 후반에 결혼 5년 차 전업주부이고요. 4살 딸이 있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친구의 결혼식에서였습니다. 남편은 키가 훤칠했고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대화가 잘 통했죠.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좋은 곳을 여행하면서 매일 설렜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연애와 달랐습니다. 남편은 삼시세끼 다 챙겨 먹었고 매 끼니마다 메인 요리가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딱히 그렇지 않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청소하는 문제나 명절마다 시댁을 챙기는 문제까지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남편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날리면서 신뢰가 깨지고 말았죠. 외도나 폭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었고 지금은 각방을 쓴 지 오래됐어요. 요즘은 한 집에 있으면서도 얼굴 마주치는 게 껄끄러워서 간단한 얘기는 문자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육아도 대부분 제가 도맡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 역시 우리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는 것과 매주 딸을 보여줄 수 없다는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재산 문제도 골치가 아픕니다.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니 재산 분할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한 이후로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면서 생활비를 부담했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대출금도 함께 갚아왔습니다. 저는 최소한 50% 정도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세상이 둘도 없이 잘 통하던 사이였는데 결혼하고 5년 만에 한 집에서 문자로 대화를 하는 사이가 된 상태입니다. 좀 씁쓸하네요. 이준원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요즘에 사소한 갈등이 누적돼서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0: 네. 근데 이번 사연처럼 외도나 폭력처럼 어떤 결정적인 잘못은 없지만 성격 차이로 계속 부딪히고 대화까지 완전히 끊긴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정도만으로 법적으로 이혼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1: 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이혼이 쉽지 않겠지만 그로 인해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상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파탄의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
0: 네.
1: 예를 들어서 각방 사용 기간, 대화 단절의 정도, 부부 상담 노력 여부, 별거 기간 등이 판단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사연자분은 현재 전업주부이고 4살 된 딸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주로 본인이 돌봐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친권 양육권자를 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사연자분은 소득이 좀 없거나 이제 적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양육권 가져오는데 불리할 수도 있을까요?
1: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은
0: 네.
1: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도 고려 대상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0: 네.
1: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자녀와 형성된 정서적 유대관계, 현재 누가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등이 훨씬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됩니다.
0: 네.
1: 만약 자녀가 어릴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양육 환경을 유지해주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양육비도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양육비는 보통 어떤 기준으로 측정이 될까요?
1: 양육비는 보통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부 합산 소득, 자녀의 연령, 거주 지역, 질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0: 네, 그럼 만약에 이혼을 한 이후에 상대방이 이제 핑계를 대면서 양육비를 제때 안 주면 그때는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주세요.
1: 네,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는다거나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서 상대방이 이행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감치 처분이나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면접교섭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사연자분은 아이를 이제 데리고 집을 나가면 당분간 남편한테 딸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부부 사이가 나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1: 네,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고유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0: 네.
1: 따라서 단지 감정이 좋지 않다거나 보기 싫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동학대, 폭력성, 정서적 학대를 가하거나 알코올 중독, 자녀 납치 우려 등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의 면접교섭권의 제한, 변경 또는 임시정지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법원은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0: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재산 문제도 좀 짚어보죠. 남편은 아파트가 본인 명의니까 나눠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사연자분은 전업주부입니다. 전업주부인 아내도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 분할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네,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생활 중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0: 네.
1: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해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하고 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기여도를 법적으로 높게 인정합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지속된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에는
0: 네.
1: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보통 30%에서 50% 수준까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리고 혼인 전 가족 가지고 온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 해당 재산을 유지 감소 방지하는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0: 네. 근데 이제 기여도 따질 때 이제 사연에서는 남편이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봤다.

0: 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배우자가 혼자 결정해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은 채무가 생겼다. 이런 부부가 함께 나눠야 될까요?
1: 혼인 중 발생한 채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타산에 포함되는지는 그 발생 원인과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주거 마련, 생활비 잔여, 양육 등 일상 가사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부부 공동의 비주로 보아 재산분할 시 자산에서 공제됩니다.
0: 네.
1: 하지만 배우자 일방이 상의 없이 개인적인 사치, 유흥, 주식, 코인 등 위험 투자, 도박 등으로 발생시킨 채무는 채무자 개인의 소극 재산으로 보아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 네, 뭐 위험한 투자 도박은 제외된다고요.
1: 네, 따라서 이혼 시 해당 빚은 빚을 진 당사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지만
0: 네.
1: 이 채무가 정말 개인적인 이유로 발생했는지는 꼭 입증을 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로 추정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외도나 폭행 같은 명백한 잘못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이 되고 각방 생활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합니다. 이제 양육권은 경제력보다는 자녀의 복리와 기존의 양육 환경이 중요하고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주 양육자라고 하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올해 하반기 화제작 영화 오디세이 개봉 이후 예매 전쟁이 벌어졌었는데요.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IMAX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두 자리에 무려 35만 원을 부르는가 하면 자동 입력 프로그램 이른바 매크로를 이용해서 표를 쓸어 담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티켓 안 표는 대작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 문제는 현재 영화표에 온라인 안표를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영화관 앞처럼 현장에서 정가보다 비싸게 표를 되팔았다면 경범죄 처벌법상 안표 매매에 해당해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끼리 웃돈을 얹어서 사고 파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연이나 스포츠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표를 사들여 비싸게 되파는 행위를 별도 법률로 규제하고 있지만 영화 티켓은 아직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영화관들도 비정상적인 예외나 부정거래를 적발하면 계정 이용을 제한하는 등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영화 안표도 공연이나 스포츠처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자이언티의 미안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2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비슷하긴 한데요. 습도가 높아서 더 무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일요일에 특히 남부지방에 장마처럼 비가 쏟아진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안전에 대해서 더욱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월호, 이태원,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겪으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관련법 제정 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 만인 올해 5월 26일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보호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죠. 오늘은 이 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국민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아보겠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Querido bel 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안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상 속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행정안전부가 함께하는 안전한 라디오. 오늘 안전한 라디오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부터 안전산업박람회 소식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행정안전부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 모셨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 박형배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로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안전예방정책실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재난안전예산사전협의 또 안전기준관리 등을 통해서 정부의 안전정책을 총괄하고 있고요.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보행자 안전 또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현장에서 경찰, 소방의 주통신망으로 활용되는 재난안전통신망과 AI나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도 총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안전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안전하게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난 6월입니다.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법이죠. 생명안전 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구체적인 배경 설명해 주시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1: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재난에 더해서 자살 또 산업재해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져 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그 결과 세월호 참사 12년이 지난 올해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에 담긴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문화하고 국가의 생명보호 책무와 피해자 권리 보장을 명시했습니다. 두 번째,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고 또 5년마다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새로운 법령과 정책을 만들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안전영향 분석평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고요. 끝으로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두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0: 생명안전기본법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지금 안에 담긴 내용을 짚어주셨는데 이제 국민이 느낄 때는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내가 도대체 뭘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평상시에 국민의 안전이 보다 두텁게 보호됩니다. 그 안전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임에도 그동안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는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처럼 국민이 국가의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안전권이 법률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됩니다.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주요 생명안전 분야에 대해서 정책 기본 방향과 목표 등을 담아서 범정부적인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는 안전영향 분석 평가를 실시해서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자의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그동안 대형 참사나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잘못인 것처럼 치부되거나 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구조와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또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까지 규정했습니다. 또한 생활, 의료,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담겼고요. 마지막으로 사고 조사가 빨라집니다. 그동안은 큰 사고가 나면 특별법을 만들고 또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으로 조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국무총리 소속 상설 독립기구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진상규명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재발방지 대책도 더 빨리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생명안전기본법은 그러니까 안전권. 이 명시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안전권을 이제 명시한 건데 지금 어떤 사고가 나서 그 이후에 사고에 대한 처리라든가 뭐 처벌 조치라든가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한다든가 이제 요거는 당연히 이루어질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이 더 강화되고 명시된 건 알겠는데 이 생명안전기본법 내에 사실은 사고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방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는 거죠.
1: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안전 종합계획이라든지 안전의 분석 평가 제도가 그 예방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동안 어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어떤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할 때 이게 우리 실생활에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했습니다.

0: 이런 것들을 충분히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예방 대책을 좀 강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생명안전기본법은 그럼 기본적으로 뭐 어디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어떤 기업 같은 데도 그렇고 다 적용이 가능한 거네요. 무언가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고려하여 만들어야 된다는 거네요.
0: 예, 그렇습니다. 뭐 정부뿐만 아니라
1: 그렇죠.
0: 지방정부 또
1: 법이니까.
0: 공공기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1: 당연한 거죠. 법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제정된 게 얼마 되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것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0: 네, 실제적으로 그법 제정은 6개월 후인 12월 3일에 공식적으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법 시행이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단계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7월 28일 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이제 이미 출범을 하였고요. 또 현재는 그 피해자나 안전사고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담는 그 시행령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협의를 거쳐서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내년 6월에 출범하는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구성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5년 단위 생명안전 종합계획도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야 하고요. 새로 도입되는 안전영향 분석 평가도 평가 대상과 방법, 그 절차 등을 미리미리 구체화해서 시행과 동시에 혼란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 네, 생명안전기본법이 6월부터 제정이 되어서요. 이제 국민의 안전권이 기본권으로 명시됐습니다. 우리 모두 기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어디에서 크고 작은 뭐 단체든 어디든 개인도 마찬가지고 뭘 만들거나 뭐 행사를 진행하거나 뭘 하더라도 반드시 이 생명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준비해야 된다는 거.
0: 네,
1: 이거는 다
0: 그렇습니다.
1: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안전이 좀 많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좀 우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내일이네요. 행정안전부가 모두의 토론회를 통해서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문화를 논의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0: 네, 이번 모두의 토론회는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문화에 대해서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체적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약 4만 2천 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지하철, 역사 등 판매 운수 시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한 560만 명이 이용하는 꼭 필요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에스컬레이터는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함께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모두의 토론을 통해서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사고를 줄이면서 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또 이용 행태, 또 설비나 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 실제로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많이 나나요?
0: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사고를 보면 총 135건이 발생했고요. 148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사망사고까지도 발생했는데 사망이 4분, 부상이 144명에 이랬습니다. 사고 유형을 보면 넘어짐 사고가 92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사고 원인별로는 이용자 과실이 한 90건으로 전체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피해자 148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7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여 건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때는 많은 주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에스컬레이터를 진짜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게 정말 잘못, 그러니까 부주의하고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0: 그렇습니다.
1: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게 두줄 서기를 강조할 때도 있었고 한줄 서기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도 있었거든요. 원칙이 뭡니까?
0: 그동안 사실 여러 번의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일 월드컵을 전후해서 한줄 서기를 좀 권고했었던 적도 있고요. 또 그러면서 안전사고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두줄 서기 방식으로 이제 바꾸기도 했었고 또 지금 현재는 이제 두 줄 서기 방식이 사실은 이제 국민들에서 체감하기

0: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방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가 내일 오후 1시부터 연세대학교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토론 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실장님도 에스컬레이터 이용하시잖아요.
0: 거의 매일 이용하고 있죠.
1: 걸어가십니까? 서서 가십니까?
0: 아, 이거 참 곤란한 질문인데요.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왜냐하면.
0: 아니, 걸어가려고. 빨리 말 잘못 들었습니다. 서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긴장한 것 같습니다.
1: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네. 게. 그러니까 서서 가는 게 안전한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예.
1: 그러니까 제가 듣기는 한 줄을 서서 가면 한 줄 서기는 한 줄로 설 사람은 서고 급한 사람은 걸어가라는 거잖아요. 길을 터주는 네, 거잖아요.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균형이 안 맞아서 위험하다. 네.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 두 줄 서기가 다 안전하게 손잡고 두 줄 가는 게 당연히 안전한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민의 어떤 시민 생활에서 체감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3대 안전수칙이다라고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손잡이 잡아야 되고 네, 네. 걷거나 뛰지 말아라. 그럼 이거 네. 결국은 서란 얘기인데 네, 네. 그 얘기고 또 하나는 안전선 안에 그 노란 안전선 있잖아요. 네. 거기에 탑승하라는 요거 안전수칙은 네. 여러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내일 토론회 한다고 하셨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거기서 결정 내주시면 안 돼요. 한 줄석이나 두 줄석이나.
0: 저희가
1: 그 너무 답답합니다.
0: 저희가 이제 네. 사전 네. 그 설문조사를 국민들에게 했는데요. 네. 뭐 천여 분 이상이 참여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의견이 팽팽합니다.
1: 아, 팽팽합니까?
0: 네. 그래서 지금 거의 51대 49 정도 나옵니다.
1: 뭐가 51인가요?
0: 한 주석이가 51 정도 되고요. 두 줄이 49 정도 되고 그랬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전문가들이 볼 때 진짜 이거가 한 줄 서는 게 안전에 위험할 수 있다라고 확실히 판정이 되면 그건 당연히 서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0: 전문가들은 뭐 거의 이구동성으로 서서 가는 것을 이제 권하고 있고요.
1: 역시 그렇군요. 네,
0: 그러나 이제 다만 이제 특히 출퇴근 시간을 전후로 해서 좀 바쁜 직장인들이
1: 네,
0: 아무래도 이렇게 네,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한 줄 서기와 두 줄 서기. 일단 두 줄 서기가 당연히 안전에는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서서 가시길 바랍니다. 손잡이 잡고 서서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진짜 급할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걸어가시거나 네. 뛰는 건 진짜 위험한 것 같고 네. 이거 내일 토론회가 생중계된다고요? 어디서 네. 생중계됩니까?
0: 그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1: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들어가면 되나요?
0: 아, KTV 유튜브입니다.
1: 아, KTV 유튜브. 여러분 네. 생중계를 한번 보시면서 좀 댓글로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주제거든요.
0: 예, 그렇습니다.
1: 네. 네. 안전 박람회, 그러니까 안전산업 분야 살펴볼 텐데요. 부산 벡스코입니다. 2016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가 열리네요. 이건 어떤 행사인지도 살펴볼까요?
0: 네, 그 다음 주 수요일인 9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2015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의 안전 분야 전문 산업 박람회입니다. 저희가 그 행정안전부가 안전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산업이면서 또 일자리 창출 또 수출로서 국민 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산업이 성장하면 더 좋은 안전기술과 제품이 개발되어서 다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게 됩니다. 결국 안전이 산업을 키우고 또 그 산업이 다시 안전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 이것이 저희가 안전산업을 육성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국내 안전산업의 현실이 아직 갈 길이 멀다 보니 저희가 이런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고요. 올해는 국제 안전도시인 부산에서 첨단 기술의 융합, 안전의 미래를 주제로 340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서 첨단 기술과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박람회에 많이 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거는 안전산업 분야를 살펴볼 수 있는 박람회입니다. 부산 벡스코고요. 2016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입니다. 다음 주부터 열리는데요. 재난안전산업의 지금 현 주소를 본다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0: 예, 24년 기준으로 저희 재난안전사업체는 총 7만 5,195개사가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체적으로 60조 7천억 정도 되고요. 종사자는 한 47만 8천 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꽤 규모가 있는 편인데

0: 예, 다만 산업 전반을 보면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 기업이고 연매출 30억을 넘는 기업은 5%에 불과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전체적으로 작다 보니까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도 판로를 찾지 못하거나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기업이 많을 정도로 기업 혼자 힘으로는 성장하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 정부가 자금 지원과 함께 판로 개척까지 사업 전주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도 이런 취지로 마련하게 되었고, 이 박람회와 함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재난안전 기업 전용 투자 펀드를 조성했고, 또 해외 박람회 통합 한국관을 운영하는 등 세계 시장 개척을 돕고 있습니다.
1: 네. 이번 박람회에서 특히 눈여겨볼 만한 어떤 기술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을까요?
0: 네. 이번 박람회는 크게 4개의 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 첨단 안전 산업관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침수 예측 플랫폼이라든지, 사람 대신 점검하는 로봇, 또 초소형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한 자리에 모았고요. 또 재난 분야별 산업 안전 관화에서는 자연재난이라든지 산업 안전 등 분야별 최신 기술과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이나 중국, 독일 등 9개국 22개 기업이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관도 별도로 마련했고요. 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안전산업관도 별도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 이와 함께 전시를 넘어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 또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글로벌 재난안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는데요. 그 아세안 사무차장님과 유엔 재난위험 경감 사무국 아태 소장님 등 국제기구들도 참여를 해주시고, 또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 대상인 동남아 지역의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세계 각국의 바이어와 현장 상담을 통해서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구매 상담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1: 네. 끝으로 이제 많은 학교들이 개학을 이제 했잖아요.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0: 맞습니다.
1: 챙기세요?
0: 네, 지금 이제 개학 시기가 돼서 그 이번 주부터 한 달간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요. 우리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 725개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합동 점검을 합니다. 교통, 식품, 또 유해 환경, 제품 안전, 불법 광고물 등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5개 분야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통학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속을 집중 단속하고, 통행에 방해되는 적출물과 노후 간판도 정비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운전자와 학부모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어린이는 언제든지 돌발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서는 항상 아이들이 있다는 생각으로 주의해 주시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등하굣길 안전.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투페이스님이 유튜브 댓글에 백화점 보안요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 끼임 사고, 계단에서 내려갈 때발 잘못 디디면 큰 사고 납니다.
0: 네,
1: 네,
0: 맞습니다.
1: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문자로 4939번님은요. 에스컬레이터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두 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도 반영해 주세요. 무게중심 생각해 주세요라고.
0: 네, 맞습니다.
1: 에스컬레이터 두 줄. 그러니까 한쪽 한줄 서게 하면 이제 무게중심이 안 맞으니까
0: 네.
1: 실제 이제 그런 이야기가
0: 사실
1: 있어서.
0: 그 문제 때문에
1: 네.
0: 고장이 많이 납니다.
1: 아, 한줄 서기를
0: 네,
1: 하니까요.
0: 한쪽으로 치우치다
1: 무게중심
0: 보니까. 네, 그래서
1: 때문에요.
0: 고장이
1: 그렇군요.
0: 나면 바로 고쳐야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이거 고치는데 이 주요 부품들이 중국이나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수리하는데 한달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이걸 아직도 안 고쳤어? 하고 이렇게 불편을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1: 네.
0: 차원에서도 사실은
1: 그러네요.
0: 두줄 서기를 좀 많이 참여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무게중심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면 또 안전이 바로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0: 네,
1: 직결되니까 여러분
0: 그렇습니다.
1: 에스컬레이터 이용하실 때 앞서 밖에서 의견 들어왔습니다. 계단으로 가시라.
0: 네.
1: 시간 여유 있는 분들 에스컬레이터로 양쪽에 손잡고 두 줄로 그냥 서서 쭉 올라가시고 네. 내려가시고 급하신 분들 옆에

0: 계단 이용하세요. 자, 계단을 이용할 때 힘들다? 평소에 운동하세요. 예, 근력 운동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렇게 에스컬레이터는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내일 모두의 토론회에 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한, 40초 정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청취자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생활 속 위험 요소를 발견했으면 꼭 신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금이관 축대라든지 파손된 시설물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0: 안전신문고.
1: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속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운전하실 때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에서 꼭 속도 줄여주시고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주변에 사람들 지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폭염이나 태풍 같은 재난 상황별 행동 요령을 미리미리 익혀주시면 위급한 순간에 나와 주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안전은 정부의 노력만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 휴레

0: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나오실 때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입장 거봉 포도휴게소에서 안성 나들목까지 7km 구간 오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흥 부근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6km 구간 밀리고 있고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아직은 10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가는 길 화도 분기점부터 서종 나들목까지 3km 구간 정체입니다. 127년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팔과 중국 접경 지역 대홍수의 사망자가 400명에 육박하고 실종자는 1,400명을 넘겼습니다. 네팔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389명, 네팔과 티벳 지역 실종자는 외국인 777명을 포함해 1,468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우리 국민 9명의 생사도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한국인 10명 가운데 9명이 헬기를 이용해 안전지대로 이송됐고 오늘은 카트만두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오늘부터 실종된 9명에 대한 본격적인 수색작업에 나섰는데 정부는 앞으로 수색과 구조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단 오늘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네팔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구조대를 추가로 보낼지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대규모 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네팔 대사에 박재경 현 주 짐바브웨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주 네팔 대사관은 전임 박태영 대사가 최근 주 이스탄불 총영사로 발령나 이임하면서 대사 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팔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고 한국인 9명이 실종되면서 대응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청와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기준과 관련해 시행령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시행령은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침 적용 이후 현장 변화를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금리 상승에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3년 넘는 연체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 차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4분기에 구체적 방안을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지 석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에 대한 장례가 오늘 발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경찰은 장 씨 실종 신고를 연락에 닿았다며 허위 종결한 부경장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어제 오후 빈소를 찾아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통보해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남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 7시 44분쯤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 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전남 광주에서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립니다. 강원 남부와 영남, 전남 남해안에 최대 80mm, 충청과 호남에 10에서 70mm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저녁까지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대전 32도, 대구 3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지만 습도가 높아서 무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에 장마 수준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청첩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듣는 고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을 얼마나 넣어야 하나일 겁니다. 하얀 봉투에 정성껏 담아 결혼식장 입구에서 건네는 이것. 결혼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돈으로 대신 전하는 오래된 방식인데요. 문제는 늘 적정 액수입니다. 너무 적으면 서운하고 너무 많으면 부담되고 요즘은 10만 원 내면 욕먹는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결혼정보회사 조사에서 미혼은 평균 13만 원이, 기혼은 평균이 그 두 배가 넘는 29만 원이 적당하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을 정할 때 기준으로는 당사자와의 친분 외에도 동행자 여부, 실물 청첩장 여부 등을 살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좋은 날을 축하해주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통장을 얇게 만드는 이것, 무엇일까요? 1번, 연금. 2번, 축의금. 3번, 살금살금. 4번, 대하소금. 구이. 1번, 연금. 2번, 축의금. 3번, 살금살금. 4번, 대하소금. 구이.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얼마를 내야 되나요?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얼마죠? 근데 조사를 보니까 생각보다 예전보다 액수가 많이 올라갔다 싶네요.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조사를 했더니 적정 금액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혼들은 평균 한 13만 원 낸다고 나온 거고, 기혼, 결혼한 사람들은 평균 29만 원이 나왔다는 건데, 아마 기혼은 부부가 함께 가니까 액수가 이렇게 두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은 얼마 내시나요? 여러분이 이것을 정하는, 이 액수를 정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액수를 정하는 기준도 함께 오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주시면서, 이것을 정하는, 이 액수를 정하는 기준 알려주시고, 그래서 나는 보통 얼마 낸다. 요거 함께 여러분 보내주세요. 네, 제가 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저도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고민되거든요, 진짜.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서 여러분의 의견 받겠고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 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바디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 이너 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맺히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우물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보내주세요. 7680번님, 그냥 아는 사이 5만 원, 친한 동료, 친한 친구 10만 원, 가을 오니 대하 소금구이가 먹고 싶어지네요. 라는 문자와 함께 5만 원, 10만 원. 이거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액수인데요. 아까 결혼정보에서 조사 결과 보니까 너무 많이 금액이 이것보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금액보다 높아서 전좀 놀랐습니다. 근데 왜냐면 요즘에 물가도 올랐고, 사실 만약에 호텔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사실 식비도 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4939. 회사에서도 친하진 않지만 이거 내야 될때늘 고민입니다. 참석 못하는 지인은 10만 원, 참석할 때는 20만 원. 더 하고 싶지만 그 정도가 저에게는 최선입니다. 예.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얼마를 줘야 되나를 생각할 때 나의 주머니 사정도 고려하는 건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분 말씀대로 저한테는 최선이에요? 저는 사실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자기한테 최선인 게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축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는 그게 사실은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상대는 그걸 모른다. 이게 문제죠. 5780. 밥값이 비싸서 혼자 가면 10만 원, 부부가 같이 가면 20만 원 됩니다. 밥값이 문제죠. 7601. 저도 6월에서 9월까지 결혼 청첩장을 6개 받았습니다. 친하면 20, 덜 친하면 10, 찐친이면 30 정도 냅니다. 유유 말씀하신 대로 통장이 되어가고 있네요. 6개를 받으셨군요. 아, 인간관계 굉장히 넓으시네요. 3개월 동안 6개 받으셨대요. 한 달에 평균 두 번씩 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와, 이거 참 비정기 지출인데, 이런 비정기 지출이 갑자기 이렇게 툭툭 생기면, 이거 만만치 않은데요. 3861번님, 요즘 음식값이 너무 비싸서요. 저는 참석 안 하고 10만 원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결혼식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혼인신고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집 얻는데 그 결혼 비용을 보탠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도 전 방법이라고 봐요. 아니면 그 식을, 조금 스몰 웨딩으로 하면 작게, 그래서 진짜 친한 사람들, 불러야 될 사람들 몇 명, 가족, 뭐 이런 사람들, 친척,
그렇게 좀 소규모로 하는 것도 방법일 것도 같고. 그래요. 5275, 저는 남의 결혼식엔 그만 가고 싶네요. 아들, 딸아, 나도 이것 좀 받아오고 싶다. 빨리 좀 시집 장가를 가다오. 받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자, 5275번님, 이거 받고 싶으십니다. 예, 빨리 받으실 수 있기를 저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또 받는 입장에서는 또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은 있긴 하죠. 왜? 그만큼 돈이 많이 드니까.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결혼식 때 이거 내죠. 요즘에 미혼은 평균 13만 원, 기혼은 한 29만 원이 적당한다는 한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보내주세요. 1번 연금, 2번 축의금, 3번 살금살금, 4번 대하소금. 9위.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세요. 노래 힌트 속입니다. 예, 이승기 결혼해 줄래?

0: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뜻하는 태움이라는 단어 이제는 익숙하시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태움과 관한 집중 신고 기간을 8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 심사기획과 김회성 서기관과 함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기관님 어서 오세요.
1: 아, 네. 반갑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김혜성 서기관입니다.
0: 오늘 처음 뵙지만 일단 축하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서기관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어제까지 사무관이셨대요. 저희가 어제 원고를 받았는데 사무관님이신 거예요. 근데 어제 승진하셔서 오늘 서기관으로 출연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승진 타이밍도 너무 좋은. 예. 우리 김혜성 서기관님과 그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은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서기관님이 오늘 다뤄볼 주제는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했던 단어고 이게 굉장히 관련 분야에서는 심각한 문제인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그 내용을 해야 돼서 조금 마음이 가라앉긴 하는데요. 먼저 태움이라는 말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집중 신고 기간을 또 운영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네, 태움은 그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말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의료 현장에서 교육이나 지도라는 명목으로 인격적 모욕이나 과도한 질책 같은 행위를 하는 말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없어져야 할 말인데 최근에 태움으로 좀 안타까운 사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 말을 없애고 이러한 행태를

0: 없애기 위해 집중 신고 기간에 나서게 됐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 현장은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곳이다 보니까 긴장감 넘치는 순간도 좀 많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위를 하신 분도 계셨고 문제를 겪은 당사자분들도 거기에 좀 대처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권익위가 집중 신고 기간을 이제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운영하는 목적은 첫 번째로 그러한 행태가 신고 대상인 것, 그러니까 공익 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알리고 그다음에 권익위가 공익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고자를 보호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신고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도 이 태움이란 말 없애서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1: 네. 태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8월 10일부터 시작이고 언제까지인 거예요?
0: 9월 9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1: 그러면 그때 어떤 것들을 신고할 수 있는 겁니까?
0: 크게 세 가지 행위가 이제 신고 대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은 이제 바로 신고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나 아니면 이제 다른 동료들에 의한 괴롭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피해를 입으신 근로자분들이 사용자에게 신고하실 수 있으세요. 그걸 아마 기관 내 취업 규칙이나 이런 데다 있을 텐데 이 신고에 따라서 사용자가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신고한 사람과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그것도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1: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 두 번째는, 뭔가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조치를 요청했는데 조치를 못 받은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니까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불이익 받았다. 이런 경우.
0: 예, 맞습니다.
1: 신고 내용이 이렇다는 건데요. 근데 사용자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사용자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그냥 사업주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업 경영 담당자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한 사람도 포함되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사업주에 의한 괴롭힘에는 이제 민법상 이제 친인척이란다든가 사촌이네 뭐 이렇게 친인척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 친인척이 괴롭힌다 이것도 이제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1: 네. 의료기관도 범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0: 의료기관이 일반적으로 이제 민간 병원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병원이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 이런 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고요. 의료기관 중에 국립병원이나 지역 의료원 같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좀더 신고의 범위가 넓어지는데요. 저희 권익위가 행동강령 이제 주관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기관들은 각자 행동강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행동강령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이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하는 행동. 그래서 이 역시 태움에 해당할 수, 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권익위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의료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우리가 흔히 태움이라고 하니까 그 관련해서 집중 신고 기간을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신고하실 수 있고 신고 뭐 의료기관은 사실 뭐 국립이든 지역 의료원이든 아니면 민간 병원이든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0: 예,
1: 신고를
0: 맞습니다.
1: 하시면 된다고 하면 될것 같고. 민간 병원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러면 뭐 이거는 그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근로기준법이 근거가 되고요. 근로기준법은 이제 고용노동부 소관인데 저희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저희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대상 법률에 근로기준법이 포함돼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이제 뭐 과태료라든가 벌칙이라든가 뭐 다른 행정 처분을 받는 행위들은 공익신고 대상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 신고하실 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뭐 이제 포털이나 이런 데 법으로 좀 검색을 하셔서 근로기준법의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랑 제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살펴보시고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면 공익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신고 어떻게 하면 되죠?
0: 신고는 저희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접수 플랫폼인 청년포털이나 아니면 우편 그리고 위원회 방문 접수도 가능하십니다. 청년포털은 제가 이번에 한번 주소를 좀

0: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네.
0: 예, clean.go.kr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clean.go.kr입니다. 깨끗한 세상을 위해서 그 clean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를 하실 때 한번 상담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국민콜 110이나 아니면 부패신고 관련해서 상담을 해주시는 1398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화를 이제 신고를 해주시면요. 저희가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조사나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첩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신고자분들께 전달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신고로 인해서 불이익 받으신 경우에는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집중신고 기간 아까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얼마든지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저희가 이번에 효율적인 기간을 설정한 것이지만 그 뒤에도 계속 똑같은 식으로 처리가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일단 청년 포털은 주소는 클린.go.kr 영자 소문자입니다. 클린.go.kr 기억해 주시고 그냥 청년 포털이라고 치고 들어가셔도 될것 같고요. 국민콜 110이나 부패신고 1398번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8일부터 지금 말씀하셨지만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이지만 항상 언제든 신고하셔도 된다.
0: 예,
1: 네, 이
0: 맞습니다.
1: 말씀 드리고요. 아까 잠깐 언급은 해 주셨는데 사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괜히 신고했다가 나 오히려 불이익 받는 거 아닌가. 이게 진짜 걱정되실 것
0: 예,
1: 같아요.
0: 맞습니다. 예. 사실 그 신고자분들이 겪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점이 좀 안타깝고 다만 이제 저희가 보호 제도를 잘 갖춰놓고 열심히 갖춰놓고 보호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일단 신고자 신분은 비밀로 보장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를 이유로 징계나 해고 이런 불이익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를 원래대로 원상복구시키는 취지의 보호 조치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생명이나 신체 이런 신변의 위협이 있으신 경우에는 신변 보호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신고 과정에서 만약에 본인이 잘못이 드러난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책임감면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위한 보호 제도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 저희가 이제 좀 안심하고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불안하시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비실명 대리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변호사님 명의로 신고를 하시게 되고요. 저도 비실명 대리신고 사건 한번 처리를
1: 네.
0: 해봤는데 신고자가 누군지 저도 몰랐습니다. 담당 조사관도.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신고자 신분이 보장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청년 포털 기억해 주시고요. 국민콜 110이나 1398번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고와 별개로 또 관련 교육도 하시나 봐요.
0: 예, 맞습니다. 이게 신고로 인해서 문제를 적발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의료기관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행동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뭐 의료 현장이라든가 예비 간호사 교육 현장에서 특강을 실시하고 또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 영상도 만들어서 게시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작년 말에 청년연수원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한 사회를 위한 공익신고 그리고 국민 권익 보장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은 그 태움이라고 우리 의료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집중신고 기간 중이어서 그걸 좀 집중적으로 안내를 해드린 건데 사실은 언제든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거라서 좀 진짜 힘드신 분들은 꼭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조사를 참여를 하시는군요.
0: 예.
1: 이런 일이 점점 뭐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0: 예. 뭐 신고 자체는 그러니까 요 집중 신고 기간 대상인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신고 자체가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많아서인 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해결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 네.
0: 그런 면에서 신고가 많아지고 있고 하지만 저희가 또 열심히 처리를 해서 이런 신고가 발생할 여지를 점점 줄여나가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1: 네,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아,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게 뭐 특정 직군이라든가 현장을 이제 문제라는 취지에서 실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랫동안 관행이란 말로 문제가 됐던 것들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좀 봐주시면

0: 감사하겠고요.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 그리고 그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용기 내어 신고에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신고자 보호제도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 협조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조금씩 아시고 조금씩 조심한다면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노력하고요. 다 함께 노력하고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심사기획과 김회성 서기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5: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0: 국민의 고단한 일상과 아픈 마음을 다정하게 호호 어루만져주고 우리 삶을 더욱 든든하게 채워주는 복지 이야기. 그 앞에서 힘차게 외쳐봅니다. 복지 야호! 힘든 일상에 필요한 복지 정보를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모셨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또 반갑게 나오셨으니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복지야 호. 야호. 예정한 현수엽입니다.
0: 네, 어서 오세요. 처음에 저랑 되게 고민하셨거든요. 이걸 오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예, 지난번에도 너무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네. 자, 오늘은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여쭐려고 해요. 지난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0: 통합돌봄이 아직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1: 통합돌봄은 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시설이나 병원에서 생을 보내시는 게 아니고 사시는 곳에서 집에서 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 10분 중에 한 7분은 자기 집에서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시지만 사실은 그러신 분이 한 1.5명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시설이나 병원에서 이제 돌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생을 마무리하시는데요. 집에 계시도록 하면서 저희가 찾아가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상담을 하고 조사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국가랑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서비스들을 일일이 그분들이 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수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요런 서비스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일일이 다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 알아서 신청해서 제공해 드리는 체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죠. 어르신들이 생을 마감할 때 내가 평생 함께 살았던 가족이 있는 그 집에서 좀 계속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앞서 말씀하신 1.5명이라는 건 10명 기준에서 1.5명이라는
1: 10분
0: 건가요?
1: 중 1.5명.
0: 아, 그러니까요. 서비스 제공 대상을 앞으로 점점 확대하실 계획으로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신청 가능한 그 대상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1: 네, 크게 세 부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어르신 중에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 구체적으로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 또는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셨는데 대기하고 계시는 분, 또는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했지만 안 되신 분들, 또는 이제 막 퇴원하셔가지고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시는 퇴원환자, 또 시설에서 나오신 분, 이런 어르신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0: 네.
1: 중에서 지체장애, 뇌변병 장애인을 우선하고, 세 번째는 노인도 장애인도 아닌데, 이 돌봄이 필요하다, 집에서 사시려면, 그렇게 지자체장이 인정하시는 분들은 저희 대상입니다.
0: 아하, 통합돌봄의 대상은, 그러니까 어르신만 되는 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분들 포함해서 장애인도 가능하고, 또 보실 때 지자체장이 판단할 때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지만,
1: 그렇죠.
0: 돌봄이
1: 네네.
0: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1: 맞습니다.
0: 이런 대상도 앞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인 거고요.
1: 네네. 저희가 내후년에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0: 예. 돌봄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어요. 돌봄 안에는. 그래서 보통은 연세가 많아지면 몸도 아파지고 또 혼자 일상적인 생활도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은 이제 요양시설을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1: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없고 또는 식사가 잘안 되고
0: 맞죠.
1: 이래서 그냥 시설에 가야겠다, 병원에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그것을 사회적 입원, 사회적 입소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시설이나 병원에 가시면 그게 또 건강보험이랑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큰 재정 손실입니다. 이런 분들이 집에 계시도록 도우면서 집에서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재정적으로도 오히려 이득이고 본인에게도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지역 통합 돌봄, 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주최하는 곳은 지자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1: 네,
0: 그러면
1: 맞습니다.
0: 지자체별로 재정 자립도나 좀 환경이 좀 다르잖아요. 지역 내 환경도 다르고. 그렇다면 이 지역 돌봄, 통합 돌봄의 서비스가 지역마다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는 뭐 어떻게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준비가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어르신이나 이런 장애인이 있는 그 숫자가 다르고 또 지역별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뭐 도시 같은 데는 충분하지만 또 농어촌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관도 있고 저희가 각 시군구별로 어르신이 몇 분이고 어느 종류의 서비스의 양이 필요한데 실제로 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기관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이제 곧 발표가 될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각 시군구가 아이고 우리 시군구는 이런 서비스가 부족하네 하고 이제 공급 계획을 세우면 그거에 맞춰서 재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시군구를 차등해서 네.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내후년부터는 실제로 관내의 어르신 중에서 요양병원 입원율, 요양시설 입소율을 줄였는지를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0: 통합 돌봄은 사실 지난번에 첫 시간에 나오셨을 때도 이제 계략적인 우리 국민의 어떤 복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신 바 있고 그때 통합돌봄도 살짝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긴 한데 이걸 좀 이해하기 쉽도록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통합돌봄을 받게 되면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 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려요.
1: 일단은 저희가 기본 메뉴판 이과 특화 메뉴판이 있습니다.
0: 예.
1: 기본 메뉴판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꼭 제공해야 한다라는 게 있는데 이런 방문 요양, 집으로 가서 식사 체류 준비해드리고 이제 돌봐드리는 거 또는 뭐 방문 의료, 집에 의사나 간호사가 가서 의료가 필요하신 분들에는 그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는 뭐 이런 기본 메뉴판이 있고요. 또 지자체별로 지자체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어떤 지자체는 우리는 그 퇴원한 어르신들이 잠깐 중간에서 머무시다가 기력을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중간집 서비스를 하겠다라든지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실 때 병원을 같이 가드리고 다시 집으로 모셔다드리는 병원 동의 서비스를 하겠다든지 특화 서비스들은 지자체가 그거는 특화 메뉴를 개발해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의 상황을 보면서 그거는 달라지겠군요. 어떤 메뉴가 선택이 될지는.
1: 맞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원을 받게 되시는 분들은 어떤 비용적인 부분은 부담은 없나요?
1: 비용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 중이 150이라 해서 대략적으로 한 신청하신 분들 한 7, 80%까지는 비용 부담이 없고요.
0: 어허.
1: 그 위에는 조금씩 차등 부담이 있습니다.
0: 예. 앞서 지역 돌봄 이야기하면서 지자체별로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럴 때 정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완책을 이제 준비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보완이 될까요? 왜냐하면 그 서비스 질의 격차나는 부분은 좀 메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잖아요.
1: 맞습니다. 그 농어촌 같은 경우는 그 어르신들이 많은데 또 띄엄띄엄 살고 계시고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방문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동 거리도 길고 그러다 보니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들은 이게 많은 분들을 빨리 다 봐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득이 안 나고 이런 지역은 정부가 내년부터 국공립 돌봄센터 를 설립을 합니다.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0: 네.
1: 국가가 직접 운영을 하고 국가 재정을 들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곳인데요. 그렇게 국가가 직접 들어가면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그 서비스 공백이 상당 부분 메꿔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뭐 당연히 돌봄 서비스의 어떤 표준 가이드라인은 있겠죠?
1: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별로 다 각각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있어서 질이 담보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내년부터 국공립 돌봄센터도 이제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통합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력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확충을 해야 될까요?
1: 네. 일단 이 통합돌봄을 제공할 전담 공무원, 전담 인력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분들이 지역 내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잘 알고 이 어르신께 무슨 서비스를 연결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올해 5,346명, 전국 시군구가 한 3,500개 되니까 아저씨 그시 전국 읍면동이 그러니까 읍면동도 한 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땄고
0: 네.
1: 이분들을 각 지자체에서 지금 열심히 채용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거의 다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분들이 그 열심히 찾아가고 조사하고 그래서 연결하고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실제로 돌보는.

0: 강사들은 저희가 5만 원, 11만 원, 13만 원, 15만 원의 수당을 드리고 있고, 이분이 또한 60개월 이상 더 근무하시면 선임이라 그래서
1: 아하.
0: 또 직급이 올라가시고 수당도 15만 원더 드립니다.
1: 네네.
0: 또 이분이 다시 근데 그분이 취약지에 잘그 공급이 안 되는 곳에 근무하시면 추가 수당을 또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 이제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질을 높이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 공무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행정 업무를 하실 분도 이제 확충을 하실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요양보호사분들은 그러면 소속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0: 요양보호사분들은 크게는 그 방문 요양기관, 뭐 방문 재가기관이라는 민간 기관이지만 국가나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재정을 받는 그 기관에 소속돼 계시거나 아니면은 복지관 같은 데 소속돼 계십니다.
1: 왜냐하면 앞서 그 처우 개선, 그분들의 전문성 강화나 처우 개선 부분 때문에도 많이 고민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소속에 대한 부분도 좀 일단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이런 것이
0: 맞습니다.
1: 전문성도 그렇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계속 장기적으로 갈 테니까 이제 그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0: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1: 예. 지역사회 돌봄, 통합 돌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은 서비스고 사실은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가 돼서 우리 일상에 우리가 편하게 느끼는 서비스로 완전한 서비스를 정말 정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가족의 부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아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0: 맞습니다. 그 가족 중에 이렇게 돌봐야 되는 분이 한분 계시는 가족들은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알겠지만 이게 아무리 국가가 해준다고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1: 힘듭니다.
0: 너
1: 굉장히 힘들죠.
0: 네,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이게 개인이 온전히 지시는 게 아니고 어떻든 국가가 같이 최대한 많이 돌봐드려서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지금 돌봄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합 돌봄 그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저희가 보면은 나 홀로 돌봄을 하고 계시고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 기반으로 치매 판정을 받으셨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이랑 두 분만 사시는데 이런 국가 서비스를 하나도 이용하고 계시지 않다. 뭐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께 찾아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연결해 드릴 거고요. 또,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도 워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소진이 많이 되셔서, 이런 분들이, 1년에 단 하루라도 해서 연 12회, 또는, 하루 종일, 보통은 방문 요양 3시간씩 많이 받으신데, 하루 종일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 연 12, 24회, 이런 식으로 조금 숨통을 돌리실 수, 숨을 돌리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1: 그 이제 가족 부양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자식이 있거나 그러면 보통은 자녀들이 하죠. 특히 이제 어르신 부양일 경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이제 일상 생계를 하고 일을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족이 하기 이제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한 사람이 도맡아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도 함께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게
0: 맞습니다.
1: 가족이 많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제가 갑자기 뭐가 궁금해졌냐면 우리가 무슨 그 어르신이나 그 혜택을 받게 될그 대상을 보면 누가 봐도 이분은 정부의 어떤 지원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게 너무나 명명백백한데 알고 보니 아들이 있더라. 알고 보니 자녀들이 뭐 경제적 상황이 좋더라. 이러면 실질적으로 자녀들한테 경제적 보조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지역 돌봄 같은 경우에 통합 돌봄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자격 조건에서 현실과 다르게 괴리가 있거나 그런 좀 문제점은 없을까요?
0: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주로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1: 그렇죠.
0: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부양 의무자 기준들이 좀
1: 맞아요.
0: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양 의무자 기준도 정부가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데 이 돌봄 서비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수준이 높다 그래서 못 받으시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주민센터를 가서 신청을 하시고 조사 판정을 받으시는 계획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1: 판정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장기요양 등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0: 장기요양 등급 판정 말고 이
1: 예.
0: 통합 돌봄 신청을 하시면
1: 아.
0: 이분이 어느 정도 돌봄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아까 그

0: 기본 메뉴판과 특화 네네. 메뉴판 중에 체크를 하는 거죠. 아, 이분은 이런 이런 서비스가 필요해서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데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아직 안 하셨으면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1: 아 그러면 지금 자녀가 됐든 본인이 됐든 나 이 지역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다 받아야 될 것 같다 하는 분들 일단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디 찾아가면 돼요?
0: 주민센터 찾아가시면 되고요. 네. 주민센터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아가셔도 됩니다.
1: 가면 이 통합돌봄이 필요한지를 뭔가 판정 등급받는 절차가 있군요.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주민센터와 건강보험 그 관리공단 지사라고 말씀하셨죠?
0: 네. 네.
1: 거기 찾아가시면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찾아내는 역할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발굴해내야 된다. 실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사회에서 뭐 어떤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기관들도 또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좀 그 부분에서 그 연결고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오셔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가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 서비스를 이제 연결을 해야
1: 그렇죠.
0: 되고 그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같이 이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서비스 할 테니 저긴 저 서비스가 되는구나 하고 이게 포괄적으로 돼야 돼서 저희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연결하는 작업을 1차 했고요. 올해는 그 시스템이 연결되는 대상 기관이 더 많아집니다. 종류가.
1: 아, 네.
0: 그래서 다양한 민간의 제공 기관이 어르신의 상태를 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넓히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신청했다고 해서 주민센터 공무원이 혼자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기본 초안은 주민센터 공무원이 잡지만 이것을 통합 사례 관리 회의에 올립니다.
1: 어허.
0: 올리면 각 그 서비스 제공자들과 전문가들이 같이 보시고 이분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판정을 하는 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신청을 원하는 분들이 가서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상태를 보고 이분은 지역 통합 돌봄 서비스까지는 안 하셔도 되겠다 이제 이렇게 판정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시 할 때 그러면은 우리 고객께서나 고객인가요? 고객께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하고 뭔가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연결이 될까요?
0: 네. 보통 그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1: 딱 이제 판정 자체도 거의 다 돌봄으로 가시는 분들이군요.
0: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아예 뭐 서비스를 하나도 안 제공하시는 분은 여태까지 없었고
1: 그래요?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요?
0: 평균 1인당 3.3개의 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그게 다 지역 통합 돌봄 서비스 안에서 다 아울러지는 거군요.
0: 네네.
1: 이 신청하신 모든 분들의 사례가.
0: 네네.
1: 그러니까 통합 돌봄의 아까 말씀하신 메뉴판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네요.
0: 맞습니다.
1: 그렇습니다. 사실 통합 돌봄 제도가 이제 막 시행한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부가 향후 5년간 로드맵도 발표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한 2030년쯤에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있는 모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을 생각하고 계세요?
0: 통합돌봄은 저희가 이제 올해 3월에 시작했지만 이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일본이나 영국같이 이미 잘 돼 있는 나라들 보면 완성된 데까지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큰 나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완성되는 모습을 보면 최대한 늦게까지 살던 곳에서 머무르시면서 이런저런 서비스를 받으시고 또 낮에는 주간보호에 가셨다가 저녁에 돌아오시고 또 말기도 임종 재택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이런 모습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차곡차곡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 물론 어떤 지역 내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입소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쪽에서 충분히 잘 케어 받으실 수 있도록 또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이 통합 돌봄 제도 속에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실 수 있도록 본인의 집에서 이 모습을 좀 구상하고 계신 거네요.
0: 맞습니다.
1: 많은 국민이 누구나 그 순간은 오니까요. 이 서비스에 좀 질 높은 서비스를 다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 끝으로 한 30초 정도 있습니다. 우리 제도와 관련해서 국민께 당부의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네. 누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살다 보면 이제 혼자서는 안 되고 돌봄이 필요하고

0: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아이 자식들에게 부담되기 싫다 하고 그냥 시설이나 병원에 가야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주민센터를 한번 가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맞춰서 어떤 그 지자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이게 통합돌봄은 국민의 건강한 삶, 그리고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오히려 사회적 투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봄이 공백 없이 촘촘히 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시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오늘 SAT 정답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축의금입니다. 축의금. 많은 분들이 축의금 해주셨는데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축하하는 마음으로 많이 가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본인의 사정 속에서, 상식선에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요일이네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옵니다. 박규빈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3: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썽.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고향 특례시.
5: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하늘이 흐린 가운데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남부와 전남 남해안에 최대 80mm, 충청권과 광주, 전남 전북에 많게는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에서도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전주 34도로 습도가 높아서 여전히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차츰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분당 수서로 성남 쪽으로는 탄천 1교에서 수서 나들목 구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니까 일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반대의 도심 방향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 지나 탄천 1교까지 아직은 차량들이 밀리고 있고 한강을 따라 강변문호 구리 방향 월드컵 대교에서 한남대교 까지도 아직은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건천 휴게소 1차로와 이후 안성 분기점 2차로에서 각각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빗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감속해서 안전하게 지나셔야겠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7: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8: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9: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8: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 지대를 휩쓴 산사태와 홍수로 사망자가 400명에 육박하고 실종자는 1,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FP 통신은 네팔 경찰 발표를 인용해 현지에서 확인된 사망자가 389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종된 외국인은 인도 외무부가 발표한 288명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정부도 자국민 90명과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인명피해는 급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팔 대홍수로 직원 6명과 연락이 끊긴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지 대응팀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0시 50분쯤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연인 대표이사 등 8명으로 구성된 긴급 대응팀을 사고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대응팀은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직원 구조와 사고 수습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팔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토사와 암석이 하천 물길을 막으면서 거대한 차단 호수 언세코가 형성돼 2차 재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팔과 중국은 현지 시간 27일 이미 수량이 200만 세제곱미터에 달한 언세코의 붕괴 위험을 경고하며 추가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향후 4일간 국경 쪽 댐 호수에 올림픽 규격 수영장 약 1,200개 분량인 300만 세제곱미터의 물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유입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9월 1일경 호수 붕괴 위험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수자원부는 또 향후 일주일간 추가 강우가 예보돼 있어 호수 붕괴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 지대에서 대홍수가 발생했을 당시 붕괴한 빙하와 토성류가 시속 170km가 넘는 속도로 하류를 덮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천연자원부 전문가는 네팔 쪽 고지대에서 빙하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계곡에 빙퇴석까지 떨어져 나온 뒤 불과 7분 만에 20km를 이동해 지룡항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는 가파른 골짜기를 따라 쌓여있던 토성류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빠른 유속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재난을 막기 위해선 이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남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 7시 44분쯤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전남 광주에서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해남에서는 지난 14일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이 10차례, 미소 지진까지 포함하면 모두 9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지 석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에 대한 장례가 오늘 발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유족 10여 명은 장례 기간 어두운 표정으로 빈소를 지켰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집을 나선 뒤 실종됐고 실종 104일 만에 집 근처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 실종 신고로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 종결한 부경장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대응을 위해 당내 경찰개혁 추진단을 제주도로 급파했습니다. 이해식, 김남희 공동단장을 비롯한 추진단과 김영진 국회 행안위원장이 함께 30대 여성 장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농장을 찾아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이어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을 만나 조사 상황을 살피고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 권한을 100% 행사하는 건 절대 안 된다던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180도 달라졌다고 꼬집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과거 이 대통령은 경찰은 현 권력에 절대 충성할 가능성이 커서 수사권을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했다면 최소 보안수사권이란 견제 장치는 남겨뒀어야 한다며 이를 없애지 않았다면 지금 또 경찰 개혁을 이야기하진 않았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근 경찰 기강과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보안수사권 폐지가 맞았던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경찰관 7명을 추가로 파견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기준으로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있던 검사 3명과 경찰 7명 등 모두 10명이 사무실로 출근해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급적 오늘 안으로 최종 특별검사부 후보군 10명의 명단을 선정해 대통령실에 추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금리 상승에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3년 넘는 연체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4분기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채무 조정 대상은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무담보 채권 가운데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은 다시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진 전남 광양과 순천, 경남 창원과 고성, 부산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9.4도, 습도는 68%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1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쿠팡 측의 거부로 철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정위 출범 이후 기업이 법 적용을 문제 삼아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쿠팡은 가격 맞춤형 쿠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파는 물품이 경쟁 사이트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으로 발행해 최저가로 가격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 비용을 쿠팡이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는 의혹이 포착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건데요. 쿠팡은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거로 왜 조사 7일 전까지 미리 알리지 않았냐며 거부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서다 지난 24일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쿠팡이 이 같은 대응을 택한 배경에는 미국의 통상 압박과 미국 내 로비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6일 열린 국회 예

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1: .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2: 네팔을 덮친 갑작스러운 홍수, 기후변화로 빠르게 녹는 빙하가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3: 이번 참사가 어쩌면 더 큰 기후위기의 서막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데요.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2: 어서 오세요. 뭐 기후 위기 때문에 빙하가 줄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던 얘기인데 특히 네팔이 속한 고산지대가 좀 빠르게 감소하고 있었다고요.
4: 네, 최근 빙하 감소량을 보면 이 규모가 상당합니다. 올해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이 지난해에만 전 세계에서 4,080억 톤의 빙하가 사라졌는데요. 이 손실이 가장 컸던 6개 해가 모두 최근 7년 안에 몰려 있습니다. 이 특히 네팔이 속한 고산아시아에서 빙하 감소가 가장 두드러 졌는데요. 지난해에만 약 880억 톤이 사라져서 전 세계 빙하 지역 가운데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3: 네, 특히 그런데 히말라야에서는 빙하가 녹는 속도가 과거보다 한 두 배 이상도 빨라졌다고요.
4: 맞습니다. 최근 해외 연구진이 40년 동안 히말라야 주요 빙하 650개를 추적했는데요. 2000년 이후에는 빙하가 녹는 속도가 그 이전보다 두 배가량 빨라졌고요. 이런 변화가 이 2000km에 달하는 히말라야 전역에서 나타났습니다.
2: 네. 그런데 올해 말에는 또 매우 강한 엘니뇨 발생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미 달궈진 그 지구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4: 맞습니다. 이 통상 열대 태평양의 수온 편차가 2도를 넘으면 슈퍼 엘니뇨라고 부르는데요. 올해 말에는 이 편차가 3도 가까이 나올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이 역대 가장 강한 수준의 엘니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물론 이걸 히말라야 빙하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순 없습니다. 다만 강한 엘니뇨가 발달하면 이 열대 태평양의 열이 대기로 방출되면서 전 지구 기온을 끌어올리는데요. 이 과거에도 강한 엘니뇨가 나타날 때마다 이듬해 전 지구 기온이 크게 뛰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이미 뜨거워진 지구에 강한 엘니뇨까지 더해지면 이 내년 전 지구 기온이 다시 기록적인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네. 기온이 오르게 되면 고산지대도 이제 눈 대신 비가 올 테니까 빙하가 녹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4: 네, 기온이 오르면서 높은 고도에서는 눈으로 내리던 강수가 비로 바뀌는 현상이 늘고 있는데요. 네. 이 눈은 쌓이면서 빙하를 보호하고 얼음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비는 반대로 쌓여있는 눈을 녹이고 이 빙하 손실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근데 이제 빙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얼어있던 그 산 자체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4: 네, 맞습니다. 이 고산지대에는 암석 틈까지 얼음으로 채워진 곳이 많은데요. 네. 이 기온이 오르면 이 얼음이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면서 암석의 균열이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 계속 지반이 약해지는 거군요.
4: 맞습니다. 여기에 이 땅속이 2년 이상 얼어있는 영구 동토까지 녹으면 이 암석 사이를 붙잡던 얼음도 사라지면서 산비탈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3: 이번 빙하 붕괴 당시에 규모 5.2에 해당하는 진동을 만들 정도로 충격이 컸다는데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이게?
4: 네, 처음에는 이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한 걸로 관측됐을 정도로 강한 진동이었습니다. 이후 분석 결과 이 실제 지진은 아니었고 빙하와 암석이 무너지면서 만들어진 진동이 규모 5.2 수준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이 규모를 가늠해 보면 2016년 경주 지진이 규모 5.8이었습니다. 물론 실제 지진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큰 규모의 움직임이 지진계에 포착됐다는 의미입니다.
2: 네, 한국과는 먼 곳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뭐 전 지구적 그런 재난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빙하가 이렇게 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빙하 호수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4: 네, 이 고산 아시아 전역에서 확인된 빙하호만 3만 1,000개가 넘는데요.
2: 3만 개가 넘는 거예요?
4: 네, 전체 면적은 서울의 3배가 넘습니다. 예. 또 위성 영상으로 보면 히말라야의 빙하호 면적도 과거보다 5.5% 정도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빙하가 녹은 자리에 이 새로운 호수가 생기거나 기존에 있던 호수가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3: 빙하우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 이번 사태처럼 돌발 홍수 위험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4: 네, 산사태나 빙하 붕괴로 이 거대한 얼음과 암석이 호수로 떨어지게 되면 예. 이 욕조에 큰 돌을 떨어뜨렸을 때처럼 이 물이 크게 출렁이면서 밖으로 넘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 제방까지 무너지게 되면 이 막혀있던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하류에 돌발 홍수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실제 고산 아시아에서는 1833년 이후에 700건 정도의 이 빙하우 붕괴 홍수가 기록됐습니다.
2: 네. 전에도 이렇게 붕괴 홍수로 인해서 돌발 홍수가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4: 네, 2021년 인도 히말라야 차몰리에서도 비슷한 일이 예.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2,700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암석과 빙하가 한꺼번에 무너져서 계곡을 따라 쏟아져 내려왔는데요. 네. 이 붕괴 충격은 160km가 넘게 떨어진 지진계에서도 포착될 정도였습니다. 이 붕괴가 커다란 토성류와 홍수로 이어지면서 이곳에서도 200명 넘게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3: 이번 네팔에서도 붕괴 당시에 강한 지진 신호가 이제 발생했잖아요. 이걸 활용해가지고 뭐 미리 예측한다든지 대피한다든지 이건 불가능한가요?
4: 네, 우선 지진 신호가 포착됐을 때는 이미 빙하 붕괴가 시작된 후였습니다. 또 이런 진동은 지진계 신호만으로 원인을 바로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또 홍수가 퍼지는 속도도 빨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불과 30분 만에 수위가 9m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이런 붕괴 신호를 얼마나 빨리 구분을 해서 홍수 경보로 연결하느냐인데요. 최근에는 이 빙하호의 수위와 제방의 움직임, 그리고 빙하 붕괴와 하류의 물 흐름을 함께 파악하고 AI로 지진파를 분석해서 일반 지진과 이 빙하와 암석이 붕괴하는 이 자동으로 구분하는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2: 온난화가 지금처럼 계속 심해진다면 히말라야 빙하는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4: 네, 이 온난화를 얼마나 억제하느냐에 따라 이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예. 이 네팔에 본부를 둔 국제통합산학개발센터 연구진들은 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에서 2도 사이로 막더라도 2100년, 그러니까 세기 말에는 빙하 부피가 30에서 50% 정도로 줄어들 걸로 전망했습니다. 또 온난화가 더 심해지면 이 세기 말에 남아있는 빙하 부피는 20에서 45%에 불과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3: 네, 결국에 이런 재난 자체를 막기 어려우면 얼마나 이런 위험을 알아채고 대비하느냐, 이게 이제 피해 규모를 좀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4: 맞습니다. 지난해에 스위스 블라텐에서도 암석과 빙하가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마을 대부분이 매몰됐는데요. 사망자는 한 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붕괴 전에 이상 징후를 포착해서 주민 300명가량을 미리 대피시켰기 때문인데요. 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재해 위험을 위험과 노출, 취약성 세 가지 요소로 설명을 합니다. 네.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고 산이 무너지는 위험 자체를 당장 없애기에는 어렵지만 조기 경보와 대피로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이 도로와 교량, 주거시설 같은 기반시설들을 강화해서 취약성을 낮추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문제는 이런 대응 능력들에도 국가별로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 관측과 조기 경보, 재난에 강한 기반시설을 얼마나 갖췄느냐에 따라 기후재난에도 이 피해 규모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결국 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또 다른 기후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3: 네, 예. 알겠습니다. 네팔 사태와 기후변화 오늘 자세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잘 들었습니다. 네팔과 티베트를 휩쓴 대참사의 원인이 단순한 빙하 붕괴가 아니라 산의 암반 자체가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수천 년간 산을 지탱하던 영구 동토층이 온난화로 녹아내리면서 빚어진 상상 초월의 재난이라는 이 과학자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5: 위성사진에 포착된 참사 직후 네팔의 트리슐리 강입니다. 원래의 강폭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부풀어 올랐고 불빛은 거대한 진흙탕을 방불케 하는 흑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유명 트레킹 출발지인 샴누 베시를 비롯한 강변 마을들은 아예 진흙에 파묻혀 폐허로 변했습니다. 당초 이번 참사는 해발 5,200m에 있던 거대 빙하가 붕괴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걷힌 뒤 위성 사진으로 드러난 진짜 원인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빙하 아래를 받치고 있던 거대한 산비탈의 암반 자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얼음 덩어리를 통째로 끌고 1.2km 아래 계곡으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과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고산지대의 바위와 얼음을 단단하게 묶어주던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린 것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6: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안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잦아진 폭우가 엄청난 물폭탄을 쏟아부으며 지반을 더욱 무너뜨리는 겁니다. 뉴질랜드 지구과학연구소 지질 학자입니다.
5: 기후변화로 산의 지반 자체가 약해지면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규모 붕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는 한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이 같은 거대한 산 붕괴 사태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2: 네팔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3: 강 상류에 물길을 막고 있는 잔해가 남아있어 2차 홍수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 황석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어서 오세요. 네,
7: 안녕하세요.
2: 네, 지금 뭐 수색 작업과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인명피해 규모가 계속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실종자가 최대 뭐 만여 명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8: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저희가 계속 그 증가하는 실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잖아요.
2: 네.
8: 그 이유는 아마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구조나 우리가 수습이 계속 되어가면서 실종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우려스러운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저희가 자료 화면들을 좀 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 뭐 그 진흙이 이렇게 한꺼번에 덮쳐버리면서 실제 구조하기는 좀 상황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8: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저희가 홍수라 침수 같은 경우에는
2: 네.
8: 물에 의해서 저희가 잠기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구조하는 데 있어서 접근이나 그리고 구조 다양한 방법들이 고려할 수가 있는데
2: 네.
8: 이 토사에 의한 아니면 토성류에 의한 매몰에 가까운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주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요구주자가 있는 지점들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2: 네.
8: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일반 홍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물이 빠지면 시야가 확보되고 좀 수색 작업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갯벌 구조로 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지금 지형 요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8: 1차적으로는 양쪽이 아주 높은 산이잖아요.
2: 예.
8: 그리고 도로가 그 산을 따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프라인이라는 구조선을 도로나 통신선을 먼저 뚫어야 되는데
2: 예.
8: 이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 그렇군요.
8: 밑에서부터 뚫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들이라
2: 예.
8: 그래서 평행하게 뚫을 수 있다라면 구조 작업이 그만큼 용이하고 빨리 갈 수가 있는데
2: 네.
8: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3: 저희가 앞서 자료 화면으로도 좀 보여드렸는데 차량이 일단 중장비가 잘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삽을 들고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구조가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8: 예, 맞습니다. 이게 인력으로 하기에는 지금 너무 상류에서 하류까지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접근로가 있다라면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 접근로를 만들어가면서 지금 구조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2: 예.
8: 그런 점들이 지금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 네. 예. 근데 이제 정부 차원과 기업 차원에서 이제 대응팀을 급파했고 이제 헬기도 확보는 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실종된 한국인들을 찾는 작업도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급류가 휩쓸고 간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있던 위치와는 상당히 달라졌을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8: 아무래도 이제 저희 한국인들이 있었던 지역이라는 부분들이
2: 예.
8: 공사 현장이잖아요.
2: 네.
8: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마 이제 지하 공사 현장도 있고 지상 공사 현장도 있고 숙소도
2: 예.
8: 있는데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조금 안전하냐 위험하냐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갈릴 수도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걸 명확히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2: 어쨌든
8: 겁니다.
2: 어쨌든 수색 범위는 좀 넓게 잡긴 해야겠네요.
8: 일단은 넓게 잡을 수밖에 없는데 접근이
2: 예.
8: 어렵기 때문에
2: 예.
8: 지금 시작은 그 투입구부터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3: 지금 홍수 피해가 큰 네팔에 그 바그마티주 등 중부 지방과 또 티베트 그 산사태 발생 지역에 비가 또 예보돼 있다 그래요.
9: 네.
3: 비가 또 계속 내리게 되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9: 그렇죠. 인공위성에서 보니까 댐들 자연스럽게 막혀서 생긴 댐들이 보이던데
3: 네.
9: 그런 댐에 비가 많이 쏟아지면 넘치게 되겠죠. 그럼 넘치면 댐이 자연적인 댐은 사실 인공댐처럼 단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물이 넘치면 범람하면 함께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물이나 흙 그다음에 암석 이런 것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일단 29일까지 국지적인 소나기 또 뭐 아니면 천둥 번개 그리고 돌풍을 동반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국지성 뭐 집중호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지금 예보가 나와 있는 상태라서 걱정입니다.
2: 네. 근데 지금 이미 한 차례 대홍수 때문에 지형도 흐트러지고 지반도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또 비가 응축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그렇죠. 수 있다는 걱정이 있거든요.
9: 사실 이제 티벳 남부 쪽이 아주 1년에 가장 많은 비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하고 멀지가 않아요.
2: 예.
9: 그러니까 이제 높은 산들이 있죠. 그리고 인도에 이제 몬순이라고 해서 여름철에 이제 많은 아주 뜨거운 열기가 쌓이게 되고 그 뜨거운 열기를 남쪽에서 수증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수증기들이 들어오면서 또 높은 산에 막히면 예. 많은 비를 쏟을 수가 있거든요.
2: 예.
9: 그래서 지형적으로 영향을 지형적인 특성상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2: 원래도 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9: 그렇죠. 지금 우기인데요.
2: 예.
9: 우기에 이제 보통 한 달에 8월에 한 150mm 최고 그 정도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건 평균적인 거고요.
2: 네.
9: 국제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원래 우기면 그 지금 시기가 다른 계절이라든지 뭐 비교를 했을 때 땅 자체가 좀 많이 약해지는
9: 그렇죠. 예, 많이 물러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빙하가 녹게 되면 빙하 자체가 녹게 되면 이제 빙하 때문에 빙하가 물러나면서 노출되는 땅들이 생기죠. 노출되는 땅 속에 얼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얼음들이 마치 시멘트처럼 단단히 묶어놓는 역할을 하거든요.
2: 예.
9: 근데 이게 녹아진, 이제 빙하가 없어지고 노출된 땅들이 녹으면 그 안에 있는 얼음도 녹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부스러질 수 있고. 그래서 조금의 충격에도 많이 휩쓸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베리아, 히말라야 부분에 예. 있는 많은 그런 지형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다.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이제 고산지대에 이제 빙하가 이제 호수가 형성되고 그 호수가 무너지면서 이제 급류가 이제 형성이
9: 네네네네.
2: 되는 건데
9: 네.
2: 그 빙하 호수가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징후라든지 그런 걸 사전에 포착하고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제 가장 그게 궁금하거든요.
9: 히말라야가 이제 굉장히 높은 지대고 예.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접근하기 쉬운 곳. 예를 들면 뭐 많은 시설이 갖춰져 있고 인프라가 깔려 있는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점 기자가 나와서 설명도 해드렸지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란 진동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사전에 조금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어느 지방, 어느 곳에서 언제 발생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그 어떤 전체적인 움직임을 이제 감시를 할 수가 있는데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은 산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응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 네. 지금 뭐 2차 홍수 피해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대규모 홍수 때문에 뭐 강물이 좀 막히면서 자연댐 호수가 좀 형성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향후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이죠. 대량의 물이 추가 유입될 것을 좀 우려를 해서 지금 범람 위험 경고한 상황이거든요. 뭐 3일이란 뭐 이런 기준이나 이런 건 어디서 좀 나왔을까요?
8: 그 지금 기상 상황이나
2: 네.
8: 그리고 그 위치 어느 정도 위치 그리고 개가 지금 생겼을 때 어느 정도 수표 면적을 가지는지
2: 예.
8: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되면
2: 9월 1일쯤이다 예. 뭐 이런 예. 전망을 예. 하더라고요.
8: 그 물그릇의 예. 크기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으니까
2: 예.
8: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했을 걸 생각하고
2: 네.
8: 있습니다.
2: 이 빙하 호수가 이제 터지면서 이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해서 이제 인명피해까지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팔 히말라야를 자주 가는 한국인 중에 한 분이 되겠죠. 엄홍길 대장. 히말라야의 빙하 호수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엄홍길 대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7: 제가 이제 거기를 올 5월 말쯤에 지금 사고 난 그 중국 국경 그쪽으로 해서 그대로 해서 제가 이렇게 그 당시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봤을 때 그 계곡이 많이 좀 이렇게 황폐화 되고 많이 휩쓸려 내려간 흔적도 있고 도로가 일부 유실이 좀 돼 가지고 또 몬순 기간은 그 엄청난 네팔 전 지역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계곡물이 엄청 불어 가지고 막 가혹 침수라든가 도로 유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빌리빌리자 발생되는 일들이에요. 빙하의 이제 세라 같은 게 이것들은 이제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어떤 시한폭탄 같은 거 그런 존재들이죠. 제가 뭐 수십 년간 네팔 그 히말라야 지역을 전역을 다니면서 봤지만 빙하가 녹는 것이 이렇게 눈에 시각적으로 드러날 정도로 막 무서운 속도로 이렇게 녹아서 지금 예, 없어지고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지금.
2: 네. 히말라야를 누구보다 샅샅이 본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몽길 대장. 시한폭탄 같은 거다, 빙하 호수는. 이런 얘기도 했고요. 빙하가 진짜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8: 그래서 눈으로 보셨으니까 가장 정확한 표현이실 거고요. 예. 실제로 수치로만 봐도 저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저 빙하호라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인도 쪽에도 있고 중국 쪽에도 있고 지금 네팔 쪽에도 있고 그래서 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수만 개에 달하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동시에 모니터링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고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지금 위험한 거예요.
2: 그러니까 내 눈으로 확인했다. 빙하가 정말 줄고 있다는데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게 상당히 넓은 지역에 분포가 그렇죠? 돼 있으니까 네. 이런 돌발 홍수의 위험을 안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9: 그렇죠. 이제 빙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규모가 커요.
2: 예.
9: 그래서 빙하가 떨어지면 그 충격파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2 지진과 거의 비슷한 진동이 느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히말라야
6: 공항진 YTN 재난 자문위원입니다.
9: 얼마나 그 빙하가 떨어지는 충격이 큰지를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알래스카의 피어루드라고 계곡이 있죠.
2: 네.
9: 계곡에 빙하가 떨어져서 쓰나미가 생기면 500m까지 올라갑니다.
2: 500m요?
9: 그러니까 50m가 아니고 500m.
2: 아. 예.
9: 그러니까 그런 피어로드 지방의 그런 충격, 그러니까 빙하가 떨어지면서 생긴 충격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거든요.
2: 대비가 불가능한.
9: 그러니까 이번에도 1200m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떨어지면서 생긴 충격파도 어마어마하고
2: 예.
9: 지진이 규모가 5.2의 지진이 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드문 현상인데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빙하가 떨어져 나오는 충격파도 문제지만 이게 이제 물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흘러가다 보면 지형적 영향 때문에 이제 담기는 말하자면 예. 빙하호라는 게 생기는데 이 빙하호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이제 빙하가 많이 손실되기 때문인데 빙하 손실 속도를 보면은 한 연평균 한 3% 정도씩 그렇게 늘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5천 개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은 빙하호가 한 5천 개 정도면 한 1년에 한 150개 정도가 생긴다라고
2: 예.
9: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빙하가 빠르게 녹고 빙하호가 많아지면 그만큼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지는 않죠.
10: 예. 온난화 때문에 이 빙하호가 는다 저희가 뭐 일단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9: 그렇죠. 일단은 뭐 지구가 전체가 더워지니까
2: 네.
9: 그래서 빙하호가 는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더워지고 있는 속도가 문제인 거죠. 속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엘니뇨에서 태평양의 그 수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올해는 지금까지 나타난 해 중에서 가장 더운 해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연초에. 근데 지금 현재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10: 네.
9: 수정을 좀 하고 있어요. 올해가 우리가 경험한 가장 더운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태평양의 수온이 거의 3도 가까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3도 정도면은 우리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2015년 엘니뇨 때 3도 정도 올라갔었는데 그 정도를 넘어설 수 있는 규모로 다가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의 열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 근데 현재 그 네팔 현지에 또 지냈던 분들의 여러 증언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 산악지대 구조 중에서도 이제 저지대에 주로 이제 호텔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실종 직원들도 주로 좀 낮은 지대 지역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8: 아무래도 거주 여건상
2: 예.
8: 그게 저희가 공사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뭐 식품이라든가
6: 황석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8: 도시 타운이 형성된 곳에 주거지를 잡을 수밖에 없고요.
2: 예.
8: 대신 이제 위쪽에는 식수라든가 전력 뭐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숙소를 따로 마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2: 아무래도 고산지대 생활에 좀 익숙한 현지인들이 많이 있었겠군요.
8: 그렇죠.
2: 예.
10: 저희가 피해가 만약에 발생하면 이곳에 이제 V자 협곡이 많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3: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V자 그 꼭지에 있는 아래에 있는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게 맞습니까?
8: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V자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예. 그만큼 얘가 경사가 심하다는 거고 예. 물이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위에서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빠져나가면 에너지가 소산이 되는데 그래서 위쪽에 계신 분들은 도달 시간이 너무 짧아요. 대응 시간이 없는 거고요. 아래쪽에 계신 분들은 갑자기 넓어지면서 얘가 유속이 줄으면 그만큼 거기에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몰 피해는 아래쪽이 많고요. 그다음에 휩쓸려가는 건 상류 쪽이 많습니다.
2: 네. 그래서 일단은 현지 접근을 위해서

0: 그래서 헬기를 이제 확보한 상태고 헬기를 이용한 수색 작업이 이루어질 텐데 공중구비기도 이제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1: 헬기라는 것 자체가
0: 예.
1: 2시간, 3시간 정도 비행을 하면
0: 두세
1: 그들을
0: 시간. 예.
1: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착륙이나 유류를 갖다 놓을 장소도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속 작업을 하려면 공중에서 급유를 하는 방법까지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주 시급한
0: 예.
1: 상황이기
0: 그럼
1: 때문에.
0: 동시에 헬기랑 가게 되나요? 어떤 방식을 취하게 되나요,
1: 그러기는
0: 보통?
1: 쉽지 않을 겁니다. 헬기
0: 예.
1: 특성상 위에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제트기나 이런 것처럼 공중급유를 동시에 하기는 힘들 거고요.
0: 예.
1: 대신 공중급유기하고 얘하고의 어떤 좀 정적인 상태에서 급유를 하는 방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0: 예.
2: 그 헬기를 활용을 하더라도 그 주변에 헬기가 만약에 내릴 곳이 없으면 한명한 명을 구조한다든지 이런 데 시간도 정말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멀리 가야 되니까.
1: 그렇죠. 헬기로 사람을 이송을 한다든가 물자를 이용을 해서 그걸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한다라면 대규모 작업이나 신속한 작업이 되는데 헬기 자체가 베이스 캠프가 된다라면 거기에 이제 구조 인력도 한계가 있고 물품, 비상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0: 앞서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살펴봤지만 물론 빙하 호수 이런 좀 영향도 있을 거고 또 산맥 자체의 그 영향이다라고 또 분석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1: 그 산맥 자체의 영향이라는 거는 워낙에 여기는 말 그대로 평균 고도가 4, 5,000m씩 되는 그리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정도의
0: 예.
1: 그 지반이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그만큼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낙석이나 빙하에 의한 피하들, 그다음에 호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이 내려오면서 막히는 자연 형성된 댐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지금 예보한 것도 그런 거거든요.
0: 예.
1: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뚫어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 산의 지반 자체가 과거보다 상당히 약해졌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지역 자체가 기후변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에 있던, 우리가 얼음이나 이런 것들이 위에서 자중을 아주 오랫동안 누르고 있다라면
0: 네.
1: 여기는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0: 예.
1: 계속 자중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거동의 불안정성이 생깁니다. 그렇게
0: 예.
1: 되면 우리가 대규모 사태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2: 기후가 변화하면서 뭐 조금 전에 수온 변화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복합 재난이 좀 늘어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분석들도 있어요.
3: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재난 그러면 기후 때문에 오는 재난, 그러면 뭐 폭염이다, 아니면 폭우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대응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어려워진 거죠. 왜냐면 폭염만 해도 뜨거워지면 건조해지잖아요. 땅이 건조해지면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산불 굉장히 비상이 걸렸고. 산불이 이어지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무들이 다 타버리면 노출이 되죠. 쉽게 노출이 되죠. 그럼 비가 오게 되면 또 홍수가 쉽게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폭염과 산불, 폭우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재난, 한 재난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난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게 안정화돼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며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피해를 뭐 감수할 정도가 아니라 어쩔 대응 손쓸 수도 없는 그런 재난들이 이어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재난, 이 기후에 따른 재난은 복합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책도 아주 면밀하게 세세하게 세워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네.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우리 대응팀이 현지에 갔기 때문에 그곳 날씨와 상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2차 재앙이 올수 있다라고 하면서 9월 1일을 지금 예보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소나기와도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3: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게 되면 그게 이제 물이 넘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워닝, 그러니까 예고가 들어가 있는 그 빙하호 같은 경우에는
0: 예.
3: 200만 톤 정도가 담겨 있는데 쏟아지는 물이 300만 톤, 그럼 500만 톤이 되니까 그게 넘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쏟아진 물이 2천만 톤 정도 되니까
0: 예.
3: 그중에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현재 모든 시설들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복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복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또 이어지게 되고 또 추가 피해가 있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8월이 물론 우기지만 9월까지도 비가 올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0: 예.
3: 그 우리 구조대도 그렇고 구조하는 분들도 그 날씨나 또는 주변 환경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무래도 추가 피해 가능성이 계속 남아있는 한은 그 구조 작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3: 그렇겠죠. 예, 뭐 산세도 험한 데다가 여기저기서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져 있는 상태라서 비단 빙하호뿐만 아니라 예. 좀 전에 우리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 말하자면 산이 아주 메말라 있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0: 정말 우려스러운 비예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현장 상황에서 지금 소나기까지 온다면 헬기가 뜨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일단 헬기든 비행기든 가장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예. 시야 확보가 안 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람이 좀 많이 여기가 이제 계곡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바람이 좀 심각하게 분다라면 헬기는 절대 뜰 수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강우인데요. 강우가 뜨게 되면 이제 주로 그겁니다. 시야 확보도 안 되지만 착륙이나 어떤 구조 작업을 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겁니다. 물살이 흘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가장 지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 조금 애초로 돌아가서 예. 이 지역 자체가 물론 이 낙차가 커서 뭐 수력 발전하기 유리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런 어떤 뭐 빙하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발전소를 짓기 좀 혹시 좀 부적합하지 않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에서 발전을 하기 좋다라는 의미지 위험하지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당히 위험한 지역은 맞고요.
0: 예.
1: 대신 발전소를 지었을 때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지역이고 그리고 좀 안타까운 점들은 이쪽 지역에 대해서 계측한 기록들이 있어요. 상당 부분 아까 진동계라든가 지진계를 이용을 해서 연구는 됐는데 그래서 유명한 저널에도 실리고 지구물리학회 같은 저널에도 실렸는데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실용화가 안 됐다라는 측면은 그만큼 실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적인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갔다는 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적인 측면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 저널에 실렸다는 게 그 지역 자체가 좀 그 상대적으로 많이 위험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단 말씀이죠.
1: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연구들을 이제 조금 하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빙하 연구는 아니고요. 계곡에 상류에 비가 내렸을 때 하류에 유원지에 계신 분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밑에서는 비가 안 온 거예요. 상류에만 오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할까?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진동계나 지진계들을 이용을 해서 상류에 진동이 발생을 하면 이제 하류에 분명히 위험이 있을 거다 같은 원리거든요. 여기도 이제 이런 여기는 워낙에 이제 크잖아요. 뭐 5.2 정도 이렇게 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진동계를 촘촘히 박아서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도달 시간이나 예보 확률 정도. 근데 이게 2008년에 됐고 그 뒤에 연구가 끝나고 나서 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국에서 연구가 됐으면 자국에서 필요한 시스템을 갖춰서 이건 공적인 부분이잖아요. 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 구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국가적인 역량이나 예. 이런 부분에서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0: 뭐 지진이나 홍수는 좀 예측이 안 된다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이 물론 뭐 히말라야 산악인 히말라야를 타는 산악인들도 있겠지만 트레킹 지역으로도 상당히 좀 유명하다고 하던데 관광 산업에도 당분간은 상당히 좀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1: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저렇게 우리가 저지대에 지금 막 휩쓸려가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버스도 있고 그다음에 호텔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관광산업 목적으로 저지대에 좀 광범위하게 건축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호텔도 좀 지어져
1: 예,
0: 있고
1: 예, 그리고
0: 하더라고요.
1: 여기가 예. 베이스 캠프고 숙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0: 예. 예.
1: 그렇고 여기가 이제 나름대로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지금 관광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또 예. 성지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개발이 많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0: 네. 끝으로 공황제 위원님께 네. 이걸 좀 여쭤볼게요. 뭐 네. 자연이 주는 경고다 이렇게 이제 보는 네. 분들 많고 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건 정말 오래전부터 그렇죠.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온난화 지수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3: 네.
0: 예.
3: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재난을 처음 겪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뭐 더워지고 있고 열병을 앓고 있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게 어떤 형태로 어느 지역에 나타날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죠.
2: 네.
3: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게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는데
0: 예.
3: 그 알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꾸준히 물론 이제 국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0: 날씨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 황석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TV로 방송되는 뉴스 듣고를 YTN 라디오로 듣고 계십니다. YTN 뉴스 FM은 매시각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0: 이번 네팔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의 수색과 구조를 위해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곧 사고 현장으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우리 관광객 중 추가 실종자가 있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기자입니다.
1: 태극기가 새겨진 조끼를 입은 대사관 직원들이 네팔 트리부반 국제공항 곳곳을 분주하게 오갑니다. 소방과 경찰도 외교부 직원들과 함께 미리 준비된 차량에 짐을 옮긴 뒤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네팔 홍수 하루 만에 인천에서 출발했던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 27일 밤 10시쯤입니다. 네팔에 도착한 신속 대응팀은 우선 현지 상황부터 파악한 뒤 본격적인 구조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도로와 다리가 끊겨 육로 이동이 힘든 상황이어서 네팔 정부의 헬기 지원이 있어야 신속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팀이 파악한 상황에 따라 구조대 추가 투입 여부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추가로 구조대가 갈 경우 수십 명 규모는 돼야 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발전소 건설 노동자 9명 외에 추가 실종 신고는 없다고 밝혔지만 네팔이 여행지로 인기가 높은 만큼 혹시나 추가 실종자가 나오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 통상 연 한 2만 명 정도의 우리 국민이 관광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는 건 계속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1: 조현 외교부 장관은 네팔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0: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9: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Walk it,
13: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워킷.

0: 모니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어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9: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8: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9: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8: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9: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0: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 역할.
11: 3월 9일이 그다음에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10: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목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1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10: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코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시죠.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7: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3: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4: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현재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남부 광주와 부산은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이 되면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비 소식이 없는 수도권과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기습적인 소나기에 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 비구름이 지나고 나면 더위의 기세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부근으로 주의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한남 가는 길 차량이 많은 구간도 여의도 진입하면서 생겨서 사고 구간까지 포함해서 정체됩니다. 한강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순환로 따라서 성수 쪽 가는 길 연희램프 이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답답한 진행 보입니다. 북부간선도로는 구리 가는 길 하월곡 좀 지나면서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신내까지 정체 피하기 어렵습니다.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연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대형수로 한국인을 포함해 수백 명이 실종된 네팔 내 수색 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에

0: 시그너스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소방당국으로부터 구호물자와 구호장비의 현지 수송을 위해 대형 공중급유기 지원 요청을 받고 네팔 카트만두 공항 현지 상황을 검토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C-330 시그너스는 지난 3월 중동 전쟁으로 고립이 된 우리 교민들을 구하기 위한 사막의 빛 작전에 투입돼 211명을 수송해 운 공군의 이 다목적 공중급유기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을 최종 결정할 경우에 시그너스는 긴급구호대 인원과 물자를 네팔 현지로 수송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1: 네팔과 티베트를 휩쓴 대참사의 원인이 단순한 빙하 붕괴가 아니라 산의 안반 자체가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0: 수천 년간 산을 지탱하던 영구 동토층이 온난화로 녹아내리면서 빚어진 상상 초월의 재난이라는 과학자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2: 위성사진에 포착된 참사 직후 네팔의 트리슐리 강입니다. 원래의 강폭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부풀어 올랐고 물빛은 거대한 진흙탕을 방불케 하는 흑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유명 트레킹 출발지인 샴누 베시를 비롯한 강변 마을들은 아예 진흙에 파묻혀 폐허로 변했습니다. 당초 이번 참사는 해발 5,200m에 있던 거대 빙하가 붕괴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거친 뒤 위성 사진으로 드러난 진짜 원인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빙하 아래를 받치고 있던 거대한 산비탈의 안반 자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얼음 덩어리를 통째로 끌고 1.2km 아래 계곡으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과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고산지대의 바위와 얼음을 단단하게 묶어주던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린 것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3: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안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잦아진 폭우가 엄청난 물폭탄을 쏟아부으며 지반을 더욱 무너뜨리는 겁니다. 뉴질랜드 지구과학연구소 지질학자입니다.
2: 기후변화로 산의 지반 자체가 약해지면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규모 붕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는 한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이 같은 거대한 산 붕괴 사태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1: 네팔과 중국 당국은 홍수로 쓸려 내린 토성류가 강줄기를 막아서 생긴 거대한 호수, 이른바 언세코의 붕괴로 추가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0: 피해 지역엔 앞으로 일주일간 비 예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당국은 9월 1일 이 언세코 붕괴 위험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진 기자입니다.
4: 최대 시속 200km에 가까운 속도의 물줄기는 엄청난 힘으로 빙하와 함께 모든 걸 쓸고 내려왔습니다.
3: 빙하가 급격하게 전진하고 붕괴하는 등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되면 암석과 토사까지 쏟아지고 가파른 계곡을 따라 하류로 빠르게 흘러내립니다.
4: 막으면서 네팔과 중국 접경 지역에 거대한 호수, 이른바 언세코가 만들어졌습니다. 27일 현재 언세코의 수량은 이미 200만 톤. 일주일간 비가 예보된 가운데 중국 당국은 앞으로 사흘간 이 호수에 300만 톤의 물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 앞으로 3일 동안 300만 4제곱미터의 물이 호수로 더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범람 위험이 큽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입니다.
4: 올림픽 규격 수영장 약 1200개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9월 1일쯤 유입량이 최고조에 달해 언세코 붕괴 위험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언세코를 막고 있는 자연제방이 붕괴할 경우 초토화된 네팔과 중국 국경 지역엔 또다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팔과 중국 당국은 언세코의 붕괴 위험을 경고하며 추가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언세코의 수위와 상류 강수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이번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우리나라 인력 9명은 현지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0: 해당 발전소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이었는데 홍수 피해로 향후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5: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70km 떨어진 트리슐리강 상류. 현지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UT1 건설

0: 건설 현장입니다. 좁고 깊은 골짜기라 물을 가두기 쉬워 수력발전 입지로 좋은 곳이지만 물과 토사가 한꺼번에 밀려 내려오면 파괴력이 커져 이번 사태처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유티원 수력발전소의 공정률은 84%.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었지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강물을 발전소 쪽으로 보내기 위해 설치된 위어댐과 인력들의 베이스캠프 등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1: 현재 상부 외어댐 부분은 거의
2: 한국 남동발전 신성장 본부장입니다.
1: 건설 인력들이 있던 베이스캠프는 거기도 한 90% 정도 소실됐고 지하발전소는 현재 그쪽은 매몰되지 않은 걸로 지금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0: 발전소 건설은 우리나라의 공기업과 민간기업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투자와 현지 사업 진행을, 부산 에너빌리티는 설계와 조달, 시공을 맡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9천억 원 정도로 현지 최대 규모고 발전 용량도 216메가와트로 대형급입니다. 완공 이후 남동발전이 27년 동안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피해로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3: 여야가 1박 2일 동안의 워크숍과 연찬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단합을 외쳤지만 양당 모두 내부 노선의 다툼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영 기자.
4: 네, 국회입니다.
3: 민주당부터 보겠습니다. 워크숍 일정 지금은 모두 종료가 됐죠?
4: 네, 이틀째 일정 최고위원회의로 열었고요. 결임은 낭독을 마지막 순서로 끝마쳤습니다. 앞으로 정기국회 100일은 대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으로서 당정청이 하나돼 더 큰 정치로 국민 기대에 응답하자 뜻을 모았습니다. 각종 개혁과제와 3대 메가 프로젝트, 주요 입법과제 완성을 위한 결의도 다졌습니다. 김민석 대표, 조만간 의원 전원에게 각자 국제적 임무가 부여될 거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5: 민생 제1의 관점으로
6: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5: 내후 외환을 돌파하고 황금시대로 가는 분기점에서 우리 모두가 전력 투구하자.
4: 다만 어제 면전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거론한 김민석 대표 강연 여파로 아침 최고위에선 친청계를 중심으로 견제구가 쏟아졌습니다. 김 대표 어제 정 전 대표와 나눈 대화를 공개하며 중도는 없다는 정 전 대표 주장을 사실상 정면 반박, 중도 보수로의 0점 이동을 강조했었죠. 친청계 일제히 중도 확장에 동의한다. 지금은 단결할 때다. 확전은 자제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건 오만과 독선이다.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김 대표한테 당했다며 격앙된 반응도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표 측은 정 전 대표가 직접 반박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당혹스러움을 내비치면서도 외연 확장을 둘러싼 노선 차이 자체는 의도적으로 드러냈다는 설명입니다.
3: 국민의힘 연찬회도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죠.
4: 네, 여권 지지율 하락세 추세 속 대여투쟁 의지를 한껏 끌어올렸는데요.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고 흔들리는 국방과 치안의 기본을 바로 세우며 무너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규제와 세금 부담을 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장도엽 대표도 당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싸우자고 외쳤습니다.
7: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국민의 삶을 더 잘 챙기는 정당을 만드는 것, 그것이 개혁과 혁신입니다.
4: 어제 연찬회는 이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단에 섰죠. 사실상 이번 연찬회 주인공이라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박 전 대통령 최측근 유영하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가 벼랑 끝에 몰렸던 위기감 속 단일 대오와 강력한 투쟁을 당부하기 위함이다. 참석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하라는 박 전 대통령 말은 특정인의 힘을 싣기보단 원론적 이야기라며 지도부도 개인의 신념보단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기다리는 데 집중하라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다만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이 당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해야 할 연찬회 단상에 오른 걸 두고 당 내부에서도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단순 화합 도모를 넘어 당의 생기를 좋다는 호평과 총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회의적 반응이 공전합니다. 연찬

0: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은 김영진 행안위원장과 경찰개혁 추진단이 실종 허위종결 사건 관련 제주경찰청을 현장 방문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실종신고 허위종결 혐의로 구속된 부경장이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경장이 허위종결한 여성 장모 씨의 발의는 오늘 오전에 엄수됐습니다. 장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의 발표에도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한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재용 기자.
2: 네, 제주 취재본부입니다.
1: 네, 부경장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경장이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경장은 계속해서 연락이 닿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실종자들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인정한 겁니다. 통화 기록을 비롯해 여러 증거들을 들이밀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장모 씨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부경장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계속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실종 사건을 없애던 날 밤 작성된 실종팀의 야간 상황 보고서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실종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실종팀 내부 결재 과정에서 윗선이 제 역할을 했는지도 감찰하고 있습니다.
1: 네, 숨진 장 씨의 발의는 오늘 오전에 엄수가 됐죠?
2: 네,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 씨의 발인이 오늘 오전 11시 반쯤 엄수됐습니다. 유가족은 발인 이후 제주시 양지공원으로 옮겨 장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족들은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된 뒤 언론 노출을 더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발인도 최대한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유족들은 장 씨의 죽음을 계기로 실종 처리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경찰의 수사와 감찰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1: 네, 경찰의 발표에도 이 사망 경위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되고 있어요?
2: 네, 그렇습니다. 범죄학자들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모든 것을 열어둔 결론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숨진 장모 씨의 목불뼈 부근 설골 골절은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에도 타살일 경우에도 또 부패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는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보다 외상이나 질식을 논하기 어렵다는 문구에 더 주안점을 뒀는데요. 국과수의 결론은 시신 훼손이 심해 단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시 목격자를 찾거나 제보를 받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취재본부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1: 어젯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외제차를 몰던 남성이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3: 네, 사고 당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흰색 외제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질주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은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길을 걷던 시민들이 큰 소리에 놀라 사고 현장을 바라보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1시 40분쯤입니다.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일대에서 마세라티 승용차가 오토바이와 버스, 택시 등 5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4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버스 승객과 택시기사, 행인을 포함해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1: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가 된 겁니까?
3: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세라티 운전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젯밤 사고를 목격한 제보자는 A씨가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렸고 경찰이 A씨를 부축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약물 운전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0: 한미 연합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가 축소된 가운데 한미일 3국의 정례 당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는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프리덤 엣지 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과거적인 성격의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덥고 습한 수증기와 찬 공기 사이에서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면서 가을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더위는 꺾이지만 호우 가능성이 커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용 기자, 먼저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남부지방에 호우특보 내려진 곳이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현재 경남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과 경남 고성, 창원, 전남 광주, 순천과 광양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이고 남해 동부와 남해 서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에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지속하는 가운데 강원과 충청 이남 지방은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특히 남부지방은 시간당 50mm 이상 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주말에는 더 강한 비가 예고됐는데 이른바 가을 장마로 불리는 정체 전선이 만들어진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우선 내일은 산둥반도 부근에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이어 일요일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에는 더운 공기가 북상에 부딪히면서 좁은 띠 형태의 정체전선, 즉 가을 장마전선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번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우선 내일 하루 남부지방에 최고 80mm, 모레는 충청 이남지방에 최고 8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을 장마와 함께 무더위와 열대야는 누그러들겠지만 좁고 가는 띠 형태의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주말 과 휴일 사이 곳곳에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2: 네팔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 상황과 정치권 소식까지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채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네팔 현지에는 우리 현장 대응팀이 도착을 해서 이제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게 될 텐데 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제 우리 국민을 찾는 데 힘을 모으게 되겠죠?
3: 일단 우리 정부가 신속 대응팀을 파견한 것 자체는 필요한 일을 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신속 대응팀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견된 인원이 11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1명 중에 소방은 5명입니다. 예. 그리고 외교가 4명, 경찰이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5분들만으로 지금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고 구조하는 데 어떤 실효적인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국제구조대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소방청에 이제 중앙119구조본부가 있고 그 아래 국제구조대, 흔히 KDRT라고 부르는데 이 KDRT가 본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외국에 재난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았을 때 가서 우리 국민을 구조하고 또 현지의 구조도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해외에 여러 재난이 발생했을 때 뭐 필리핀, 뭐 대만 등등 곳곳에 파견된 적이 있고 특히 예. 2015년에 네팔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이 우리 KDRT가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5명의 소방인원이 그 신속 대응팀에 포함이 되어서 선발대 성격으로 가 있는데 현지의 상황이 좀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은 지체 없이 이 국제구조대를 보내서 우리 국민들의 그 무사한 귀환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이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4: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라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외교

0: 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현지 대사관, 또 현재 이동 중인 신속 대응팀, 그리고 현지에 우리 해당 기업까지 가용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네팔 정부와의 협력이 또 중요합니다. 네팔 정부와 모든 외교촌을 가동해서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네팔 정부 측에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타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는지 미리 검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연락이 두절된 분들 외에 또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더 없는지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1: 네, 모든 자원을 총력 지원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당부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 청와대 일정,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 일정 이런 거다 취소했다고 그러죠.
2: 그렇죠.
1: 예.
2: 오찬 일정 이런 것들은 뒤에도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니까요. 신속 대응을 지시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방금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선제적으로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놔라.
1: 예.
2: 그리고 아마 네팔 정부에 신속 대응팀이 가서 현지 상황들을 보고 우리 정부에서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좋은지도 파악할 겁니다. 근데 파악했을 때 정말 즉각적으로 가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될거 아닙니까?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1: 예.
2: 그런 부분 역시 지금 현지에 뭐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고 신속 대응팀이 그걸 파악하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리고 현지에 가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아마 신속 대응팀들이 와 있을 겁니다. 왜냐면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그 사고 난 지역이 전 세계 관광객들이
1: 예.
2: 몰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좀 복잡한 상황. 안 그래도 현지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신속 대응팀이 빠르게 파악을 해서 우리 정부가 추가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요청을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신속 대응을 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대응을 할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1: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일에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했고요. 외통위 차원에서도 이제 해당 상임위가 될 텐데 외통위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외교적인 그런 역량도 총 발휘가 돼야 되겠죠.
3: 당연히 그래야 될
1: 예.
3: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짚어봐야 될 것이 또다시 네팔 주재 한국 대사가 공석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이번 네팔 홍수가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짐바브웨 주재 대사를 네팔 주재 대사로 임명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각 현재 아직 부임하기 전입니다.
1: 예.
3: 그러면은 네팔의 대사관의 대사도 공석인데 어느 정도로 우리 제외 공관이 작냐 하면은 거기는 우리 공무원 6명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제외 국민을 보호하는데 충실한 역할을 할수 있겠는가?
1: 예.
3: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또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캄보디아 사태 때도요.
1: 예.
3: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가 석달 넘게 공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제외 공관장들을 대거 교체하면서 이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부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국민 수백 명이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태가 악화된 측면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도 작년 10월 14일에 우리 YTN에 나와서 이런 제외공관장의 공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1: 예.
3: 제발 좀 제외공관장을 오래 비워놓지 말고 대사, 총영사 정도는 빠르게 채워서 제외국민의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벌써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이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것만 두 번째이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아무래도 두분다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현장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이제 소나기예보까지 나와 있어서 신속 대응팀의 이제 구조 작업이나 이제 수색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일과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강조를 했지만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볼수 있겠죠.
2: 그렇죠. 거기에
1: 예.
2: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그 수력발전소 관련 자들만 지금 수십 명이 가 있기 때문에
1: 예.
2: 거기에 지금 실종된 분들, 여전히 연락이 두절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력을 기울이는 게 무조건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자원을 지금 먼저 다 보내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 소식, 2차 피해 이런 것들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번 사건 역시, 이번 사태 역시 아무도 예측 못했던 정말
1: 그렇죠.
2: 대규모의 사태였잖아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현지에서도 이런 것들 구조, 재난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발맞춰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제외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다시 구해오는 것, 이런 것들을 영순위로 하되 가장 능률적으로 가장 현지와 호흡을 맞춰서 할수 있는 방향으로 맞춰서 갈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1: 네. 대응팀이 이제 급파가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반가운 소식이

0: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간단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정기 국회를 앞두고 어제 여야 모두 의원 연찬회를 가졌는데요.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연찬회 분위기는 어땠는지 관련 영상부터 보여주시죠.
1: 2026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우리 정청래 대표님은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입니다. 이건 뭐 그냥 자기 주장이니까. 그에 반해서 저나 대통령님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원래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의 중도 보수로의 확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것은 서로의 판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절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잠정적 결론을 새로 내렸습니다.
0: 네, 민주당 워크숍 분위기를 잠시 보여드렸는데 갈등만 부각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얘기 나누기 전에 잠시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등으로 이제 기소가 됐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전 총리 직권남용 등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 그리고 이원무 전 공직기강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한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늘 1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의원 연찬회 관련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정청래 전 대표에게 감사패를 줬습니다. 그 감사패를 뭐 받아들인 정청래 전 대표 속내는 전잘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훈훈했는데 갑자기 왜 중도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를 언급했을까요?
3: 지금 각종 언론에서 정청래 대표를 몇번 언급했는지 횟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번 언급하셨다고
0: 7번.
3: 하던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영상에서 딱저 부분, 중도는 없다론자인데요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그리고 아 이거는 같이 갈수 없다, 뭐 요런 얘기만 부각이
4: 성지원 전
3: 되는데,
4: 민주당
3: 앞에 쭉
4: 부대변인입니다.
3: 그 맥락과 흐름을 보면 전당대회 중에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싸웠다, 근데 그 차이가 뭐였는지 를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불편한 이야기지만 꺼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격의 차이였느냐, 그러니까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웠느냐, 이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럼 가치의 차이였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목표의 차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둘다세 후보 모두 열심히 싸웠던 거다, 그런 방법론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중심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진보를 강하게 지키면서 갈 것인가. 지금 최근 최민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선 진보 통합 이후에 중도 가는 거왜 반대하겠냐, 결국 순서 문제는 아직도 다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김민석 대표가, 신임 대표가 중도 실용 노선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법과 순서에 있어서는 여전히 치열하게 또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중도 확장을 우선적으로 좀 방점을 찍겠다라는 그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정청래 대표가 뭐 불쾌했다거나, 물론 SNS에 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또 그걸,
0: 취지는 좋은 거였다, 이렇게
3: 그렇죠.
0: 보시는 건가요?
3: 그러면서 또 바로 김민석 대표가 그거에 또 대응하는 글을 올리셨거든요. 우리 당 안에서는 이런 것들, 이 정도 수준의 논쟁은 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또 전당대회처럼 과열이 되면 문제가 될 거지만, 우리 당과 관련된 노선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와 관련된 뭐 파묘 문제가 아니라 노선 투쟁이기 때문에 저런 논쟁은 저는 건전한 논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이 정도는 뭐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저 발언이 나오자마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SNS에 쓴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독재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여당은 여당다울 때, 소위 중도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이 야당다울 때 야당을 지지한다는 의미다. 토론의 주제이지 당대표가 마이크 잡고 혼자 일방적으로 너의 주장 틀렸어, 이런 식으로 매도할 주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논리 전개 도구로 사용한 것에 유감이다. 거두절미하고 전당대회 경쟁자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거의 폭력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크 독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SNS에 올린 시간을 보면은 김민석 대표가 거의 말하는 동시에 글 쓴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 맞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하다시피 했고 그리고 그 글의 분량을 보면 굉장히 길어요. 모바일 화면으로 두 화면이 넘어갈 정도입니다. 정치권에서 이제 메시지를 많이 다뤄본 사람들은 저런 글을 봤을 때 정치인 본인이 쓴 것인가 아니면 메시지를 담당하는 참모가 써준 것인가를 어느 정도 분간할 수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 전 대표가 직접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 전 대표가 이렇게 불쾌할 만하지만 예. 잘 생각해보면 정 전 대표에게 득이 되는 일이기도 해요.
0: 아, 일단
4: 불쾌할 만한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예. 저런 그 당 전체의 워크숍 자리에서 굳이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것도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겨뤘고 패배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가면서 저격하다시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정치적 예양과 어떤 패자에 대한 관용, 아량 이런 것들을 모두 반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정치적 통례에 벗어난 행동을 김민석 대표가 했는가? 이것은 저는 두려움의 발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승리는 했지만 그것이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축구로 치면 페널티킥을 한 두 개 부러주다시피 해서 이긴 겁니다. 그걸 본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정청래 전 득표 전 대표가 득표한 46%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내심 있는 거예요.
0: 예.
4: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본인에게 득이 안 되는 어쩌면은 비이성적인 발언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정청래 전 대표에게는 득이 되는 겁니다. 왜? 비주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핍박을 받을 때 서사가 형성이 되고 또 비주류끼리 결집이 가능해요.
0: 예.
4: 그리고 그런 핍박이 비합리적일 때 결집도 가능한 것인데 예. 어제 김민석 대표의 발언은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0: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연찬의 도중에 저런 글을 올리는 게 맞냐? 김민석 대표가 또 이제 저런 그렇죠? 운을 띄우는데 바로 글을 올리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전당대회에 졌지만 나 살아 있어. 나 아직 힘 있어. 뭐 이런 걸 가시한 거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3: 그러니까 45% 정도 득표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국민의힘과는 저희는 그래도 사정이 많이 좋은 편이죠. 국민의힘은 사실 당대표의 노선에 대해서 지적한 사람들 사실상 징계 논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0: 예.
3: 물론 당권파는 아니라고 하겠죠. 다른 명분 때문에 다른 명분이 있어서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만 다 그런 분들이 당권파의 그 노선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분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당은 지금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대표의 노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중도는 없다라는 그 노선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0: 네.
3: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선 투쟁은 치열하게 있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이런 것들이 뭐 때로는 좀 과격해 보일 수 있고
0: 네.
3: 때로는 너무 싸우는 거 아니야? 앵커께서 방금 질문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연찬의 도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을 올린 거 아니야라고 말씀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0: 예.
3: 연찬의 자체가 우리 당의 연찬에는 뭔가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고 의원들끼리 좀 자연 자연스럽게 워크숍을 통해서 이 그 하반기 국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략들을 논의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0: 예.
3: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0: 표창장 준 거는 원래 관행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3: 뭐 예. 전직 대표에게 무조건 다 주지는 않는데요.
0: 예.
3: 줬던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0: 네.
3: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뭔가 1년 동안 임기를 하면서 뭔가 선거도 치르셨고 그런 공로를 그래도 인정하는 차원에서 준 거기 때문에
0: 네.
3: 분위기를 풀어가자는 제스처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통합해보자. 뭐
3: 네.
0: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갤럽 지지율을 보면 지금 민주당의 가치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이제 갤럽 지지율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3자를 찍은 여론조사도 있지만 이제 갤럽 지지율도 계속 하락세고 당 지지율도 하락세이기 때문에 지금 가치 논쟁 투쟁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4: 그런 시각이 저는 정확해 예. 보입니다. 제가 2주 전에도 우리 시사정각에서 청와대가 YTN 시사정각을 좀 열심히 보면서 야당이 비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라는
0: 예.
4: 말씀을 드렸고 그 2주 전과 비교하면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2%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구조적 하락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근본적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하지 않으면은 하락 추세를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부동산 정책이 지금 1위거든요. 27%를 기록했는데 이 부동산 관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는 수요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을 배관시하고 대출 틀어막고 이런 방식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지만
0: 예.
4: 그렇게 해서 집값 잡히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검찰 권한 축소, 사법부 흔들기, 법을 마음대로 변경, 도덕성 문제와 본인 재판 회피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부정평가 요인들이 있는데 이거 다 합하면 17%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 문제와 직결되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이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런 부정평가 요소는 그대로 예.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강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비판을 새겨들으면서 근본적인 국정기조 전환을 해야 하락 추세를 되돌릴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0: 김민석 대표 체제가 이제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상승의 반전 계기를 마련해 볼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감이 반영돼 있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연찬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국민의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여주시죠.
5: 내부 갈등과 계파 대립으로 몸살을 앓아온 국민의힘이 1박 2일 의원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이 같은 강경 분위기 속에 강연자로 연단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내 화합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6: 밖에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우리 내부에
7: 박근혜 전 대통령이
6: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서로를 증오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장동열 대표 표정이 상당히 좀 밝았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가 매우 좋았다, 뭐 마음에 들었다, 뭐 이런 걸 해석해 되는 겁니까?
3: 그렇죠. 예. 사실 당권파, 그러니까 지도부를 중심으로 봉철하라는 얘기에 장동혁 대표가 웃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실 지방선거 전부터 사실 작년 8월 임기 내내 임기 1년 넘도록 계속해서 거취에 관련된 공격을 받아왔고 예. 지방선거 직후가 가장 극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객관적으로 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뭐 천군만마 같은 지원 발언을 얻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마 저런 발언을 해주 실 거란 생각으로 초청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장도연 대표가 초청한 게 아니라 정정식 원내대표가 가서 초청했다. 그러면서 뭐 또 엇박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만 보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본인도 대통령할 때 당시 그 유승민 대표와의 그런 갈등 이런 것들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마음에 여전히 담아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당대표 할 때, 본인이 대통령 할 때 본인에게 발맞춰주지 않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도 한다는 말이 당권파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메시지를 넘어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저기에 초청하는 게 맞냐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요.
0: 주인공이 돼버린
3: 그렇죠. 주인공이 된 것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뭔가 불명예스럽게 탄핵으로 인해서 한국 헌정사에서 최초로 탄핵으로 인해서 임기를 마치신 분이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뭔가 본인의 잘못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도 하지 않은 분인데 그런 분을 초청해서 뭔가 원로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것이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비판도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동물에 비유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8: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2%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 이후로는 부동산 정책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관련 내용과 정치권 소식,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9: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조금 전 출연 중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에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0: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2: 고향 특례시.
3: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4: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5: 실종된 지 104일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장미란 씨. 최근 이 사건을 두고 정말 믿기 힘든 사실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야 할 경찰이 실종자를 찾기는커녕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은 사람과 연락이 닿았다고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하기까지 했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6: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돼서 숙소에서 나간 뒤에 돌아오지도 않은 것 같고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5: 실종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5월이었습니다. 장 씨의 연인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신고가 접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7: 연락됐는데요. 무사합니다. 다만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네요.
6: 예?
5: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경찰이 장 씨와 실제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죠.
7: 아니, 연락도 안 됐는데 그냥 사건을 끝냈단 거야?
6: 그것도 모자라서 내부 전산망에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처리했대.
7: 에?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6: 어, 그렇게 쓰고 실종자 관리 목록에서 기록까지 없앴다던데?
7: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5: 정말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정말이지 사건을 들여다볼수록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따라 붙습니다. 과연 경찰관 한 명의 일탈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던 걸까요? 그리고 가장 무거운 질문, 경찰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수색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건 누구에게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로엘의 김상민 변호사입니다.
5: 자, 이 사건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투성인데,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8: 네, 사건의 흐름을 짚어보면 믿기 힘든 정황들이 확인됩니다. 지난 5월 12일 제주 한림읍에서 실종된 장민환 씨. 사흘 뒤 연인이 실종신고를 접수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불과 2시간 만에 본인과 통화했다며 사건의 임의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화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시스템에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허위 입력해 관리 목록에서 자료 자체를 삭제했다는 점입니다. 이 거짓말로 인해 수사는 2달 넘게 전면 중단됐고 유족의 재신고마저 가로막혔습니다. 뒤늦게 서울에서 재신고를 접수해 수색을 재개했지만 장 씨는 실종 104일 만인 지난 8월 24일 숙소에서 불과 도보 5분 거리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 자, 신고가 들어왔는데 연락도 안 하고 연락이 됐다. 뭐 심지어는 뭐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리고 내부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 처리, 기록 삭제. 이 정도면은 단순히 일을 소홀히 했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선을 아주 세게 넘은 거죠.
8: 네, 단순한 업무 태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중범죄 혐의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제목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신고 접수 2시간 반 만에 수색을 접어버린 직무유기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직무를 완전히 포기한 행위죠. 두 번째로

0: 아예 그냥 관리 목록에서까지 삭제를 했다는 거는 다음부터도 이 사건으로 내가 연락을 안 받고 싶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자, 게다가 다른 60대 실종자 사건에서도 비슷한 혐의가 나왔다고 하는데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나오면 나올수록 형사 책임도 당연히 무거워지겠죠.
1: 네, 단순한 한두 번의 일탈이 아니라 규모가 상당합니다. 해당 경찰관이 1년 5개월 동안 맡았던 실종 사건만 무려 298건에 달해 현재 경찰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가로 드러난 60대 남성 사건 역시 수법이 판박이었습니다. 똑같이 본인이 원치 않는다며 허위 종결하였고 가족들이 세 차례나 다시 찾아왔지만 묵살하다 결국 51일 만에 마찬가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 자, 이게 보면은 하루에 한건 정도라고 볼수 있는 건데 하루에 한건 정도로 그냥 전화 통화만 하고 끝냈다. 아무 일도 하는 거죠. 전화 통화 한 건만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 떠나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 경찰이 도대체 왜 그랬냐 이건데요. 형사재판에서 범행 동기 어느 정도로 중요하고 그리고 끝내 왜 그랬는지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에 사실 지금 이 사람은 나와서 자기가 계속 연락을 했다는 그런 주장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처벌 자체에는 문제가 없겠죠.
1: 네, 동기가 밝혀지지 않아도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 따질 때에는 이유가 필수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형량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업무가 너무 몰려서 감당을 못한 거라면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겠지만 귀찮아서 혹은 무언가를 숨기려고 방치한 것이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처럼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태도 역시 형량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결국 동기는 죄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얼마나 무겁게 벌을 내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족들이 가장 알고 싶은 답이 바로 그 왜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0: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 경찰이 부경자형의 허위 종결 정황을 파악해 수사한 뒤에도 장 씨의 최초 신고 112 녹음 파일을 보존하지 않아서 이게 또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경찰의 사건 처리가 적절했는지를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출발점이라 할수 있는 최초 신고 원본 이거 보존하지 않은 거 이건 단순 뭐 관리 부실로 볼수 있을까요?
1: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부경장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 증거 중 하나가 최초 신고 통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시작하고도 이걸 안 챙겨서 보존 기한이 지나 그냥 지워져 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확보했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을 날려버리게 된 셈이죠. 다만 고의로 없앤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까지 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명백한 과실인 만큼 업무 태만으로 내부 징계 처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네. 자, 사라진 증거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초 신고 당시에는 확보할 수 있었던 주변 CCTV 영상 상당 부분 사라졌다. 사실 뭐 대부분 다 없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이 자료가 향후 재판을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죠.
1: 네, 정말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1대 CCTV 118대의 영상이 모두 보존기한 30일이 지나 지워져 버렸습니다. 최초 신고 당시엔 영상이 다 살아있었는데 경찰은 삭제되고 두 달이나 지난 뒤에야 늦게 확인에 나섰습니다. 결국 무책임한 종결 처리 때문에 이 사건들을 해결할 가장 중요한 증거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셈입니다.
0: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다 싶은 게 경찰의 잘못으로 중요한 증거가 사라졌는데 혹시 정작 재판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지 물론 이제 여기서 사라진 증거는 장미란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한 증거이지만 혹시라도 이 부경장 사건에서도 증거 부족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될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특히 가장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쟁점을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허위종결 혐의 자체는 통화 내역이나 전산 접속 기록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CCTV가 없어도 입증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짜 문제는 제대로 수색했다면 살릴 수 있었는가라는 인과관계입니다. 핵심 증거가 사라지면 형사 사건에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이나 민사의 입증 책임 때문에 역설적으로 증거를 없앤 쪽이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됩니다. 때문에 법원도 이를 이대로 두지 않고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등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설령 사망과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두달 넘게 수색을 멈추면서 유족이 겪은 고통과 진실을 밝힐 기회를 빼앗긴 피해 자체도 분명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0: 네. 자, 이제 가장 무거운 질문을 좀 드려봐야겠는데요.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 추가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만, 만약 조사 결과 최초 실종 신고 당시에 장 씨가

0: 살아있었고 구조 가능성도 있었다는 사실까지 확인이 된다면 단순한 허위정결, 직무유기를 넘어서 사망 결과에 대해서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지 아니면 뭐 더 무거운 책임까지도 검토가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1: 네, 이론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사실 법적인 문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 직무유기를 넘어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까지 물으려면 두 가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색 당시에 생존해 있었는가, 두 번째로는 제대로 수색했다면 찾을 수 있었는가입니다. 발견 장소가 숙소에서 불과 4,500m 거리라 정상 수색 시 발견 가능성은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망 시점입니다. 시신의 부패 등으로 정확한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고 만약 신고 직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수색을 했더라도 결과를 막기 어려웠다는 방어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살인의 고의를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여부를 다투게 될 텐데 바로 이 생존 시점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최대 난관이 될 것입니다.
0: 네, 그런데 만약에 뭐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에 따라서 이 부경장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1: 네, 이제 만약 타살이라면 진범을 찾는 데 있어서 이 부경장의 은폐행위가 아주 엄청난 방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비난 가능성 측면에서 더 크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사건은 미스터리라고 할 정도로 좀 이상한 내용들 투성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의 지금 자살이다 타살이다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사실 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현재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은 이거를 자살로 단정하기에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0: 네.
1: 첫 번째로 아까 말씀 주신 이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점은 최근 아버지의 인터뷰에 따르면 평소 피해자가 굉장히 무서워하던 곳 중 하나라고 합니다.
0: 네.
1: 따라서 그 야밤에 이 야자수 농장에 자기 발로 혼자 걸어가서 왜 자살이란 선택,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도 굉장히 의문스럽고 또한 최근 국과수 결과에 따르면 설골 골절이 피해자 시신에서 발견되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타인에 의해 목이 졸려 숨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타살 정황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사실 설골 골절이 자살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타살인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난다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장미란 씨 소유의 끈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자살로 단정지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결국 핵심은요.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고 하면은 국가에 대해서 뭐 국가배상 청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는 부경장 개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손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결국 핵심은 말씀해 주신 대로 범위의 문제입니다. 허위 보고나 자료 삭제 같은 경찰의 위법 행위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경찰 때문에 사망했는가라는 인과관계는 CCTV와 녹음 파일이 사라져 입증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사망 책임과 별개로 독립적인 손해를 명확히 세워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허위 보고로 두 달 넘게 속으며 겪은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이고 두 번째는 증거 멸실로 인해 사망 경위를 밝힐 기회 자체를 영구히 빼앗긴 손해. 이 두 가지들은 국가배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그 밖의 해에 해당하는 정신적 손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일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김현철의 끝난 건가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YTN i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번 비는 모레 일요일까지 장마철처럼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호우 예상하고 있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오늘 하루 동안에만 최대 7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이 없는 수도권과 강원 북부 지역에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릴 수 있는 만큼 대비하셔야겠고요. 오늘 서울과 대전 한낮 32도, 전주는 34도까지 오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양대교와 방화대교 사이 4차로 쪽에 고장차 있기 때문에 여기 주의해서 가셔야겠고요. 간선도로 정체는 많기도 하지만 또 돌발 구간도 오늘 많습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에서 영동대교로 진입하는 성수분기점 연결로 부근 2차로 쪽에 고장차도 있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신갈 쪽으로는 서초와 양재 사이 5차로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구간 잘 통과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곳곳으로 빗길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빗길 안전 운행하셔야겠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이나 춘천 분기점 일대로 빗길이고 설악 부근에 고장차 서울 방향으로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하,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저희가 지금 네팔 대홍수 상황 짚어보고 있는데요. 잠시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브리핑 들어보시죠.
5: 브리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관련해서
3: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5: 청와대 수석 대변인 강유정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입니다. 제청과 임명은 삼권 분립의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 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 주권의 원리에 비추어 볼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르러 온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번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8월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습니다.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 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온 절차적 장치였습니다.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편, 손봉기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 행정처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원 조직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도 국회에서 확인됐습니다. 법원 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법원 조직법이 정한 대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하여 제청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때, 비로소 제청에서 임명에 이르는 전 과정이 헌법상 국민 주권 원리와 적법 절차 원칙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입니다. 국민 주권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오랜 기간 시민들과 법조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요구이며, 이는 최고법원이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고르게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손 후보자에 대한 이번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현재 상태로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입니다.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

0: 절차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앞서 지난 18일이었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부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서면 제청을 청와대에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제청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헌법에서 대법관은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재제청을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 네, 실질적인 협의 없이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을 했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의 입장이고요. 반면에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통해서 제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팔 대홍수 관련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홍수, 올 연말 준공을 앞뒀던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또한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긴박했던 현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누군가 다급하게 호루라기를 불며 현장 작업자들에게 긴급한 상황을 전하는 상황인데요. 급류의 기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댐 아래쪽을 보시면요. 아래쪽에 보시면 공사 현장이 보이실 텐데, 굴삭기를 동원해서 작업을 하던 직원들이 필사적으로 현장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지 최대 규모로 건설하던 대형급 수력발전소가 순식간에 피해를 입은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로 인해 발전소 상부의 물막이 역할을 하는 위어댐과 인력들이 머무는 베이스캠프 등이 상당 부분 파손됐습니다.
3: 지금 현재 상부 웨어댐 부분은
4: 한국 남동발전
3: 거의
4: 신성장군
3: 한
4: 부장
3: 90% 이상
4: 인장입니다.
3: 파손된 것 같고, 건설 인력들이 있던 베이스캠프는 거기도 한90% 정도 소실됐고, 지하 발전소는 현재 뭐 그쪽은 매몰되지 않은 걸로 지금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 들으신 것처럼 지하발전소는 온전하다지만 총사업비 9천억 원, 그리고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던 현장을 급류가 집어삼키면서 앞으로 공사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참담했던 아주 긴박했던 그런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 일단은 지금 그 인명 구조와 관련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곳의 상황, 지금 그 공사 현장이 좀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5: 뭐 말씀드리면 참담하겠죠. 사실은 뭐 현장이 복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상부 물막이 시설과 베이스 캠프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다. 그래서 지금 약90% 정도를 상실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제 사실은 소실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행히도 뭐 지하 발전소 시설은 남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금 네팔의 수력 발전 중에 가장 큰 공사를 수주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약 6억 4,7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9천억 정도의 돈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발전 용량도 216메가와트에 달하는 대형급 그런 수력 발전소였는데, 이 발전소가 만약에 가동됐다라고 하면 네팔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력 발전의 어떤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안타까운 그런 사고이긴 하지만요. 지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공정률이 지금 공이 만들었던 수력 발전소 공정률이 80%에 달했어요. 그래서 올해 말이면 이제 준공이 되는 거고, 내년부터 이제 남동발전에서 운영을 해서 27년간 직접 운영하기로 했던 그런 계약을 따낸 그런 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네팔 지금 이 홍수 자체가 복구되려면 굉장히 큰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짧게는 뭐 한 6개월, 길게는 한 1년 이상이 소요될 거로 보여요. 그리고 네팔 같은 경우는 이제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프라가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잘 구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인프라를 다시 이제 회복하고 다시 이제 이런 원상 복구하는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왜냐하면 지금 이 수력 발전소를 짓는 데 있어서도 여기에 뭐 자재라든지 인력을 나르는 그런 부분에 도로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도로가 다 유실된 상태고 다리가 다 유실된 상태면 그러면 이런 그 현지 인력들이 뭐 헬기를 타고 계속 갈 수는 없는 그런 예.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그 인프라들이 같이 회복이 된 상태여야지 아마도 이 지금 수력발전소도 복원이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예. 해봅니다.
1: 이수원 교수님,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수력발전 건설 현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형상 수력발전의 최적지이긴 하지만 이렇게 홍수가 나거나 무슨 산사태가 나거나 했을 때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지형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4: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예. 우리나라도 댐을 짓는데 우리나라는 여름에만 비가 많이 네네.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수저로 크게 짓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6: 교수입니다.
4: 우리 항상 내려오니까 수량이 많으니까 짓질 않습니다. 조그맣게 이게 뭐 배수로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요. 예. 집수정처럼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그럼 물이 물량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한 1km 정도, 보니까 규모가 10km 정도의 도수 터널을 만들었고요. 낙차가 340m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터널은 괜찮은 것 같고요. 아까도 네. 말씀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아마 그 위에 구조물 같은 것들은 그거 복구하는 데는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터널 뚫린 게 오래 걸리거든요.
1: 예, 예.
4: 네, 그럼 거의 뭐 뚫린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생각보다는 아까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거 자재 같은 거 운반하는 게 어렵지 맞습니다. 공사하는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터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1: 근데 어쨌든 지금 거기 주변에 있는 진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하는 데만도 시간이 이제 꽤 걸리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네팔 대홍수 상황 살펴보고 있는데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던 화재 소식 잠깐 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7: 네, 이 불로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최소 4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정미 기자. 불이 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8: 네, 화재는 오늘 오전 11시 40분쯤에 발생했습니다. 충남 천안시 성남면에 있는 화학물질 제조업체입니다. 처음엔 페인트 공장이라고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천안시와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인 것으로 일단 파악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시청자 제보 영상인데요. 엄청난 불길이 건물 위쪽을 집어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고요. 낙하물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불로 급식실 조리원인 70대 여성 한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이후 건물 2층과 8층에서 두 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대피하던 직원들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관과 공장 관계자가 불을 끄다가 건물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다치면서 현재까지 경상자까지 포함하면 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내부 인원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추가로 접수된 실종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건물은 2층짜리로 등록돼 있는데 계단식 구조물이 추가로 있는 형태입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주변 건물로의 연소 확대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천안시 화재 진압과 부상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가용소방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까지 현장 활동과 인명 검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소방청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1: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염 교수님께 잠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면은 정말 시뻘건 불길이 무섭게 치솟고 있고 검은 연기도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문제는 여기가 페인트 공장이어서 네. 불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다는 좀 걱정이 들거든요.
5: 네, 일단은 뭐 최초에는 페인트 공장으로 파악을 했다라고 했는데 방금 기자분께서 예. 화학물질 제조업체다라고 네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페인트 공장이나 화학물질 제조업체나 마찬가지로 이 화학물질은 사실은 불이 났을 때 굉장히 급속도로 또 연소가 진행이 되고요. 예. 빨리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최상층부의 불길 화염이 굉장히 높게 치솟고 네. 거기 이제 검은 연기들이 치솟는 걸 보시면 이거는 이제 유독가스에 의한 그런 아. 연기가 이제 저렇게 검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종이를 태우면 하얀 연기가 나와요. 근데 아. 유독가스, 그러니까 화학물질에 의한 그 유독가스가 발생하면 이렇게 검은 연기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장에는 지금 화학물질이 지금 이런 연소를 확대시키고 있고 또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현장에서 급식실 조리원인 70대 한 분이 숨졌고 공장 직원 두 분이 숨졌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분들은 이제 2층, 8층에서 숨졌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뭐 저도 지금 들은 리포트지만 2층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건물인데 8층 구조다라는 아. 거는 지금 아마 하부 하단면이 2층이고 옆에는 이제 좁은 통로 형식으로 아마 8층까지 올린 건물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불법 증축이 있었는지 아, 아닌지 예. 한번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2층, 8층에 희생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러면 불이 지금 최소 2층에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2층부터 올라간 상태고 지금 끝까지 올라와서 지금 8층에서 지금
1: 건물 밖에서도 불길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5: 네, 연소가 지금 계속 지금 확대돼서 지금 상층부까지 올라간 상태다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교수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게 아마 주변에 건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쪽이 지금 천안 쪽이 이런 그 공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공장지대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그런 공장들도 이런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든지 또는 화재의 위험이 높은 그런 뭐 화학물질 제조업체들이 몰려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보통 같은 부류의 그런 공장들이 몰려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소방 당국에서는 연소 확대를 예.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네 분 정도도 부상을 당했는데 소방관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을 끄다가 낙하물을 맞아서 지금 다치셨다고 지금 알려졌고 예. 나머지 그 외국인 한 명 같은 경우는 이제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게 지금 뭐 불을 끄다가 다쳤다라고 지금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소방이 지금 1단계를 발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관할 소방서에서 진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관할 소방서가 불을 끄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또 이것이 이제 연소 확대 우려가 있을 때 인력이나 장비를 총 동원하는 것을 이제 1단계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1단계라는 것은 이제 관할 소방서에서 충분히 지금 아직까지는 연소 확대를 막고 진압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근데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인근 소방서들이 동원되겠죠.
7: 예. 예. 자, 지금 관련 그 화재 관련 소식은 저희가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는 대로 계속해서 좀 속보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네팔 카트만두에 거주하고 계신 네팔 분을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현지에서 주로 한국 유명 산악인들을 도와주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네팔 관광 트레킹 협회 본부장으로 활동 중이신 왕추 셰프라 씨가 연결돼 있습니다. 왕추 선생님 연결돼 있죠? 셰리프 선생님인데요.
6: 왕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지금 왕추 선생님이 계신 곳은 수도 카트만두인 거죠?
6: 네, 네.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카트만두입니다.
1: 예. 지금 사고가 난 지 사흘째인데 아마 이제 전 국가적으로 네팔도 좀 침통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지에서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6: 지금 현지에서는 계속 구조 네팔 정부 군인 정부과 군인들이 오고 계속 구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6: 근데 이제 상당히 이게 사고 지금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상당히 이게 장담도 못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현재까지 사망이 469명 오고 실종자는 97명 정도 되는데 이게 아직 실종이 중요하게 모릅니다. 아마 이게 그 실종 오고 강에서 이게 상당히 거기 강에서 수로 나가는 거로 봅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이 안 하고 근데 계속 이다 그 구조를 계속 아직 수색 중입니다.
7: 예. 자, 지금 뭐 수색 작업, 구조 작업이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 아무래도 지금 워낙에 그 피해 규모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헬기로 구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 헬기 뭐 구조 소식이나 뭐 이런 거 들으신 거 뭐 부분이 있으십니까?
6: 네네네. 헬기를 계속 지금 현재 헬 구조가 지금 헬 헬기만 계속 구조를 하고 있고요.
9: 예.
6: 헬기가 지금 헬기만 뛰고 있는데 군인 헬기 오고 개인 회사 헬기하고 한 6-7개 정도는 계속 대기 시켜가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공급 조치나 구조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1: 예. 사고가 난 지역이 이제 네팔 라수아 지역인데 혹시 이곳에 가본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혹시 그곳에 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혹시 소식을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6: 네네. 그 라수아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그쪽에 랑탕도 캐킹 달린 지역인데 저쪽 이게 어디냐면 라수아 지역 유명한 캐킹 곳이지만은 거기 뒤지고는 순례자들이 많이 가는 그 티벳 쪽고 그 중국 티벳 그 국경 지대입니다. 그쪽에는 네. 하일라스라고 수미산도 많이 가고요. 수미산 오고 많이 거기 그 순례 사고가 거기 분류 있는 하일라산 그쪽으로 많이 그 거기서 이동합니다. 그게 도로를 요즘 뚫어갖고 이쪽을 통해서 많이 가는 지역입니다.
7: 예. 자, 어쨌든 이제 트레킹 하는 분들, 그리고 순례객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사실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또 이런 홍수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2차 홍수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현지에서도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까?
6: 네네. 현지에서 아직도 홍수가 터진 그룹에 위에서 빙하 지대라서, 우리 아직도 그 국경지에서 약 7m 중국어가 네팔 땅 국경에 큰 호수가 하나 아직도 위험한 걸 가능성이 높다.
7: 예.
6: 거기에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이사가 앞으로 3, 4일이나 7일 뭐 언젠가 터질 위험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현지에서도 실시간으로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을 텐데 오늘 경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왕추 셰르파 씨와 연결해서 네. 네팔 상황 네네,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뭐 현지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기가 워낙에 이제 트레킹이라든지 순례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피해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물론 이제 왕추 선생님이 그 피해자 규모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건 이제 네팔 현지에서 집계하고 있는 네팔 현지인들 얘기인 것 같고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피해가 정말 인명 피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5: 네.
1: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좀 걱정이죠.
5: 그렇죠. 걱정이죠. 사실은 뭐 이게 인명 피해가 지금 멈추면 다행인데 네. 아마 늘어날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네네. 볼 수밖에 없고 인도 관광객들도 피해가 많았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성지 순례 여기가 이제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구역도 있고 또 히말라야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국적 관광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가장 희생자가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팔 현지인보다 오히려 지금 관광객들의 지금 사망자가 더 많이 지금 집계된 걸로 알려져요.
1: 중국인 피해가 가장 또 심하더라고요.
5: 그렇죠. 중국도 예. 그러니까 이게 네팔 쪽하고 중국 쪽하고 예. 이제 피해가 두 군데에서 발생한 거예요. 총으로 이제 집계를 해서 한 실종자 1,500명 정도 뭐 사망자 지금 400명 이상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예.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네팔 쪽만 아니라 중국 쪽까지 이제 피해자들도 많고 네. 중국 쪽 현지에서도 이런 또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7: 예. 자, 지금 과연 이런 참사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인가? 지금 이런 우려가 상당히 좀 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빙하와 관련된 그런 참사였기 네. 때문에 지금 빙하가 계속해서 녹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구 네네. 온난화 때문에
10: 네.
7: 이런 참사가 또 더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10: 네, 계속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네팔에서도 보면은 빙하 호수가 2,000개 내지 3,000개 있다 그러고요.
1: 예.
10: 그 중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이 46개 정도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측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막지 못하고 계측을 하거든요.
7: 예.
10: 그러니까 수위가 갑자기 올라가거나 호수가 빙하 호수가 내에 쌓이는데 호수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계측하기도 하고 거기다 또 보강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그러고 나서 또 요새는 또 GPS 위성이 많아져가지고요.
1: 네.
10: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계측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팔은 아무래도 뭐 경제적으로 많이 수준 올라온 데는 아니니까요.
7: 예.
10: 아마 UN에서 많이 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 UN에도 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1: 예.
10: 국제적으로 이걸 해야지. 그리고 또 이거는 빙하 노는 것도 그렇고 하나의 원인이 지구 온난화거든요.
7: 예.
10: 온난화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7: 예.
1: 네. 앞서서도 이제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

0: 지금도 좀 충분히 미리 마련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네. 그 작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0: 네.
1: 작년에 한번 여기하고 똑같은 게 발생해가지고요.
0: 그러니까 네팔에도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상황인 거군요.
1: 네네. 돼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0: 예.
1: 아까 같이 크게 무너지는 것들은 그거는 또 너무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2: 예.
1: 사실은 왜그 지질조사, 아까 지질이 중요하다는 지질조사 어려운 거 하면 눈들이 다 덮여 있거든요.
0: 네.
1: 그 밑에 있는 지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보기가 쉽거든요. 눈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단 간접적으로 위성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산에 징후가 있으면 요새는 그뭐 위성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점차로 뭐 요새 AI도 있고요. 그런 게 점차로 많이 주면은 사전에 징후를 예측해가지고
0: 예.
1: 경고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2: 지금 뭐 사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지금 상황이 확실한 것 같은데
1: 네.
2: 그래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산사태 났을 때 전조 증상 같은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돌이 굴러 떨어진다거나 이런 전조 증상처럼 지금과 같은 그런 재난도 전조 증상을 뭔가 느낄 만한 게 있을까요? 어떻게
1: 있습니다.
2: 되는지.
1: 그래서 지금 아까 빙하호라는 게왜 생겼냐 하면 산에서 빙하가 내려오면서요. 내려오다가 이제 빙하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돌하고 흙들 같이 오거든요. 그러다가 쌓입니다. 계곡에. 그럼 또 쌓이다가 또 이제 오면 또 빙하가 또 떨어지면 거기 호수에 또 떨어져가지고 쓰나미처럼 이게 파도가 쳐나가지고 다시 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그게 오게 되면 그 수위가 올라갑니다. 이게 아까 같이 제방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된 거거든요. 그 물이 어느 정도 올라간 걸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제방이 금이 간다. 그럼 빨리 경고해가지고 피하도록. 그런 게 이제 여기서는 이런 지역에서는 그게 징후라고 볼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지역이 몬순 기후 때문에 비가 그 전에, 그러니까 뭐이 산사태가 일어난 당일은 비가 안 왔지만 그 전에 이미 비가 상당히 많이 왔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주일 정도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더좀 추가로 붕괴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3: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 일주일 정도는 비가 내린다고 예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세코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산사태로 이제 물길이 막혀서 생겨난 호수를 언세코라고 하는데 중국 측에서 지금 하늘에 공중에서 헬기를 띄워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언세코가 다수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언세코가 내려와서 약한 300만 제곱미터의 물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이제 9월 1일 날 로 예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또 일주일 동안 만약에 강수가 내리게 되면 이게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제 결국은 이 호수에 차 있는 물이 떨어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지금 이번에 났던 홍수와 또 급류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재난 시스템을 우리도 아까 지금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좀잘 갖춰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뭐 거제를 비롯한 경남 지역 쪽에서도 보면은 이제 극한 가뭄 이후에 또 극한 또 이제 호우가 내렸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도 이제 홍수라든지 뭐 이런 급류 또는 이런 순환 재난에 안전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건데 지금 하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 스위스 블라텐에서 작년에 암석과 빙하가 이제 한 번에 무너져 버리면서 마을이 매몰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망자가 한 명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왜 그랬냐? 그랬더니 빨리 이상징후를 포착해가지고 대피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핵심은 뭐냐면 이 홍수의 그 조기 예측과 조기 경보 시스템 이두 가지를 잘 갖춰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예측해서 사람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게 이게 아까 지금 시속 최대 170km의 급류가 쓸려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눈앞에 보이는 순간에는 내 앞에 물이 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산 위에서 이미 발생한 진동을 감지해가지고 이거를 예를 들어 뭐 빙하호의 수위와 또 제방의 움직임, 또 빙하 붕괴와 뭐 하류의 물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파악을 해가지고 뭐 이런 지진파까지 이제 AI로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붕괴를 좀 자동으로 구분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기 예측과 조기 경보를 하게 되면 이런 그 홍수 경보를 얼마나 빨리 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재난에 강한 시설을 얼마나 갖췄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런 순환 재난 또는 홍수에 대한 그런 대응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재난 또는 순환재난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고 시스템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죠.
2: 예, 지금 답변의 연장선상에서 물론 우리나라에는 빙하가 없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온난화에 대한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어떤 대비가 좀 필요한
1: 우리나라의 산사태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구 위주지 지금도 예방이 제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여기 똑같은 게 아니라 예측하고 대피가 중요하거든요. 예측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도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럼 거제도에 산사태주의보 경보 내리는데 전부 다 어느 지역이라고 몇 동 몇 호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 특정이 안 되는데 지금 실태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 위는 산림청, 밑에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측이 제대로 안 되고 거제도도 거제도 아파트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도 전부 다 관리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0: 그렇군요. 어쨌든 조금 더 좀 세밀하게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근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그리고 연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을 덮친 대홍수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2: 사망자는 400명을 넘었고요. 또 실종자 수 1,500여 명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선중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4: 네, 네팔 대홍수 인명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팔과 중국 티베트를 합하면 사망자가 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도 1,500여 명에 달합니다. 네팔 경찰은 현재 확인된 사망자가 469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티베트 사망자 수를 3명으로 밝히고 있어서 공식 집계로는 네팔과 티베트를 합해 지금까지 사망이 472명입니다. 하지만 티베트 현지의 피해 규모도 상당한 상황이어서 실제 사망자 수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자 수 역시 외국인 수백 명을 포함해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에서만 30여 개 국에서 온 외국인 500명이 연락 두절 상태이고 티베트 쪽 외국인 실종자도 300명 가까이 됩니다. 특히 인도인이 가장 많아서 현재 280명 넘게 실종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도 자국민 90명과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도로와 교량이 끊기면서 주민 고립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략 북부 주민 25만 명이 고립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장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헬기를 통한 구조활동만 제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0: 네팔 현재 도착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실종된 9명에 대한 본격적인 수색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2: 네, 군은 네팔 내 수색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자, 먼저 외교부에 나가는 김혜은 기자. 지금까지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된 상황인데 추가로 전해진 내용이 있습니까?
5: 네, 연락이 두절된 9명에 대한 추가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어젯밤 현지에 도착했는데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색 구조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외교부는 일단 오늘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네팔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서 구조대를 추가로 보낼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네팔 군과 경찰이 구조,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험준한 산악지형이라 접근이 어려운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공석이던 주 네팔 대사의 박재경 주 짐바브웨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신임 대사의 부임으로 네팔 당국과의 협조 그리고 재외국민 보호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될 걸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군은 네팔 내 수색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를 투입해서 구호장비와 구호물자 등을 수송할 계획입니다. 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어제 네팔 군 헬기를 이용해서 안전한 곳으로 나왔는데 오늘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로 이동합니다. 나머지 한 명은 현장 소장으로 현지인 직원들 구조가 마무리될 때까지 남아있기로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대사관 영사 한 명이 현장에 남아서 상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네, 이번에는 네팔 현지에 급파된 우리 기업 현지 대응팀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윤태 기자, 산악 지역이라 접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응팀이 헬기를 마련했다고요?
6: 그렇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측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헬기 두 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계획대로라면 오전 중에 이륙해서 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0: 하고 했는데 현지 이륙 허가 등을 이유로 일정이 조금씩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남동발전 역시 헬기 한 대를 확보했는데 마찬가지로 당국 허가가 늦어져서 지상에 발이 묶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고 현장까지는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 만큼 헬기가 이륙하기만 한다면 현장 접근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긴급 대응팀의 최우선 목표는 실종자 수색입니다. 대응팀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걸로 알려진 물마기댐, 이른바 위어댐과 직원 숙소동 등 베이스 캠프를 중점 수색할 계획이지만 연락이 끊길 직원들이 고립된 직원 10명이 발견된 지점보다 더 높은 지대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정부 현장 대응팀 주도로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부 현장 대응팀 11명을 포함해 두산 에너빌리티 8명, 한국 남동발전 6명 등 20여 명이 현지 공조 체제를 갖췄습니다.
1: 네, 네팔 현재 파견된 직원들의 상황이 국내에서도 상당히 궁금할 텐데 가족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대표이사가 현장 지원팀장을 자처한 두산 에너빌리티는 부사장 주도로, 남동발전은 사장 대행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긴급대응팀이 도착해 사라진 직원들을 찾는 데 전념하는 만큼 국내에서는 이 직원들의 가족들과 소통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남동발전의 경우 네팔 현지에도 가족들이 있는 만큼 이들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두 기업 모두 우선 가족들에게 상황을 면밀하게 공유하고 현지 방문을 원한다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1: 네, 김현 황윤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 대응팀이 현지에 도착했는데요. 이번에는 경제부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전해드린 것처럼 일단 기업이 현지 대응팀이 네팔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럼 어떤 건가요?
2: 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남동발전 관계자들이 어제 오후 출국해서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밤에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남동발전은 대응팀 6명, 두산 에너빌리티 8명이 네팔로 향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각각 헬기를 구해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으로 갈 채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당국의 허가를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직은 헬기가 뜨지 못했습니다. 오전 중에 출발을 해서 이제 현장 상황을 좀 둘러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네. 아직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허가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헬기가 뜨게 되면 현장을 돌아보면서 피해 상황을 우선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이 현장 상황을 좀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만큼 외교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색 구조 작업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장 상황이 좀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2: 네, 그렇습니다. 앞서 외교부 설명을 들어보면 도로나 교량이 유실돼서 육로 접근이 안 되고 헬기로만 현장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통신탑도 쓸려 내려가서 통신도 잘 안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1: 예.
2: 수색 구조 작업을 바로 할 수 있을까? 수색 구조 작업이 바로 이루어질까?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현장 상태가 어떤지 봐야겠죠.
1: 예.
2: 예. 그리고 한국에서 굴착기 같은 장비를 가져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3: 예.
2: 그러다 보니까 수색과 구조를 위한 그런 준비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 직원이 9명이 연락 두절 상태고 10명은 이제 무사히 뭐 이동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 건가요?
2: 네. 자, 일단 9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요.
1: 네.
2: 그리고 10명이 안전한 곳에 있다.
1: 네.
2: 예, 이렇게 좀 파악이 된 그런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일단 고립됐던 10명 가운데 9명이 헬기로 구조돼서 안전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앞서 오늘 카트만두로 이동한다 이런 계획까지 전해졌는데
1: 네.
2: 정확히 지금 카트만두로 이동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남은 한 명은 현장 소장인데 현지 직원들까지 다 구조되면 함께 나가겠다.
3: 예.
2: 이런 입장을 밝혀서 현장에 남았다고 합니다.
1: 예.
2: 기업 대응팀이 이제 앞으로 현장에 가서 그 피해 현장에 가서 수색 구조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이 현장 소장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도를 보고 계신데
3: 예.
2: 이게 그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그 지도에 이제 네. 발전 시설과 사무실 또 숙소 구역을 표시해 놓은 지도입니다. 아, 지금 가운데 강이 흐르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발전 시설과 사무실 숙소 구역이 보이는데 일단 구조된 직원들은 발전 시설에 있다가 고립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좀 고지된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저곳에 있었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고립이 됐다가 10명 중에 9명이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한 그런 상태고요. 네네. 강 건너편에 사무실 숙소 구역이 보이죠. 여기에 있던 그 직원들이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연락이 두절된 직원들 모두가 이곳 사무실이나 숙소 구역 여기에 있었는지는 사실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 당시에 정확히 어디 있었는지는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남동발전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현재 연락이 두절된 직원이 홍수 경보 알람이 울리는 상황에서 그곳 현지 법인에 대피하겠다. 이렇게 연락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대피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3: 네, 좀 희망적인 소식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지도에 보면 UT1이라고 써 있었어요. 이게 네.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인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어퍼 트리슐리 UT1 발전소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 70km에 위치한 트리슐리강에 건설되는 216메가와트 규모의 대형 수로식 수력발전소입니다. 수로식이라고 하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터널 같은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이동시키고요. 아, 그리고 이후에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방식의 수력발전소를 말합니다.
1: 예.
2: 아, 지금 그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위쪽에 트리슐리강이 보이잖아요.
3: 예.
2: 그렇게 강물이 흐르는데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낙차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어댐이라는 그 댐을 만들어서 이 트리슐리강의 물의 흐름을 저기 도수터널이라고 보이시죠?
3: 네.
2: 그게 땅을 파서 이제 터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곳으로 이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1: 물길을 새로 만든 거군요.
2: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설명 영상, 과거 올렸던 설명 영상을 보면 터널을 파는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도수 터널을 뚫는 그런 작업이죠. 저 길이가 한 1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물이 저렇게 흘러가서 자, 오른쪽 그 끝에 보면 발전소가 보이죠? 근데
1: 네.
2: 낙폭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예.
2: 저기에서 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340m 정도 높이가 된다고 하는데 그 높이에서 물을 떨어뜨리면서 아래 위치한 그 발전소에서 네. 이제 전기를 생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1: 지금 이제 낙폭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는 그래픽인 것 같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예. 오른쪽 위에 보면 위어댐이라고
3: 예,
2: 보이고요.
3: 예.
2: 자,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강물이 내려올 텐데 저 강물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도수터널로 이제 물을 통과시켜서 떨어뜨려서
1: 네.
2: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성하는
1: 수직으로 떨어뜨려서
2: 네 그렇습니다. 네,
1: 전기를 발전하는 네. 그런 시스템이군요.
3: 네, 저희가 이제 이번 그 보도를 해드리면서 위어댐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홍수가
2: 네.
3: 났을 그 당시에 좀 어떤 상황이었나요?
2: 네, 저희가 외신을 통해서 그 홍수가 났을 당시에 위어댐을 그 물살이 덮치는
3: 예, 예.
2: 그 장면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1: 네.
2: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 네.
2: 예, 지금 영상을 보면 될 것 같고요.
3: 네.
2: 네, 지금 거센 물살이 흘러내려오는 게 보입니다.
3: 네.
2: 무섭게 흘러내려오는데 이 물살이 지금 조금 아래 네, 여기 있는 게 위어댐인
3: 여기가
2: 거예요.
3: 댐 현장인
2: 네.
3: 거죠. 예.
2: 자, 이 위어댐을 이렇게 덮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네, 저 건설 장비도 보이고
3: 네, 굴삭기도 예. 보이고요.
2: 네, 사람들이 급하게 대피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3: 예.
2: 이 장면과 함께 이 영상이 촬영된 곳의 좌표도 그 외신에서 함께 공개를 했거든요. 제공을 했는데 그 위치를 확인을 해봤더니 그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윗부분에 이제 위어댐 아까 말씀드린 그
1: 네.
2: 물길을 바꿔주는 그 위어댐을 건설하는 현장의 좌표와 동일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 그 위어댐이 저 윗부분에 동그랗게
3: 네.
2: 표시가 된 부분이 그 위어댐 건설 현장이고 그 아래 이제 UT1 발전동 아까 살펴봤던 그
1: 네.
2: 발전동과 그리고 사무실 또 숙소가 있는 그 장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윗부분에 있는 위어댐을 덮친 물살이 이제 아래까지 흘러내려갔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직선 거리로 10km 정도 그 터널을 거쳐서 물이 떨어져서 이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네. 건설 현장이 저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0: 네, 앞서 전해드린 속보 내용 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선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재청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다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결국 재재청 요구를 하기로 했군요.
2: 네, 청와대가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적 수석 대변인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 대변인은 헌법상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이며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며 실질적인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이번 서면 제청은 절차적인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천 이후 7개월 동안 제청을 미루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온 관례를 스스로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청 직전 법원 행정처가 추천이 추천 후보들에게 개별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를 배제하려 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 네. 서면 제청도 이례적이지만 재제청도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2: 네, 재재청의 법적 근거와 관련한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마쳤고 대통령의 임명권 자체에 신사재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재청권에 귀속되지 않는 독립적 권한이고 재청권 역시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는 겁니다. 현행 헌법 체계에서 재재청 요구가 전례는 없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에 근거해서 재재청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 문제의 방식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1: 네, 그리고 함께 재청됐던 김성수 후보자는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요.
2: 네,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완료된 만큼 예정대로 오늘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또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재재청 절차와 관련해서도 새로 추천위원회를 꾸리기보다는 기존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신속하게 재재청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 우려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석이 길어진 원인은 애초 재청이 지연됐기 때문이라면서 대법원장의 재재청이 이루어지는 대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 목재 예스팀바.
8: 경동산업 주식회사.
1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1: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0: 건강해.
11: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1: 하루 한번
12: 건강기능식품.
13: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교통안.

0: 완전 1분 토.
1: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0: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3: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2: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3: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4: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쿠팡 측의 거부로 철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정위 출범 이후 기업이 법 적용을 문제 삼아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0: 게 떠넘겼다는 의혹이 포착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건데요. 쿠팡은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거로 왜 조사 7일 전까지 미리 알리지 않았냐며 거부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서다 지난 24일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쿠팡이 이 같은 대응을 택한 배경에는 미국의 통상 압박과 미국 내 로비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톡톡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i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강원과 충청 이남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 시간당 50mm 안팎의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졌고요. 일부 남해안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비 소식이 없는 수도권과 강원 북부 지역에는 기습적인 소나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대전과 같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에도 전국에 비를 예상합니다. 성산로 따라가는 길, 성산 램프와 대신산 거리 구간 양방향으로 차량이 많고요. 같이 가는 내부 순환로는 성수 쪽으로 연희 램프 이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도 부쩍 차가 늘어 있는 가운데 월드컵 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데 속도가 뚝 떨어져 있고요.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4.5km 나와서 6.5km 가는 곳 일직 방향으로 2차로에 고장차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위로도 교통량 꾸준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참사가 일어난 네팔에 도착한 우리 정부 신속 대응팀이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 네, 우선 헬기를 확보해서 피해 지역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비 예보까지 있어서 수색 작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자,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YTN 취재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현장 상황 먼저 좀 전해주시죠.
10: 네, 현재 네팔 현지 시각은 정오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경찰, 소방으로 구성된 정부 신속합동대응팀이 이곳 카트만두에 도착한 지도 12시간가량이 벌써 흘렀는데요. 외교부가 조금 전 네팔 현장 상황을 다시금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실종자 9명과는 연락이 여전히 끊겨 있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던 구조자 9명은 이송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9명은 우선 오늘 중으로 카트만두로 데려오는 것이 목표지만 정확한 시점은 역시 미정입니다. 하루 전과 비교해보면 큰 상황 변화가 아직 없는 셈인데요. 이런 가운데 AFP통신은 네팔 군당국이 트리슐리 수력발전소 터널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팔 총리실은 해당 지역에서 지금까지 350명이 구조됐지만 여전히 100명이 터널 안에 갇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해당 수력발전소 현장은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직원 9명이 작업 중이던 곳에

0: 가능성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구조 활동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대응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0: 네, YTN이 오늘 오전 이곳 대사관 앞에서 신속대응팀 단장을 만났습니다. 구조된 인원이 언제쯤 카트만두로 돌아오는지 또 현장에 나갈 예정인지 등을 물었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지 여건 자체가 녹록치 않기 때문에 우선 충분한 준비를 마친 뒤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신속대응팀 대부분은 이미 머물던 숙소를 떠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일부는 홍수 현장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팔 정부와도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수 여파로 도로와 다리가 대부분 끊겨 헬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네팔 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농발전 역시 현장에 접근하기 위해 헬기 섭외는 마쳤지만 정부 협조를 받지 못해 당장 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대응팀은 구조활동 준비에 전념한 뒤 오후 8시쯤 현지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는데 그 사이 진척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1: 네, 이번에는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저희 취재 기자도 전해줬습니다만은 현지에 신속 대응팀이 가서 신속하게 좀 구조 활동을 하려고 하지만 현장 상황이 좀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것 같죠?
2: 네,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육로로 접근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막혀져 있고요. 네. 결국은 이제 뭐 헬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이제 당초에 그 9분 지금 실종되신 분들 대해서 앞서 그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 위어댐과 인근 그 캠프 뭐 이런 쪽은 이제 90% 정도 소실이 됐고요. 예. 이 발전 시설 같은 경우에 양호한 상태로 남아져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희망 섞인 부분으로 발전 시설 안에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황상
3: 을지대
2: 보면
3: 안전공학과
2: 발생
3: 교수입니다.
2: 시점이 26일 8시 40분 현지 시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에 아마 그 실종됐던 그 두산 에너빌리티 6분과 한국 남동발전 3분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스 캠프 쪽 사무실 쪽에 계셨던 걸로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서 네. 굉장히 좀 그 안타까운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4: 예, 지금 베이스 캠프가 거의 90%가량 유실된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을 해볼 때 저희가 계속 빙하 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기반 암석까지 함께 무너졌다. 그래서 대규모 붕괴가 일어난 것이다라는 분석이 또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2: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여러 외신 보도에 좀 종합을 해보면 네. 실제로 이제 그 빙벽에 해당되는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빙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거대한 빙벽이 떨어지면서 약 1m 가량 수직으로 낙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낙하에 의한 충격에 의해서 뭐 당초 이제 지진이 아니었느냐라고 네. 이제 한 것처럼 뭐 한 5.2 정도의 지진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맥락은 우리가 일반적인 지진의 어스퀘이크라고 하듯이 이 빙하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낙하하면서 충격파도 아이스케이크라고 공식적인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아이스케이크에 의해서 발생한 이 충격파가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던 암반이라든가 또 다른 빙하라든가 이런 암석들을 충격에 의해서 일종의 이제 산사태처럼 무너짐이 발생하는, 그래서 주변 지역에 광범위한 슬라이딩이 발생하는 이런 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1: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번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9월 1일 날 2차로 또 이런 대규모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현재 날씨가 지금 우기기 때문에 비가 예. 오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이런 비들이 이제 앞서 발생했던 지점에 소위 말하는 이제 자연적인 댐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네네. 뭐 이제 언세코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뭐 토석이라든가 바위에 생기는 네. 이런 언세코 말고도 원래 존재하고 있던 이제 빙하호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이렇게 이제 내리는 비가 차오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자연적인 제방 형태들이 높은 수압을 받게 되고요. 예. 그 일부는 이제 원류가 돼서 위로 올라가겠지만 이게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니까 이게 깎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은 소위 말하는 이런 자연 제방 형태들이 터져버리는 그러면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한꺼번에 또 물이 내려올 수 있는 네. 이런 조건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4: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현지에서 구조 작업, 수색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일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2차 홍수가 만약에 정말 예상이 된다면 그럼 구조하는 분들은 어떻게 구조를 해야 할지 이 부분도 좀 걱정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 사실은 상류 쪽 예컨대 5,200m 쪽에 최초 이제 그 시작이 됐던 이런 쪽에서 지금 이제 피해가 극심한 이 하류 쪽 부분까지 뭐 첫 번째 케이스에는 뭐 불과 한 30분 정도 만에 도달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 30분에 대한 시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조대에 있어서 굉장한 골드 타임이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 주변 그 상류 쪽에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라든가 센싱 뭐 이런 것들을 좀 관측을 통해서 적어도 이제 구조대가 일정 부분에 어떤 그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먼저 마련을 한 후에 본격적인 좀 구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1: 지금 이제 보면은 공중에서 그 현장을 촬영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헬기나 드론으로 상황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직접 걸어가거나 아니면 차를 이동하거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뭐 히말라야 산악지대고 예. 뭐 앞서 뭐 셰르파 존재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도보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상당수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입체적인 그러니까 헬기를 이용한 항공 지원만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 예, 지금 뭐 사고 발생 후에 계속해서 지금 뭐랄까요 안타까운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난 시의 골든 타임을 한 72시간 정도로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좀 비슷한 상황일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2: 지금 이제 일반적인 72시간이 뭐 여러 가지 뭐 체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뭐 그 알려진 시간인데요.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예컨대 에어 포켓과 같은 어떤 이제 구조물을 둘러싸인 곳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72시간에 대한 시간은 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예. 일반적으로 토사라든가 구조체 그 맨몸으로 이렇게 깔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그 72시간 적용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 상황이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 지금 진흙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토사물로 다 뒤접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구조 작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2: 네, 우선 그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 9분 지금 실종되신 예. 분들 적어도 이제 이분들이 어디에 최초의 그 사고 당시 어디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동선상 뭐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좀 따져서 어느 네. 쪽 방향에 많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그 예측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 전반적인 좀 스크린을 좀 할 필요성이 있고 네. 그래서 어떤 그 생명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좀 입체적인 작전이 수행이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 현장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와대가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의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한 데 대해서 국회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기로 하면서 대법원도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4: 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대법원의 공식 입장 나왔습니까?
3: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대제청 요구는 전례가 없었던 일인 만큼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히는데요. 공식 입장을 낼지 고심하면서 동시에 과거 비슷한 선례가 있는지 그에 따른 후속 절차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청을 하면 종전의 추천위가 없어지는 건지 추천위 지위 상실

0: 여부 등 검토할 측면도 있는 만큼 입장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재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 이를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며 실질적인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이번 서면 재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원장의 재청권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도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1: 이번 사태가 서면으로 임명재청을 하면서 생긴 일인데요. 그동안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0: 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성수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재청했습니다. 손봉기 부장판사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 기존의 대통령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사전 조율을 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임명 재청한 것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사법 정치라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넘어 탄핵론까지 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 출석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1: 네, 이렇게 대법관 후보를 재재청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노골적인 겁박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헌법을 해석했고 국회의 동의권을 빼앗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 네, 입맛에 맞는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곳이고 대통령은 이제 즉각 손봉기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의힘의 입장이었고 또 민주당의 반응이 나오면 또 속보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른바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를 주재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을 직접 설명드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무엇을 더 바꿔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은 혹시 없는지 또 청년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이 라떼는 아닙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정말 진실 또는 진리처럼 받아들였죠. 근데 요즘은 아마 이런 얘기하면 약간 뺨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락의 지름길. 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난다. 빚쟁이 돼서 평생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불안감이 있죠.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한번 잘못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그게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기회가 적어진 사회, 저성장 사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 변동적인, 역동적인 사회에서 아주 안정적인 사회로 바뀐 게 큰 원인일 겁니다. 사회 전체로 보면 발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구성원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정책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세대별로 봤을 때 노인 또는 뭐 어린이 영아 관련된 정책들, 장애인 정책 이런 정책은 상당히 많은데 유난히 없는 정책을 발견했어요. 청년에 관련된 지원 예산 정책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일부에서 무리하다라고 판단했던 청년 기본소득 이런 걸 도입해서 시행해 봤는데
4: 이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인 오후 1시 58분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 불로 급식실 조리원인 70대 여성 1명과 공장 직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모두 3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한 명이 낙하물에 다치는 등 두 명이 부상을

0: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유지한 채 잔불 정리와 함께 공장 내부 수색 작업을 이어가며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팔 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의 구조를 위해 현지에 급파된 기업 측 대응팀도 헬기를 확보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가 이끄는 현장 대응팀은 네팔 현지에서 자체 수색 구조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헬기 2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지 이륙 허가 등을 이유로 일정이 조금씩 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팔 대홍수 참사 현장에서 수력발전소 터널에 100여 명이 고립돼 군 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네팔 군 대변인을 인용해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팔 총리실은 해당 지역에서 지금까지 350명이 구조됐지만 여전히 100명이 터널 안에 갇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수력발전소 현장은 앞서 연락이 두절된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이 작업 중이던 곳일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팔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구조 지원 제안을 공식 거절했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1: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8: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12: 듀엣토의 더 클래식
13: 8월 28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4: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주 중 1악장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그가 지휘하는 아폴론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0: 8월 28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주 중 1악장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그가 지휘하는 아폴론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0: 지난주에 2026년 예술의 전당 국제음악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2026년 8월 18일부터 8월 23일 일요일까지 열렸는데요. 오늘부터는 롯데콘서트홀에서 클래식 음악축제 클래식 레볼루션이 열립니다.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1: 여름에 여러 곳에 있는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예술의 전당이나 롯데콘서트홀 같이 공연장에서 주최하는 페스티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곳의 음악 축제가 유명합니다. 롯데콘서트홀의 클래식 레볼루션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가 예술 감독을 맡아서 프로그램 구성과 연주자 섭외부터 직접 연주와 지휘까지 축제 전반을 이끌고 있습니다.
0: 카바코스는 세계 정상급 음악가이기 때문에 연주자 섭외가 돋보일 수밖에 없죠. 이번 축제에서 특히 주목할 연주자가 바로 피아니스트 키릴 게르슈타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피아니스트 순위를 매기면 항상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음악가죠. 이번 축제에서는 게르슈타인의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 9월 1일에는 카바코스와 듀오 리사이트를 열어 바르톡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등을 연주하고 9월 3일에는 피아노 독주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폐막 공연에서는 카바코스가 지휘하는 수원 시립 교향악단과 함께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올해 클래식 레볼루션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1: 게르슈타인의 연주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독주회에서는 리스트의 작품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집 중 8번째 곡 사냥, 키릴 게르슈타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집 중에서 여덟 번째 곡 사냥, 키를 게리슈타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는 9월 3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리스트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1: 이번 클래식 레볼루션 페스티벌은 뿌리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클래식 명곡으로 듣는 작품 가운데 각 나라의 민요나 춤, 전통음악에서 출발한 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클래식 레볼루션은 바로 그 음악의 뿌리를 찾아갑니다. 바르톡과 코다이, 드보르자크, 스메타나, 브람스 등의 작품을 통해서 민속 음악과 전통이 어떻게 클래식 음악의 언어로 발전했는지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0: 오늘 열리는 개막 공연이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다이의 갈란타 무곡으로 시작해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 바르톡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으로 이어지는데요. 민속 음악을 수집하고 연구했던 코다이와 바르톡, 그리고 고향 체코의 음악적 정서를 자신의 작품 속에 녹여낸 드보르작을 한 무대에서 만나는 겁니다.
1: 이 협연자는 첼리스트 키안 솔타니인데요. 안드레이 보레이코가 지휘하는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B단조를 연주합니다.
0: 키안 솔타니는 지금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첼리스트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이란기 음악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솔타니는 다니엘 바렌보임이 이끄는 서동시집 오케스트라에서 수석 첼리스트로 활동했고, 현재는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와 무대를 함께하는 젊은 세대의 대표적인 첼리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죠. 도이치 그라모폰 전속 아티스트로 여러 음반을 발표했고, 자신의 뿌리인 페르시아 음악을 클래식 음악과 연결하는 작업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음악의 전통과 근원을 찾아가는 올해 클래식 레볼루션의 주제, 뿌리와도 잘 어울리는 연주자겠네요.
1: 솔타니는 협연뿐만 아니라 실내악 무대에도 참여합니다. 8월 30일 카바코스 비올리니스트 앙투안 타메스티,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함께 스메타나의 피아노 3중주와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2번을 연주합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중 1악장, 키안 솔타니의 첼로,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의 연주입니다. 저희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1: 전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옵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30대 후반에 결혼 5년 차 전업주부이고요. 4살 딸이 있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친구의 결혼식에서였습니다. 남편은 키가 훤칠했고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대화가 잘 통했죠.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좋은 곳을 여행하면서 매일 설렜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연애와 달랐습니다. 남편은 삼시세끼 다 챙겨 먹었고 매 끼니마다 메인 요리가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딱히 그렇지 않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청소하는 문제나 명절마다 시댁을 챙기는 문제까지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남편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날리면서 신뢰가 깨지고 말았죠. 외도나 폭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었고 지금은 각방을 쓴 지 오래됐어요. 요즘은 한 집에 있으면서도 얼굴 마주치는 게 껄끄러워서 간단한 얘기는 문자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육아도 대부분 제가 도맡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 역시 우리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는 것과 매주 딸을 보여줄 수 없다는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재산 문제도 골치가 아픕니다.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니 재산 분할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한 이후로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면서 생활비를 부담했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대출금도 함께 갚아왔습니다. 저는 최소한 50% 정도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세상이 둘도 없이 잘 통하던 사이였는데 결혼하고 5년 만에 한 집에서 문자로 대화를 하는 사이가 된 상태입니다. 좀 씁쓸하네요. 이준원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요즘에 사소한 갈등이 누적돼서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0: 네, 근데 이번 사연처럼 외도나 폭력처럼 어떤 결정적인 잘못은 없지만 성격 차이로 계속 부딪히고 대화까지 완전히 끊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0: 하게 되는데,
1: 네.
0: 예를 들어서 각방 사용 기간, 대화 단절의 정도, 부부 상담 노력 여부, 별거 기간 등이 판단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사연자분은 현재 전업주부이고 4살 된 딸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주로 본인이 돌봐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친권 양육권자를 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사연자분은 소득이 좀 없거나 이제 적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양육권 가져오는데 불리할 수도 있을까요?
0: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은
1: 네.
0: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도 고려 대상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1: 네.
0: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자녀와 형성된 정서적 유대관계, 현재 누가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등이 훨씬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됩니다.
1: 네.
0: 만약 자녀가 어릴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양육 환경을 유지해주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양육비도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양육비는 보통 어떤 기준으로 측정이 될까요?
0: 양육비는 보통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부 합산 소득, 자녀의 연령, 거주 지역, 질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1: 네, 그럼 만약에 이혼을 한 이후에 상대방이 이제 핑계를 대면서 양육비를 제때 안 주면 그때는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주세요.
0: 네,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는다거나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서 상대방이 이행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감치처분이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에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면접교섭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사연자분은 아이를 이제 데리고 집을 나가면 당분간 남편한테 딸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부부 사이가 나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0: 네,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고유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1: 네.
0: 따라서 단지 감정이 좋지 않다거나 보기 싫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동학대, 폭력성, 정서적 학대를 가하거나 알코올 중독, 자녀 납치 우려 등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의 면접교섭권의 제한, 변경 또는 임시정지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법원은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1: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재산 문제도 좀 짚어보죠. 남편의 아파트가 본인 명의니까 나눠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지금 사연자분은 전업주부입니다. 전업주부인 아내도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 분할 요구할 수 있을까요?
0: 네,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생활 중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1: 네.
0: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해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하고 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기여도를 법적으로 높게 인정합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지속된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에는
1: 네.
0: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보통 30%에서 50% 수준까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혼인 전 가족 가지고 온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 해당 재산을 유지 감소 방지하는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1: 네, 근데 이제 기여도 따질 때 이제 사연에서는 남편이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봤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배우자가 혼자 결정해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은 채무가 생겼다. 이 부부가 함께 나눠야 될까요?
0: 혼인 중 발생한 채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그 발생 원인과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주거 마련, 생활비, 자녀 양육 등 일상 가사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부부 공동의 비주로 보아 재산분할 시 자산에서 공제됩니다.
1: 네.
0: 하지만 배우자 일방이 상의 없이 개인적인 사치, 유흥, 주식, 코인 등 위험 투자, 도박 등으로 발생시킨 채무는
1: 네.
0: 채무자 개인의 소극 재산으로 보아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네, 뭐 위험한 투자 도박은 제외된다고요.
0: 네, 따라서 이혼 시 해당 빚진 당사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지만
1: 네.
0: 이 채무가 정말 개인적인 이유로 발생했는지는 꼭 입증을 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로 추정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외도나 폭행 같은 명백한 잘못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이 되고 각방 생활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0: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합니다. 이제 양육권은 경제력보다는 자녀의 복리와 기존의 양육 환경이 중요하고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주 양육자라고 하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올해 하반기 화제작 영화 오디세이, 개봉 이후 예매 전쟁이 벌어졌었는데요.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IMAX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두 자리에 무려 35만 원을 부르는가 하면 자동 입력 프로그램, 이른바 매크로를 이용해서 표를 쓸어 담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티켓 안 표는 대작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 문제는 현재 영화표에 온라인 안표를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영화관 앞처럼 현장에서 정가보다 비싸게 표를 되팔았다면 경범죄 처벌법상 안표 매매에 해당해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끼리 웃돈을 얹어서 사고 파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연이나 스포츠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표를 사들여 비싸게 되파는 행위를 별도 법률로 규제하고 있지만 영화 티켓은 아직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영화관들도 비정상적인 예외나 부정거래를 적발하면 계정 이용을 제한하는 등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영화 안표도 공연이나 스포츠처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자이언티의 미안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수도권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말인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는데요. 이번 비는 모레 일요일까지 장마철처럼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오전부터 중부지방의 비는 그치지만 남부지방은 일요일에도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은 24도로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0도까지 오릅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평소보다 고속도로 위로 이동량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평휴게소 부근에 고장차도 있고요. 서종에서 화도분기점까지 밀리는 이유는 서종 부근 1차로에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들어오는 길 덕수 선패에서 강일 쪽으로 합류하는데 속도가 뚝 떨어져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도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차간격 바짝 좁히는데요. 서평택과 금천 일대로 빗길이기 때문에 빗길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 이미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꽤 길게 막힙니다. 16km나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더딥니다. 천호대로는 신설동 오거리에서 용두역, 군자교에서 아차선역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포 이어갑니다.
3: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빙하 붕괴로 치명적인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중국 티베트 상류 지역의 댐이 또 붕괴해서 네팔 정부가 인근 주민과 구조대에 긴급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네, 조금 전 네팔 경찰 당국은 성명을 통해서 티베트 지역의 수자원 댐이 또다시 무너졌다는 정보가 입수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어 수색과 구호 작업에 투입된 모든 군경 보안 인력과 구조대원 또 일반 시민들에게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즉각 고지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강력 촉구했습니다.
4: 네, 이번 댐 붕괴 사태는 티베트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빙하 붕괴로 치명적인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터져서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지형적 특성상 상류의 댐이 무너지면서 방출된 거대한 급류가 네팔 하류 저지대를 순식간에 덮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현지 당국은 급류로 인한 2차 대규모 참사를 막기 위해서 구조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주민들의 긴급 대피 상황과 하천 수입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3: 네팔과 중국 접경에 대홍수 사망자가 400명을 넘기고 실종자는 1,500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4: 네, 중국 관영 매체는 2차 재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언세코가 넘치기 시작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특파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5: 네, 베이징입니다.
3: 네, 구조 수색 작업이 시작되면서 인명피해도 더 커지고 있죠.
5: 네, 네팔 쪽에서 발표한 사망자 수가 469명, 실종자는 977명으로 또 늘었습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집계인 사망 3명과 실종 558명은 아직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양측의 발표를 합하면 사망은 최소 472명, 실종은 1535명 이상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본 건 네팔입니다. 일단 사망자 대부분이 현지인으로 파악되고 연락이 끊긴 사람도 460명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0: 그 다음은 중국으로 실종자만 네팔 현지에서 약 100명, 티베트에서 300명에 달합니다. 주로 힌두교 성지 순례객들이었던 인도 국적자도 288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실종자는 30여 개국에 걸쳐 있는데, 네팔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9명도 포함됐습니다.
1: 네, 이번 홍수의 위력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도 공개됐죠.
0: 네, 시커먼 흙탕물이 티베트 지역 국경 관문을 덮치자 건물마저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CCTV 화면. 그래도 5층 규모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청사는 남아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완파됐습니다. 재난 전후 위성 사진을 보면 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전체 부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빙하 홍수가 처음 강타한 이곳, 위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한번더 실감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산사태의 잔해물이 강줄기를 막아서 생긴 언세코가 넘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저수량은 이미 200만 톤을 넘었는데 사흘간 300만 톤이 더 유입될 거란 계산입니다. 중국 당국은 9월 1일이라는 날짜를 특정해서 2차 재난을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일주일 비예보까지 겹쳐서 본격적인 구조 수색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대규모 빙하 붕괴로 치명적인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중국 티베트 상류 지역의 댐이 붕괴해 네팔 정부가 인근 주민과 구조대에 긴급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1: 네,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YTN 취재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지금 네팔에도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내용 전해주시죠.
3: 네, 오늘 네팔 당국이 추가 홍수 위험에 따른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조금 전까지 비두루 군부대 앞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서둘러 대피하라는 안내를 받고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차를 빼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 산 위에는 통신사고가 좋지 않아 겨우 전화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산 비탈로 올라오는 길에는 마치 피난민들처럼 주민들이 삼삼오오 산을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토바이와 승용차로 산에 올라오는 주민들도 적지 않게 목격됐습니다. 지금 이곳 비두루 산에는 그늘마다 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피신해 있는데요. 사흘 전 대홍수로 놀란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2: 네, 지금 권준기 특파원이 네팔 현지에 도착해서 현지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홍수로 만들어진 자연댐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3: 그렇습니다. 이 당국의 안내를 보면 중국 접경 지역에서 대홍수 당시 만들어진 자연댐 호수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보이는 강물을 봐도 물살이 조금 거센 느낌이 있는데 주민들은 불안한 눈으로 추가 홍수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형성하면서 고여 있다며 사흘 안에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주의하라는 경고에 그쳤지만 오늘은 실제 대피령으로 이어졌습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피해 지역에서 구조 소식도 이어졌다고요?
3: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있던 군부대에서는 오전 내내 구조 헬기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홍수 지역에서 구조한 주민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네팔 군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도 트리슐리 지역에서 주민들을 구조했다며 취재진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접근하지 못했던 재난 지역에 들어가 진흙에서 사람들을 꺼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조 작업이 진행된 어퍼 트리슐리 지역과 한국인들이 실종된 트리슐리 3A 지역은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트리슐리 강을 따라서 여전히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희망을 버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비두루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2: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강타한 홍수가 발생했을 당시에 최상류 구간에서는 급류의 속도가 시속 170km를 넘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 때문에 위력은 더 강해졌고 사실상 대처가 불가능했습니다. 유투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최악의 홍수는 해발 5,200m에 있던 600m 너비의 빙하가 추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빙태

0: 협곡과 함께 떨어진 빙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물폭탄이 돼 V자형의 협곡을 따라 쏟아져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좁은 물길에 쌓여 있던 돌이나 흙까지 뒤섞이면서 파괴적인 급류가 만들어졌습니다. 불과 7분 만에 20km를 이동해 중국의 국경 검문소가 있는 지롱을 덮쳤습니다. 시속 170km가 넘는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1: Doesn't take long for them to be going
2: 급류의
1: well
2: 속도가 시속 100km를 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속 200km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 앞쪽으로 밀려납니다.
0: 액체 상태의 콘크리트와
2: 지구과학
0: 비슷해진 급류는
2: 연구소 지질학자입니다.
0: 하류에서도 시속 70km의 속도를 유지하며 강변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히말라야 빙하를 오랫동안 관측했던 전문가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처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2: 빙하호 없이 어떻게 이런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카트만두 대학교 교수입니다.
0: 기후변화의 충격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대한 과거와는 다른 대응 체계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3: 대홍수 참사가 일어난 네팔에 도착한 정부 신속 대응팀이 본격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 네, 우선 헬기를 확보해 피해 지역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비 예보까지 있어서 수색 작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팔 현지 YTN 취재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현재 상황 먼저 전해 주시죠.
5: 네, 현재 네팔 현지 시각은 정오를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경찰, 소방으로 구성된 정부의 신속합동 대응팀이 이곳에 도착한 지도 14시간가량이 흘렀는데요. 정부가 오전 중 네팔 현지 상황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한국인 실종자 9명과는 연락이 여전히 끊겨 있고, 임시 대피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9명은 안전지역으로 이송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구조자 9명부터 우선 오늘 중 카트만두로 데려오는 것이 목표지만 정확한 시점은 역시 미정입니다. 하루 전과 비교해보면 큰 상황 변화는 아직 없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AP통신은 네팔 군당국이 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 중인 수력발전소 터널에 구조팀을 급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 전체가 진흙에 파묻혀 터널 입구조차 찾기 어렵지만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수력발전소 현장은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직원 9명이 작업 중이던 곳일 가능성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네, 구조 활동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대응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5: 네, YTN이 오늘 오전 이곳 대사관 앞에서 신속대응팀 단장을 만났습니다. 구조된 인원들이 언제쯤 카트만두로 들어오는지 또 현지로 이동할 것인지 등을 물었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현지 사정이 녹록치가 않은 만큼 물밑에서 충분한 준비를 한뒤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신속대응팀 대부분은 이미 머물던 숙소를 떠난 거로도 파악됐습니다. 일부는 홍수 현장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팔 정부와 접촉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수 여파로 도로와 다리가 대부분 끊겨 헬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선 네팔 당국 협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 역시 현장에 접근하기 위해 헬기 섭외는 마쳤지만 정부 협조를 받지 못해 당장 띄우지 못했던 거로 전해집니다. 대응팀은 구조활동 준비에 전념한 뒤 오후 8시쯤 현지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는데 그 사이 진척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6: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7: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6: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10: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9: 국민인쇄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7: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8: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9: 고향 특례시.
10: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쿠팡 측의 거부로 철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정위 출범 이후 기업이 법 적용을 문제 삼아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쿠팡은 가격 맞춤형 쿠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파는 물품이 경쟁 사이트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으로 발행해 최저가로 가격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 비용을 쿠팡이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는 의혹이 포착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건데요. 쿠팡은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거로 왜 조사 7일 전까지 미리 알리지 않았냐며 거부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서다 지난 24일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쿠팡이 이 같은 대응을 택한 배경에는 미국의 통상 압박과 미국 내 로비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불안,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직 청년 10명 중에 6명 이상이 5년 안에 자신의 희망 직무가 AI로 대체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막연한 불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변화에 흔들리지 않은 준비를 미리 하는 걸 겁니다. AI 시대 직업은 바뀔 수 있어도 내 삶의 재무적인 안정망은 지켜내야겠죠. 자,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트와 함께 내 자산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꿀팁들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든든한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김수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나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합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샵 094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에는요, 특별히 한 주간 다 답하지 못한 답까지 더하고 더해 풍성한 이게 뭐니 상담소로 함께합니다.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첫 번째 청취자분, 휴대전화 뒷번호 6486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곧 은퇴 예정이신 부장님과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큰 병을 앓으셔서 그런지 나이 먹고 아프기 시작하면 보험 가입도 안 된다고 은퇴하기 전에 보험 잘 돼 있는지 체크하라고 당부당부 하시더라고요. 저도 은퇴를 생각하는 나이가 점점 돼가다 보니 무슨 보험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몰라 난감해서 용기 내 문자 보내봅니다. 자, 청취자님, 어쨌든 보험 점검은 반드시 퇴직 전에 해라 라는 조언을 듣고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문자창을 두드리셨습니다. 근데 은퇴 이후가 아니라 바쁜 은퇴 전에 보험 점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1: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 뭐 답변을 드리기 전에 퇴직을 앞둔 상사분이 이제 청취자님 부하 직원이잖아요. 청취자한테 퇴직하기 전에 보험 점검을 꼭 해보라고 했다는 게 좀 짠하기도 한데요. 이게 은퇴 전에 꼭 보험을 점검해봐야 되는 이유가 이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보험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게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득이 완전히 중단된 은퇴 이후의 시점이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쉽게 보충하기가 어렵겠죠. 더구나 경제적인 은퇴 시기가 요즘 뭐 65세 혹은 70세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가 되면 실질적으로 보험 변경이나 보충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 부족한 것을 다 새로 채운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0: 혹 미처 준비하지 못한 보장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보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시기적으로 조금이라도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사실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은퇴 전에는 최종적으로 보장 대비 보험 점검은 해봐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청취자님은 어떤 점에 집중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팁을 좀 주시죠.
2: 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점은 앞으로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이 갱신형이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이 있을 때는 보험료가 뭐 1, 2만 원 인상된다고 해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좀 체감이 안 되지만 은퇴 이후 연금 생활을 하는 중에 보험료가 자꾸 인상되게 되면 그만큼 생활비로 사용할 연금이 줄어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갱신형으로 가입한 것을 모르고 방치하게 되면 은퇴 이후에 급격하게 보험료가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비갱신형 보험인지에 대한 체크를 먼저 하시고 앞으로 납입해야 하는 총 보험료도 산출해봐야 합니다.
1: 매번 갱신이 돼서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 보험 특약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좀 어려운 게 총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매달 납입하는 이 보험료가 아니라 또 다른 보험료인 걸까요?
0: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달 한 달에 우리 보험료 얼마네요? 이렇게 하고 보험료만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만 신경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보험은 아까 윤상혁 전문가 얘기한 것처럼 1, 2년만 납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총 납입 보험료를 꼭 계산해 보셔야 되거든요. 은퇴 후에 소득이 중단되어서 연금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간혹 내가 준비한 연금액보다 납입해야 할 총 보험료가 더 많은 가정도 저희가 상담하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끝까지 내가 이 보험료를 완납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해봐야 된다는 의미죠.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로 보험을 준비하는 거지 예상되는 의료비 이상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의료비를 따로 저축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어요. 결국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의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1: 그렇군요. 내 연금액, 연금 예상 수령액보다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의 총 보험료가 훨씬 더 크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니까 참 이 문제를 반드시 은퇴 전에 해결을 하셔야겠습니다. 내가 보험료를 매달 얼마 내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의 그 기간과 총 보험료 산출을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 자, 그럼 이 다음으로 또 점검할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다음으로는 보장의 범위를 체크를 해야 하는데요. 자칫 보장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만 몇 년을 납입하고 제대로 보장 범위가 맞지 않아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실제로 보험 가입이 뇌출혈 진단비만 준비되어 있어서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례자분을 상담한 적도 있었어요. 이렇듯 뇌질환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질환 을 뜻하지는 않고 반드시 뇌질환은 뇌혈관, 심장 쪽은 허혈성 심혈관 질환이란 말이 보험증권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보장 범위가 폭넓게 준비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칫 필요할 때 내 보험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1: 그렇군요.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실제 내가 가입한 보험은 뇌출혈 진단으로만 보장이 돼 있다면 보험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를 반드시 넓게 설정해 놓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근데요,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 이렇게 보장 못 받는 사례와 사연을 굿모닝 굿나잇에서 되게 자주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0: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암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은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에 있어서 보장 범위가 맞지 않아서 보험금을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은퇴 이후와 같이 만성 성인병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잖아요. 암, 뇌, 심장질환은 3대 질병이라고 꼽을 만큼 정말 제대로 보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요 3대 질병에 대한 보장 범위가 협소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평생 낸 보험료를 낸 게 헛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험 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이중고, 삼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은퇴 전에 보험 점검은 필수고요. 그중에서도 보장 범위를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서 은퇴 전 내 보험 체크 리스트로 삼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해보세요.

0: 해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 관련 도움을 전문가분들이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번호 2839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세 직장인입니다. 보험이 실손보험밖에 없어서 종합보험 가입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보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비갱신형으로 하면 20년 내고 100세까지 월 15만 원 정도. 그리고 하나는 10년 갱신형으로 가입하면 월 7만 원 정도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둘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보험료가 고정 지출 항목 중 차지하는 비중이 늘다 보니 좀 15만 원짜리 비갱신형은 부담될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가뜩이나 요즘 주식 때문에 힘들어서 저렴한 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게 낫나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전문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비갱신형 상품은 20년 납 100세까지 월 15만 원. 보장은 똑같아요. 갱신형으로 가입하면 월 7만 원인데 10년 주기로 갱신이 된다. 이분은요, 현재 30세시래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1: 네, 이게 사회 초년생 분들이 뭐 예전에 부모님이 가입해줬던 보험 말고 사회에 나와서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많이들 하시는 고민이죠. 사연자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은 1, 2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 내는 고정 지출이니까 뭐 보험료가 저렴한 갱신형으로 가입하고 나머지 차액을 저축이나 투자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은 나름 합리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나이가 30세고 실비 외에 다른 보험이 없는 상태라면 보장 내용을 조금 조정하더라도 보험료를 낮추고 반드시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0: 되게 단호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반드시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가입해라. 아니 이분이 앞서 서두에 주식 때문에 힘들다라고도 솔직한 하소연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사회 초년생 월급 기준을 예를 들어 뭐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한 달에 15만 원 보험료 쓰는 거랑 7만 원 나가는 거는 체감상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성혁 전문가 단호한 결론입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그 이유가 뭘까요?
2: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납입하는 총 보험료거든요. 두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핸드폰 계산기로 좀 빠르게 계산을 해봤는데요. 15만 원 정도를 20년 납입하면 총 납입 보험료는 3,6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갱신형 7만 원은 평균 기대 수명을 뭐 90세로만 잡더라도 총 5,040만 원을 납입하게 되는 거죠. 거의 한 1,5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건 지금 10년 갱신으로 가입하면 최소한 5번에서 6번은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 갱신하는 10년 후라면 아직 젊으니까 갱신되는 금액이 얼마 안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 상승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보험료가 안 오르고 쭉 7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비갱신형보다도 1,500만 원 정도를 더 납입하는데 갱신될 때마다 인상되는 보험료를 가정한다면 거의 한 3배에서 4배 수준의 보험료를 더 납입하실 거거든요.
0: 아니, 김수용 팀장님이 휴대폰 만지작만지작 하면서 뭐 하나 제가 궁금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빠른 계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수용 팀장님은 이과 출신이신가 봐요?
2: 네, 뭐 이렇게 어려운 계산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문과입니다. 근데 제가 수학은 잘 못해도 산수는 잘하는 편이거든요.
0: 하긴 뭐 수학 머리랑 산수 머리는 다르다고 하던데 제 지인분도요 수학은 잘 못하는데 또 산수는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1: 네, 저도 문과라서 문송합니다만은 이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재무 컨설팅 과정에서 매월 지출하는 보장성 보험료의 총액은 월 수입의 7%에서 최대 12%를 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보장성 보험도 재무적인 측면에서 이 리스크 헤지라는 관점으로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비용이 너무 과하게 되면 다른 재무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15만 원의 보험료가 고정 지출이라는 부분에서 부담이 된다면 보장 내용을 다소 조정하더라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반드시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역시 대부분의 경우에 처음에는 저렴한 것 같아 보이지만 평생 오르는 금액을 내는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이 유리하다. 반복적으로 이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2: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 비갱신형이 총 보험료 납입 측면에서 보면 갱신형보다는 유리합니다만 그렇다고 갱신형이 무조건 나쁜 보험 상품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갱신형 보험이 탄탄하게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뭐 내가 안보장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경우에는 20년 갱신이나 30년 갱신으로 저렴한 안보장을 추가해서 보완하는 건 좋은 플랜인 거죠. 왜냐하면 경제활동기인 30년 동안 싼 금액으로 보장을 받고 30년 후에 갱신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말 그대로 보완의 개념으로 갱신형을 활용하시는 것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1: 네, 그리고 가끔 70대 전후 연령대에도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연령대 분들도 20년 갱신이나 30년 갱신을 활용해서 갱신을 안 하고 이 기간 동안만 보장받는 것도 보험료 절감 측면에서는 효율적입니다. 다만 5년 갱신, 10년 갱신처럼 갱신 주기가 짧은 보험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5년, 10년마다 갱신되는 경우에 당연히 은퇴 후에 그 보험료 상승분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오늘 지금 방송 시작하고 나서 저희 한 15분 정도가 흐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많은 청취자분들이 상담 필요하다고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1809번님, 7643님. 5124번님 문자로 요청 주신 보험 점검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전문가분들이 순차적으로 전화드려서 관련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나도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데 보험 점검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신 거고 나도 사회초년생인데 또는 나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 가입 앞에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공감을 하신 것 같거든요. 자, 전문가의 객관적인 점검 통해 지금의 내 상황을 분석해보고 체크를 해서 낭비하는 보험료가 아니라 나의 든든한 자산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장이 될 수 있는 보험 가입 원하신다면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 코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돈 관련 다양한 고민 전문가분들이 해결해드립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다 풀지 못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정리해본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라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모니
2: 구조대.
0: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머니 구조대. 오늘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거주 중인 50대 부부입니다. 저희는 부부들이 보험료를 80만 원 넘게 꼬박꼬박 내는 것 같은데 보장 내용은 전혀 모르겠어요. 남편 친구가 급할 때마다 한 건씩 계속 부탁해서 하나둘 가입하다 보니까 지금은 보험료가 너무너무 부담돼요. 굿모닝 굿라이프 구조대어 분들 남편이랑 남편 친구 좀 말려주세요.
1: 야, 수진아,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보험일은 뭐 할만하냐? 야, 뭐 어려운 거 있으면은 형한테 언제든 얘기해. 근데 오늘 술값은 네가 내는 거 맞지?
3: 아우, 뭔 소리야. 나 요즘 계약 안 돼서 너무 힘들어. 아니, 말 나온 김에 새로운 상품 하나가 출시가 됐거든. 근데 야, 내 설명 한 번만 들어봐라. 이거 진짜 꼭 필요한 거야. 이거 이번 달까지만 판매되고 다음 달엔 또 가입을 못해요. 이거 빨리 가입해야 돼.
1: 야, 너랑 내 사이에 무슨 설명을 해. 그냥 줘봐. 내가 시원하게 어? 사인할게. 야, 근데 무슨 보험이 새로 나왔다면서 이번 달에 없어지냐? 야, 잠깐만. 나 와이프 전화 왔다. 잠깐만.
2: 여보, 수진 씨랑 저녁 먹고 있지? 수진 씨한테 우리 보험 내용 좀 물어봐봐.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는데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보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1: 아니, 수진이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해줬겠지. 뭘 미안하게 그런 걸 물어봐. 야, 수진이가 우리 집 일에 얼마나 신경 많이 써줬냐? 말 나온 김에 수진이가 좋은 상품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내가 시원하게 사인하고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2: 아니, 보험료 계속 올라가서 나 다니던 운동도 끊었는데 무슨 보험을 또 들어? 사인만 해봐. 아주 그냥 사인한 김에 이혼 서류에도 시원하게 사인할 생각 하던가.
1: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아, 왜 보험 얘기를 하는데 왜 화를 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3: 아유, 재수 씨 잘 지내지? 야, 너 통화가 좀 난감해 보인다. 재수 씨가 뭐라고 해? 아니, 그래도 보험은 잘 들었다고 하실 텐데 분명히. 암튼 일단은 야, 얼른 사인부터 하자. 이번 달까지만 파는 거여서 이거 엄청 좋은 거야. 재수 씨도 나중에는 이해 다 할 거야.
1: 그래, 그 사인은 할 건데 이거 나 와이프랑 좀 상의 좀 하고 결정해도 될까?
3: 아이, 김수영, 너 아직도 재수 씨한테 잡혀 사냐?
1: 야, 무슨 소리야. 이런 거 가장인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와이프가 좀 그래서 그래. 에이, 그래. 그럼 내가 사인할게. 와이프도 내가 했다고 하면 다 잘한다고 한다고. 나 아내 눈치 보고 이런 그런 사람 아니야. 어? 복잡하게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진행시켜.
3: 야, 아내 눈치 보는 사람 아니라는데 너 말을 좀 많이 더듬는다. 아내 생각하니까 좀 무서운가 봐. 아무튼 그래.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사인 시원하게 해주고 또 좋은 상품 나오면은 내가 너한테 먼저 소개해줄게. 아무튼 기분이야. 오늘 술값은 내가 쏜다.
2: 저렇게 술만 마시고 기어이 보험 계약을 하고 들어왔네요. 돌아와서는 싹싹 빌긴 하는데 아유, 정말 수진 씨 좋은 친구인 건 알지만 이 상황이 맞는 건지 굿모닝 구조대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3: 아우, 저렇게 기어이 보험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손발이 닳도록 싹싹 빌셨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 보험료가 정작 81만 원이 나가면서도 보장은 부족하다. 그래서 아내분이 안 된다, 제대로 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덮어놓고 친구분을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정말 사연인지 궁금하고 이런 사례들이 현장에서도 많은지도 궁금하네요.
1: 네, 제가 꽁트 과정에서 좀 말을 더듬긴 했는데 꽁트는 꽁트일 뿐이죠. 제 상황은 절대 아니고 이런 가정이 생각보다 상당하던 많거든요. 사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청취자님들 대부분의 마음은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더 넓히고 이런 마음이시잖아요.
3: 그럼요.
1: 근데 보험료만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물건에도 제 값이 있는 것처럼 보험료도 제대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합리적인 보장을 받는 것이 최선이거든요. 청샤님 부부는 두 분, 그러니까 2인 가족인데 총 81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어요. 연령 대비 적지 않은 보험료죠. 하지만 보장 점검을 해보니까 보험료도 아까 제가 일종의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물건에 빗대서 말씀드리면 반값, 한 40만 원어치도 안 되는 턱없이 부족한 보장 현황이었습니다.
0: 자, 월 보험료가 81만 원인데 보험의 가치는 40만 원이래요. 그럼 난 4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지금 81만 원씩을 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아내분이 생활비 빠트서 운동도 끊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이 보통 보험료 값은 하겠지, 뭐 내가 낸 돈만큼의 값어치는 하겠지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죠.
0: 그렇죠.
2: 예, 그러니까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부부의 경우는 정말 40만 원도 안 되는 보장 정도만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까운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실손 보장이 들어있는 통합보험의 경우는 실손뿐 아니라 대부분의 보장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고 적립보험료가 무려 17만 원이나 들어있어서 보장 대비 많은 보험료를 내는 셈이었고요. 암보험 또한 비갱신형 보험보다 비싸게 납입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장의 크기가 커서가 아니라 의미 없이 적립되는 적립보험료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부부가 통합보험 한 건씩, 암보험 한 건씩 총 4건의 보험료만 총 52만 원이었는데요. 보장받는 크기만 산출해 본다면 대략 20만 원 전후의 값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1: 네, 특히나 부부 앞으로 한 건씩 가입한 종신보험 또한 사망보험이 각 4천만 원의 일부의 입원 수술비 특약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이미 자녀가 하나인데 지금 경제적 독립을 한 상태에 또 큰딸은, 그러니까 그 하나인 외동딸은 해외에서 취업을 해서 정착을 한 상태거든요. 결국 부부에게 4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은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은데 여전히 보험료는 납입 중이었고요. 부부의 종신보험료도 합산 29만 원을 납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총 6건의 보험료에 두 분이서 81만 원을 납입하고 있었지만 암 진단비, 정작 필요한 암 진단비는 2천만 원, 그리고 뇌와 심장 쪽 질환 진단금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0: 아니 근데 우리가 뭐 앞서 이계머리 상담소에서도 사례를 들어드렸지만 뭐 뇌나 심장의 보장 범위가 협소해서 아쉬운 적은 있지만 이렇게 보험료 많이 내면서 뇌나 심장 쪽으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아니 근데 지인분 통해서 가입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2: 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보험 가입자분들이 생각하는 범위에서는 실손보험, 암보험 정도 준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요. 특히 통합보험의 경우에는 알아서 골고루 보장에 들어가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두 분의 경우도 통합보험에는 실손보험과 뭐 골절 같은 상해보장, 그리고 기타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장이 전부였고 암은 암보험으로 준비한 것이 전부였죠. 더구나 과거에 가입했던 종신보험에도 입원 수술비 특약만 준비되어 있었어요. 결국 뇌심장질환에 대한 진단금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왜 이렇게 많았나 의아할 수가 있지만 바로 과도하게 납입되어 있는 적립보험료가 보장의 자리를 빼앗고 대신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별다른 보장 기능 없이 보험료만 많이 내고 있었던 것이죠.
0: 적립보험료는 보험사에게 내는 불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하실 때 넣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희가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연에서 만나본 청취자님 또한 그런 불필요한 적립보험료 때문에 보험료 지출만 과하게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장받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신 상태였을 텐데 일단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굿모닝 굿나이프의 문을 두드리셨고요. 이제 두 분이 구조되시니까 이 복잡한 상황에서 해결을 해주실 거란 말이죠.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솔루션 내용이 궁금한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우리 집도 보험 보장 체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샵 0945번으로 상담 요청하시면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4: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5: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굿모닝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김수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50대 부부의 재무 상담 사연 살펴보고 있어요. 아내분이 속이 많이 터지는 상황이십니다. 자, 보험료가 일단 부담스럽습니다. 81만 원. 근데 보장 체크해보니까 40만 원어치도 안 되더라. 어떻게 하면 보장 늘리고 이 부담스러운 보험료 지출을 줄이면서 아, 지인에게 미안하잖아요. 어쨌든 지인 통해서 믿고 가입했는데 이 문제까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일단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본인들이 요거 굿모닝 앱으로 상담 신청하시면서 그 지인분 때문에 되게 또 망설이셨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지인 설계사분이 뭐 알아서 잘 해줬겠거니라고만 생각을 하셨고 4, 5년 전만 해도 사실 납입하는데 큰 부담이 없으셨답니다.
0: 그때 문제가 아니었군요.
2: 그렇죠. 예, 그러던 차에 은퇴를 앞두고 보험료가 좀 부담돼서 줄이고자 생각했던 것조차 지인 설계사에게 혹여 피해가 갈까 봐 미안해서 직접 요청을 하지 못하고 저희한테 상담 신청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아시게 되셨으니까 정말 당황스러워하셨습니다. 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험을 권유해주는 사람에게 너무 의존해서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인 보험의 보장을 이해하고 가입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이제 구조대 출동하셔야 되잖아요. 굿모닝 구조대원 김수용 팀장님, 어떻게 청취자분 구조해 주셨을까요?
1: 네, 보험료를 줄이더라도 보장도 같이 줄어서는 안 되겠죠. 특히나 부족한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한 보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망보장인 종신보험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요. 그 환급금으로 부족한 뇌, 심장질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보장 범위가 제일 협소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라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과 심혈관 진단비와 수술비로 컨설팅을 도와드렸습니다. 부족한 암보장과 표적항암 진단비와 암 주요 치료비를 보충했고 질병 상해 종수

0: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납입 기간이 다소 연장되어 부담될 수 있다는 점 등은 해지환급금 일부를 따로 적립을 해서 납입할 수 있도록 플랜을 구성해드렸기 때문에 보험료도 월 30만 원 줄이면서 보장까지도 모두 탄탄하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1: 비갱신형으로 100세 만기 보험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료 오를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장 기간을 늘리고 보장의 범위도 제일 좋은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로 보완을 해드렸는데 월 보험료가 81만 원에서 51만 원으로 30만 원이 줄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좀 싱겁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죠?
2: 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저희가 상담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나온 줄어든 30만 원을 그냥 소비성 지출로 써버리는 게 아니라 은퇴를 앞둔 부부의 노후 자금으로 연결하는 것. 그게 저희가 추구하는 점이잖아요. 남편분은 은퇴가 10년도 안 남으셨기 때문에 노후에 대해서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계셨던 상황이거든요. 줄어든 30만 원의 보험료에 해지환급금으로 발생한 자금의 일부인 20만 원 정도를 매월 더해서 50만 원의 연금 재원으로 10년을 납입 후에 67세부터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7%를 보증하는 연금 상품으로 컨설팅을 도와드렸거든요. 그럼 67세부터 매월 48만 6천 원 정도를 평생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거 가입을 이제 도와드릴 때 이게 변액연금이라서 두 분이 나중에 수익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추천해드린 변액상품은 나중에 설령 수익이 안 좋더라도 말씀드린 7%를 보증하는 보증형 상품이기 때문에 두 분의 걱정도 깔끔하게 덜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1: 아유 좋습니다. 오늘도 훈훈하게 상담 마무리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문자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두 분과는 인사 나누고 상담 문자는 계속 받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영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선문대학교.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보험료가 과하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요. 보장이 적으면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다가올 미래의 노후도 준비하면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사고까지 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무 플랜 필요한 이유겠죠.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합리적인 보험 점검과 재무 플랜 가져가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굿모닝 굿라이프가 저희가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박기영의 시작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피자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4: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저녁까지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현재

0: 대전, 전주, 광주, 부산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의 마지막 주말인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은 그리고 대전은 24도, 부산은 26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강릉 27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고속도로도 서울 시내도 아주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꽤 긴데 거기에다 주행 여건이 좋지 못해서 남부 지역이나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서는 돌발 구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서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길 이미 한두 시간 전부터 차들이 부쩍 늘어나서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꽤 길게 거의 20km 가까이 막히고 있고요.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 팔탄 분기점에서 또 비봉에서 팔곡 분기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 고개 부근 1, 2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 정리되고 있는데 워낙 차가 많은 구간이라 좀 더 복잡하고요. 경기권에서 기흥에서 수원,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0: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금요일은 인기 코너 정치 한상 시간입니다. 박지윤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함께 여야 전국 현안 살펴보고요. 3부는 두 가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먼저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모시고 예산안에 새롭게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최근 용산공원과 탄천재생물센터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택공급 입지로 어디가 적합할지 한문도 명지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돌아온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정치 이슈를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정치 한상 서종국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서명 제청했었는데요. 오늘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 임명안은 제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김성수 후보자만 국회에 넣고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구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해야겠죠?
1: 이렇게 이게 지금 뭐 법에 헌법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가만히 있거나 뭐 그런 불가능하거든요. 원래 자진 철회 가능성도 이제 좀 있었는데 재제청을 요구했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나머지 이제 김민기 판사
0: 기존에 그 네 명을 추천했잖아요. 근데 지금 두명 그 중에 한 명은 되고 한 명 안 된다. 그럼 나머지 두 명에서 할 것이지 다시 그 새로운 사람
1: 그렇죠.
0: 할 것인지.
1: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올릴지 또 그분들이 또 직책을 뭐 맡고 있고 이렇게서 그 부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재제청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더 뭐 어떻게 끌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3: 그 정확하게 보면 이게 8명 중에 두 명을 했던 거예요. 원래 이제 노태우 구임으로 4명 중에 한 명 했고요. 그게 손봉기입니다. 그럼 세 명이 남아 있거든요. 그때 제 생각에 김민기 후보를 원하는데 조희대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희대 대법원의 굴욕입니다. 따라서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하나는 이제 그 김민기도 아니고 두 명 더 남아있으니 박순영 판사하고요. 그 다음에 윤성식 둘 중에 하나를 재청하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추천을 구성해서 새롭게 네 명 뽑아서 그 중에 하자. 아마 이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0: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추천위원회가 네 명을 추천한 거잖아요. 예. 그 추천위원회는 근데 누가 꾸리는 겁니까? 대법원장이 꾸리는 겁니까?
1: 대법원장이 꾸렸었습니다.
0: 그러니까 꾸렸잖아요. 예, 예, 꾸려서 네 명이 올라갔는데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예. 다시 꾸릴 수도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요 사태가 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하신 분도 계시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뭐
2: 영향을 안 줬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감정적으로 번지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뭐 다른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뭐 조희대 씨 이런 접근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협의가 필요하다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건 다른 차원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론에 영향을 주는 건 중도층 또는 20대, 30대, 60대, 70대 이상 또 뭐 주부층 주로 될 겁니다. 아마 직업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그들에게는 이제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사법부에 대한 일종의 영향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는 저는

0: 청와대에서 이렇게 재재청을 요청했다. 이것 가지고는 그렇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당에서 하는 전국의 뭐 현수막을 개첩해서 조이대 물러나라. 또는 일각에서 이야기 나오는 다음 우리가 수순이 있다. 조이대 탄핵이다. 이런 건 저는 여론에는 뭐 부정적인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은 분석을 합니다.
1: 근데 이게 뭐 저희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이 대법관을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이제 대통령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보수의 대법원장을 임명하잖아요. 다음에 이제 진보 대통령으로 바뀌면 그럼 갈등
2: 그렇죠.
1: 생기는
2: 무조건
1: 거거든요.
2: 6년이 그 뭐가 안
1: 예, 안
2: 맞아요.
1: 맞으니까 갈등 생기는 건데 뭐 가장 가까운 사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보적 판사를 대법관으로 추천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반려할 것이다, 재재청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 시끄러웠는데 결국은 합의가 됐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0: 예.
1: 초유의 사태잖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결국은 못 풀었다는 것은 어느 쪽도 양보를 안 했다는
2: 그렇죠.
1: 거니까
2: 예.
1: 이게 금방 끝날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일 조이대 대법원장이 고집을 부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2: 그게 이제 파국이거든요, 그게. 가장 이제 안 좋은 게 뭐. 지금 서 변호사 좀 전에 말했지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재재청 요구. 근데 그러게 되면 지금껏 일부 뭐 국민의힘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을 좀 지지했거나 헌법 규정에 따라 보면 그게 맞지 않나 이렇게 재청권도 권한 아니냐 이렇게 했던 곳에서 반발하거나 비판을 할거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가장 파국이 될것
1: 그렇게
2: 같습니다.
1: 간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사실 엄포만 났었거든요. 탄핵한다고.
2: 예.
1: 그런데 그렇게 간다면 정말 탄핵까지 갈 수도
2: 그렇죠. 그렇게
1: 있겠다.
2: 제가 봤을 때는 그건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1: 그래서
2: 보여요.
1: 이제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국민의힘은 어차피 대선 주자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윤석열이라는 용병을 데리고 와서 대통령 시킨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또 그런 조이대 용병, 만일 탄핵당하면 어떤 보수 쪽에서는 감투를 쓰는 거죠. 뭐 그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3: 조이대는 이제 정치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윤석열하고 다르죠.
1: 윤석열 총장도 정치할 사람 아니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3: 그런데 조이대가 정년이 돼가지고 퇴임하거든요.
1: 예. 내년이 정년이죠? 예.
3: 70인데요. 근데 저는 탄핵은 못할 거예요. 왜? 탄핵이 되면 궐이 되는 게 아니에요.
1: 예.
3: 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직무가 정지될 뿐이에요.
1: 예.
3: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론 날 때까지 재판이 정지가
1: 중지된다.
3: 됩니다.
1: 네.
3: 자, 그럼 전화비치 재판이 정지되면
1: 예.
3: 대법원의 구속기간이 6개월이에요.
1: 예.
3: 그럼 한덕수도 나가, 이상민도 나가, 다 풀어줘야 돼요.
1: 네.
3: 그러니까 탄핵하면 재판 중단되면 전부 내란 재판밖에 없거든요. 김건희사나. 근데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아마 탄핵까지는 안 갈 거고 계속 정인 신청으로 압박할 거고요. 조이대 대법원장도 추천 안할 수는 없고 제 말은 기존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3명 중에 할 거냐
1: 아니면, 다시
3: 아니면
1: 꾸릴
3: 새롭게
1: 것이냐.
3: 꾸릴 거냐.
1: 예.
3: 즉 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에요.
1: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갤럽 조사가 나왔죠? 정기조사?
0: 나왔습니다. 네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001명을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결과이고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이고요. 이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잘 못하고 있다는 이 평가가 이 긍정 지지율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지지율이 42%. 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는 임기 들어 최저치입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0%를 기록을 했는데 긍부정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긍정 평가한 이유는 외교, 경제, 민생, 소통 전반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 부정 평가 이유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입니다. 검찰 권한 축소도 직전 조사보다는 비율이 4%포인트 추가돼서 두 번째 평가 이유로 부정평가 이유로 나타나고 경제 민생 도덕성 문제 본인 재판 해비 해피 등이 등장을 했는데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국방 안보 분야가 또 주요 이유 부정평가 이유로 등장을
1: 예.
0: 했습니다.
1: 그러면 부정평가 1, 2위가 결국은 부동산과 보안수사권 논란이다. 폐지 논란? 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0: 네.
2: 뭐요 조사 말고

0: 어제 있었던 저 MBS 조사에서는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 모양새였어요. 뭐 그게 일반적 추세라고 보긴 어렵고 뭐 갤럽은 계속 쭉 이렇게 보면 이번에가 지금 딱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에는 좀 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나 다음 갤럽 조사에서 더 떨어질 것 같지는
1: 그러니까
0: 않은데.
1: 전당대회 때 갈등이
0: 네.
1: 심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를 못 누렸어요.
0: 그렇죠.
1: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전당대회 끝나고 이제 원팀으로 나가자 입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대통령 지지율 오르기를 기대할 찰나에 조희대 대법관이 서면으로 던졌어요. 또
0: 맞습니다.
1: 시끄럽게 했고
0: 예.
1: 그리고 나서 또 유시민 씨가 와서 또 한번 뒤흔들었단
0: 네.
1: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겠느냐?
0: 만들어야죠. 만약 여기서 더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하게 하면 사실 좀 많이 안 좋거든요. 저는 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은 대통령이 뭘 이렇게 하기보다는 당에서 좀 조금 더 해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 또 김민석 당대표 막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합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그런 것들 워크숍 하면서 했던 거 보면 이 지지율 같은 것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좀 나오는 모습을 이제 앞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1: 예. 그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면 결국은 30%로 간다는 건데 오늘 갤럽이 42였습니까?
2: 네네,
1: 예.
2: 42%인데 저는 조금 박지원 변호사하고는 다른 분석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다, 또는 뭐 주식이다, 또는 국방 안보 쪽이다, 뭐 한미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인 이른바 이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분석할 때 요인으로 분석하는 팩트 애널리시스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게좀 본질적인 게 뭘까? 그럼 왜 중도 보수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에서도 60% 이상이었던 사람들이 거의 한 20% 포인트 이상 달아났을까 나갔을까 하면 지금 중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전이 되려면 적어도 같은 조사에서 중도는 전체 결과보다 수치보다 높아야 돼요. 그런데 42가 지금 전체 결과의 긍정 지지율인데 중도가 41이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중도가 같은 조사에서 갤럽 조사의 특성상 선행 지표가 되는데 저는 중요한 게 substantial analysis. 그러니까 본질적인 분석을 하면 좀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뭐 태도가 겸손하냐, 불손하냐에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같은 목표를 가더라도 가정에서 이른바 공신, 공감과 신뢰를 더 얻어가는 것. 가령 검찰 보안수사권도 그렇고 경찰 개혁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런 일련의 과정 주식도 그렇고 주식 활성화 좋습니다. 그런데 단일 상품 레버리지 ETF 같은 것도 조금 더 심사숙고했더라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더 여론을 좀 관찰하고 분석했더라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이 일을 한 35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게 대통령은 매일 6시에 이 데이터 분석된 거 매일매일 먼저 받아봐야 됩니다. 먼저 수치를 챙기면서 전광판을 하루에 한 4번 정도로 봐야 돼요. 아침 6시, 그다음에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 필요한 경우에는 저녁 9시까지.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마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지율 관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워낙 수치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건 이동영 앵커도 잘알 거예요. 예.
1: 근데 뭐 청와대에 그 여론조사 전문가가 또 비서관으로 가
0: 네,
1: 있으니까 아마
2: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1: 예, 그분이 보고 하겠죠, 뭐. 예.
3: 근데요. 이게 저는 참 이게 예를 들어 부동산 주식 뭐 이런 거는 쉽지 않죠.
1: 예, 쉽지 않죠.
3: 그런 게 시간이 걸리고 인내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그 보안 사건이에요.
1: 예.
3: 저희 딸하고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생각이 정치가 다 틀리거든요.
1: 예.
3: 같은 후보를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똑같은 게 아빠 보안 사건은 왜 없어서?
1: 뭐 특히 여성분들한테 그게
3: 그 딸이
1: 예.
3: 집사람도 어이 장미랑 사건 이런 게 장용희 사건에 타격을 준 거예요. 이건 아마 민주당 지지층도 우리 다수가 좀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조금 보완하면 지지율에 반등이 도움 될 거다.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1: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이제 보완하는 문제 그다음에 레버리지 ETF가 어쨌든 거의 실패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책임을 물어라. 누군가에게는. 뭐 그런 문제. 또 인사적으로 또 지금 뭐 소폭 개각, 중폭 개각 이야기 나오니까 어떤 사람을 쓰느냐 이런 것들을 좀 하면은 그렇죠.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0: 결국은 뭐 그런 것들이 좀 세신하는 계기로 좀 저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 참 맞는 말이거든요. 보안 사건 관련해서 국민들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거 다 보입니다. 어떻게 변할 그래도 제도 보완할 수 있는지 그건 입법에서도 아니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소폭 중폭 개각에서 정말 뭐 세신 인사 같은 거 메시지로 보인다면 저는 좀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예. 기대를 해봅니다.
2: 아니 그래서 이거 조금 길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피플.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프로세스. 프로세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결과 이 최종 결과에 도달하더라도 지금 같은 갤럽 조사에서 육해공 상군사관학교 통합하는 것이 좋다가 30이고 통합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58이거든요. 예. 이거요. 저는 정말 굿 프로세스를 거치면 통합하는 것이 좋다 60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 길을 안 가냐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2006년에 제가 했던 조사가 한미 FTA입니다. 당시 기억하실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이 한미 FTA로 온갖 전국적인 시위를 겪으면서 골치 아프고 고통스러워했거든요.
1: 특히 진보층에서 반대를 많이
2: 그렇습니다.
1: 했죠.
2: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한미 FTA가 치열하고 꼭 갈등이 깊어졌을까요?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신문에도 일면에 이 게재가 됐는데 한미 FTA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89.6%는 한미 FTA의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무현 정부가 만화책으로 기억나시죠? 예. 한미 FTA 소개하고 했던 2년 뒤에 한미 FTA 찬성 여론이 60%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2년 빨리 가고 2년 뒤에 갈 수 있는데 훨씬 더 이 기간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가 good process거든요. 예. 저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라. 좋은 이 분석 보고서를 받아보면 그 프로세스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때 만일 그 지지층의 반대가 심해서 한미 FTA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면 지금 우리의 경제 발전.
2: 아 그럼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저는 네. 이 육해공 상군사관학교도 제가 너무 의견을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거 여기에서도 긍정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통합군으로 가야 되는 전략적 방향. 그 다음에 이게 이른바 우리가 미래군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병력수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계속 공감대를 형성하고 간담회도 하고 직접 필요한 경우에는 청와대로 불러서 또 논의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충분히 또 공감할 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1: 자 게다가 지금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찍으면 다시 올라온 사례가 없다. 뭐 팩트는 아니에요. 네. 팩트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고 또 유시민 씨가 이러다가 3자 찍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갤럽 조사 갖고 얘기하니까 갤럽 조사가 이제 매주 하잖아요. 추세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지하지 않는다가 2% 3%씩 매주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2: 예, 예.
1: 그러면 지금 이 두 사람의 발언하고도 이게 연관되는 거 아니겠느냐.
0: 네.
1: 영향을 미치니까 사실상.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 두 분의 팬덤들은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여론조사가 오면 대통령 지지한다고 체크를 하겠느냐 그런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0: 이게 현상을 분석하거나 뭐 이렇게 비평하기보다는 결국 이걸 보면 이걸 보고 따라하는 사람이 생기는 느낌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같은 진영이라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상대 우리 서정호 변호사 같은 분이 야 이러면 30% 떨어집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그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진영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글쎄 비평의 영역이 아니고. 혹시나 이제 워낙 영향력이 있는 유시민, 뭐 김어준 이 두 쪽을 지지하거나 두 쪽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지시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1: 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까 수목 변호사 말한 것처럼 지지율 하락에 이 보안소권 폐지가 이유였잖아요. 지금 그런데 유시민, 김어준 씨가 보안소권 폐지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잖아요.
0: 가장 중요시하겠고요. 그거를.
1: 그럼 자기들 책임 없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는 거지.
0: 안 맞아요.
1: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민주당이 9월 1일부터 민주당 TV를 아침에 7시에 시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유튜브가 개인들이 해서 성공했다고 지자체나 당에서 따라하면 성공하겠느냐.
2: 저는 이게 이동형 앵커가 저는 좀 조언을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TV 이래 가지고는 공감을 못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경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국민에게 다가설까. 아 이건 원래 돈 받고 하는 건데 저는 일단은 이 채널의 명을 전공TV로 바꾸라. 전공TV는 정면공감TV. 정면공감TV. 자꾸 정면성 아닌가.

0: 정면 공감 TV로 바꾸고 1부는 김민석 뭐 이렇게 하면 좀 이게 어려워져요. 오히려
1: 진행자가 따로 있겠죠.
0: 뭐. 아니 근데 이 내용을 굉장히 이 국민들의 그 소통 채널처럼 1부는 서기가 간다. 그다음에 2부는 청년들이나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탈하게 때로는 반짝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코너의 2부의 이름을 너랑 나랑. 아 이런 가지 제가 다 했더니네요. 네.
1: 정통으로 가지 말고 연성으로 가라 이 말이네요.
0: 그렇죠. 부드럽게. 왜냐하면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걸 잊지 말고 팬이 칼을 이긴다.
1: 예. 근데 글쎄요. 뭐 민주당이 어떤 생각으로 이 TV를 만들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흥행을 성공하고 뭐 몇십만이 보고 뭐 이건 바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2: 이게 이미 이런 문제점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정 유튜브에 계속 가서 이제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 유튜버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게 맞지. 딴 유튜버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그게 과연 맞나 이런 문제점 제기가 있었고 아마 그게 가장 그것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뭐 지금 뭐 솔직하게 김어준 그런 아침에 안주수 공정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최민희 최고 같은 분이 진보 진영의 아젠다는 김어준이
2: 거기서 한다 이런 했잖아. 얘기도 했잖아요.
1: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2: 왜냐하면 정치하면 안 되죠.
1: 아니 그러면 안 되죠.
2: 일반인인데요. 평범한 일반인이야. 평범하진 않지만 그 사람이 의제를 설정해서 뭐 교실을 주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예. 정치인들이 의제를 설정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1: 그 예전에 아마도. 보수의 아젠다를 뭐 조선일보가 한정한 그것도 그렇게 하면
2: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래 따져보면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만드는 건데 쉽진 않아요. 뭐 유튜버들 우리 아주 유명한 서정우 유튜버 또 이동영 진행자도 유튜브 하고 있고 다 하지만 야 정당에서 유튜브에서 저도 솔직히 그 이 대통령 그때 이재명 대표 시절 때 잠깐 했었거든요. 제가 잠깐 했었는데
1: 진행을
2: 진행했습니다. 예, 예. 안 되게 합니다. 제가 잘 제가 해보면 쉽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1: 예. 알겠습니다. 그 어떤 얘기가 나올지 어쨌든 뭐 당 대표가 굉장히 큰 야심을 품고 매일 자기도 매일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어떤 뉴스는 되겠네요. 기자들도 많이 보고.
3: 근데 제가 뭐 조언할 건 아니고 저는
2: 조언 좀 뭐 해주세요.
3: 아니 저는 즐기고 있으니까 이게 하는 게요. 결국 김어준 죽이기라니까요. 제가 저번에 그 털깎이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예. 시간을 바꿔야 돼요. 이런 조언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같은 시간대 하면 결국에 김어준 씨가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이게 더 멀어지는 거예요. 달래야죠. 그래서는 시간대를 뭐 10시나 이렇게 옮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좋아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우리가 보수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1: 예.
3: 결국은 이제 유시민, 김어준 씨, 또 최민희, 정청래 이런 대표들이 계속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자멸하고 있다 봐요.
1: 예. 근데 지금 이 와중에 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 출범을 할 수도 있다. 전 이거 하면 지지율 더 빠질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지금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오늘 한국 갤럽의 이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조사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임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자꾸 대통령과 관련돼서 의심 살 수 있는 사안이 불거지게 되면 그건 대통령에게 중도 수도권 청년뿐만 아니라 지금 호남 40대 또 화이트 칼라까지 여기에다가 뭐 자영업층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 또 부각이 돼 또 주부층들도 그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안들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좀 굿 프로세스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좋은 과정을 만들어라. 공감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뚝딱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 공감대가 형성 안 되니까 받아들이질 못하거든요. 저는 그 과정, 굿 프로세스를 만드는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어떤 성격이 됐든 간에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1: 그러니까 뭐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대통령이 억울한 일을 겪었고
0: 예.
1: 검사들이 정적 죽이기 한이라고 죄 없는 이재명을 엮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있는데 시기가 지금
2: 대통령 그게 정무감각이에요. 예. 옳고 그러면 문제야. 뭐 옳을 수 있죠. 본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을 텐데 지금 서정우 변호사 말씀하시지만 국민의힘이나 그거 해봐요. 옳거니 합니다.
1: 예,
2: 그래 좋다. 맞죠. 좋죠. 웃고 있잖아요 지금. 웃고 있어요. 하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그게 정무감각이거든요. 언제 하느냐 이 시점에 맞느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웃고 계세요.
1: 그 서동 변호사 개인 유튜버 요즘 조회수 많이 늘었다면서요.
3: 와, 이게 폭발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반비례합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조회수가 늘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근데 저는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돼요. 이재명이 두 가지만 약속하면 돼요. 나에게 태무에 재판 받겠다. 공수처 안 하겠다. 그다음에 개헌하자. 나 연임 안 하겠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본인이 왜 그 말씀 안 하시죠? 저는 그게 가장 문제고 지금 제가 보니까 앵커님 상당히 강성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진행 보니까 거의 합리적이에요.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잖아요. 이걸 좀 이재명 청와대에서 맞잖아요. 지금 왜 이걸 지금 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좀 받아들이 된다.
1: 예,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는 것은 선거 전하고 선거 후에 한 번씩 두 번은 얘기는 했고 이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얘기는 좀 없었어요.
2: 아직 안 했습니다. 예.
1: 자, 그 김민석 대표가 워크숍에서 민주당 워크숍이죠. 정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다라고 했다가 정청래 전 대표가 굉장히 불쾌감을 또 네. SNS에 장문에 불쾌감을 표시했어요. 이것도 아직 갈등의 불씨가 남았다고 봐야 되나요?
2: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저는 그래요. 김민석 대표가 그런 의도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다 보면 뭐 이거 조금 풀어보려고 했던 시도인데 아마 정청래 의원 이름이 계속 언급되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었고 또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면 되는데 나가가지고 SNS 글을 또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봐라 무슨 통합이고 또 싸우지 라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조금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에서 안 좋습니다 사실은.
1: 예. 그러니까
2: 두 분 다 조금 조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아니, 있네요.
3: 양배론 가면 안 되고 이거는 김민석 대표가 잘못된 거죠. 어허. 왜냐?
1: 예?
3: 패자는 지금 죽을 지기잖아요. 패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포용해주고 좀 껴안아주고 달래고 치킨 세워야죠.
1: 그 감사패 줬잖아요, 그러지?
3: 감사패 주고 나서 그 다음 이게 뭐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도 이게 그 전날 뭐 1, 2부 만났다잖아요. 뭐 진지한 토론인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충이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 굳이 말을 안 꺼내서 됐다.
3: 오히려 축겨주는 말하고 띄워주고 이래야죠. 그래야 통합이 되잖아요. 승자가 좀 포용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김민석 대표가 가볍게 처신에 때려봅니다.
0: 이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이럴 때 중요한 게 이 김민석 당대표가 조금 약간 전략적 저는 무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69년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조언을 했던 이 정치 전략가죠. 정치공학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모이니안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비나인 니글렉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싫어서 또는 정말 깜이 안 돼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야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김민석 대표가 자꾸 그러다 보니까 맞받아치게 돼요. 마이크를 독재를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저는 제가 만약 옆에서 조언을 하는 이 위치에 있다면은 세 사람은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마라. 유시민, 김어준, 그다음에 정청래 이야기는 아예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게 그 이야기를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그게 지금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당의 통합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69년도에 닉슨에 대해서 이 조언을 했던 모이니안이 이걸 조언을 이 개념을 핵심 개념을 개발합니다. 비나인 니글렉트 무시가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좀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무시를 할 필요가
1: 그러니까 있다.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던 건 중도가 없다는 거 사실 없는 이론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한 줄 알겠어요.
2: 그렇죠.
1: 그러면은 김석 대표 입장은 좀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하면 되는데
0: 그러니까요.
1: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건 아니라고 응답하니까 화가 났다 이런 거잖아요.
0: 예예. 예, 예.
1: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그 이번에 민주당 공보국에서 아까 제가 한번 언급한 김어준 씨가 얘기했다는 30% 떨어지고 회복한 대통령이 없다. 근데 그건 이제 공보국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이건 가짜 뉴스다.
2: 예, 예.
1: 거의 모든 대통령이 회복 다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 전략은 어때요? 이렇게 공보국에서 김어준 유시민을 때리고 당대표로 말을 안 해. 이런 건 어떻습니까?
0: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번질 거예요.
1: 번지죠. 왜냐하면, 지금도 번졌어 이미.
0: 왜냐하면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또 김남준 의원이잖아요. 그래서는 이럴 때는 우리 이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 오히려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잊혀져요. 정청래의 존재도 유시민의 존재도. 그러니까 그 전략이 저는 필요한데 자꾸만 이름을 꺼내면 싸울 일이 생기는 겁니다.
1: 예, 또 하나는 그 워크숍에서 차기 총선 변수로 2030 청년 남성층을 꼽았어요. 아니 물론 지금 2030 여성도 예전처럼 민주당을 뭐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2030 남성이 많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 그런데 지금 남성층을 꼽으면서 잡을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고 2030에 당근만 던져서는 저는 2030 못 잡는다고 봐집니다. 이게 뭐 이번 갤럽 여론조사도 2030 꽤 낮았죠.
0: 많이 낮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정당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이번에 20대에서 이 18에서 29세입니다. 민주당 22%, 30대에는 28%, 채 30%가 안 됩니다.
1: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2: 심각한 거고요. 네.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모든 선거에서 이제 이게 그냥 주제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2030 남성을 잡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을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층이 됐는데 대책을 내기에 쉽지 않아요.
1: 쉽지 않죠.
2: 뭐 쉽게나 대책 나와서 끌까요? 저는 우선 하나부터 인식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것부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1: 근본적으로 2030 세대가 기득권에 대한 반발이 그러니까. 가장 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젊은 층이 우경화된다고 우려가 있었는데 가장 최근 여론조사는 보수하고 트럼프를 2030 지지하지 않아요. 이미 기득권이 돼버렸거든요. 네. 기득권이 된 사람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2030 젊은 층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기득권이에요.
2: 제 아들이 딱 20대인데 네. 똑같았어요. 아, 민주당이 집권하지 않았냐 더 많이. 그 아이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 집권 시절을 더 많이 봤거든요. 그래 잘 됐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또 피해보고 손해본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그 기준대로 봤을 때는 2030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더 나쁘거나 기득권자일 수 있습니다.
1: 저 학창 시절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하지 한 번도 없는데.
2: 우리는 없었잖아요. 민주당 어떻게 집권했습니까?
0: 그러니까 그때는
2: 없었잖아요. 아무도.
0: 그때는 20대 30대가 맹렬히 지지를 했거든요.
1: 그러니까요. 민주당 지지했죠. 그러니까. 예.
0: 그 사람들이 40대 50대예요.
2: 네. 지금.
0: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지금 그 당시에 뭐 출구조사도 있었고 기억이 납니다만 1시 2시까지는 노무현 후보가 지고 있었다는 그런 분석 보고서가 또 사후적으로 거론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후 3시에 잠자던 2030들이 나가서 투표를 하면서 뒤집어졌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의 지지층들이 이미 이제는 40대, 50대, 60대가 돼버린 거예요.
1: 60대까지 됐죠.
0: 예,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그때 왜 지지를 냈을까? 노무현 정신에 바보 노무현이죠. 자기 걸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금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 이 이동혁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내려놓는 모습을 이 386, 486, 586 민주당 내의 핵심 운동권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획기적 공천을 한 거잖아요.
0: 그럼요.
1: 20대, 30대 젊은 층을 데리고 왔다. 근데 그 386이 지금 686이에요.
0: 맞습니다.
1: 민주당이 그대로 있어요.
2: 그때 김민석 추미애예요.
1: 아, 그러니까 그때. 송영길 정청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후배들한테 양보했느냐? 지금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 자리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0: 맞습니다.
1: 좀 세대 교체도 필요하고 양보도 필요하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예. 근본적인 문제 그거 같습니다. 네, 일부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세 분과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화이트 라디오 이동희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 1부에 이어서 2부도 세 분과 같이 얘기할 텐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국민의힘도 워크숍 가졌습니다. 네. 가졌는데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초대받았고 연설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예방한다. 이게 뭐 화합의 행보다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5: 그렇죠. 지금 이게 이거 언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뭐 장동혁을 견제하기 위해서 박근혜 데려왔다. 이거 전혀 오보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라. 결국에 장동혁 대표 가장 큰 우군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제 그 발언 중에 두 번째 박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게 신이 호랑이에게 외부에 있지만 사람은 내부에 있다. 그러니까 신이 배신을 조심해라. 그런데 박 대통령이 항상 배신자라고 보는 사람이 네 명이 있어요. 올드 옛날에 그 배신자가 김무성, 유승민입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뉴 배신자가 이게 한동훈, 이준석이에요. 두 명, 네 명을 항상 박 대통령이 배신자다. 이렇게 보거든요. 결국 장동혁이 힘을 실어주면서 뭉치라는 게 결국 그 배신자들은 친해라 이 뜻이잖아요. 이게 장동혁 지도부에는 큰 천군만마 도움이 되고요. 저는 보수 전체적으로 봐도 뭐 지지율이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4: 근데 지금 뭐 수종 변호사 얘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 심리학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전부터 분석한 게 있는데 배신자 트라우마가 있다 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소위 말하는 배신한 정치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렇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뭐 전직 대통령을 소환한다고 해서 당 문제가 조용하게 넘어가겠느냐. 지금 당장 당협위원장 문제부터 해서 넘어야 할 살이 많거든요.
6: 그러니까 계속 시끄러워요. 계속 시끄럽고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런 움직임이 가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당권파 정점식 그다음에 삼선 모임 뭐 사선 모임 저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은 장동혁 뭐 정말 0.1%라도 판정승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근혜 정리 그러니까 사람은 호랑이는 바깥에 줄이 있고 사람은 안에 줄이 있다. 이게 어느 책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게 뭐 쓰여져 있는 그런 책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지금 계속해서 이 장동혁 대표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등장을 했단 말이거든요. 그럼 어쨌거나 간에 저쨌거나 간에 동역 지원이에요. 동역 지원. 지난번에 단식 때도 단식을 끊어야 되는데 끊을 만한 이슈가 없었잖아요. 8일인데 9일 넘어가

0: 그러면 이거 진짜 숨 넘어갈 상황이거든요. 아니 뭐 이제 너무 좀 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게 굉장히 감내하기 힘든
1: 예.
0: 상황이잖아요. 근데 짜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이 행사가 누가 주도를 한 것처럼 바깥으로 알려졌냐면 정점식 대표잖아요. 이 발음이 쉽지 않아서 제가 끊어서 말씀. 정점심 대표인데 정점식 대표 원내대표인데 이러니까 가만히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면 사진을 잘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포토제니 어널리시스도 있습니다. 사진 관찰법이 있습니다. 표정이 내내 안 좋아요. 한번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른바 점식 빠직입니다. 점식 빠직. 그러니까 내가 모셔서 오히려 원내대표의 힘을 실어서 장동혁 대표를 좀이 퇴진하는데 또는 이당 내부의 체제를 변화시키는데 좀 힘을 실으려고 그러는데 안 됐어. 빠직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끼리 얘기 달라도 집잘 되기 위한 것이다. 이 부모라는 거는 아빠 장동혁, 엄마 정점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뭔가 누구한테 변화 쪽이 힘을 주었어야 되는 건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원하는 답은 못 얻어냈다.
1: 예. 근데 뭐이 와중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은 감동 그 자체다. 윤석열 대통령님도 어서 다시 뵙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도 지금 갈등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게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보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다시 소환하면 국민들이 그걸 수긍하겠느냐?
2: 이거는 박근혜도 똑같아요. 연찬에 전직 대통령이 간 적이 있나
1: 근데
2: 싶기도
1: 결국 박
2: 하고
1: 전 대통령도
2: 똑같아요.
1: 탄핵당하고
2: 그러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찬가지고요. 그 급기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중도층이나 국민들의 뭐 대다수가 아 국민의힘 변하지 않나? 아직까지 윤석열 윤호견이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20%대 뭐 결론밖에 했으니까 계속 거기 고정되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 생각이 많이
1: 예.
2: 듭니다.
1: 그리고 지금 이진숙 의원 제명 결의안이 본회의에 통과돼서 윤리위로 넘어갔는데 지금 국회 윤리위가 구성이 안돼 있어요.
3: 예.
1: 이게 아마 정청래 전 대표 때 윤리위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자고 했더니 그럼 못한다 그래서 깨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윤리특위가 구성이 되면 뭐 이진숙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최민희 의원도 가야 되고 이춘석 의원도 있고 지금 갈 사람이 많아요.
3: 이게 지금 선입선출입니다. 먼저 들어온 것부터 이게 처리해야 되거든요.
1: 예.
3: 저는 윤리특위가 옛날 상설에서 이제 지금 상설이 아니잖아요. 구성을 하더라도 진짜 더 쟁점한 사람 많잖아요. 이춘석은 범죄입니다.
1: 예.
3: 보좌관 차명 계좌로
1: 예.
3: 출석했고 강선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민희는 결혼식에 그 국회에서 결혼했잖아요.
1: 축의금?
3: 예. 그러니까 제 말은 한참 이게 이진숙까지 올라면요. 한참 순서가 가야 될 거고요. 근데 여기 통과돼도 본회의에서 재적의 3분의
1: 뭐,
3: 2거든요.
1: 그렇죠.
3: 근데 안 가면 돼요. 이번에 이게 4명 갔잖아요. 그 4명이 지금 완전 몰매를 맞고 있어요. 2명이 찬성표 놓고 4명이 조경태부터 한지야, 뭐 김혜지 뭐 이래가 4명 갔을 거예요. 근데 비판이 많기 때문에 저는 못 간다 봐요. 당론으로. 따라서 이게 그 제명은 힘들 겁니다.
1: 예, 제명은 뭐 힘들다고도 저 생각하는데
3: 예.
1: 문제는 윤리 투기를 국회에서 계속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느냐. 역시 이 문제는 여야가 자기들 문제니까는 이심전심으로 하지 말지 뭐 이렇게 되는 건가?
2: 네.
1: 그런 의심이 들어서
2: 그렇죠.
1: 지금 이렇게 되면 뭐 결국 안 되는 거죠.
2: 그렇죠. 이게 이래가 지금 선의선조를 얘기했는데 이진숙 의원 하려고 먼저 이거 구성한다. 그것도 참 웃긴 거거든요. 딴 사람 민주당 쪽 의원들 빼버리고 하려면 다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1: 예. 아까 그 박지훈 변호사가 김민석 대표 조금 비판을 하면서 정무적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뭐 수상님도 이제 배종찬 수상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제주 실종 사건 현장을 방문 중이래요. 지금 현재 방문 중인데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대통령의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론상. 그래서 방문한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 가서 불법 처리 중국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게 물타기가 또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중국인 음모론도 꺼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것만 얘기하면 돼. 충분히 점수를 딸수 있는데 다른 걸또 하나 하면서 또 이렇다.
0: 바로 그거죠.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공학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게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하면서 본래 속이에 이 거둘 수 있는 목적마저도 상실해 버리는. 그러니까 아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도 그런 이제 김민석 대표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비나인 니글렉트라는 의도적인 전략적 무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김민전 의원도 오히려 국회의원이 아니라 평론가 시절에는 상당히 좀 그런 말들을 좀 전략적으로 하는 듯 했거든요.
1: 진보적 평론가였습니다 한때는.
0: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2: 국민의당
0: 뭐 박근혜 대통령을 조금 띄우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개인적으로든 어쩌면 당 차원으로든 그럼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까지만 하고 윤석열 대통령 굳이 저간의 어떤 여론 생각할 때는 이야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속으로만 생각하면 되죠. 속으로만 본인의 속으로만 생각을 딱 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건 뭐죠? 강성 지지층들을 노리면서 오히려 중도를 놓치고 있다.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굳이 내려가서 중국 이야기를 해버리는 순간 주진호 의원도 무슨 이 중국 조폭인가요? 예. 뭐 그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설사 그런 게 있더라도 그건 좀 차원을 달리하고 예. 오로지 장미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부각시키면서 결국은 이런 여성들 약자 또 경찰들의 부실 볼때 검찰 보안 수사권 필요한 이렇게 집중한다면 훨씬 더 여론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3: 예, 예. 뭐 저는 이게 동의를 안 하는데 예를 들어 이 보수층에서는요 상당히 반중 정서가 꽤 있어요.
1: 강하죠. 예.
3: 그리고 그 불법 체류 외국인이 많아요. 제주도에. 예. 그 중국인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시신이 며칠 사이 내구가 발견돼 있거든. 예. 이게 다 극단적인 선택이냐? 예. 범죄 혐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외국인 그건 예.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1: 그러니까
3: 보수층에서 딸 겁니다.
1: 보수층은 원래 찍어 주잖아요.
3: 원래.
1: 그런데
3: 중도.
1: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층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3: 그거는 이제 뭐 중도는 아닌가요? 고민하고 그걸 알 수 없는데 미스가 좀 남았죠. 근데요, 진짜 이번에 전 느낀 게 네 명이 지방선거 했는데 다 쫓겨났거든요. 조국, 이준석, 정청래. 장동영만 남아가 홀로 동야청청 홀로 잘 나가요. 네 명의 당대표가 다 쫓겨났어요. 그 장동영이 대단한 거예요. 혼자 예. 지방선거 이후까지 더 굳건하게 당을 장악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자신감 갖고 있는 게 당원들한테 제 신임을 물어도 나는 이긴다는 생각이잖아요.
3: 그럼요.
1: 그러니까 당선거에서는 백전백승해도 뭐 민주당하고 대결하는 선거는 그렇게 백전백패한다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3: 그런데 그때 가서 또 좀 바뀌겠죠. 그때 가서 전략이. 아니 1년 반 남았잖아요.
1: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 미임명했던 한덕수 전 총리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네요.
2: 이거 뭐 이거 말고도 지금
1: 15년 받은 게 있잖아요.
2: 게 있어요.
1: 예, 예, 예. 내란 중요임무종사.
2: 예예예.
1: 1심 해서 15년. 예.
2: 아 근데 좀 구형이 좀 센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1: 이게 지금 또 예. 시간이 흘러서 예.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는데 마흔여 예. 후보자를 임명해야 되는데 일부러 임명하지 않았다.
2: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또 지명해 예. 버렸어요.

0: 임명이 그때 그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세 명을 국회에서 뽑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한 명씩 여야 뽑고 한 명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두 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가 임명 안 하고 호소한 거예요. 그러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탄핵이 안 돼서 그러니까 권한대행은 기다려봐야 된다. 이래가 임명 안한 거예요. 이걸 직무유기로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탄핵 복귀해가지고 그때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함상훈 고법 부장 두 명을 임명하는데 검증도 안 하고 당일날 임명했다는 거예요. 국정원에 신원조회도 안 하고 뭐 경찰에 세평도 안 하고 이게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니까
1: 두 가지로
0: 기소됐는데 저는 이제까지 좀 늦게 임명하면 늦게 임명했다고 기소하고 또 빨리 하면 빨리 했다고 하고 이게 뭡니까? 이승만 판사만 리스크인데 저는 그거 아니면 무죄 나올 거예요.
1: 5년을 구형했으니까 뭐 5년 다 나오진 않을 테고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서 변호사께서는 무죄라고 얘기했고
2: 저는 이제 직권남용죄의 특성상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1: 직권남용이 대부분 무죄가 나오니까
2: 무죄가 많이 나오거든요. 직권이 있었냐 그리고 의미 없는 일을 시켰냐 뭐 이런 등등의 요건적인 부분이 제가 뭐 이건 다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무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
1: 직권남용이 워낙 무죄가 많이 나와서 나오니까. 이럴 거면 이 죄를 법정에서 빼자는 말도 있어요.
0: 그렇죠. 이거는 100% 유죄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2: 아 유죄입니까?
0: 예, 100%. 한 징역 2, 3년 놀 거예요.
1: 2, 3년?
0: 왜 누구냐? 판사가 이진관이에요. 이진관 판사가 제가 무죄한 걸 본 적이 없고 구형보다 올래 치는 판사예요.
2: 왜 그러세요? 모르죠.
0: 이걸 무죄하면 다음에 뭐 대법관도 있고 저는 맞아. 이진관 판사 스타일과
1: 아니 뭐 그러면은 뭐 2심 가서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있잖아. 그 주장이 사실이
0: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번 보십시오. 4개도 됩니다. 저 무조건
1: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 법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그 15년 내란중해부정사 혐의로 15년 받은 게 대법원에서 확정된다고 하고 만일 이게 뭐 한 2년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7년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2: 네 그렇습니다.
1: 합쳐서 그냥
2: 15 더하기 2 만약 2년 나왔다 그러면 17년을 해야 되고 경합범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중한범죄에 뭐 가중한다고 되거든요. 이제 따로따로 지금 재판이 되기 때문에 더하기가 될 것 같습니다.
1: 재판을 병합이 상관없이 따로따로 했으니까
0: 그렇죠. 무기징역 빼고는 다 따로따로 합산합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무기징역이 하나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의미 없고
2: 무기로 다 수렴하게 됩니다.
1: 예. 자, 근데 이 와중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변호사 접견을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그러니까 1년 동안 314회 정도를 했다고 하네요. 그 좀 보시지 않아요? 우리 덕주 변호사.
2: 제가 이제 서울구치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접견을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만나고 있습니다. 왜 못 보는지.
1: 나머지 누구요? 이상민.
2: 그거 다 있어요.
1: 다 있어요.
2: 다 있습니다. 한덕수 뭐 다 있습니다. 이만희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보고 있는데 뭐 아크리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다 보여요. 변호사 접견 가면. 근데 놀랍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어디에 있습니까?
0: 아니 일반 변호사 접견 하는데 저는 뭐 변호사 활동을 열심히 안 해서 안 가니까 본 적이 없어요.
1: 그 김건희 씨는 더 했네요. 344회 8개월간
2: 남부구치소에 있습니다.
1: 근데 김건희 씨는 일반 접견도 한 150회 정도 되고 일반 접견은 뭐 가족이나 친지나 면회는
2: 10분짜리 거고. 접견 면회예요. 일반 접견은 변호사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2: 예예예.
1: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까?
2: 뭐 밥을 먹어야 되니까 통상 아침에 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심 때 쭉 하거나.
1: 그러면 구치소가 아니고 교도소로 가면 그 거기서도 변호사 접견 가능합니까?
2: 왜냐하면 교도소에 갔는데도 아직 미결인 상황이 있어요.
1: 재판이 안 끝났으면
2: 계속 그게 가능합니다.
1: 그렇군요. 자, 시간이 좀 남아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지금 정부에서 청년 예산을 43조 원으로 확대한다. 지금보다 한 50% 이상 확대하는 거네요. 그래서 취업, 주거, 결혼까지 전생의 지원하겠다. 근데 제가 아까 언급해 드렸듯이 뭐 이런 식으로 뭘 준다고 해서 지지율은 오지 않는다.
3: 그러니까요.
1: 복지가 필요하면 해야죠.
3: 근데 정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취업, 주거, 결혼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가감 없이 우선 듣고 그것을 위해서 청년들이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성세대들이 또는 정치권에서 내려놓아야 된다고 목소리가 이 높으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수용을 할지 또 변

0: 나를 알지. 지금 뭐, 받아들이셨네요. 네, 서 변호사는 받아들이셨는데,
1: 네.
0: 네, 격한 소리가 나는데,
1: 근데 이게
0: 네.
1: 꼭 이렇게 청년을 대거 지지한다고 하면 청년들은 뭐 기득권이라고 비판하는 4050 세대
0: 예.
1: 우리도 힘들다고 하거든요.
0: 그렇습니다. 영포티라 그러죠.
1: 네,
0: 네.
1: 재취업.
0: 맞습니다.
1: 왜 그다음에 의료 문제, 주거 문제.
2: 네.
1: 우리는 애들도 두세 키우는데 학비.
0: 맞습니다.
1: 근데 우리는 왜 지원 안 해주냐?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또.
0: 그게 이제 이게 지원으로만 복지로만 뽑으면
1: 네.
0: 자꾸만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1: 그러니까.
0: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을 먼저 잘 들어라.
1: 예, 오늘 세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종욱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와서 6시 정각에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 보좌관과 함께 돌아옵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7: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아직 하늘만 흐린 곳도 있는데요. 소나기라서 한두 방울의 비가 금방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우산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 5에서 60mm, 강원과 충청은 10에서 80mm의 비가 오고요. 남부지방은 20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금요일이라 정체가 더 심합니다. 한강을 따라서 용산과 강남에 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가는 길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한남대교부터 밀리고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구리 방향은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4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가양대교부터 정체고 천호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방향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처리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예산안에 새롭게 신설된 미래 대응 기금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 유덕현 재정기획 보좌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바쁘실 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재정기획 보좌관이 이번 정부에 신설된 자리라고 보면 되죠?
1: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석급으로 작년에 새로 신설된 조직인데요. 예. 재정기획 보좌관은 좀 생소하실 텐데, 예, 예, 예. 사실 대통령이나 국정부의 이제 그 국정 철학하고 사업을 뭐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에 대한 재정에 대한 기획과 예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뭐 편성까지 청와대에서 책임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예. 재원 확보까지도.
1: 재원 확보는 이제 세제나 국채 관리나 이런 예. 것까지 포함해서 좀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그렇게 예. 살피고 있습니다. 예. 예.
0: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쓰느냐. 예. 뭐 이게 또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적극적 재정 소극적보다는 네. 그게 있다고 봐야겠죠.
1: 적극적 재정이고 이제 책임 재정까지도 예. 포함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수출도 상당히 늘어났고 네. 특히 이제 반도체 등등 네. 법인세도 많이 들어왔고 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세수가 거친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가? 그것도 고민하셔야겠네요.
1: 그게 가장 중요한 고민이고요. 그래서 뭐 내년 예산이 사실은 우리 편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온전하게 예산 편성 지침부터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예. 쓰겠다는 것이 반영된 예산이 내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뭐 지금 9월 1일 날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는데요. 상당히 큰 규모로. 규모도 규모지만 내용을 굉장히 이제 알차게 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수 여건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그 세수 여건에 걸맞게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 잘 편성하려고 예. 노력했습니다.
0: 그런데 뭐 예산이 사실은 나올 때마다 뭐 늘 언론에서는 슈퍼 예산이다. 그러니까 사실 매년 증가하는 거잖아요. 너무 그건 너무 당연스러운 건데.
1: 네. 네.
0: 그래서 올해 예산이 한 700조 조금 넘었었죠.
1: 네. 네.
0: 내년 예산은 뭐 800조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을 하는 언론도 있던데.
1: 네. 뭐 크게 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0: 근데 그만큼 또 수입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1: 네. 네. 하나 특징적인 거는 그 우리 정부가 올해 그 이란과 미국 전쟁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어떤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추경을 통해서 한 것도 올해 사실 초과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뭐 보통의 이제 추경을 할 때는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데 국채 발행하지 않고 온전하게 이제 초과 세수, 새 수입으로 추경을 편성했었습니다. 26조.
0: 예.
1: 그래서 뭐 내년도도 역시 그 상당히 이제 세수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좀 이게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히 재정 건전성에는 절 변형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예. 수가 있겠습니다.
0: 근데 어쨌든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데 지금 미래 대응 기금으로 활용하겠다. 이거는 예. 어떤 기금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미래 대응 기금은 이제 우리 정부가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쓰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국채가 이제 국가 채무가 있으니까 채무를 갚거나
0: 야당하고 언론에서는 빚 갚으라 그런 것 같은데
1: 네 그렇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빚을 다 갚아버리면 다 갚는 건 뭐 불가능한 예. 일인데요. 원래 한 해 한 110조 정도를 우리가 그 필요한 적자 부분이 있어서 국채를 발행하는데 내년에 만약 다 갚아버리면 후년에는 또 그만큼 더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럼 현명하게 이거 하는 것이냐 재정 운영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출도 지출도 아주 많이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걸 적절하게 재정 댐을 만들어서 좀 보다 더 현명하고 책임 있게 쓰기 위해서 이제 재정 기금을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0: 예. 예. 이 미래 대응 기금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오늘 발표 오늘 참석하셨죠 회계사장
1: 청년 예산 언박싱 예,
0: 네, 확대하는 거
1: 예, 예.
0: 여기도 당연히 미래 대응 기금에 포함되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이게.
1: 미래 대응 기금에서 지출하는 걸로 포함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내년도에 들어올 추가 세수 그러니까 추가 세수라는 표현도 좀 낯선 표현이기도 하실 겁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세입보다 훨씬 더 많은 세입이 들어왔을 때 국가 세금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좀 떼어서 이제 기금을 만든 것인데요. 그 기금의 용처를 한 네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필요한 미래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오늘 했던 청년 예산인 청년 사업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방 투자 그리고 또 앞으로 메가 클러스터 같은 예. 반도체 투자 같은 그러니까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교육과 인재 교육과 인재는 이제 앞으로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이나 예. 또 우리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영유아 보육 같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네 가지 계정으로 구분해가지고 앞으로 그 재정을 좀 그 균형 있게 예. 쓰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0: 오늘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은 그렇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1: 맞습니다.
0: 그럼 결국은 지방에도 더 많은 투자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이것도
1: 네.
0: 포함.
1: 당연합니다. 지금 뭐 우리 정부가 정말 어떤 정부보다도 지방에 대한 지방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도 그렇고 또 그 외에 모든 그 5극 3특이지 않습니까?
0: 예.
1: 서울 1극의 어떤 투자 그 뭐 성장 전략보다는 전국토가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고 그게 집중적으로 뭐 산업이든 교육이든 지방행정 이렇게 다 이제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걸맞는 어떤 부분에 대한 재원이 특별하게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수 이야기도 했었는데 지금 그 우리 부채가 국가 부채가 한 50% 조금 넘습니까?
1: 50% 안 됩니다.
0: 아직 안 됩니까?
1: 예. 50% 조금 넘다가 그 아까 말씀드린 추경할 때도 우리가 예. 빚을 조금 갚았습니다.
0: 예.
1: 그리고 실제로 우리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 경제가 좋으면 사실 분모를 차지하는 GDP가 이제 커지면
0: 예.
1: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0: 예.
1: 국가 채무 비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낮아질 것이고
0: 예.
1: 50% 안 될 것입니다.
0: 그 OECD 국가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1: 아주 낮은
0: 아주 낮은 수준인데
1: 예.
0: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뭐 시한폭탄, 빚더미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1: 아, 예. 그렇지 않고요. 사실
0: 예.
1: 우리 경제 규모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쯤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경제인데 이 정도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50% 미만의 국가 채무를 가지는 건 굉장히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도 우리가 경제 위기가 크게 한 세 번 정도 크게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때마다 좀 크게 늘어난 것이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채무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 늘어난 그 큰 그 세입 규모를 가지고 원래 필요한 적자 규모보다 좀 적게 국채를 발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장 재정을 하지만 재정도 굉장히 건전하게 운영하는 아마 좀 굉장히 양립 불가능한 내년도는 재정 운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시기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근데 그건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가
1: 네네,
0: 그럴
1: 그렇죠.
0: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국가가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적극적보다 소극적을 좀 이 재정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지금 올해가 굉장히 좋지만 작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저희들이 1.1% 성장했습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성장을 했고
0: 예.
1: 그러는 과정에서 경제는 굉장히 이제 뭐 어려운 분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요. 올해 그리고 뭐 정부가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발표한 3.3% 올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K자 양극화 밑단에 있는 또 부분들은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씀이죠.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제 대처를 할 건가? 그러면 잘 나가는 부분만 그대로

0: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정부가 재정으로서 뒷받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복지 문제 이런 것도 다 재정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소극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1: 그러면 이제 세수가 많이 거쳐서 지금 미래대응기금 등등등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0: 예,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데 나누어서 적절하게 균형되게 쓰고 또 앞으로 교육이나 인재 개정은 뭐 국가가 지속하는 계속해야 될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적절하게 나눠주는 남겨두는 그런 식의 재정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1: 그럼 일종의 투자라고 보면
0: 예,
1: 뭔가 와야 될 거냐, 돌아와야 될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1: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십니까?
0: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그러니까 뭐 청년이 앞으로 우리 미래이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대 중에서 가장 취약계층이 이제 청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 나가기 전에도 일단 좌절해가지고 준비를 하지 못한 청년 많고 그런 청년들에게 일단 집중적으로 한 번쯤 나가기 전에 국가 한번 정도 도와주는 그런 어떤 준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청년들이 앞으로 제대로 잘쓸때 우리가 사회에 돌아오는 그거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은 지방입니다. 뭐 서울 일극 체제가 아니라 지방이 정말 잘그 정말 뭐 정착하거나 그다음 거기서 삶을 꾸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더 이상 서울로 몰려오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거는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래 교육 인재 이거는 우리의 미래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산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영남이나 저기 충청 쪽에 있는 그 대규모 투자들도 지원하기 위한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국엔 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 미래대응기금이 뭐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한번 주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0: 그렇습니다.
1: 내년, 내후년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만일 반도체 경기가 올해만 반짝하고 끝나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뭐 그렇게 안될
1: 안
0: 거는
1: 돼야죠,
0: 안
1: 그러면.
0: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알 수가 사실은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지난 23년, 24년에 그 세금이 많이 안 들어와서 세수 결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른바 그 국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럴 때는 보통 정상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좀 필요한데 재정을 이제 쓰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적이 지난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이 미래대응기금이 재정 안정화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때는 좀더이 부족한 세 수입을 미래대응기금에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1: 교부금 개편 이야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뭐한 50여 년 만이라고 하던데.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대로 교부금 개편을 하면 교육계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백년지 대계 교육인데 이거 교육 투자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그 사실 좀 오해가 있습니다. 교부금이 절대로 줄지 않겠다라는 원칙은 분명하고요.
1: 그래요?
0: 교부금은 해마다 많이 늘어나게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생 수가 이제 당연히 뭐그 교원이나 경직적인 비용이 드는 부분은 당연히 보장을 하고요. 원칙은 절대로 교부금 금액이나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줄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지금 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에 쓰게 돼 있는데 그 범위를 더 넓혀서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이나 또 유치원, 영유아 이런 데까지 이제 넓게 지원을 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좀 재배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그 교육부나 교육계에서 큰 결단을 좀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지금 뭐 정부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만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문제
0: 그렇죠.
1: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는 아마 12월 달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 법정 날짜 지켜진 걸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0: 작년에 했습니다.
1: 작년에 했습니까?
0: 그렇습니다. 작년에
1: 작년에 처음을 했습니까?
0: 아니, 상당히 오래 한 10여 년 만에
1: 그렇죠. 이게 또 여야가 협의가 안 되고 하니까.
0: 작년에 했고요.
1: 그러면 올해도 좀 기대하면 되겠네요.
0: 올해도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올해 반도체 특수에 의해서 사실은 상당히 이제 그 좋은 천재 1호의 기회를 가졌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미래를 위해서도 이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어떤 그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어 있는 미래대응기금법이 통과되어서 좀 앞으로 이제 성장률도 반등시키고 올해 참 사실은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도 계속 갈 수 있도록 잠재 성장률을 그 상향시키는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 뭐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고 다음에 언제 나오실지 모르니까 그 예전에 그 윤석열 정부 때 그 R&D 투자를 삭감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네. 미래에 우리가 먹을거리 돼 그걸 네. 삭감하느냐. 그렇죠. 그런데 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뭐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없애버렸거든요. 네. 많이 깎았는데 네. 그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건 다시 크게 네. 돌아오는 겁니까?
0: 이미 작년에 네. 작년에 크게 복원을 시켰고요. 아, 네. 올해도 아마 그 구체적인 이제 그 R&D 예산을 보시면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사실은 크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 연구든 첨단 연구든 기초가 튼튼해야지 이제 첨단 연구에 대한 기술 뭐 AI 그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기술을 할 수 있는 R&D도 대폭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왜 미래 대응 기금이 우리 경제와 네.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것인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뭐 지금 뭐 5년에 1%씩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뭐 저출산 고령화가 또 같이 들어와 있고요. 상당히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들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사실은 이 뭐 우연히도 사실은 뭐 우연이라기보다는 우리 그 산업계의 노력에 따라서 이 반도체 특수가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좋은 기회를 살려서 잠재 성장률을 상향시키고 또 미래 뭐 청년들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염원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 기대하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이제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이나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 예, 우리 지금 댓글에도 유튜브 댓글에도 R&D 예산이 깎여서 좋은 인재들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있거든요. 인재 유출도 막아야 되니까.
0: 되돌아올 수도 있도록 그렇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아,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여러분은 지금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1: 이번에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봅니다.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3: 아, 네, 안녕하세요.
1: 네, 전화로 오랜만에 만나 뵙네요.
3: 네, 네, 안녕하세요.
1: 예, 자 용산 공원부지 또 강남 탄천물재생센터. 용산 공원부지는 아마 정부에서 원했던 것 같고 지금 강남 탄천물재생센터는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부지 네네. 활용한 공급 측면과 실현 가능성. 교수님이 어느 쪽이 더 괜찮다고 보세요?
3: 둘 다 저는 좋습니다.
1: 아, 나쁘지 않다.
3: 예. 네. 네. 모두 다 뭐 공급 확대에 다 도움이 되니까요. 뭐 우위라고 따질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둘 다 좋은 위치고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 저는 두 개 뭐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 부지 자체는 용산이 훨씬 크죠?
3: 아, 용산공원은 뭐 900만 제곱인데 300만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90만 평이잖아요.
1: 예.
3: 네, 그 중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것은 이제 일부 부분, 한 뭐 10분의 1이나 뭐 8분의 1 이 정도로 하겠다는 거고 전체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1: 예.
3: 그 면적이랑 비교하면 이제 탄천물 재생센터가 이제 조금 작거나 비슷하거나 그렇습니다.
1: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이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3: 네네.
1: 그 이 용산공원은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3: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아 그래요?
3: 예예. 예. 예,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 서리풀지구 그린벨트를 풀 때 오세훈 시장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미래 세대와 청년 세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공급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도 같은 논리와 스탠스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됐죠. 왜냐하면 용산공원을 훼손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목적인 90만 평에서 80만 평을 원래 목적으로 쓰고 지금 서울의 청년 주택 난이 너무 심하고 출산율이 좀 최악이고 이런 부분을 가정할 때 이거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탄천물 재생센터를 갑자기 던지면서 어떤 뭐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역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이 탄천 부지가 예전에도 있고 계속 있어 왔던 거거든요.
1: 예.
3: 왜 이제서야 얘기를 합니까? 제가 앵커님 한 번 여쭙고 싶어요. 사실 시장님이시라면 아니 그동안 뭐 하다가 용산공원을 얘기하니까 뒤늦게서 이 토지를 개발하자고 하는지.
1: 아, 오세훈 시장이 처음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3: 아, 오랫동안 했잖아요. 용산 시장 예전부터. 그렇다면 이미 예전에도 발표할 수 있던 거 아닐까요? 굳이 왜 지금 하고 또 이게 재생물센터가요. 한천만에 있는 게 아니라 또 중랑물재생센터라고 있습니다.
1: 예.
3: 여기는 또 면적이 한 이 탄천보다 3배가 넓어요. 어. 거의 90만 평이에요. 용산공원 수준입니다.
1: 예.
3: 아, 100만 평, 100만 제곱이니까 용산공원의 한 3분의 1. 어마어마한 뭐 부지죠? 이런 것도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의지가 있으셨다라면, 예, 용산공원이 이슈화 되기 전에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거 한번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뭐 오세훈 시장은 물론 이제 뭐 공원 부지가 서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용산은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 또 하나가
3: 그것도 잘못됐죠.
1: 예, 예, 말씀하세요. 예.
3: 예, 그 용산공원 뭐 서울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지금 뉴욕하고 런던 뭐 선진국의 대부분의 국가보다 서울의 녹지 공원 면적이 더 많습니다.
1: 어, 그렇습니까? 예.
3: 네,
1: 예.
3: 그 와중에 아시겠지만 그 뉴욕의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1: 예.
3: 세계적으로 유명한.
1: 예.
3: 그 뉴욕시의 그 면적 대비 센트럴 공원의 부지의 면적의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3: 비율.
1: 예.
3: 그거에 비해서 용산공원이 서울시 면적 대비 용산공원이 한 10%도 넓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를 갖다가 좀 주택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1: 예.
3: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그 공원이 뭐 적다 뭐 이런 소리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 네.
1: 그 또 하나 그 토양 네. 그 용산 공원이 미군들이 쓰던 거였기 때문에 토양 정화 문제가 있다.
3: 네, 그렇죠.
1: 예,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3: 아, 그것도 이제 말이 아차를 못하는데요.
1: 예.
3: 아, 탄천도 시간이 똑같이 걸립니다.
1: 아하.
3: 네, 탄천은 이제 지상에 일단 물재생센터의 그 시설들이 지금 현재 운영 중이거든요.
1: 예.
3: 이제 재생센터는 옛날 말하면 정화 정수 처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 온유, 오수, 분뇨, 뭐 하수 이런 것들이 다 정화되는 곳이잖아요. 재생하는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예전부터도 현대화 시설로 지금 다 지상에 있는데 지하화로 바꾸자는 얘기가 예전에도 많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또 공법 건축 공법을 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위에다가 이제 골조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지을 때는 여러 가지 건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건축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로 넣고 하면은 건축비는 상당히 감소가 됐고 수익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공사 기간을 따져보면은 그 위에다 지었을 때가 조금 한 2, 3년 줄고요. 이 만약에 지하로 재생센터를 집어넣고 위에다가 신속하게 지으면 한 7년에서 9년 사이면 착공,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산도 토지 오염 정화를 하고 시간을 다 계산하면 그 정도 걸리거든요.
1: 예, 예.
3: 그러니까 착공을 하고 입주하는 기간은 비슷합니다. 차이 없습니다.
1: 차이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3: 네, 네, 네.
1: 자, 그런데 지금 정부가 작년 97 대책에서 135만 호 공급 대책, 이번 813 예. 대책에서 추가로 24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3: 네, 예.
1: 이거 뭐 이 공급 대책이라는 게 오늘 발표하면은 내일 지어지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3: 예, 그렇죠. 예. 예.
1: 그리고 뭐 용산도 마찬가지고 뭐 탄천 네. 재생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이 좀 걸릴 텐데.
3: 네, 네.
1: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네. 주택 가격은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해라.
3: 그렇죠.
1: 이게 이제 뭐 야당하고 이제 언론들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3: 네, 네, 맞습니다.
1: 예. 근데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네. 당장에 뭐 재건축이라든가 혹은 뭐 중축 이런 문제 아니면은 뭐 이제 각 도시마다 특히 이제 서울이나 경기 쪽에 많이 있던데.
3: 네.
1: 그 기업에서 공장형 뭐 이렇게 하다가 실패한 것들 미부장 난 것들 많지 않습니까?
3: 아, 네, 네 맞습니다.
1: 그런 것들 좀 빨리 활용해서 그 사이에는 뭐 이걸 또 활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3: 아, 그것도 이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 다 들어가 있습니다.
3: 들어가 있는데, 네. 뭐, 우리 앵커님도 아시지만, 뭐, 이 발표한 내용이 60몇 페이지로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보시기엔 사실 정리가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봐도 정리를 좀 하는데 시간이 걸릴 정도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이라고 있어요.
1: 예.
3: 이거는 이제 우리 역세권에 이미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다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이게 현재 확정된 게 한 5만 호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합원들이 오케이 하면 바로 이제 공모를 해서 모였으니까요. 이거는 좀 신속합니다. 빠르면 1, 2년 내에 착공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이 들어보시는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러니까 소규모 정비 사업 있죠. 이게 한 5천 호 정도는 이미 이제 착공 직전입니다. 그리고 학교 용지나 노후청사 같은 거는 이제 개정 법률만 통과되면
1: 예.
3: 바로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빠르면 1, 2년 내에 착공이 되거든요.
1: 예.
3: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이제 뭐 그런 뭐 비주거용 어떤 용도들을 전환하면서 하는 것도 본조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도 일반 공공택지 개발하는 것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 중공업 지역이나 비주택 용지들이 좀 있어요. 그죠?
1: 예.
3: 공공 매각할 때.
1: 예.
3: 도시 지원 시설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땅이 그냥 있습니다 빈 땅으로 이것도 제가 이번에 발표할 때 한 3만 호 정도 발표했거든요.
1: 들어가 있다.
3: 이거는 네, 의지만 있으면 알겠습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고.
1: 네네.
3: 그리고 매각했던 용지들이 있어요.
1: 예, 교수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근데
3: 네.
1: 지금 오늘 뭐 갤럽 지지율도 나왔습니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졌는데 그 많이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문제인데
3: 네.
1: 그 최근에 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대책은 아니고 이제 세법 개정안이고 40억
3: 그렇죠.
1: 40억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자꾸 불리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3: 그렇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부동산에 빠진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3: 일단은 명확하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1페이지다 되다 보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로만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뭐 10년 뒤 집이 생긴다 이러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고
1: 예?
3: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공공 분양을 하고 있는데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가 많거든요 시장에서
1: 예?
3: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발표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부족하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그러면 공공에서 분양을 이렇게 앞으로 막 할 건데 그러면 저렴하게 분양하고 시세보다 뭐 60% 반값 이 수준이면 기다리면 하잖아요.
1: 예.
3: 이 분양가에 대한 정책을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1: 아하, 분양가에 대해서.
3: 이게 이제 결정적인 예. 이제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 뭐 그럼 로또 분양이 또 이런 얘기가 뭐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이 말씀이죠?
3: 그 로또 분양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대책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발표나 신호가 전혀 없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이제 예. 시중에 대중들이 아니, 도대체 뭐니 이렇게 좀 헷갈리고
1: 예.
3: 있죠.
1: 예. 네. 교수님 다음에 그 스튜디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3: 네네 알겠습니다.
1: 예. 지금까지 한문호 교수였습니다.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9: Walk it, walk it. 안전화.
1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턱.
4: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휩쓴 산사태와 홍수로 사망자가 474명에 달하고 실종자는 1,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티베트 자치구 사망자가 3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경찰은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네팔 현지 사망자가 469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사망자는 474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 수도 네팔 977명에 티베트 지역 실종자 558명을 합하면 모두 1,535명에 달합니다. 네팔 현지에 급파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우리 국민 실종 사고가 일어난 현장으로 가기 위해 헬기를 빌렸지만 네팔 당국의 운항 허가가 나지 않아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네팔 현지에 있는 신속 대응팀이 헬기 3대를 빌려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서 이륙을 대기 중이지만 네팔 당국이 2차 홍수 위험으로 운항을 금지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신속 대응팀 외에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도 각각 헬기 2대와 1대를 빌려 카트만두 공항에서 이륙을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대신 다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라고 요청한 것은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 절차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일 뿐 법을 어겨가며 자기 사람을 대법관으로 알박게 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제주청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거부했다며 이로써 독재의 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 훈풍에 미국 증시가 강세 마감했지만 코스피는 2%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95% 내린 6,846선에서 출발해 낙폭을 키워 1.79% 내린 6,788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기관과 함께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는 3.38% 내린 25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4.45% 내린 165만 3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자산, 생활과 문화 등 성장 단계별로 총 43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청년 정책을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로 설정하고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투자를 올해 28조 2천억 원에서 내년 43조 3천억 원으로 53.5%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생과 양육부터 교육과 구직, 자산 축적과 주거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은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 원, 34세까지 최대 1억 9,582만 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4도, 습도는 72%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축제.
7: 고향 등일시.
8: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0: 쇼핑,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1: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다음에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지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타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1: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3: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실종된 지 104일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장미란 씨. 최근 이 사건을 두고 정말 믿기 힘든 사실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야 할 경찰이 실종자를 찾기는커녕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은 사람과 연락이 닿았다고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하기까지 했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5: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돼서 숙소에서 나간 뒤에 돌아오지도 않은 것 같고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4: 실종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5월이었습니다. 장 씨의 연인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신고가 접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6: 연락됐는데요. 무사합니다. 다만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네요.
5: 예?
4: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경찰이 장 씨와 실제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죠.
6: 아니, 연락도 안 됐는데 그냥 사건을 끝냈단 거야?
5: 그것도 모자라서 내부 전산망에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처리했대.
6: 에?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5: 어, 그렇게 쓰고 실종자 관리 목록에서 기록까지 없앴다던데?
6: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4: 정말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정말이지 사건을 들여다볼수록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따라 붙습니다. 과연 경찰관 한 명의 일탈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던 걸까요? 그리고 가장 무거운 질문, 경찰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수색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건 누구에게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로엘의 김상민 변호사입니다.
4: 자, 이 사건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투성인데,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7: 네, 사건의 흐름을 짚어보면 믿기 힘든 정황들이 확

0: 확인됩니다. 지난 5월 12일 제주 한림읍에서 실종된 장민환 씨. 사흘 뒤 연인이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불과 2시간 만에 본인과 통화했다며 사건의 임의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화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시스템에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허위 입력해 관리 목록에서 자료 자체를 삭제했다는 점입니다. 이 거짓말로 인해 수사는 2달 넘게 전면 중단됐고 유족의 재신고마저 가로막혔습니다. 뒤늦게 서울에서 재신고를 접수해 수색을 재개했지만 장 씨는 실종 104일 만인 지난 8월 24일 숙소에서 불과 도보 5분 거리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 자, 신고가 들어왔는데 연락도 안 하고 연락이 됐다. 뭐 심지어는 뭐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리고 내부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 처리, 기록 삭제. 이 정도면은 단순히 일을 소홀히 했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선을 아주 세게 넘은 거죠.
0: 네, 단순한 업무 태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중범죄 혐의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제목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신고 접수 2시간 반 만에 수색을 접어버린 직무유기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직무를 완전히 포기한 행위죠. 두 번째로 가장 무거운 혐의인 공전자 기록 위작 등 행사주의입니다. 없는 통화를 지어내고 전산 코드를 조작해 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법정형이 최고 징역 10년에 달하는 중죄입니다. 세 번째로 동료 경찰관들을 속여 2달 뒤에 유족의 재신고마저 막히게 만든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실제로 전산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이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전례가 있습니다.
1: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단순히 뭐 허위 보고를 해서 그냥 끝낸 수준이 아니라 교통사고 사상자로 입력까지 해가지고 아예 그냥 관리 목록에서까지 삭제를 했다는 거는 다음부터도 이 사건으로 내가 연락을 안 받고 싶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자, 게다가 다른 60대 실종자 사건에서도 비슷한 혐의가 나왔다고 하는데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나오면 나올수록 형사 책임도 당연히 무거워지겠죠.
0: 네, 단순한 한두 번의 일탈이 아니라 규모가 상당합니다. 해당 경찰관이 1년 5개월 동안 맡았던 실종 사건만 무려 298건에 달해 현재 경찰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가로 드러난 60대 남성 사건 역시 수법이 판박이었습니다. 똑같이 본인이 원치 않는다며 허위 종결하였고 가족들이 세 차례나 다시 찾아왔지만 묵살하다 결국 51일 만에 마찬가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 자, 이게 보면은 하루에 한건 정도라고 볼수 있는 건데 하루에 한건 정도로 그냥 전화 통화만 하고 끝냈다. 아무 일도 안한 거죠. 전화 통화 한 건만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 떠나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 경찰이 도대체 왜 그랬냐 이건데요. 형사 재판에서 범행 동기 어느 정도로 중요하고 그리고 끝내 왜 그랬는지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에 사실 지금 이 사람은 나와서 자기가 계속 연락을 했다는 그런 주장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처벌 자체에는 문제가 없겠죠.
0: 네, 동기가 밝혀지지 않아도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 따질 때에는 이유가 필수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형량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업무가 너무 몰려서 감당을 못한 거라면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겠지만 귀찮아서 혹은 무언가를 숨기려고 방치한 것이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처럼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태도 역시 형량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결국 동기는 죄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얼마나 무겁게 벌을 내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족들이 가장 알고 싶은 답이 바로 그 왜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1: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 경찰이 부경자형의 허위 종결 정황을 파악해 수사한 뒤에도 장 씨의 최초 신고 112 녹음 파일을 보존하지 않아서 이게 또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경찰의 사건 처리가 적절했는지를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출발점이라 할수 있는 최초 신고 원본 이거 보존하지 않은 거 이건 단순 뭐 관리 부실로 볼수 있을까요?
0: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부경장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 증거 중 하나가 최초 신고 통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시작하고도 이걸 안 챙겨서 보존 기한이 지나 그냥 지워져 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확보했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을 날려버리게 된 셈이죠. 다만 고의로 없앤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까지 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명백한 과실인 만큼 업무 태만으로 내부 징계 처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네. 자, 사라진 증거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초 신고 당시에는 확보할 수 있었던 주변 CCTV 영상 상당 부분 사라졌다. 사실 뭐 대부분 다 없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이 자료가 향후 재판을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죠.

0: 만 혹시라도 이 부경장 사건에서도 증거 부족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될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특히 가장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쟁점을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허위종결 혐의 자체는 통화 내역이나 전산 접속 기록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CCTV가 없어도 입증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짜 문제는 제대로 수색했다면 살릴 수 있었는가라는 인과관계입니다. 핵심 증거가 사라지면 형사 사건에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이나 민사의 입증 책임 때문에 역설적으로 증거를 없앤 쪽이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됩니다. 때문에 법원도 이를 이대로 두지 않고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등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설령 사망과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두달 넘게 수색을 멈추면서 유족이 겪은 고통과 진실을 밝힐 기회를 빼앗긴 피해 자체도 분명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0: 네. 자, 이제 가장 무거운 질문을 좀 드려봐야겠는데요.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 추가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만, 만약 조사 결과 최초 실종 신고 당시에 장 씨가 살아 있었고, 구조 가능성도 있었다는 사실까지 확인이 된다면, 단순한 허위종결, 직무유기를 넘어서 사망 결과에 대해서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지, 아니면 뭐더 무거운 책임까지도 검토가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1: 네, 이론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사실 법적인 문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 직무유기를 넘어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까지 물으려면 두 가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색 당시에 생존해 있었는가, 두 번째로는 제대로 수색했다면 찾을 수 있었는가입니다. 발견 장소가 숙소에서 불과 4,500m 거리라 정상 수색 시 발견 가능성은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망 시점입니다. 시신의 부패 등으로 정확한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고 만약 신고 직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수색을 했더라도 결과를 막기 어려웠다는 방어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살인의 고의를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여부를 다투게 될 텐데 바로 이 생존 시점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최대 난관이 될 것입니다.
0: 네, 그런데 만약에 뭐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에 따라서 이 부경장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1: 네, 이제 만약 타살이라면 진범을 찾는 데 있어서 이 부경장의 은폐행위가 아주 엄청난 방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비난 가능성 측면에서 더 크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사건은 미스터리라고 할 정도로 좀 이상한 내용들 투성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의 지금 자살이다 타살이다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사실 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현재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은 이거를 자살로 단정하기에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0: 네.
1: 첫 번째로 아까 말씀 주신 이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점은 최근 아버지의 인터뷰에 따르면 평소 피해자가 굉장히 무서워하던 곳중 하나라고 합니다.
0: 네.
1: 따라서 그 야밤에 이 야자수 농장에 자기 발로 혼자 걸어가서 왜 자살이란 선택,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도 굉장히 의문스럽고, 또한 최근 국과수 결과에 따르면 설골 골절이 피해자 시신에서 발견되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타인에 의해 목이 졸려 숨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타살 정황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사실 설골골절이 자살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타살인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난다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장미란 씨 소유의 끈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자살로 단정지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결국에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결국 핵심은요,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고 하면은 국가에 대해서 뭐 국가배상 청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는 부경장 개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손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결국 핵심은 말씀해주신 대로 범위의 문제입니다. 허위 보고나 자료 삭제 같은 경찰의 위법 행위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경찰 때문에 사망했는가라는 인과관계는 CCTV와 녹음 파일이 사라져 입증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사망 책임과 별개로 독립적인 손해를 명확히 세워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허위 보고로 두달 넘게 속이며 겪은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이고, 두 번째는 증거 멸실로 인해 사망 경위를 밝힐 기회 자체를 영구히 빼앗긴 손해. 이두 가지들은 국가배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그 밖의 해에 해당하는 정신적 손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김현철의 끝난 건가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참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비구름은 경기 남부와 충북, 강원 남부와 영남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지역은 오늘 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비의 양은 강원 남부와 경북에서 가장 많은데요. 8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까지 비 소식 이어지면서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2차로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서강대교부터 밀리고 있고 공항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월드컵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막힙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대동요금소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회인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대구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옥산 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구간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남사까지 총 27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달래내에서 반포 구간도 혼잡하고요. 부산 방향은 주감휴게소에서 회덕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청와대가 대법원이 서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2명 가운데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제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방적인 제청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5: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공식 요구한 겁니다. 사전 협의가 완료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하고 손 후보자는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청와대는 제청 과정의 절차적 부당성을 거부의 핵심 사유로 꼽았습니다. 대법원이 추천 이후 7개월간 제청을 미루다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협의 관례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특히 제청 직전 법원 행정처가 기존 추천 후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추천 재진행을 타진한 사실을 들며 인사 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6: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현재 상태로 국회에 임명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온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5: 청와대는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보다 기존 추천위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대법원이 신속히 다시 제청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행 헌법체제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마쳤고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에 심사재량이 포함된 만큼 재제청 요구는 상호 견제를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장문의 사유를 밝힌 건 그만큼 이번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에 다시 공이 넘어가면서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4: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정리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제청 요구에 대한 후속 절차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자,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혜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7: 네, 조 대법원장은 퇴근길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후속 절차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주 정리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를 다시 구성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체제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비슷한 선례가 있는지 재제청 요구에 따른 후속 절차 검토에 나섰습니다. 재제청의 경우 후보를 다시 추천받아야 할지 기존 추천위가 올린 나머지 후보를 제청할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재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 이를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며 실질적인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이번 서면 제청은 절차적인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원장의 제청권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도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네, 윤혜리.

0: 기자가 잘 정리를 해줬는데 이 서면 임명제청 파장 관련 그간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1: 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성수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손봉기 부장판사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 기존의 대통령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사전 조율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사법 정치라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의 잦은 사퇴를 넘어 탄핵론까지 표출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 출석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2: 아파트에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가 넘어져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작업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다리차 기사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3: 지난 26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져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이삿짐을 옮기려고 사다리를 11층 높이까지 올리던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다리차가 쓰러지지 않게 지지대 4개를 모두 설치했어야 하지만 2개만 설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50대 사다리차 기사와 20대 외국인 노동자 등 2명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 이번 사고로 아이 숨졌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5: 사다리차 기사입니다.
4: 유족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3: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다리차 기사는 범인 은닉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초기 조사에서 자신이 모든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아파트 CCTV 확인 결과 실제 사다리를 작동한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구속된 외국인 노동자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2: 종합편성 채널 JTBC가 채무 불이행 선언 2개월 만에 매각 수순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JTBC가 OTT의 급격한 성장과 광고 시장 축소 등으로 재정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서울회생법원이 JTBC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 전의 자율협상 절차인 ARS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재판부는 JTBC의 재정적 파탄 원인으로 OTT 등의 성장과 제작비 상승, 방송 광고 시장 축소 등을 꼽았습니다.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에 따른 대규모 지출과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현재의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향후 귀책이 드러나면 교체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JTBC는 오는 10월 초까지 빚진 사람과 기관이 누구누구인지를 법원에 제출하고 11월 초까지 채권자들도 받을 돈을 신고한 뒤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내년 1월 말에는 JTBC가 회사를 누구에게 팔아서 빚을 얼마나 갚을지의 청사진인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 JTBC는 채권자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회생 절차 개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자율협상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그룹 채권자들은 앞으로 이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중앙일보도 기업구조 개선 작업, 워크아웃이 진행 중입니다. 중앙홀딩스, 콘텐트리 중앙, 중앙 P&I, 메가박스 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 4곳은 이미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 오늘부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에 안표를 유통한 사람에겐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 안표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5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부정 판매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해당 안표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부당 이익은 몰수 추징합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이남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는데요. 이번 주말 내내 이렇게 전국에 오락가락 비가 이어집니다. 충청과 호남에는 내일과 모레 각각 최고 80mm. 지난 극한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영남에도 내일과 모레 각각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곳곳에 시간당 20에서 30mm. 충청과 호남에는 모레 새벽부터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0도, 모레는 29도로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가 조금 꺾이겠지만 폭염특보가 남아있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0: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2: 허위 종결 인정하시나요?
3: 부 경장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오는 자리에서 허위 종결 혐의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연락이 닿았다는 주장을 이어왔는데 최근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통화 기록과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부검서 등 증거를 내밀자 부경장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와 60대 남성 모두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아가 부경장은 허위 보고를 넘어 전산 시스템 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모 씨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가짜 사유를 입력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지워버렸고 7월에 접수된 60대 남성 사건 역시 소재가 확인됐다며 멋대로 조기 종결했습니다. 결국 두 실종자 모두 이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특히 장 씨의 경우 허위 종결 탓에 초기 동선을 입증할 CCTV 확보 등 초동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부경장이 왜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했는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0: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관들의 의무 위반이 따르자 경찰청이 공직기관 확립과 비위 예방을 위한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를 특별경보 발령 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에게 음주 자제와 회식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경보기관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한 차례 이상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매일 관서장 주간 대책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1: 국과수의 부검 결과에도 사망 이유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자 경찰은 현장에서 충분한 정밀 감식을 거쳤다면서 음모론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4: 굳이 뭐가 나온다면 숨기지 말고
5: 장모 씨 유가족입니다.
4: 제대로 바로바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언니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렸지만 실종됐던 30대 여성은 104일 만에 끝내 숨진 채 돌아왔습니다. 유가족은 더는 언론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며 발인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장모 씨의 죽음을 계기로 실종 시스템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경찰의 수사와 감찰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국과수는 DNA 감식 결과 장 씨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7: 망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모욕적인 결론 아니에요. 자살은 과실이 없어요.
5: 이수정 경기대
7: 자살은
5: 교수입니다.
7: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고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요.
6: 경찰이 발견 초기부터 다른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지만 부경장의 허위 종결을 알아차리지 못해 시신을 너무 늦게 발견하면서 법의학적 근거 자료가 부족해진 탓도 큽니다.
8: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이라는 것은 추정은 네. 가능한데 법의학적으로는 규명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5: 된 거죠. 허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입니다. 네.
6: 하지만 잇따른 의혹 제기에 음모론의 확산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목불뼈의 골절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는 있지만 타살로 볼 근거 또한 없다는 겁니다. 경찰도 현장에서 충분한 정밀 감식을 거쳤고 국과수의 부검 결과나 주변인 조사에서도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음모론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 씨가 프로파일러 면담과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등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정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한 차례 거부했고 프로파일러 면담도 거절해 반복해서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또 정 씨가 훼손한 피해자 A 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고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0: 한밤중 서울 도심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던 40대가 오토바이를 포함해 차량 5대를 들이받았습니다.
1: 이 사고로 40대 배달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도심 한복판에서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내달립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10: 오토바이가 완전
5: 사고 목격자입니다.
10: 날라가 있었고 형체를 못 알아보고 날라가 있었고 GPR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가릴막인가 그걸로 오고게 이렇게.
9: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40대 남성 A씨가 몰던 마세라티 승용차가 오토바이와 승용차, 택시, 버스 등 차량 5대를 덮친 겁니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차량은 사고가 난 곳에서 100m 가까이 떨어진 이곳까지 달린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배달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버스 승객과 택시기사, 행인 등 3명도 다쳐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마약 등 약물을 투약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네팔과 티베트의 홍수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500명에 육박하고 1,500여 명이 실종된 상태인데 도로와 통신이 모두 끊기면서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한 상황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11: 마을 곳곳이 진흙더미에 잠겨 있습니다. 어디가 길이었고 강이었는지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탐지견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아보지만 피해가 워낙 심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2: 잔해 아래에 시신이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팔 구조대원입니다.
11: 도로가 대부분 끊기면서 현장 진입도 어렵습니다. 당장 교량 80개와 길이 40km에 달하는 도로가 모두 파손되면서 네팔 북부 주민 25만 명이 고립됐습니다.
12: 현재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일부가 매몰됐을 수도 있고요.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팔 현지 의료팀입니다.
11: 헬기에 의존해 구조 활동을 벌이다 보니 작업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팔 당국은 17,000명을 동원해 하루 동안 1,40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12: 제 동생 좀 구해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사흘째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11: 외국인 실종자도 1,000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수력발전소 건설에 나섰던 한국인 직원 9명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지역의 통신은 물론 전기 공급까지 중단된 데다 추가 홍수 발생 우려도 큰 상황이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네팔에 급파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우리 국민들이 실종되는 사고가 일어난 발전소 건설 현장으로 가기 위해 헬기를 빌렸지만 운항 허가가 나지 않아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신속 대응팀은 허가가 나는 대로 헬기로 현장을 둘러본 뒤 수색과 구조 계획은 물론 구조대 추가 파견 여부 등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1: 네팔 현지에 도착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우리 국민 실종 사고가 벌어진 현장으로 가기 위해 헬기부터 빌렸습니다. 홍수로 인해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주변의 도로가 모두 끊겼기 때문입니다. 신속대응팀은 민간 헬기 석 대를 빌리는 데 성공했지만 네팔 군 당국의 운항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추가 댐 붕괴 우려로 인한 안전 문제로 민간 헬기들의 운항을 금지한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에서 급파된 대응팀 역시 각각 헬기 두 대와 한 대를 빌렸지만 똑같은 이유로 이륙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카트만두 공항에서 헬기에 탑승한 채 기다렸지만 이륙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현지 우리 대사관 등 외교 경로를 통해 네팔 당국에 헬기 운항 허가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뜨는 대로 구조 전문가들인 신속대응팀 소속 소방관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구체적인 수색과 구조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수색이나 구조 활동을 위해서는 네팔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가능하다면 구조대 추가 파견 여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2: 신속대응팀을 통해서 네팔 당국과
3: 박도순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2: 협조를 하면서 또 그쪽에 필요한 지원 협조를 요청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수색이나 구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좀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정부는 우리 국민 수색을 위한 구조대 추가 파견과 별도로 네팔 정부를 돕기 위한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도 네팔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조대 추가 파견이나 해외 긴급구조대 파견이 결정되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네, 앞서 보신 대로 긴급대응팀이 재빨리 헬기를 확보는 했지만 이 현지 허가 문제로 이륙에 차질을 빚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실종 가족 모임은 헬기가 안 되면 드론이라도 띄워 사고 지역을 보여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4: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현지 대응팀은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도착 직후 정부 긴급대응팀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어 공조체계부터 구축했는데 조를 나눠서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의 수색과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직원 9명의 연결이 끊긴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접근 준비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발빠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헬기 2대, 남동발전이 헬기 1대를 각각 구해 이륙 준비까지 마쳤지만 현지 정부 허가가 나지 않는 탓에 오전 안에 헬기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네팔에서 헬기가 3대나 발이 묶인 사이 발만 동동 구르던 실종 가족 모임 9명이 회사를 찾았습니다. 가족들은 골든타임 안에 수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외교부가 빨리 현지 당국 승인을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사고 지점이 밤이 되면 극한의 추위가 찾아오는 히말라야 산맥이라며 정부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이나 헬기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실종 가족 모임은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이 산 언저리 마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0: 네팔 대홍수로 우리나라 인력 9명이 아직 연락두절 상태인 가운데 강을 사이에 두고 발전소와 숙소 동쪽이 이 높이 차이가 25m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지형 차이가 결국 양쪽에 엇갈린 피해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홍래 기자입니다.
5: 유티원 수력발전소의 현지 개발사가 지난해 네팔 정부에 낸 보안 환경 영향 평가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직원들이 머무는 숙소 모습이 실렸는데 사진상으로 트리슐리강 바로 옆 평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발전시설이 있는 곳은 강물 반대편. 이번 홍수 피해는 숙소 동쪽에 집중됐습니다.
6: 인력들이 있던 베이스캠프는 거기서
7: 한국 남동발전 신성장 본부장입니다.
6: 지하발전소는 현재 뭐 그쪽은 매몰되지 않은 걸로 지금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 강물을 사이에 두고 피해 규모가 엇갈렸던 이유. 결국 높이 차이 때문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양쪽의 높이를 따져봤습니다. 개발사 보고서에 적시된 발전소와 숙소동 부지의 위도와 경도를 유럽연합이 제공하는 30m 해상도의 해발고도 자료와 함께 지도 분석 프로그램에 넣어봤습니다. 발전소 쪽은 937m, 숙소동 쪽은 913m로 아파트 8층 정도의 높이 차이가 났습니다.
3: 가장 하류 라슈아에 실제로
7: 함은구 그 을지대 교수입니다.
3: 수위가 9m라고 전제를 한다라고 하면 25m는 상당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수치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5: 정부와 소속 기업 대응팀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우리 인력 9명이 부디 높은 지대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리고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0: 네팔 홍수로 고립됐다 구조된 우리 국민 9명이 오늘 네팔 수도 카트만두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헬기를 타고 홍수 지역을 벗어나 안전 지역으로 대피한 우리 국민 9명이 오늘 카트만두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근로자들인 이들은 현지 시간 26일 오전 수력 발전소 건설 현장이 있는 네팔 라수아 지역에서 갑작스런 홍수로 고립됐다가 어제 네팔 군 헬기를 이용해 인근 안전 지역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강타한 홍수가 발생했을 당시 최상류 구간에서는 급류의 속도가 시속 170km를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의 위력이 더 강해졌고 사실상 대처가 불가능했습니다. 보도에 유토권 기자입니다.
9: 최악의 홍수는 해발 5,200m에 있던 600m 너비의 빙하가 추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빙태석과 함께 떨어진 빙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물폭탄이 돼 V자형의 협곡을 따라 쏟아져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좁은 물길에 쌓여있던 돌이나 흙까지 뒤섞이면서 파괴적인 급류가 만들어졌습니다. 불과 7분 만에 20km를 이동해 중국의 국경검문소가 있는 지롱을 덮쳤습니다. 시속 170km가 넘는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10: 급류의 속도가 시속 100km를 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속 200km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그 안으로 빨려들어가 앞쪽으로 밀려납니다. 사이먼 콕스 지질학자입니다.
9: 액체 상태의 콘크리트와 비슷해진 급류는 하류에서도 시속 70km의 속도를 유지하며 강변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히말라야 빙하를 오랫동안 관측했던 전문가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처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10: 빙하호 없이 어떻게 이런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카트만두 대학교 교수입니다.
9: 기후변화의 충격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대한 과거와는 다른 대응 체계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YTN 유토원입니다.
8: 네팔과 중국 당국은 이번 대홍수로 쓸려내린 토성류가 강줄기를 막아 생긴 이 거대한 호수, 이른바 이 언세코의 붕괴로 인한 추가 홍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앞으로 일주일간 비예보까지 내려진 상황인데요. 당국은 9월 1일 이 언세코의 붕괴 위험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11: 최대 시속 200km에 가까운 속도의 물줄기는 엄청난 힘으로 빙하와 함께 모든 걸 쓸고 내려왔습니다.
10: 빙하가 급격하게 전진하거나 붕괴하는 등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되면 암석과 토사까지 함께 휩쓸고 가파른 계곡을 따라 하류로 빠르게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매우 빠른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11: 물길을 막으면서 네팔과 중국 접경 지역에 거대한 호수, 이른바 언세코가 만들어졌습니다. 27일 현재 언세코의 수량은 이미 200만 톤. 일주일간 비가 예보된 가운데 중국 당국은 앞으로 사흘간 이 호수에 300만 톤의 물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0: 앞으로 3일 동안 300만 세제곱미터의 물이 호수로 더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범람 위험이 큽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입니다.
11: 올림픽 규격 수영장 약 1200개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9월 1일쯤 유입량이 최고조에 달해 언세코 붕괴 위험이 가장 클 것으로

0: 전망했습니다. 언세코를 막고 있는 자연 재방이 붕괴할 경우 초토화된 네팔과 중국 국경 지역엔 또다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팔과 중국 당국은 언세코의 붕괴 위험을 경고하며 추가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언세코의 수위와 상류 강수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한국에서 고국의 소식을 접한 네팔인들은 가족들 걱정에 매일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들의 생사라도 알면 좋겠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2: 강줄기를 따라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네팔 라수아 지역의 솔레가 토사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1년 전 큰 꿈을 안고 한국으로 와 제지 공장에서 일한 카필 씨 부부도 대홍수로 고향 집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이 무사하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함께 모여 살던 친척들의 생사는 알 길이 없어 애같합니다.
3: 보고 싶고 지금 같이 있고 싶습니다.
4: 같이 있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좀 상처받고 있고 저희는 멀리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길도 없고 다 없고 가도 조금 있다가
3: 네팔인 노동자입니다.
2: 네팔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공항에서 대홍수 소식을 접한 노르브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은 가까스로 몸을 피해 이틀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는데 함께 살던 친척들 연락이 끊기면서 며칠째 눈물로 밤을 보냅니다.
5: 이제 아버지 눈앞에서도 자기의 그 형제들, 친척들 사라지니까
3: 네팔인 유학원 직원입니다.
5: 하시고 아버지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랬습니다.
2: 대홍수 참사 사망자와 실종자가 연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먼 타국에서 고향의 소식을 접하는 네팔인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4: 한국에서는 저희는 네, 그냥 기도밖에 못해요.
3: 네팔인 노동자입니다. 아,
4: 제발 저희 가족들이, 고향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좀 괜찮으시면 좋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2: YTN 정영수입니다.
6: 네, 네팔 중북부 라수아 지역을 덮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네팔 출신 방송인이죠. 수잔 사키아 씨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직접 현지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예.
6: 자, 먼저 좀 마음이 안 좋고 또 경황도 없으실 텐데 방송을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고국의 이 가족분들이나 지인들과 연락이 좀 닿고 있는지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연락이 좀 닿고 있습니까?
7: 네. 일단 저는 그래도 고향 카트만두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피해가 없었고요. 그래도 이제 그 홍수가 나는 지역 중에서 샤브르베시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랑땅을
1: 네팔 출신 방송인 수잔 사키아입니다.
7: 지역인데요. 거기 제 친구들이 이번에 촬영 때문에 거기 머물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그 중국 쪽에서 이게 발생했을 때 그거를 미리 알아내고 좀 대피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화는 했었는데 그래도 연락은 받고 예, 좀 상황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지인들이 또 무사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당시 소식 들으셨을 때 이제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떻게 바로 좀 전해지던가요?
7: 처음에는 저희도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곳에는 이제 홍수가 자주 나는 곳이기 때문에 비도 안 왔는데 웬 홍수가 나죠?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랬는데 갑자기 SNS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영상들이 나오고 그리고 국내 또는 국제 매체에서도 이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정말로 잘못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지금 현지에서는 상황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뭐 네팔 분들도 너무나 많이 걱정하고 네. 있고 돕고 싶은데 또 어떻게 도와야 할지 그런 방법들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예. 자,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고 나누는 이 순간 속보관까지 좀 전해줬는데요. 고립됐던 10명 중 나머지 1명도 안전지역으로 이송했다라는 속보가 전해 들어왔습니다. 임시대피소에 잔류해 있던 우리 국민 1명과 그리고 대사관 직원 1명이 금일 오후 네팔 군 헬기로 안전지역으로 이송됐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네, 네. 현장에 파견됐던 영사도 함께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자세히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우리 국민이 안전지역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대피나 구조와 관련해서 좀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지에서 들어오는 좀 구체적인 대피나 구조 소식들 좀 있을까요?
7: 아직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산악지대이네요 이렇게만 보실 수 있거든요. 저도 직접 가본 네. 적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발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네. 더 발생한 것 같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일단 구조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겠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이제 기다리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 예, 지금 이렇게 지금 피해가 일어났던 지역들을 우리 수현 씨도 직접 가보신 곳들이라고요?
7: 네, 굉장히 유명한 곳들이거든요. 뭐 랑땅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한국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고사이 쿤더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연못인데 오늘이 이제 보름달이기 때문에 큰 축제가 열리는 오늘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거기 한 4,300m 정도 되는 해발도에 있는 연못인데 거기는 이제 힌두교 성지 순례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그 시바신이라는 성스러운 신이 있는데 그 연못에서 이제 옛날에 지냈다라는 그런 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가서 좀 이렇게 어떤 축제를 지내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그래서 외국인 실종자들이 또 수백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 보네요.
7: 맞습니다. 그 네. 인도에서 오시는 이제 그런 성지순례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6: 네. 지금 뭐 현지에서 겪고 있는 문제 중에 우리 수현 씨가 생각하기에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7: 일단은 실종된 분들이 이제 구조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정말로 이 각자 뉴스라든지 또는 뭐 모금 활동을 한다라는 그런 각자 모금 활동을 하는 그런 행위들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터링들도 이제 좀 필요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네, 수진 씨가 계속해서 이제 사고 직후부터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도 현재 소식을 좀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피해 모습들을 좀 계속해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함께 보면서 어떤 영상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게 이제 급류에 네, 수잔 씨 SNS에 올라왔던 저희가 영상들을 네. 좀 준비했거든요.
6: 네, 한번 설명 네. 좀 한번 해주시죠.
7: 네, 이거는 이제 그 러스와라는 지역이기는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강물이 흐르는 곳에 이제 강변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이 물이 갑작스럽게 이 변수가 되게 컸기 때문에 빈도가 높게 와서 이게 예, 다 이제 흡수하려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뭐 한 영화의 CG같이 그냥 네. 저는 이게 AI로 만드는 건가 정도로 이렇게 예,
6: 헷갈릴 정도로
7: 그런
1: 그래도
7: 영상입니다.
1: 이렇게 매몰된 사람들 특히 막 아기도 이렇게 구조하는 네팔 군인들의 모습인가요?
7: 맞습니다. 네, 이 네팔 군들 그리고 또 이제 민간 구조대원들도 이제 네. 투입을 됐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소식을 듣고 있거든요.
6: 영상을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7: 저는 이제 거기 있는 친구들한테도 영상 받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SNS 통해서 다른 분들이 이제 올리는 영상을 그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올리는 또는 이제 리포스트를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1: 네. 현재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이제 이 사고가 난 지 사흘 차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네.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7: 지금 현재에서는 그 실종된 가족들 파악하는 작업을 이제 지금 1순위로 하고 네. 있는 중이고요. 지금 뭐 숫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외국인 포함해서 또 이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피해를 받는 지역들이. 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도에 있는 우리 국경 비하르까지도 지금 피해가 갈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실종자들을 파악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이제 말씀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6: 아까 뭐 이제 현지에서 지인들로부터 영상을 받으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현지에 있는 지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전하던가요?
7: 지금은 이제 직후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이제 네팔에서도 뭐 군인들도 그렇고요. 또 구조대원들도 이제 갑자기 허락을 안 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더라도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조금만 기다려달라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마찬가지로 그 2차 홍수 가능성 또 이 위험성, 2차 피해 위험성 때문에 이제 네. 뭐 마음은 달려가서 돕고 싶지만

0: 그러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려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그 관계자분들이랑도 계속 이 신호를 주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거든요. 네.
2: 예. 지금 뭐 이런 지금 피해가 시작된 곳, 그러니까 이제 빙하우수 홍수가 시작된 곳은 히말라야 산악지대잖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1: 맞습니다.
2: 이 현지 구조나 물자 전달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곳 그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이곳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1: 네,
2: 홍수난 지형을?
1: 이곳을 그러니까 저는 전에는 이제 많이 가봤던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니까 산악지대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것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헬기도 지금 실제로 그군 헬기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들도 이제 전달을 제대로 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실종된 분들도 그래서 헬기로 이제 이송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민간 헬기들은 지금 이제 허가를 받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0: 네, 원래 이 지역이 좀 홍수는 좀 잦은 지역이라고는 하셨지만,
1: 네.
0: 이번에는 상류에 빙하가 무너지면서 거대한 재난 수준의 사고가 났잖아요.
1: 네.
0: 이번 사고가 이제 뭐 저희도 그렇겠지만, 이제 네팔 현지 분들에게도 좀 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전에는 이제 그냥 비만 오면은 아 여기는 이제 홍수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홍수 날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미리 대피하는 그런
0: 네.
1: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대피조차도 할수 없이 그냥 순식간에 이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또 비가 올것 같다라는 그런 예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은 또 이런 위에 있는 홍수들이 또 터지는 가능성도
0: 네.
1: 많고요. 그런 위험성은 아직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 네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뭐 호우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까?
1: 정말로 많이 발생합니다. 일단은 산악지대이다 보니까 뭐 거의 한70% 이상의 그런 땅들은 다 산악지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8,000m 넘는 그런 빙하로 돼 있는 산들이 14개나 네팔에 있었기 때문에 또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홍수 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이 지역에도 그 홍수가 났었거든요.
0: 네. 현재 상황상 계속해서 구조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피해가 없기를 저희도 좀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수잔 씨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네, 네팔과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규모가 불어나는 가운데 종교계도 한 목소리로 위로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28개 종단이 속한 한국 불교 종단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에서도 잇따라 애도 메시지를 내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팔에서 연락이 끊긴 일본인 5명이 한 가족일 수도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0: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는 큰 인명피해가 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위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3: 네팔 정부 관광청이 대규모 홍수 이후 연락이 끊긴 외국인 여행객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인 5명도 있었는데 같은 성을 가진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들이 한 식구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명단에 적힌 여행사에 알아봤더니 부부와 세 자녀로 구성된 가족 5명이 중국 여행사와 함께 여행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네팔로 국경을 넘었고 이후 수도인 카트만두로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50분쯤 운전사에게 5명과 만났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고 여행사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자들 질문에 개인정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관광 목적으로 네팔에 입국한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종된 5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구조를 위해 네팔 현지에 긴급 대응팀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4: 일본인 보고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해외 긴급전개팀 요원 2명 중 1명이 곧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일본 관방장관입니다.
3: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는 큰 인명피해가 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위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이 구조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빠른 쾌유를 이루기를 기원한다고 적었습니다. 네팔의 발렌드라 샤 총리에게도 같은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모태기 외무상도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네팔의 시시르 카날 외무장관에 위로 서한을 보내고 네팔 측에 실종된 일본인에 대한 적극적인 수색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매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네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0: 각국에서 보낸 구호품과 구조 인력이 속속 도착하는 가운데 유엔과 국제 적십자도 본격적인 현장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번 홍수로 인한 실종자 가운데는 미국인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네팔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네팔에 연락해 필요한 어떤 일이든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팔과는 매우 가까운 관계입니다. 현장은 그저 진흙과 물이 뒤섞인 게 아닙니다. 누구도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5: 미국 정부는 수색과 구조 작업을 도울 재난대응 지원단을 현지에 보냈고 긴급자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네팔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6: 외무장관이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현장 구조 수색대 지원을 네팔 정부에 즉각 밝혔습니다. 재정 지원도 물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입니다.
5: 실종자가 가장 많은 인도는 화물기로 구호품부터 보냈습니다. 이번 홍수가 불러온 막대한 피해는 당사국 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2m 가까운 진흙이 쌓인 가운데 신속한 인명 구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6: 최우선 과제는 수색과 구조입니다. 그리고 피해 상황 조사와 가능한 신속하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일부 지역들의 경우 현장 접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유엔 네팔 상주 조정관입니다.
5: 이미 긴급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한 유엔은 추가 인력도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피해 지역 주민에게 생필품과 위생용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네팔을 도울 구호기금을 모으자고 호소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2: 청와대가 대법원이 서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2명 가운데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제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방적인 제청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7: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공식 요구한 겁니다. 사전 협의가 완료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하고 손 후보자는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청와대는 제청 과정의 절차적 부당성을 거부의 핵심 사유로 꼽았습니다. 대법원이 추천 이후 7개월간 제청을 미루다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협의 관례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특히 제청 직전 법원 행정처가 기존 추천 후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추천 재진행을 타진한 사실을 들며 인사 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8: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현재 상태로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7: 청와대는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보다 기존 추천위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대법원이 신속히 다시 제청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행 헌법체제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마쳤고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에 심사재량이 포함된 만큼 재제청 요구는 상호 견제를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장문의 사유를 밝힌 건 그만큼 이번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에 다시 공이 넘어가면서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0: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대통령 임명권에 종속시키는 행태라며 없는 권한을 만들어 행사하는 건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을 무시하고.
0: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에 청와대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조치라며 명백한 삼권 분립 파괴라고 규탄했는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대법관 쇼핑을 하는 거라고 반발하며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 검토를 예고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재청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서면 재청 등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고 법원 행정처에 후보자 사퇴 회유 시도도 있었다며 새로운 후보자 재청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쪽지 재청을 통해서 대통령의 임명권 그리고
2: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3: 훼손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0: 이렇듯 재청권과 임명권의 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헌법 해석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의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향후 사법부가 내놓을 공식 입장에 따라 여야 정국의 향방도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민생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전열 정비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와의 노선 차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불거진 충돌을 두고는 당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5: 이재명 정부 2년 차 1박 2일 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다가오는 정기국회 목표로 민생 제1주의를 선포했습니다. 모든 의원이 전력 질주하고 당이 밀착 지원하는 총력전 체제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 민생 제1의 관점으로
2: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6: 내후 외환을 돌파하고 황금시대로 가는 분기점에서 우리 모두가 전력 투구하자.
5: 야당 발목 잡기로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도 거듭 예고했습니다. 특히 민생 입법과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사법 선거제도 개혁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7: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2: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7: 정기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국민 여러분께 성과로
5: 하지만 단합을 외쳤던 워크숍에서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간의 충돌이 노출된 것을 둘러싼 파장은 계속됐습니다.
8: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2: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8: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입니다.
5: 당내에선 전당대회 승자가 패자 이름을 7번이나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았다거나 이런 문제는 수면 아래에서 정리했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실명 공개 논쟁을 왜 안 하겠느냐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전당대회 갈등을 봉합하기보단 의도적으로 차이를 부각한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계파 간 노선 경쟁이 갈수록 노골화할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황고혜경입니다.
9: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Walk it, walk it. 언제
10: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11: 안전화.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중

0: 1132-1134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6: 고향 특례시.
7: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YTN is FM.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비는 주로 동쪽 지역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비가 그쳤지만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요. 중부지방에 10에서 80mm, 남부지방은 20에서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이라 평소보다 정체 긴데요. 아직 곳곳에서 밀리고 있어서 여유가 필요합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운분기점 진출로 합류 구간 2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강남순환로 수서방향 봉천터널 내 2차로와 3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음성휴게소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일축에서 모가까지 12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안현분기점 갓길에 사고 있습니다. 송내까지 11km 정도 정체고 구리 남양주요금소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판교방향은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5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4분 전에 발생한 사고라서 처리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원효대교부터 정체고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공항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네팔과 티베트의 홍수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3: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고 1,500여 명이 실종된 상태인데 도로와 통신이 모두 끊기면서 구조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4: 마을 곳곳이 진흙더미에 잠겨 있습니다. 어디가 길이었고 강이었는지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탐지견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아보지만 피해가 워낙 심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잔해 아래 시신이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팔 구조대원입니다.
4: 도로가 대부분 끊기면서 현장 진입도 어렵습니다. 당장 교량 80개와 길이 40km에 달하는 도로가 모두 파손되면서 네팔 북부 주민 25만 명이 고립됐습니다.
5: 현재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일부가 매몰됐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팔 현지 의료팀입니다.
4: 헬기에 의존해 구조 활동을 벌이다 보니 작업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팔 당국은 17,000명을 동원해 하루 동안 1,40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5: 제 동생 좀 구해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사흘째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4: 외국인 실종자도 1,000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수력발전소 건설에 나섰던 한국인 직원 9명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지역의 통신은 물론 전기 공급까지 중단된 데다 추가 홍수 발생 우려도 큰 상황이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네팔에서는 추가 홍수 경보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3: 저지대 민가에 있던 주민들은 고지대로 서둘러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YTN 취재팀을 연결합니다. 권준기 기자, 네팔에 추가 홍수 경보가 내려졌다고요?
6: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비도르는 사흘 전 홍수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수도 카트만두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네팔 당국이 추가 홍수 위험에 따른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오전엔 이 구조 헬기장을 취재하고 있었는데 서둘러 대피하라는 안내를 받고 고지대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차를 빼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산 비탈로 올라오는 길에는 마치 피난 행렬처럼 주민들이 3355 산을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토바이와 승용차로 산에 올라오는 주민들도 적지 않게 목격됐습니다. 지금 이곳 비두르 산에는 그늘마다 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피신해 있는데요. 사흘 전 대홍수로 놀란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 내리고 있습니다.
1: 네, 티베트 쪽에 자연댐이 붕괴됐다는 소식이 아까 들어왔는데 권중기 특파원 쪽에 대피령이 내려진 것도 바로 그 때문이겠죠?
6: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곳 강물 근처에는 홍수 여파를 보기 위해 나와 있는 주민들이 북적였습니다. 북쪽에서 쏟아져 내려온 물이 곧 이곳에 도달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구경을 나온 겁니다. 경찰은 저지대 접근을 원천 차단하며 이동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네팔 당국은 중국 접경 지역에서 대홍수 당시 만들어진 자연댐 호수가 붕괴될 거란 경고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사흘 전 대홍수 때 나온 잔해물이 자연댐을 형성하면서 고여 있다며 며칠 안에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의하라는 경고에 그쳤지만 오늘은 실제 대피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비두르 현지에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예, 이런 가운데 피해 지역에서는 구조 소식도 이어졌다고요?
6: 네, 오전에 저희가 취재한 군부대에는 오전 내내 구조 헬기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홍수 지역에서 구조한 주민들을 실어 나르고 있던 것이었는데요. 네팔 군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도 트리슐라 지역에서 주민들을 구조했다며 취재진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접근하지 못했던 재난 지역에 들어가서 진흙에서 사람들을 꺼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조 작업이 진행

0: 된 이 어퍼 트리슐리 지역과 한국인들이 실종된 트리슐라 3A 지역은 지리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한국인 실종자 9명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수색과 구조의 속도를 내려가지만 추가 홍수경보에 폭우까지 겹치면서 작업은 점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피두루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1: 네,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린 대로 네팔 현지의 통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중기 특파원의 이 전화 연결도 통신 상태가 좀 고르지 않았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팔에 급파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우리 국민이 실종된 발전소 건설 현장으로 가기 위해 헬기를 빌렸지만 운항 허가가 나지 않아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2: 신속대응팀은 허가가 나는 대로 헬기로 현장을 둘러본 뒤에 수색과 구조 계획은 물론 구조대 추가 파견 여부 등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3: 네팔 현지에 도착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우리 국민 실종 사고가 벌어진 현장으로 가기 위해 헬기부터 빌렸습니다. 홍수로 인해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주변의 도로가 모두 끊겼기 때문입니다. 신속대응팀은 민간 헬기 석 대를 빌리는 데 성공했지만 네팔 군 당국의 운항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추가 댐 붕괴 우려로 인한 안전 문제로 민간 헬기들의 운항을 금지한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에서 급파된 대응팀 역시 각각 헬기 두 대와 한 대를 빌렸지만 똑같은 이유로 이륙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카트만두 공항에서 헬기에 탑승한 채 기다렸지만 이륙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현지 우리 대사관 등 외교 경로를 통해 네팔 당국에 헬기 운항 허가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뜨는 대로 구조 전문가들인 신속대응팀 소속 소방관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구체적인 수색과 구조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수색이나 구조 활동을 위해서는 네팔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가능하다면 구조대 추가 파견 여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4: 신속 대응팀을 통해서 네팔 당국과
5: 박도선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4: 협조를 하면서 또 그쪽에 필요한 지원 협조를 요청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수색이나 구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좀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우리 국민 수색을 위한 구조대 추가 파견과 별도로 네팔 정부를 돕기 위한 해외 긴급 구호대 파견도 네팔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조대 추가 파견이나 해외 긴급구조대 파견이 결정되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네, 1분 1초가 아쉬운 실종자 가족은 헬기를 빨리 띄워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2: 네, 실종 가족 모임은 헬기가 안 되면 드론이라도 띄워서 사고 지역을 보여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6: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현지 대응팀은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도착 직후 정부 긴급 대응팀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어 공조 체계부터 구축했는데 조를 나눠서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의 수색과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직원 9명의 연결이 끊긴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접근 준비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발빠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헬기 2대, 남동발전이 헬기 한 대를 각각 구해 이륙 준비까지 마쳤지만 현지 정부 허가가 나지 않는 탓에 오전 안에 헬기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네팔에서 헬기가 세 대나 발이 묶인 사이 발만 동동 구르던 실종 가족 모임 9명이 회사를 찾았습니다. 가족들은 골든타임 안에 수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외교부가 빨리 현지 당국 승인을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사고 지점이 밤이 되면 극한의 추위가 찾아오는 히말라야 산맥이라며 정부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이나 헬기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실종 가족 모임은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이 산 언저리 마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1: 네팔 대홍수 참사 현장에서 수력발전소 터널에 100여 명이 고립돼 군 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네팔 군 대변인을 인용해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팔 총리실은 해당 지역에서 지금까지 350명이 구조됐지만 여전히 100명이 터널 안에 갇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수력발전소는 앞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직원 9명이 작업 중이던 곳일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어제 안전지역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남아있던 나머지 1명도 오늘 안전지역으로 이송됐습니다. 외교부는 고립지역에 남아있던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현장 소장도 현지 시간 오늘 오후 네팔 군 헬기를 이용해서 안전지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국민 지원을 위해 현장에 파견됐던 주 네팔 대사관 영사 1명도 함께 안전지역으로 빠져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은 모두 안전지역으로 대피했습니다.
1: 네팔과 중국 당국은 이번 대홍수로 쓸려내린 토성류가 강줄기를 막아 생긴 거대한 호수 언세코의 붕괴로 인한 추가 홍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2: 피해 지역에는 앞으로 일주일간 비 예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당국은 9월 1일 이 언세코 붕괴 위험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5: 최대 시속 200km에 가까운 속도의 물줄기는 엄청난 힘으로 빙하와 함께 모든 걸 쓸고 내려왔습니다.
7: 빙하가 급격하게 전진하고 붕괴하는 등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되면 암석과 토사까지 함께 휩쓸고 가파른 계곡을 따라서 허리로 빠르게 흘러내립니다.
5: 물기를 막으면서 네팔과 중국 접경 지역에 거대한 호수, 이른바 언세코가 만들어졌습니다. 27일 현재 언세코의 수량은 이미 200만 톤. 일주일간 비가 예보된 가운데 중국 당국은 앞으로 사흘간 이 호수에 300만 톤의 물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7: 앞으로 사흘 동안 300만 세제곱미터의 물이 호수로 더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범람 위험이 큽니다. 중국관영 CCTV 보도입니다.
5: 올림픽 규격 수영장 약 1200개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9월 1일쯤 유입량이 최고조에 달해 언세코 붕괴 위험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언세코를 막고 있는 자연제방이 붕괴할 경우 초토화된 네팔과 중국 국경 지역엔 또다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팔과 중국 당국은 언세코의 붕괴 위험을 경고하며 추가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언세코의 수위와 상류 강수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네팔과 티베트 접경 지역을 강타한 빙하 호수 불과 1시간여 만에 100km에 달하는 협곡을 질주하며 마을 여러 곳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2: 시간대별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네팔과 티베트 국경지대. 네팔 현지 시각으로 8시 37분. 히말라야 산맥의 거대한 빙하 일부가 떨어져 나옵니다. 크기가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에 버금가는 거대한 얼음 안반이 붕괴하며 산사태가 시작됩니다. 암석과 얼음, 물과 진흙이 섞인 거대한 급류는 렌데콜라 강을 휩쓸고 내려옵니다. 빙하 붕괴 7분 뒤, 중국 관영 CCTV에 지룽검문소의 재난 상황이 포착됩니다. 네팔과 티베트를 연결하는 지룽 국경 검문소는 등산과 순례를 위해 산을 오르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관문입니다. 급격한 경사를 내려오면서 불어난 물은 네팔 라수와 지역 마을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티무레 지역 생존자 증언으로 미뤄볼 때 이 지역 홍수는 오전 8시 53분쯤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홍수는 뒤이어 아랫마을인 샤프루베시도 집어삼켰습니다. 흙탕물은 트리슐리 강을 따라 오전 10시 전에 하류에 있는 누아콧에 도달한 걸로 보입니다. 처음 빙하 붕괴가 일어난 지점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불과 1시간여 만입니다. 흙과 암석이 뒤섞인 거대한 물폭탄은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내려갔고 수력 발전소까지 단숨에 파괴했습니다. 누아콧 지역은 산악 국경지대인 라수아 지역보다 주민이 훨씬 많이 사는 곳입니다. 상류 지역에서 일어난 비극을 알 길이 없던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홍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1: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강타한 홍수가 발생했을 당시

0: 당시 최상류 구간에서는 급류의 속도가 시속 170km를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 때문에 위력은 더 강해졌고 사실상 대처가 불가능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2: 최악의 홍수는 해발 5,200m에 있던 600m 너비의 빙하가 추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빙태석과 함께 떨어진 빙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물폭탄이 돼 V자형의 협곡을 따라 쏟아져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좁은 물길에 쌓여 있던 돌이나 흙까지 뒤섞이면서 파괴적인 급류가 만들어졌습니다. 불과 7분 만에 20km를 이동해 중국의 국경 검문소가 있는 지롱을 덮쳤습니다. 시속 170km가 넘는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3: 급류의 속도가 시속 100km를 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속 200km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 앞쪽으로 밀려납니다. 뉴질랜드 지구과학 연구소 지질학자입니다.
2: 하류에서도 시속 70km의 속도를 유지하며 강변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히말라야 빙하를 오랫동안 관측했던 전문가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처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3: 빙하 보호 없이 어떻게 이런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한 바하두르 찬드 네팔 카트만두 대학교 교수입니다.
2: 기후변화의 충격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대한 과거와는 다른 대응 체계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네팔과 티베트를 휩쓴 대참사의 원인이 단순한 빙하 붕괴가 아닌 산의 안반 자체가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수천 년간 산을 지탱하던 영구 동토층이 온난화로 녹아내리면서 빚어진 상상 초월의 재난이라는 과학자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4: 위성사진에 포착된 참사 직후 네팔의 트리슐리 강입니다. 원래의 강폭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부풀어 올랐고 불빛은 거대한 진흙탕을 방불케 하는 흑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유명 트레킹 출발지인 샴누 베시를 비롯한 강변 마을들은 아예 진흙에 파묻혀 폐허로 변했습니다. 당초 이번 참사는 해발 5,200m에 있던 거대 빙하가 붕괴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걷힌 뒤 위성 사진으로 드러난 진짜 원인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빙하 아래를 받치고 있던 거대한 산비탈의 안반 자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얼음 덩어리를 통째로 끌고 1.2km 아래 계곡으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과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고산지대의 바위와 얼음을 단단하게 묶어주던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린 것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3: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안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잦아진 폭우가 엄청난 물폭탄을 쏟아부으면서 집안을 더욱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이먼 콥스 뉴질랜드 지구과학 연구소 지질학자입니다.
4: 기후변화로 산의 지반 자체가 약해지면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규모 붕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는 한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이 같은 거대한 산 붕괴 사태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8: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9: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2: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1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17: 고향 등일시.
18: 듀엣토의 더 클래식.
19: 8월 28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0: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주 중 1악장,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그가 지휘하는 아폴론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0: 8월 28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중 1악장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그가 지휘하는 아폴론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0: 지난주에 2026년 예술의 전당 국제음악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2026년 8월 18일부터 8월 23일 일요일까지 열렸는데요. 오늘부터는 롯데콘서트홀에서 클래식 음악축제 클래식 레볼루션이 열립니다.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1: 여름에 여러 곳에 있는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예술의 전당이나 롯데콘서트홀 같이 공연장에서 주최하는 페스티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곳의 음악 축제가 유명합니다. 롯데콘서트홀의 클래식 레볼루션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가 예술 감독을 맡아서 프로그램 구성과 연주자 섭외부터 직접 연주와 지휘까지 축제 전반을 이끌고 있습니다.
0: 카바코스는 세계 정상급 음악가이기 때문에 연주자 섭외가 돋보일 수밖에 없죠. 이번 축제에서 특히 주목할 연주자가 바로 피아니스트 키릴 게르슈타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피아니스트 순위를 매기면 항상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음악가죠. 이번 축제에서는 게르슈타인의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 9월 1일에는 카바코스와 듀오 리사이트를 열어 바르톡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등을 연주하고 9월 3일에는 피아노 독주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폐막 공연에서는 카바코스가 지휘하는 수원시립 교향악단과 함께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올해 클래식 레볼루션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1: 게르슈타인의 연주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독주회에서는 리스트의 작품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집 중 8번째 곡 사냥, 킬릴 게르슈타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집 중에서 여덟 번째 곡 사냥, 키를 게리 슈타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는 9월 3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리스트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1: 이번 클래식 레볼루션 페스티벌은 뿌리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클래식 명곡으로 듣는 작품 가운데 각 나라의 민요나 춤, 전통음악에서 출발한 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클래식 레볼루션은 바로 그 음악의 뿌리를 찾아갑니다. 바르톡과 코다이, 드보르자크, 스메타나, 브람스 등의 작품을 통해서 민속 음악과 전통이 어떻게 클래식 음악의 언어로 발전했는지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0: 오늘 열리는 개막 공연이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다이의 갈란타 무곡으로 시작해 드보르자크의 첼로 주곡, 바르톡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으로 이어지는데요. 민속 음악을 수집하고 연구했던 코다이와 바르톡, 그리고 고향 체코의 음악적 정서를 자신의 작품 속에 녹여낸 드보르자크를 한 무대에서 만나는 겁니다.
1: 이 협연자는 첼리스트 키안 솔탄인데요. 안드레이 보레이코가 지휘하는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 B단조를 연주합니다.
0: 키안 솔탄이는 지금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첼리스트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이란기 음악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솔탄이는 다니엘 바렌보임이 이끄는 서동시집 오케스트라에서 수석 첼리스트로 활동했고, 현재는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와 무대를 함께하는 젊은 세대의 대표적인 첼리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죠. 도이치 그라모폰 전속 아티스트로 여러 음반을 발표했고, 자신의 뿌리인 페르시아 음악을 클래식 음악과 연결하는 작업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음악의 전통과 근원을 찾아가는 올해 클래식 레볼루션의 주제, 뿌리와도 잘 어울리는 연주자겠네요.
1: 솔타니는 협연뿐만 아니라 실내악 무대에도 참여합니다. 8월 30일 카바코스 비올리니스트 앙투안 타메스티,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함께 스메타나의 피아노 3중주와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2번을 연주합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중 1악장, 키안 솔타니의 첼로,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의 연주입니다. 저희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1: 전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옵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30대 후반에 결혼 5년 차 전업주부이고요. 4살 딸이 있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친구의 결혼식에서였습니다. 남편은 키가 훤칠했고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대화가 잘 통했죠.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좋은 곳을 여행하면서 매일 설렜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연애와 달랐습니다. 남편은 삼시세끼 다 챙겨 먹었고 매 끼니마다 메인 요리가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딱히 그렇지 않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청소하는 문제

0: 그러나 명절마다 시댁을 챙기는 문제까지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남편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날리면서 신뢰가 깨지고 말았죠. 외도나 폭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었고 지금은 각방을 쓴 지 오래됐어요. 요즘은 한 집에 있으면서도 얼굴 마주치는 게 껄끄러워서 간단한 얘기는 문자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육아도 대부분 제가 돈 맡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 역시 우리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는 것과 매주 딸을 보여줄 수 없다는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재산 문제도 골치가 아픕니다.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니 재산 분할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한 이후로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면서 생활비를 부담했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대출금도 함께 갚아왔습니다. 저는 최소한 50% 정도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세상이 둘도 없이 잘 통하던 사이였는데 결혼하고 5년 만에 한 집에서 문자로 대화를 하는 사이가 된 상태입니다. 좀 씁쓸하네요. 이준원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요즘에 사소한 갈등이 누적돼서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0: 네, 근데 이번 사연처럼 외도나 폭력처럼 어떤 결정적인 잘못은 없지만 성격 차이로 계속 부딪히고 대화까지 완전히 끊긴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정도만으로 법적으로 이혼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1: 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이혼이 쉽지 않겠지만 그로 인해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상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파탄의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각방 사용 기간, 대화 단절의 정도, 부부 상담 노력 여부, 별거 기간 등이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사연자분은 현재 전업주부이고 4살 된 딸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주로 본인이 돌봐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친권 양육권자를 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사연자분은 소득이 좀 없거나 이제 적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양육권 가져오는데 불리할 수도 있을까요?
1: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은 네.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도 고려 대상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0: 네.
1: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자녀와 형성된 정서적 유대관계, 현재 누가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등이 훨씬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됩니다.
0: 네.
1: 만약 자녀가 어릴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양육 환경을 유지해주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양육비도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양육비는 보통 어떤 기준으로 측정이 될까요?
1: 양육비는 보통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부 합산 소득, 자녀의 연령, 거주 지역, 질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0: 네, 그럼 만약에 이혼을 한 이후에 상대방이 이제 핑계를 대면서 양육비를 제때 안 주면 그때는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주세요.
1: 네,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는다거나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서 상대방이 이행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감치처분이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에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면접교섭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은 아이를 이제 데리고 집을 나가면 당분간 남편한테 딸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부부 사이가 나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1: 네.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고유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0: 네.
1: 따라서 단지 감정이 좋지 않다거나 보기 싫다는 이유로 면접 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0: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생활 중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1: 네.
0: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해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하고 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기여도를 법적으로 높게 인정합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지속된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에는
1: 네.
0: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보통 30%에서 50% 수준까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혼인 전 가지고 온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 해당 재산을 유지 감소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1: 네, 근데 이제 기여도 따질 때 이제 사연에서는 남편이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봤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배우자가 혼자 결정해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은 채무가 생겼다. 이 부부가 함께 나눠야 될까요?
0: 혼인 중 발생한 채무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그 발생 원인과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주거 마련, 생활비 잔여, 양육 등 일상 가사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부부 공동의 비주로 보아 재산 분할 시 자산에서 공제됩니다.
1: 네.
0: 하지만 배우자 일방이 상의 없이 개인적인 사치, 유흥, 뭐 주식, 코인 등 위험 투자, 도박 등으로 발생시킨 채무는
1: 네.
0: 채무자 개인의 소극 재산으로 보아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네, 뭐 위험한 투자 도박은 제외된다고요.
0: 네, 따라서 이혼 시 해당 빚을 진 당사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지만
1: 네.
0: 이 채무가 정말 개인적인 이유로 발생했는지는 꼭 입증을 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로 추정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외도나 폭행 같은 명백한 잘못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이 되고 각방 생활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합니다. 이제 양육권은 경제력보다는 자녀의 복리와 기존의 양육 환경이 중요하고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주 양육자라고 하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올해 하반기 화제작 영화 오디세이 개봉 이후 예매 전쟁이 벌어졌었는데요.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IMAX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두 자리에 무려 35만 원을 부르는가 하면 자동 입력 프로그램 이른바 매크로를 이용해서 표를 쓸어 담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티켓 안 표는 대작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 문제는 현재 영화표에 온라인 안표를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영화관 앞처럼 현장에서 정가보다 비싸게 표를 되팔았다면 경범죄 처벌법상 안표 매매에 해당해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끼리 웃돈을 얹어서 사고 파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연이나 스포츠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표를 사들여 비싸게 되파는 행위를 별도 법률로 규제하고 있지만 영화 티켓은 아직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영화관들도 비정상적인 예외나 부정거래를 적발하면 계정 이용을 제한하는 등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영화 안표도 공연이나 스포츠처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자이언티의 미안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영남권에서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많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아직 충남 일부와 전남 남해안, 경북 서부 일부 지역에 발효 중입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적게는 10mm, 많게는 80mm의 비가 올 텐데 충청과 전북에 양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고요. 비로 인해서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정체 대부분 해소됐지만 아직 경부고속도로 상횡선 위 일부 구간은 2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남사 구간 정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상주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곳곳이 빗길이라서 감속 운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월 여의 지하도로 인천 방향 여의 분기점에서 신월 기점 4 교차로 구간 현재 부분 통제 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4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입니다. 동호대교부터 밀리고 가양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용산에서 마포 가는 길 혼잡한데요. 한남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그리고 김승배 한국자연

0: 재난협회 본부장과 네팔 상황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사망자 수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늘어났는데 양쪽에서 543명 그리고 1,500명이 또 실종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1: 예, 지금 실종자도 1,500명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 중에 상당수는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 상당히 높거든요.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붕괴가 되고 홍수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산사태를 동반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날짜가 지날수록 추가적인 어떤 피해 인력 또 사망자 숫자라든지 또 실종자 숫자는 정말 더 많이
2: 이영주
1: 늘어날 수가
2: 경희대
1: 있어서 지금 현재
2: 소방방재학과
1: 이
2: 교수입니다.
1: 숫자가 최종적인 피해 상황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 예. 네팔과 티베트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엄청난 물길, 토사를 머금은 물길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 많은 분들이 충격적으로 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실종자, 희생자 시신이 100km 떨어진 인도에서까지 발견이 됐다고요.
1: 예, 맞습니다. 뭐 당시에 시속 170km 이상의 이런 유속으로 물살이 이제 써내려오고 또 강하게 만물이 갑작스럽게 쓸려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이 물들이 계속 흘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으로 벌써 이제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째가 접어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런 이제 유실물들이 떠내려가면서 지금 한 100km 이상 되는 지점까지 이제 이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본다면 사실은 피해 지역의 수색이라든지 이런 범위도 점점 더 넓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수색 구조에 대한 부분의 어려움도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0: 네, 지금 네팔에서 사망자가 538명이고 티베트는 5명으로 아직 한 자릿수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티베트에서 지금 제대로 실종자 수색이나 뭐 수습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1: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사망자는 3명이지만
0: 5명입니다. 예.
1: 실종자는 지금 550명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종자 숫자까지를 다 감안한다면 지금 티벳 지역에서는 구조라든지 수색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지역 자체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험준한 산악 지역이고 또 여기서 거주하는 인구수 자체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들도 어렵고요. 또 워낙에 험준한 산악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설치해 있던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경로 자체도 대부분 파괴가 됐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해도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하나는 이 지역 자체가 지금 현재도 2차 피해, 또 다른 이제 이런 이 빙하호수의 붕괴 우려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적극적인 어떤 이런 구조라든지 수색 활동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3: 예. 험준한 산지라서 해발 5,200m 지점에서 폭이 600m에 달하는 빙하가 암석과 함께 무너지니까 얼마나 규모가 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규모 5.2 지진과 맞먹는 그런 진동이 있었고, 그럼 그게 얼마나 멀리까지, 어느 정도 길이를 떠내려갔을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4: 그렇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위성으로 파악한 거거든요.
2: 김승배
4: 사람이 가서 조사한 건
2: 한국자연재난협회
4: 아니고요. 그런
2: 본부장입니다.
4: 위성을 통해서 관측한 결과 처음에 발생해서 약한 20km 정도까지는 얼음과 바위 덩어리가 그냥 물 없이 내려가다가 이제 그런 그 호수 속으로 그런 바위와 얼음이 들어가서 그게 넘치면서 그 호수가 넘치면서 이제 홍수로 변한 거죠. 그래서 한총 발생해서 간 거리가 한 20km는 그렇게 안반과 얼음으로 갔다가 나중에 물과 섞이면서 대형 홍수로 내려갔는데 그 장면들이 우리가 그 영상으로 보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토탈 약그 위성으로 파악한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됩니다. 자, 아까 사망자 논의를 했는데 이 지금 거론되는 사망자는 어떤 단체 관광객이나 어떤 순례객들이 등록을 하고 파악된 그런 인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봤듯이 마을 전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사망자 수, 실종자 수를 논하는 건그 어떤 전부 허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렇기 때문에 실종자가 최대 만 명이 될수 있다 이런 분석도
4: 그런
0: 나오는
4: 얘기도
0: 거겠죠.
4: 있죠. 네.
0: 네, 지금 폭 100m 정도의 계곡에서 30분 만에 수위가 9m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네팔 당국은 이번 산사태로 200억 리터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올림픽 규격을 수영장을 봤을 때 8천 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4: 그렇습니다. 폭이 100m인데 높이가 9m입니다. 그러면 이걸 환산해 보면 아까 말한 그 200억 톤, 그러니까 올림픽 규격 수영

0: 장이면 100m, 50m거든요. 그런 8,000개 정도의 수영장에 물이 쏟아져 내려왔다. 그러니까 하여간 어마어마한 양인데 거기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8,000m 산이 16개 봉우리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리산에서 그런 그 폭우로 인명피해가 났던 게 1998년 7월 31일. 우리나라는 뭐 빙하가 없는 나라지만 많은 비가 왔거든요, 밤에. 그때 갑자기 야영하던 야영객들이 상류에서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그 계곡물이 늘어났거든요. 자, 여기는 그 지역보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한 100m 폭의 그런 정도면 굉장히 그 수위가 갑자기 높아진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계곡에서 야영할 때나 이런 것들이 이번 반면교사로 갑자기 여기서는 비가 오지 않더라도 지금 이번에 한라산에 아니 히말라야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을 때였거든요. 우기이지만 그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곡에서는 아, 이 정도 규모의 어마어마한 양의 우리나라 설악산, 지리산 뭐 이런 데에서 발생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가 있구나. 이런 걸 한번 반면교사로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1: 예, 지금 계속해서 저 보여드리고 있는 저 처참한 영상
0: 네.
1: 보면은 물 양도 양이지만 뭐 바위와 뭐 토사가 섞여서 170km, 시속 170km 속도로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상류에서는? 하류에서도 시속 70km를 유지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사람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는 대처가 힘든 거 아닙니까?
2: 예, 뭐 이렇게 토사가 엄청난 양이 밀려 내려오는 것들도 사실 위협적이고 위험한 상황이지만 이게 이렇게 빠른 속도, 사실 170km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외람되기도 합니다만 메이저리그의 가장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의 공 속도도 이거보다는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고 빠르게 또 이제 엄청난 양의 토사들이 휩쓸려 내려온다고 한다면 사실상 대처라든지 뭐 여기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홍수 시기에 우기 시기에 사실 이제 홍수 조절용 댐에서 방류를 하더라도 이 방류된 댐에서 하류 부분이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몇 시간 전에 예측해서 예경보 시스템들을 작동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예경보 시스템 자체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또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상황 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토사가 침범을 했다면 사실상 거기 계셨던 분들은 뭐 아무리 대비를 하거나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 네, 우리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오늘 새벽에 네팔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소방관이 5명이고 경찰이 2명뿐이라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니냐. 지금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 KDRT를 급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정부도 급파를 검토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이게 어떤 단체고 어떤 규모로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2: 예, 여기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구호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인명구조라든지 의료 지원이라든지 재난복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해외에 파견을 보내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곳들도요. 사실 이제 정부 기구들이 대부분인데요. 외교부라든지 또 소방청 그리고 또 이제 보건복지부 의료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있고요. 또 코이카라고 하는 국제협력기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군까지 국방부까지 이 단체에 포함 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은 해외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그 재난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또 안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현장에 파견되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사실 이 조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까지를 파견 보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단적인 예로 가장 최근에 이런 것들이 파견이 됐던 것들이 2023년도 튀르키예 대지진인데요. 이 당시에는 약 120여 명 정도의 저희 인원들이 현장에 파견이 돼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3: 네. 지금 실종자가 진짜 애가 타는 상황인데 벌써 48시간이 지났다. 히말라야 산맥은 밤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대피했더라도 좀안 좋았을 수 있다. 이러면서 오늘을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제발 헬기를 띄워야 한다.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그 기업도 그렇고 가서 헬기는 확보를 했습니다만 네팔 군 당국이 지금 운행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2: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도 현장에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 기상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2차 피해, 또 추가적으로 또 이제 빙하호수들이 또 붕괴들이나 여러 가지 위험 상황들 때문에 사실 헬기 운항에 대한 부분들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0: 사실은 헬기를 통해서 사실 헬기를 띄운다 하더라도 사실 이 토사에 묻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수색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절박한 유가족들 혹은 또 여기 이제 이재민 가족들 이런 실종자 가족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헬기로라도 우선 최대한 이런 부분의 수색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네팔 정부랑 지금 협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만 별도로 이렇게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는 어렵고 다른 나라들의 이런 구호나 혹은 또 이런 이 구조 단체들도 다 가능하게끔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또 이제 난립을 해서 상당히 좀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이 운영상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지금 현재는 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러니까요. 방금 언급하신 대로 네팔 외교부 발표를 들어보면은 다른 나라의 구호팀, 구조팀은 받지 않겠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당장 다른 외국인들도 많은데 당장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네, 뭐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현장에서 구조 활동들을 할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네팔 정부에서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을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데이 지역이 아직 완전하게 위험이 해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또 추가적인 또 피해 발생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라든지 수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2015년 당시에 지금 대지진이 발생했었거든요, 네팔에. 그 당시에는 해외에 이제 구조팀들이 다 투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현장의 조율이라든지 행정이나 이제 물자 지원 이런 것들의 혼선을 상당히 심각하게 빚으면서 그 당시에 이런 기억들 때문에도 조금 더 이런 부분들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고요. 또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지금 현재 이 사고 잘 발생한 지역 자체가 굉장히 험준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의 이런 구조대들이 활동하기가 사실은 잘 알아야지 수색이나 구조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의 한계는 있다. 그래서 오히려 본인 자국의 군인이라든지 혹은 또 경찰들 이런 쪽이 훨씬 더 수색의 효율성이라든지 적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앞서서 실종자 가족이 히말라야 산맥은 밤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지 영상을 봤을 때는 현지인들이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일교차가 큽니까?
3: 그렇습니다. 낮과 밤의 차이가 크죠. 지금 이쪽은 여름에 속합니다. 그런데 워낙 고도가 높기 때문에 한 5km 정도 그런 고도면 밤에는 충분히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지금 장면을 보기 때문에 그 반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취약한 게 밤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곳입니다. 네.
1: 예. 지금 AFP 통신 보도를 보면은 네팔 군 대변인이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100명 정도 갇혀 있어서 구조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그러면 지금 연락도절된 우리 국민 9명이 있을 수도 있는가?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수력발전소 현장 이 부분이 우리나라 근로자분들께서 그 작업하셨던 그런 곳과 이제 인접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으로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아직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넓은 지역을 전체적으로 수색하면서 사실 수색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금 더 수색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는 있고요. 어쨌든 여기가 수몰이 되거나 매몰된 지역은 아니지만 현장으로 접근하는 데까지의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접근성은 상당히 또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라 헬기로나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한 이후에 이 내부의 어떤 수색이나 이 구조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만약에 이 터널 안에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이 있다면 그쪽은 기온이 좀 어떤지도 궁금하고 생존 가능성이 좀더 높아집니까? 어떻습니까?
3: 그렇습니다. 상당히 한 5,000m 넘는 고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공사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밤에 제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찌됐건 여름입니다. 그래서 낮에 한 30도 정도 오르다가 밤이 되면 이제 얼지까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그 반팔 차림들로 있을 테니까 일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통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만약에 통신이 지금 되면은 거기에 생존해 있는 분들은 밖으로 외부로 통신을 분명히 시도를 했거나 또는 연락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것들이 이제 좀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1: 예. 지난 2015년 네팔 대지진 때 숨진 인원이 9천 명에 육박했잖아요. 대지진 이후 구조하는 작업과 예. 이번 대홍수 이후에 구조하는 작업 좀 성격이 다를 텐데 어떤 예. 어려움이 예상됩니까?
0: 예, 그래서 구조 전문가분들한테 의견을 물었더니 사실은 이렇게 홍수로 인해서 매몰된 이런 상황이 훨씬 구조가 어렵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사실 지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무너져 내려서 붕괴가 된다 하더라도 잔해물들 사이에서 에어포켓이라고 하는 살 수 있는 공간들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하지만요. 사실 이렇게 뻘 형태의 이런 이제 이 토사류에 매몰이 된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가능성도 사실상 더 희박한 상황들이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탐지기설, 소나 탐지기라든지 여러 가지 탐지를 할 수 있는 장비들도 사실 뻘처럼 빡빡한 이런 형태에 돼 있는 곳들 같은 거는 이런 장비들도 좀 더 재기능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대규모 장비라는 이런 것들이 투입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토사물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질퍽질퍽한 진흙청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접근을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훨씬 구조작업이 난이도도 높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실 지진이든 건물 붕괴 현장이든 이런 매몰자를 수색하는 데 있어서 구조견이 맹활약하는 거를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데 뭐 우리나라든 다른 어떤 나라든 구조견을 보내는 거는 불가능합니까?
0: 구조견도 충분히 필요하고요. 또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단 파견될 때 이런 이제 구조견들이 함께 이제 파견돼서 활약들을 한 경우들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조견이 전국에 한 40여 마리 정도가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구조견은 구조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구조견과 이 개를 다루는 핸들러가 이제 한 팀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처럼 매몰자 형태의 어떤 수색 구조 에서는 이제 물에 씻겨내려요.
4: 네팔과 티베트의 홍수로 인해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고 1,500여 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현지 운항 허가가 나지 않아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8: 고향 특례시.
4: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9: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불안,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직 청년 10명 중에 6명 이상이 5년 안에 자신의 희망 직무가 AI로 대체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막연한 불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변화에 흔들리지 않은 준비를 미리 하는 걸 겁니다. AI 시대 직업은 바뀔 수 있어도 내 삶의 재무적인 안정망은 지켜내야겠죠. 자,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트와 함께 내 자산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꿀팁들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든든한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김수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나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합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샵 094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에는요, 특별히 한 주간 다 답하지 못한 답까지 더하고 더해 풍성한 이게 뭐니 상담소로 함께합니다.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첫 번째 청취자분, 휴대전화 뒷번호 6486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곧 은퇴 예정이신 부장님과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큰 병을 앓으셔서 그런지 나이 먹고 아프기 시작하면 보험 가입도 안 된다고 은퇴하기 전에 보험 잘 돼 있는지 체크하라고 당부당부 하시더라고요. 저도 은퇴를 생각하는 나이가 점점 돼가다 보니 무슨 보험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몰라 난감해서 용기 내 문자 보내봅니다. 자, 청취자님, 어쨌든 보험 점검은 반드시 퇴직 전에 해라 라는 조언을 듣고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문자창을 두드리셨습니다. 근데 은퇴 이후가 아니라 바쁜 은퇴 전에 보험 점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1: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 뭐 답변을 드리기 전에 퇴직을 앞둔 상사분이 이제 청취자님 부하 직원이잖아요. 청취자한테 퇴직하기 전에 보험 점검을 꼭 해보라고 했다는 게 좀 짠하기도 한데요. 이게 은퇴 전에 꼭 보험을 점검해봐야 되는 이유가 이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보험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게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득이 완전히 중단된 은퇴 이후의 시점이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쉽게 보충하기가 어렵겠죠. 더구나 경제적인 은퇴 시기가 요즘 뭐 65세 혹은 70세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가 되면 실질적으로 보험 변경이나 보충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 부족한 것을 다 새로 채운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혹 미처 준비하지 못한 보장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보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시기적으로 조금이라도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사실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은퇴 전에는 최종적으로 보장 대비 보험 점검은 해봐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청취자님은 어떤 점에 집중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팁을 좀 주시죠.
2: 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점은 앞으로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이 갱신형이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이 있을 때는 보험료가 뭐 1, 2만 원 인상된다고 해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좀 체감이 안 되지만 은퇴 이후 연금 생활을 하는 중에 보험료가 자꾸 인상되게 되면 그만큼 생활비로 사용할 연금이 줄어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갱신형으로 가입한 것을 모르고 방치하게 되면 은퇴 이후에 급격하게 보험료가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비갱신형 보험인지에 대한 체크를 먼저 하

0: 하시고 앞으로 납입해야 하는 총 보험료도 산출해 봐야 합니다.
1: 매번 갱신이 돼서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 보험 특약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좀 어려운 게 총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매달 납입하는 이 보험료가 아니라 또 다른 보험료인 걸까요?
2: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달 한 달에 우리 보험료 얼마네요? 이렇게 하고 보험료만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만 신경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보험은 아까 윤상혁 전문가 얘기한 것처럼 1, 2년만 납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총 납입 보험료를 꼭 계산해 보셔야 되거든요. 은퇴 후에 소득이 중단되어서 연금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간혹 내가 준비한 연금액보다 납입해야 할 총 보험료가 더 많은 가정도 저희가 상담하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끝까지 내가 이 보험료를 완납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해 봐야 된다는 의미죠.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로 보험을 준비하는 거지 예상되는 의료비 이상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의료비를 따로 저축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어요. 결국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의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1: 그렇군요. 내 연금액, 연금 예상 수령액보다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의 총 보험료가 훨씬 더 크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니까 참 이 문제를 반드시 은퇴 전에 해결을 하셔야겠습니다. 내가 보험료를 매달 얼마 내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의 그 기간과 총 보험료 산출을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 자, 그럼 이 다음으로도 점검할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다음으로는 보장의 범위를 체크를 해야 하는데요. 자칫 보장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만 몇 년을 납입하고 제대로 보장 범위가 맞지 않아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실제로 보험 가입이 뇌출혈 진단비만 준비되어 있어서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례자분을 상담한 적도 있었어요. 이렇듯 뇌질환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질환 을 뜻하지는 않고 반드시 뇌질환은 뇌혈관, 심장 쪽은 허혈성 심혈관 질환이란 말이 보험증권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보장 범위가 폭넓게 준비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칫 필요할 때 내 보험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1: 그렇군요.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실제 내가 가입한 보험은 뇌출혈 진단으로만 보장이 돼 있다면 보험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를 반드시 넓게 설정해 놓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근데요,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 이렇게 보장 못 받는 사례와 사연을 굿모닝 굿나잇에서 되게 자주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2: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암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은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에 있어서 보장 범위가 맞지 않아서 보험금을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은퇴 이후와 같이 만성 성인병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잖아요. 암, 뇌, 심장질환은 3대 질병이라고 꼽을 만큼 정말 제대로 보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요 3대 질병에 대한 보장 범위가 협소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평생 낸 보험료를 낸 게 헛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험 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이중고, 삼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은퇴 전에 보험 점검은 필수고요. 그중에서도 보장 범위를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서 은퇴 전 내 보험 체크 리스트로 삼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 관련 도움을 전문가분들이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번호 2839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세 직장인입니다. 보험이 실손보험밖에 없어서 종합보험 가입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보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비갱신형으로 하면 20년 내고 100세까지 월 15만 원 정도. 그리고 하나는 10년 갱신형으로 가입하면 월 7만 원 정도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보험료가 고정지출 항목 중 차지하는 비중이 늘다 보니 좀 15만 원짜리 비갱신형은 부담될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가뜩이나 요즘 주식 때문에 힘들어서 저렴한 갱신형으로 가입하면

0: 하는 게 낫나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전문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비갱신용 상품은 20년 납 100세까지 월 15만 원. 보장은 똑같아요. 갱신용으로 가입하면 월 7만 원인데 10년 주기로 갱신이 된다. 이분은요, 현재 30세시래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1: 네, 이게 사회 초년생 분들이 뭐 예전에 부모님이 가입해줬던 보험 말고 사회에 나와서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많이들 하시는 고민이죠. 사연자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은 1, 2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 내는 고정 지출이니까 뭐 보험료가 저렴한 갱신형으로 가입하고 나머지 차액을 저축이나 투자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은 나름 합리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나이가 30세고 실비 외에 다른 보험이 없는 상태라면 보장 내용을 조금 조정하더라도 보험료를 낮추고 반드시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0: 되게 단호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반드시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가입해라. 아니, 이분이 앞서 서두에 주식 때문에 힘들다라고도 솔직한 하소연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사회 초년생 월급 기준을 예를 들어 뭐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한 달에 15만 원 보험료 쓰는 거랑 7만 원 나가는 거는 체감상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성혁 전문가 단호한 결론입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그 이유가 뭘까요?
2: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납입하는 총 보험료거든요. 두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핸드폰 계산기로 좀 빠르게 계산을 해봤는데요. 15만 원 정도를 20년 납입하면 총 납입 보험료는 3,6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갱신형 7만 원은 평균 기대 수명을 뭐 90세로만 잡더라도 총 5,040만 원을 납입하게 되는 거죠. 거의 한 1,5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건 지금 10년 갱신으로 가입하면 최소한 5번에서 6번은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 갱신하는 10년 후라면 아직 젊으니까 갱신되는 금액이 얼마 안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 상승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보험료가 안 오르고 쭉 7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비갱신형보다도 1,500만 원 정도를 더 납입하는데 갱신될 때마다 인상되는 보험료를 가정한다면 거의 한 3배에서 4배 수준의 보험료를 더 납입하실 거거든요.
0: 아니, 김수용 팀장님이 휴대폰 만지작만지작 하면서 뭐 하나 제가 궁금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빠른 계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수용 팀장님은 이과 출신이신가 봐요?
2: 네, 뭐 이렇게 어려운 계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문과입니다. 근데 제가 수학은 잘 못해도 산수는 잘하는 편이거든요.
0: 하긴 뭐 수학 머리랑 산수 머리는 다르다고 하던데 제 지인분도요 수학은 잘 못하는데 또 산수는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1: 네, 저도 문과라서 문송합니다마는 이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재무 컨설팅 과정에서 매월 지출하는 보장성 보험료의 총액은 월 수입의 7%에서 최대 12%를 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보장성 보험도 재무적인 측면에서 이 리스크 헤지라는 관점으로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비용이 너무 과하게 되면 다른 재무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15만 원의 보험료가 고정 지출이라는 부분에서 부담이 된다면 보장 내용을 다소 조정하더라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반드시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역시 대부분의 경우에 처음에는 저렴한 것 같아 보이지만 평생 오르는 금액을 내는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이 유리하다. 반복적으로 이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2: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 비갱신형이 총 보험료 납입 측면에서 보면 갱신형보다는 유리합니다만 그렇다고 갱신형이 무조건 나쁜 보험 상품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갱신형 보험이 탄탄하게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뭐 내가 암보장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경우에는 20년 갱신이나 30년 갱신으로 저렴한 암보장을 추가해서 보완하는 건 좋은 플랜인 거죠. 왜냐하면 경제 활동기인 30년 동안 싼 금액으로 보장을 받고 30년 후에 갱신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말 그대로 보완의 개념으로 갱신형을 활용하시는 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죠.
1: 네, 그리고 가끔 70대 전후 연령대에도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연령대 분들도 20년 갱신이나 30년 갱신을 활용해서 갱신을 안 하고 이 기간 동안만 보장받는 것도 보험료 절감 측면에서는 효율적입니다. 다만 5년 갱신, 10년 갱신처럼 갱신주의가 짧은 보험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5년, 10년마다 갱신되는 경우에 당연히 은퇴 후에 그 보험료 상승분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오늘 지금 방송 시작하고 나서 저희 한 15분 정도가 흐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많은 청취자분들이 상담 필요하다고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1809번님, 7643님, 5124번님 문자로 요청 주신 보험 점검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전문가분들이 순차적으로 전화드려서 관련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나도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데 보험 점검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신 거고 나도 사회초년생인데 또는 나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 가입 앞에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공감을 하신 것 같거든요. 자, 전문가의 객관적인 점검 통해 지금의 내 상황을 분석해보고 체크를 해서 낭비하는 보험료가 아니라 나의 든든한 자산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장이 될 수 있는 보험 가입 원하신다면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 코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돈 관련 다양한 고민 전문가분들이 해결해드립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다 풀지 못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정리해본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라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머니
2: 구조대.
0: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머니 구조대. 오늘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거주 중인 50대 부부입니다. 저희는 부부 둘이 보험료를 80만 원 넘게 꼬박꼬박 내는 것 같은데 보장 내용은 전혀 모르겠어요. 남편 친구가 급할 때마다 한 건씩 계속 부탁해서 하나 둘 가입하다 보니까 지금은 보험료가 너무너무 부담돼요. 굿모닝 굿라이프 구조대어 분들, 남편이랑 남편 친구 좀 말려주세요.
1: 야, 수진아,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보험일은 뭐 할만하냐? 야, 뭐 어려운 거 있으면은 형한테 언제든 얘기해. 근데 오늘 술값은 네가 내는 거 맞지?
3: 아우, 뭔 소리야. 나 요즘 계약 안 돼서 너무 힘들어. 아니, 말 나온 김에 새로운 상품 하나가 출시가 됐거든. 근데 야, 내 설명 한 번만 들어봐라. 이거 진짜 꼭 필요한 거야. 이거 이번 달까지만 판매되고 다음 달엔 또 가입을 못해요. 이거 빨리 가입해야 돼.
1: 야, 너랑 내 사이에 무슨 설명을 해. 그냥 줘봐. 내가 시원하게 어? 사인할게. 야, 근데 무슨 보험이 새로 나왔다면서 이번 달에 없어지냐? 야, 잠깐만. 나 와이프 전화 왔다. 잠깐만.
2: 여보, 수진 씨랑 저녁 먹고 있지? 수진 씨한테 우리 보험 내용 좀 물어봐봐.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는데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보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1: 아니, 수진이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해줬겠지. 뭘 미안하게 그런 걸 물어봐. 야, 수진이가 우리 집 일에 얼마나 신경 많이 써줬냐? 말 나온 김에 수진이가 좋은 상품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내가 시원하게 사인하고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2: 아니, 보험료 계속 올라가서 나 다니던 운동도 끊었는데 무슨 보험을 또 들어? 사인만 해봐. 아주 그냥 사인한 김에 이혼 서류에도 시원하게 사인할 생각 하던가.
1: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아, 왜 보험 얘기를 하는데 왜 화를 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3: 아유, 재수 씨 잘 지내지? 야, 너 통화가 좀 난감해 보인다. 재수 씨가 뭐라고 해? 아니, 그래도 보험은 잘 들었다고 하실 텐데 분명히. 아무튼 일단은 야, 얼른 사인부터 하자. 이번 달까지만 파는 거여서 이거 엄청 좋은 거야. 재수 씨도 나중에는 이해 다 할 거야.
1: 그래, 그 사인은 할 건데 이거 나 와이프랑 좀 상의 좀 하고 결정해도 될까?
3: 아이, 김수영, 너 아직도 재수 씨한테 잡혀 사냐?
1: 야, 무슨 소리야. 이런 거 가장인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와이프가 좀 그래서 그래. 에이, 그래. 그럼 내가 사인할게. 와이프도 내가 했다고 하면 다 잘한다고 한다고. 나 아내 눈치 보고 이런 그런 사람 아니야. 어? 복잡하게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진행시켜.
3: 야, 아내 눈치 보는 사람 아니라는데 너 말을 좀 많이 더듬는다. 아내 생각하니까 좀 무서운가 봐. 아무튼 그래.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사인 시원하게 해주고 또 좋은 상품 나오면은 내가 너한테 먼저 소개해줄게. 아무튼 기분이야. 오늘 술값은 내가 쏜다.
2: 저렇게 술만 마시고 기어이 보험 계약을 하고 들어왔네요. 돌아와서는 싹싹 빌기는 하는데, 아유, 정말 수진 씨 좋은 친구인 건 알지만 이 상황이 맞는 건지 굿머니 구조대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3: 아우, 저렇게 기어이 보험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손발이 닳도록 싹싹 빌셨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 보험료가 정작 81만 원이 나가면서도 보장은 부족하다. 그래서 아내분이 안 된다, 제대로 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덮어놓고 친구분을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정말 사연인지 궁금하고 이런 사례들이 현장에서도 많은지도 궁금하네요.
1: 네, 제가 꽁트 과정에서 좀 말을 더듬긴 했는데 꽁트는 꽁트일 뿐이죠. 제 상황은 절대 아니고 이런 과정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청취자님들 대부분의 마음은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더 넓히고 이런 마음이시잖아요.
3: 그럼요.
1: 근데 보험료만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물건에도 제 값이 있는 것처럼 보험료도 제대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합리적인 보장을 받는 것이 최선이거든요. 청샤님 부부는 두 분, 그러니까 2인 가족인데 총 81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어요. 연령 대비 적지 않은 보험료죠. 하지만 보장 점검을 해보니까 보험료도 아까 제가 일종의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물건에 빗대서 말씀드리면 반값, 한 40만 원어치도 안 되는 턱없이 부족한 보장 현황이었습니다.
0: 자, 월 보험료가 81만 원인데 보험의 가치는 40만 원이래요. 그럼 난 4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지금 81만 원씩을 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아내분이 생활비 빠트해서 운동도 끊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이 보통 보험료 값은 하겠지, 뭐 내가 낸 돈만큼의 값어치는 하겠지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죠.
0: 그렇죠.
2: 예, 그러니까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부부의 경우는 정말 40만 원도 안 되는 보장 정도만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까운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실손 보장이 들어있는 통합보험의 경우는 실손뿐 아니라 대부분의 보장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고 적립보험료가 무려 17만 원이나 들어있어서 보장 대비 많은 보험료를 내는 셈이었고요. 암보험 또한 비갱신형 보험보다 비싸게 납입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장의 크기가 커서가 아니라 의미 없이 적립되는 적립보험료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부부가 통합보험 한 건씩, 암보험 한 건씩 총 4건의 보험료만 총 52만 원이었는데요. 보장받는 크기만 산출해 본다면 대략 20만 원 전후의 값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1: 네, 특히나 부부 앞으로 한 건씩 가입한 종신보험 또한 사망보험이 각 4천만 원의 일부의 입원 수술비 특약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이미 자녀가 하나인데 지금 경제적 독립을 한 상태에 또 큰 딸은, 그러니까 그 하나인 외동딸은 해외에서 취업을 해서 정착을 한 상태거든요. 결국 부부에게 4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은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은데 여전히 보험료는 납입 중이었고요. 부부의 종신보험료도 합산 29만 원을 납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총 6건의 보험료에 두 분이서 81만 원을 납입하고 있었지만 암 진단비, 정작 필요한 암 진단비는 2천만 원, 그리고 뇌와 심장 쪽 질환 진단금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0: 아니 근데 우리가 뭐 앞서 이계머리 상담소에서도 사례를 들어드렸지만 뭐 뇌나 심장의 보장 범위가 협소해서 아쉬운 적은 있지만 이렇게 보험료 많이 내면서 뇌나 심장 쪽으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아니 근데 지인분 통해서 가입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2: 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보험 가입자분들이 생각하는 범위에서는 실손보험, 암보험 정도 준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요. 특히 통합보험의 경우에는 알아서 골고루 보장이 들어가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두 분의 경우도 통합보험에는 실손보험과 뭐 골절 같은 상해보장, 그리고 기타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장이 전부였고 암은 암보험으로 준비한 것이 전부였죠. 더구나 과거에 가입했던 종신보험에도 입원 수술비 특약만 준비되어 있었어요. 결국 뇌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금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왜 이렇게 많았나 의아할 수가 있지만 바로 과도하게 납입되어 있는 적립보험료가 보장의 자리를 빼앗고 대신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별다른 보장 기능 없이 보험료만 많이 내고 있었던 것이죠.
0: 적립보험료는 보험사에게 내는 불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하실 때 넣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희가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연에서 만나본 청취자님 또한 그런 불필요한 적립보험료 때문에 보험료 지출만 과하게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장받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신 상태였을 텐데 일단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굿모닝 굿나이프의 문을 두드리셨고요. 이제 두 분이 구조되시니까 이 복잡한 상황에서 해결을 해주실 거란 말이죠.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솔루션 내용이 궁금한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우리 집도 보험 보장 체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샵 0945번으로 상담 요청하시면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4: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5: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굿모닝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김수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50대 부부의 재무 상담 사연 살펴보고 있어요. 아내분이 속이 많이 터지는 상황이십니다. 자, 보험료가 일단 부담스럽습니다. 81만 원. 근데 보장 체크해보니까 40만 원어치도 안 되더라. 어떻게 하면 보장 늘리고 이 부담스러운 보험료 지출을 줄이면서 아, 지인에게 미안하잖아요. 어쨌든 지인 통해서 믿고 가입했는데 이 문제까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일단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본인들이 요거 굿모닝 앱으로 상담 신청하시면서 그 지인분 때문에 되게 또 망설이셨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지인 설계사분이 뭐 알아서 잘 해줬겠거니라고만 생각을 하셨고 4, 5년 전만 해도 사실 납입하는데 큰 부담이 없으셨답니다.
0: 그때 문제가 아니었군요.
2: 그렇죠. 네, 그러던 차에 은퇴를 앞두고 보험료가 좀 부담돼서 줄이고자 생각했던 것조차 지인 설계사에게 혹여 피해가 갈까 봐 미안해서 직접 요청을 하지 못하고 저희한테 상담 신청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아시게 되셨으니까 정말 당황스러워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험을 권유해주는 사람에게 너무 의존해서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인 보험의 보장을 이해하고 가입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이제 구조대 출동하셔야 되잖아요. 굿모닝 구조대원 김수용 팀장님, 어떻게 청취자분 구조해 주셨을까요?
1: 네, 보험료를 줄이더라도 보장도 같이 줄어서는 안 되겠죠. 특히나 부족한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한 보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망보장인 종신보험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요. 그 환급금으로 부족한 뇌, 심장질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보장 범위가 제일 협소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라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과 심혈관 진단비와 수술비로 컨설팅을 도와드렸습니다. 부족한 암보장과 표적항암 진단비와 암 주요 치료비를 보충했고 질병 상해 종수술과 간병보험까지 그것도 갱신형이 아니라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2: 네, 그리고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적은 2세대의 실손보험이었기에 잡다하게 들어간 특약들만 좀 정리를 해드렸고 원래 없던 운전자보험의 상해보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특히 갱신형 암보험은 정리를 하고 암, 뇌, 심장질환에 대한 3대 질병 보장이 가능한 비갱신형 건강보험으로 준비를 해서 총 부부 합산 51만 원의 보험료로 실손과 상해 및 운전자, 간병 그리고 3대 질병 보장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절충을 했습니다. 다만 납입기간이 다소 연장되어 부담될 수 있다는 점 등은 해지환급금 일부를 따로 적립을 해서 납입할 수 있도록 플랜을 구성해드렸기 때문에 보험료도 월 30만 원 줄이면서 보장까지도 모두 탄탄하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0: 비갱신형으로 100세 만기 보험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료 오를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장기간을 늘리고 보장의 범위도 제일 좋은 뇌

0: 줄어든 30만 원의 보험료에 해지연금으로 발생한 자금의 일부인 20만 원 정도를 매월 더해서 50만 원의 연금 재원으로 10년을 납입 후에 67세부터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7%를 보증하는 연금 상품으로 컨설팅을 도와드렸거든요. 그럼 67세부터 매월 48만 6천 원 정도를 평생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거 가입을 이제 도와드릴 때 이게 변액연금이라서 두 분이 나중에 수익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추천해드린 변액상품은 나중에 설령 수익이 안 좋더라도 말씀드린 7%를 보증하는 보증형 상품이기 때문에 두 분의 걱정도 깔끔하게 덜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1: 아유 좋습니다. 오늘도 훈훈하게 상담 마무리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문자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두 분과는 인사 나누고 상담 문자는 계속 받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영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보험료가 과하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요. 보장이 적으면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다가올 미래의 노후도 준비하면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사고까지 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무 플랜 필요한 이유겠죠.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합리적인 보험 점검과 재무 플랜 가져가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굿모닝 굿라이프가 저희가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박기영의 시작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8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름을 꽉 채워 더운 듯 싶습니다. 종일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덥고요. 당분간 비 소식도 들어있어서 습도가 높아져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양이 꽤 많고 돌풍과 천둥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적게는 10mm, 많게는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상태라서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신월 여의지하도로 인천 방향 여의분기점에서 신월기점 4교차로 구간 부분 통제 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 한강을 따라서 서행 흐름 보이는데요. 마포와 용산, 여의도와 강남에서 서행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구리 쪽은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에서 월릉분기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로 성산 방향 봉천터널 중간에서 출구 구간 4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YTN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네팔과 티베트의 홍수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8: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고 1,500여 명이 실종된 상태인데요. 도로와 통신이 모두 끊기면서 구조 작업이 더디기만 합니다. 먼저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마을 곳곳이 진흙더미에 잠겨 있습니다. 어디가 길이었고 강이었는지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탐지견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아보지만 피해가 워낙 심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 잔해 아래에 시신이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팔 구조대원입니다.
9: 도로가 대부분 끊기면서 현장 진입도 어렵습니다. 당장 교량 80개와 길이 40km에 달하는 도로가 모두 파손되면서 네팔 북부 주민 25만 명이 고립됐습니다.
10: 현재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일부가 매몰됐을 수 있고요.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팔 현지 의료팀입니다.
9: 일기후존의 구조 활동을 벌이다 보니 작업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팔 당국은 17,000명을 동원해 하루 동안 1,40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10: 제 동생 좀 구해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사흘째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9: 외국인 실종자도 1,000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수력발전소 건설에 나섰던 한국인 직원 9명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지역의 통신은 물론 전기 공급까지 중단된 데다 추가 홍수 발생 우려도 큰 상황이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7: 네팔에서 대형 홍수가 발생했을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건설 중이던 댐과 발전시설도 거센 물길에 휩싸였습니다.
8: 수로식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한국인 9명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계곡 사이로 거친 물살이 빠른 속도로 쏟아집니다. 다급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물줄기는 순식간에 댐 너머까지 넘쳐 흐릅니다. 작업하던 사람들은 황급히 대피합니다. 현지 시간 26일 네팔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가 트리슐리강에 건설 중이던 댐을 덮쳤을 때 모습입니다.
12: 지금 현재 상부 외연댐
10: 윤정현 한국 남동발전 신성장 본부장입니다.
12: 거의 한 90% 이상 소실된 것 같고
11: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 기업 직원들이 있었던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댐을 통해 터널로 물을 흘려보낸 뒤 약 10km를 지나 340m 높이에서 떨어뜨려 전기를 만드는 UT1 수력발전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발전소 건설 현장까지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발전시설에 있던 직원들은 구조됐지만 사무실 등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9명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7: 예, 우리 직원들 9명 아직 연락이 닿고 있지 않다 들으셨는데요. 이 대홍수 참사가 일어난 네팔에 도착한 정부 신속 대응팀이 현장 수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 우선 헬기를 확보한 만큼 피해 지역 진입을 시도 중인데 군 당국의 허가가 변수입니다. 네, 네팔에 네. 나가 있는 YTN 취재팀 연결하겠습니다.
7: 네, 김철희 기자, 먼저 현장 상황부터 전해주실까요?
13: 네, 네팔 현지 시각은 오후 6시 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 야간 수색 활동은 쉽지 않은 만큼 오늘 수색 활동도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 도착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종일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 뚜렷한 진척은 없습니다. 특히 한국인 실종자 9명과는 연락이 여전히 끊겨 있습니다. 다만 고립 지역에 남아 있던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현장 소장까지 안전 지역으로 이송되면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정부는 구조자들을 오늘 중 육로를 통해 카트만두로 데려오는 것이 목표였는데 아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AP통신은 네팔 군당국이 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 중인 수력발전소 터널에 구조팀을 급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 전체가 진흙에 파묻혀 터널 입구조차 찾기 어렵지만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수력발전소 현장은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직원 9명이 작업 중이던 곳일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8: 구조활동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응팀 전략은 뭔가요?
13: 네, YTN이 오늘 종일 대사관 근처를 지키면서 신속 대응팀과 소통을 이어갔는데요. 언제쯤 구조된 인원들이 카트만두에 도착하느냐, 현장으로 헬기를 이동하느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특별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현장 상황이 워낙 복잡한 만큼 충분한 준비를 거친 뒤에야 내용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수력발전소 피해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입니다. 홍수 여파로 도로와 다리가 대부분 끊겨 헬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네팔 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팔 정부가 2차 홍수 위험이 있다며 운항을 금지하고 있어

0: 되기만 할 뿐 아직 헬기가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 역시 현장에 접근하기 위해 헬기 섭외는 마쳤지만 정부 협조를 받지 못해 당장 띄우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대응팀인 잠시 뒤 현지 시각 오후 8시쯤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는데 그 사이 진척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 발전 긴급 대응팀도 네팔에서 재빨리 헬기를 확보했지만 현지 허가 문제로 이륙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2: 실종자 가족 모임은 헬기가 안 되면 드론이라도 띄워달라고 사고 지역을 보여달라 거듭 호소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 발전 현지 대응팀은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도착 직후 정부 긴급대응팀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어 공조체계부터 구축했는데 조를 나눠서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의 수색과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직원 9명의 연결이 끊긴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접근 준비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발빠르게 두산에너빌리티가 헬기 2대, 남동발전이 헬기 1대를 각각 구해 이륙 준비까지 마쳤지만 현지 정부 허가가 나지 않는 탓에 오전 안에 헬기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네팔에서 헬기가 3대나 발이 묶인 사이 발만 동동 구르던 실종 가족 모임 9명이 회사를 찾았습니다. 가족들은 골든타임 안에 수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외교부가 빨리 현지 당국 승인을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사고 지점이 밤이 되면 극한의 추위가 찾아오는 히말라야 산맥이라며 정부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이나 헬기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실종 가족 모임은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이 산 언저리 마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1: 한국에서 고국의 소식을 접한 네팔인들은 가족들 걱정에 매일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2: 연락이 끊긴 사람들의 생사라도 알면 좋겠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4: 강줄기를 따라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네팔 라수아 지역의 솔레가 호사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1년 전 큰 꿈을 안고 한국으로 와 제지 공장에서 일한 카필 씨 부부도 대홍수로 고향 집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이 무사하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함께 모여 살던 친척들의 생사는 알 길이 없어 애같습니다.
5: 보고 싶어요. 지금은 같이 있고 싶어요. 그 사람들
6: 좀. 네팔인 제지 공장 노동자입니다.
5: 상처 받고 있고 저희는 멀리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길도 없고 다 없고 가도 조금 있다가 다
4: 네팔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공항에서 대홍수 소식을 접한 노르브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은 가까스로 몸을 피해 이틀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는데 함께 살던 친척들 연락이 끊기면서 며칠째 눈물로 밤을 보냅니다.
7: 이제 아버지 눈앞에서도 자기의 그 형제
6: 네팔인 유학원 직원입니다.
7: 사라지니까 엄청 충격이 컸다고 얘기를 하시고 아버지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랬습니다.
4: 대홍수 참사 사망자와 실종자가 연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먼 타국에서 고향의 소식을 접하는 네팔인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5: 한국에서는 저희는 그냥 기도밖에 못해요.
6: 네팔인 제지공장 노동자입니다.
5: 제발 저희 가족들이, 고향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좀 괜찮으시면 좋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4: YTN 정영수입니다.
1: 네, 이 네팔과 중국 당국은 이번 대홍수로 쓸려내린 토성류가 강줄기를 막아 생긴 이 거대한 호수, 이른바 언색호의 붕괴로 인한 이 추가 홍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2: 피해 지역에는 앞으로 일주일간 비 예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당국은 9월 1일이 이 언색호의 붕괴 위험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최대 시속 200km에 가까운 속도의 물줄기는 엄청난 힘으로 빙하와 함께 모든 걸 쓸고 내려왔습니다.
9: 진화가 급격하게 전진하고 붕괴하는 등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되면 암석과

0: 토사까지 함께 휩쓸고 가파른 계곡을 따라서 하늘로 빠르게 흘러내립니다.
1: 지질 전문가입니다. 네팔과 중국 접경 지역에 거대한 호수, 이른바 언세코가 만들어졌습니다. 27일 현재 언세코의 수량은 이미 200만 톤. 일주일간 비가 예보된 가운데 중국 당국은 앞으로 사흘간 이 호수에 300만 톤의 물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0: 앞으로 사흘 동안 300만 세제곱미터의 물이 호수로 더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범람 위험이 큽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입니다.
1: 올림픽 규격 수영장 약 1200개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9월 1일쯤 유입량이 최고조에 달해 언세코 붕괴 위험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언세코를 막고 있는 자연제방이 붕괴할 경우 초토화된 네팔과 중국 국경 지역엔 또다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팔과 중국 당국은 언세코의 붕괴 위험을 경고하며 추가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언세코의 수위와 상류 강수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강타한 홍수가 발생했을 당시에 최상류 구간에서는 급류의 속도가 시속 170km를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 때문에 위력이 더 강해졌고 사실상 대처가 불가능했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4: 최악의 홍수는 해발 5200m에 있던 600m 너비의 빙하가 추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빙태석과 함께 떨어진 빙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물폭탄이 돼 V자형의 협곡을 따라 쏟아져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좁은 물길에 쌓여있던 돌이나 흙까지 뒤섞이면서 파괴적인 급류가 만들어졌습니다. 불과 7분 만에 20km를 이동해 중국의 국경검문소가 있는 지롱을 덮쳤습니다. 시속 170km가 넘는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0: 급류의 속도가 시속 100km를 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시속 200km에 이르기도 합니다.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 앞쪽으로 밀려납니다. 뉴질랜드 지질학자입니다.
4: 급류는 하류에서도 시속 70km의 속도를 유지하며 강변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히말라야 빙하를 오랫동안 관측했던 전문가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처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0: 빙하호 없이 어떻게 이런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팔 카트만두 대학교 교수입니다.
4: 기후변화의 충격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대한 과거와는 다른 대응 체계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2: 네, 이번에는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네팔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네.
2: 지금 일단 인명피해가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 네.
2: 사망자가 네팔, 티베트 합쳐서 543명 지금까지 이제 카운트된 것이고
6: 네.
2: 실종자가 1500명이 이제 넘은 상태인데 더 늘어날 것 같죠? 어떻게 보십니까?
6: 당연하죠. 지금 금방 또 들어올 때 보면 543명에서 또 몇십 명이 더 늘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1,500명이 실종자거든요.
2: 네.
6: 그런데 앞으로 실종자도 당연히 늘어날 거지만은 지금 수색과 지금 구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종 마지막에 어느 정도 되면은 구조나 수색이 끝나잖아요. 근데 가장 궁금한 건 실종자가 몇 명으로 남을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 예.
6: 지금의 실종자는 상당 부분 사망자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2: 어쨌든 마지막까지 찾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6: 그렇습니다.
2: 그 지금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6: 만 3일이 지났거든요.
2: 예.
6: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일반적인 대홍수 상태가 아니죠. 일반적인 상태는 물이 있으면은 홍수가 나고 물이 있으면 물이 제거가 되면 어느 정도 형태가 남는데 지금은 산사태고 때문에 그리고 산사태도 일반적인 산사태가 아니고 산의 토질이 여러 가지 네. 토성류가 혼합돼서 진흙 네.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이 빠진다 하더라도 원래적인 형태가 지금 보존이 거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실종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종자는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 사망자도 더 발생했는데 상당 부분 실종자 중에서는 사망자로 분류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안한 예측도 가능합니다.
3: 네, 사흘이 지난 만큼 더 큰 재난으로 기록될 가능성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 희생자의 시신들이 또 이제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발견된 지점들이 피해 지역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국경을 넘어서 이제 인도에 있는 강 하류 지역에서까지 발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쓸려갔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희생자들을 덮쳤다고 볼 수 있겠죠.
6: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물에 있는 어떤 시신은 떠내려 가잖아요. 그래서 최상 하류까지 간다고는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수가 나거나 큰 물이 섰을 경우에는 어떤 인입기간, 초입기간에서는 양이 많지만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100km 떨어진 곳에서도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의 양이 많았고 또 유속이 심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또 본다면 지금 수색대원과 어떤 구조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만큼 또 활동 영역이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네,
3: 인도까지 이제 수색을.
6: 그렇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수색하는 과정에서 어떤 구조나 어떤 수색의 효과는 또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또 이런 그 가능성도 또 예측을 해봅니다.
2: 그렇군요. 이게 이 양이 어마어마했다고 그러는데 200억 톤에 달하는 물이 폭탄처럼 협곡에 쏟아졌다. 지금 이제 저 모습과 이제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올림픽 규격 수영장에 8천 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6: 네, 우리가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2천만 세제곱미터거든요.
2: 네.
6: 이 양이 그러면 네. 2천만 세제곱미터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2: 이거 지금 이제 AI로 연출된 네. 장면이고요. 네.
6: 이걸 지금 한다면 2천만 세제곱미터는 2천만 톤이 또 되거든요.
3: 네.
6: 그러나 리터로 한다면 지금 200억 리터가 되는데 이 양인단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 움직이는 유체잖아요. 이 유체는 운동 에너지가 있거든요.
3: 네.
6: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질량이 지금 2천만 톤 이 있기 때문에
2: 예.
6: 이만한 질량에 의해서 에너지가 그만큼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산이 됐든 어떤 건물이 됐든 이만한 에너지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많은 물의 양이었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3: 네, 심지어 이 급류의 속도도 시속 200km에 가까운 속도였다고 하니까 사실 뭐 희생자들이 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의 합동 신속대응팀은 이제 새벽에 네팔에 도착을 했고 피해 지역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파견한 해외 긴급구호대 어떤 단체고 어떤 규모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6: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유속의 속도가 지금 200km까지 지금 그 육박한다 하고
3: 네네.
6: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금 170km 된다고 합니다. 네. 최대 속도가. 그러면 우리가 차를 달릴 때 100km만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2: 네.
6: 그런데 여기는 170km인데 170km는 초당 몇 메타 가냐면 50m 갑니다.
3: 네. 우리 초당 50m. 우리 보통이 KTX 같은 기차 속도라고 봐야겠네요.
6: 그렇죠. 기차 네. 속도보다도
2: 일반 세마호로보다 빠른 거.
6: 그렇죠. 뭐 하여튼 이 정도의 속도인데 이미 내가 시각적으로 보면서 물이 170km로 오는 데가 시각적으로 보이는데 피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2: 그럼.
6: 왜냐하면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100m에 10초만 가도 빠르는데 지금 1초에 지금 50m를 가고 있거든요.
2: 예.
6: 그래서 이런 큰 어떤 그 속도가 돼 있다고 하고요. 우리가 지금 구조대 이야기하는 거죠.
3: 네네.
6: 지금 우리가 KDRT 우리가 지금
3: 네.
6: 하면은 코리안 디제스터 릴리프 팀 해가지고 한국판 외국의 그 구조가 됐을 때 재난이 됐을 때 구조대를 지금 일으켜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 네.
6: 그래서 이런 구조대가 2015년 돼서 그 네팔에 어떤 투입되고 있는데
2: 투입된 적이 있었군요.
6: 된 적이 있었습니다.
2: 12년 전에.
6: 네.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는 지금 외교부 산하에 지금 뭐 경찰 또는 뭐 소방대원 또 뭐 의사 뭐 구조견 여러 가지로 훈련된 어떤 특수 구조대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 투입은 되지 않았거든요.
2: 예.
6: 그러나 우리가 지금 빨리 하루빨리 유가족에서도 투입을 하고 지금 수색을 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 예.
6: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조건 간다고 해서 투입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팔에서 동의나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어쨌든 지금 제일 우리가 알고 싶은 거, 급한 거는 지금 우리 근로자들, 거기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9명의 지금 어떤 상태냐,
6: 네.
2: 과연 구조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6: 네.
2: 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6: 지금 10명은 지금 안전한 지대로 구조 이동을 했다라고 맞습니다. 대피를 네. 했다라고 하죠. 또 마지막에 한 명 남아 있는.

0: 현장 소장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했다는데
1: 네.
0: 마지막 말씀하신 대로 아홉
1: 아홉
0: 명에
1: 명.
0: 대해서는 지금
1: 연락
0: 문제가
1: 두절이죠.
0: 연락 두절이죠. 우리가 이제 실종으로 볼 것이냐, 연락 두절을 볼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미 지금 사망인지 어쩐지 어디가 있는지 전혀 알수 없는
1: 알수
0: 상황이잖아요.
1: 없죠.
0: 그러나 지금 여기에 수력발전소거든요. 지금 수력발전소를 건축하다 보니 우리가 수력발전소의 그 원리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물의 힘으로 인해서 낙차를 이용해서 지금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 있죠.
1: 네.
0: 이 돌림으로 인해서 터빈을 회전시켜서 전기를 발전시키는 원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점에서는 지금 산이 높기 때문에 산 위에서 있는 물을 흘러내려서 프로펠러를 돌려서 전기를 발전하는 곳이거든요.
1: 예.
0: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뭐냐면 큰 수로가 있습니다.
1: 아.
0: 큰 수로가 몇 개가 있는데 이
1: 네.
0: 수로가 굉장히 커요. 보통 높이가 5m 이상이 되거든요. 지름이.
1: 그래요.
0: 그렇단 얘기는 거기 안에 공사할 때 우리가 터널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터널을 공사할 때그 안에 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한 크기가 되는데 아직 준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건설 중이거든요.
1: 예.
0: 그러면 지금 남동 발전이나 그들 관련된 직원들이 갔었을 때는 거기에 공사 현장 관리를 위해서 갔거든요.
1: 네.
0: 관리를 했다는 얘기는 그 현장에 공사 현장에 터널 현장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1: 예.
0: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터널 안에는 그래도 뭐 어떤 물이 들어오지만은 어떤 입구가 좀 높기 때문에
1: 네.
0: 또 안전지대가 아닐까라는 이런 희망 섞인 어떤 예측도 가능합니다.
1: 지금 네팔 군 당국에서 그 트리슐리 3A 수력 발전소 그 여기 터널 내부에 갇힌 100여 명 구조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여기가 그곳일 가능성이
0: 아,
1: 있습니까?
0: 거기가
1: 아,
0: 이곳입니다.
1: 거기가
0: 예,
1: 거긴가요?
0: 그렇습니다. 지금 터널에서 지금 100여 명이 고립됐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터널이 완전히 개방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해체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1: 일단
0: 중요한
1: 입구를
0: 것은
1: 찾고 있다고
0: 장비가
1: 하더라고요.
0: 들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손으로나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구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봤을 때이 안에 우리 정말 마지막 대한민국의 어떤 근로자 그 남동 발전이나 또 우리 관련된 직원들이 여기에 생존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 좀 희망 섞인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1: 네, 현재는 네팔군이 이제 2차 대홍수 우려 때문에 헬기 등의 운행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골든타임 하면은 뭐 72시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안쪽에 있다고 봤을 때는 뭐 기온차나 이런 영향은 좀덜 받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희망이 있을까요?
0: 지금 우리가 지금 기온차도 문제지만 우리가 그 안전 시간 골든타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72시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골든타임에 333 기준이 있었거든요. 지금 첫 번째 3분은 뭐냐면 3분 이내에 산소가 없이도 살수 있는 겁니다. 3분 동안 살수 있어요. 산소 없이도. 그래서 3이죠. 그 다음에 물만 있었을 때 3일. 이게 72시간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음식이 없었을 때 3일. 음식 있으면 이제 3주.
1: 3주.
0: 3주.
1: 네.
0: 3분, 3일,
1: 3주.
0: 3주. 그래서 산소가 있느냐, 아니면 물이 있느냐, 음식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72시간이 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금 일반 홍수와 달리 토사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숨어서 어떤 히든 가려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에어 포켓 이런 것들이 다른 일반 지진이나 일반 홍수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산풍 백화점 같은 붕괴됐을 때 최장 시간이 17일 만에 구조가 됐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 3일 막 지나가고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구조를 한다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 이런 또 예측도 해봅니다.
1: 지금 현지 구조하고 수색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언세코. 이제 그 산사태라든가 빙하로 강이 막혔다가 생긴 이제 그 호수. 그게 또다시 붕괴할 가능성도 이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0: 우리가 지금 언세코 하면은 지금 우리 한문으로 지금 표현이 됐거든요. 지금 엄하면은 댐이거든요. 떼문자 써가지고 그 다음에 색은 지금 무너지는 겁니다. 댐으로 무너지는 어떤 호수, 댐으로 만들어지는 호수. 이렇게 해서 이제 언쇄코를 하는데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댐 호수입니다. 자연댐 호수는 어떻게
2: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아니라는 얘기죠.
0: 콘크리트 아니라는 얘기도 지금 어떻게 했냐면 지금 V협곡이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선가 위에서 어떤 플로가 돼서 물이 흘러내려오잖아요. 내려오게 되면 어떤 돌이나 어떤 나무 또 여기에 지형이 일반 어떤 산과 좀 다릅니다. 어떤 화강암이나 편마암이 돼서 응진력이 약해요. 결합력이.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 물이 수압에 의해서 잘 흘러내리거든요.
2: 예.
0: 그래서 흘러내리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댐이 있습니다.
2: 네.
0: 지금 언세코. 지금 이 댐이 형성이 돼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댐이 지금 무너져서 일본 사태가 난 것이거든요.
2: 네네.
0: 그러면 지금 이 언세코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언세코가 네네. 있고요. 또 언세코 위에는 어떤 또 호가 있냐면 호수가 빙하호라는 게 있습니다. 네. 빙하호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빙하가 있죠. 이 빙하가 두께가 뭐 50m도 있고 100m도 있거든요. 그럼 이 빙하들이 녹으면서 그 빙하 있는 자리가 구멍이 파지겠죠. 100m의 어떤 빙하가 없었으면 그러면 거기에 홈이 파지면 여기가 네. 또 호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도 이것도 자연호수죠.
1: 네.
0: 그러면 여기도 어느 정도 용량이 오바되면 임계점이 심하면 무너지거든요. 이게 1차적으로 무너지면
2: 저게 지금 화면으로 지금 보이고
0: 그렇죠.
2: 있는데
0: 저게
2: AI로 이제 재현한 겁니다.
0: 저게 이제 언세코 협곡이잖아요. 지금 만들어졌죠. 네.
2: 저게 지금 이제 빙하호를 이제 표현한 것이고요.
0: 그렇습니다.
2: 그러니까 빙하가 떨어져 내리면서 만들어진 지금 호수가 이제 네. 빙하호고
0: 돌이나 이런 흙 토사루에 의해서
1: 네,
0: 댐이 만들어집니다.
1: 이렇게 빙하가 무너지면서
0: 1차 빙하가
1: 일시적인
0: 무너지는 거죠. 물이 내려오죠.
1: 언세코가
0: 그럼
1: 생성됩니다.
0: 앞에 지금 뚝이 있죠.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저 뚝이 지금 언세코. 자연으로 만들어진 댐이란 얘기죠. 저게 이제 어느 임계점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얘기죠.
2: 네.
0: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예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지금 비가 온다는 지금 예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지금 이미도 자체 내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지금 온난화 뒤에서 지금 계속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지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힘에 의해서 또 비까지 오게 된다면 2차 붕괴 위험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요. 지금 그래서 대피 발령도 뭐 홍수 경보도 예. 지금 내려졌다는 네.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추가 홍수가 또 이제 발생을 한다면 한 번 토성류가 쓸고 내려간 길이기 때문에 더 빠르고 더 매끄럽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0: 그렇죠. 이제 속도 면에서는 훨씬 더 이제 빠르게 내려가죠. 그러나 이제 위에서 얼마만한 양이 네. 내려오느냐 이게 중요하죠.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그 운동 에너지는 그 양, 질량이 네네.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 이미 큰 뚝이 붕괴됐다라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진이 나도 본진이 그다음에 여진이 있지 않습니까? 여진은 좀 작죠. 이것도 본 붕괴가 있고 그다음에 여진 스타일의 어떤 붕괴 작은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지금이 전진 작은 붕괴였고 다음이 더 큰 붕괴도 또 날 수가 있습니다.
2: 예.
0: 지진도 그러지 않습니까?
1: 네.
0: 지금 아주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이런 본진이 돼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느 정도 굉장히 크지만 더 큰 붕괴가 날 수도 있는 상황. 지금 말씀하신
2: 그런가요?
0: 대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1: 네네.
0: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가 또 세다는 얘기거든요. 에너지가 세다는 얘기는 그만큼 파괴력이 훨씬 높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 지금 현지의 지금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은 네팔에서는 일단 급박한 위험은 좀 낮아졌다. 언세코 관련해 가지고.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티베트 쪽에서 한번 이제 경고를 한번 했었잖아요.
0: 네.
2: 그래서 네팔에서 얘기한 언세코가 그 언세코인지 이게 헷갈리고 있거든요.
0: 네.
2: 국내에서도.
0: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도만 봐가지고는 지금 뭐 불확실하고요.
2: 네.
0: 또 지금 네팔과 지금 중국 어떤 티베트의 어떤 그 안전을 하는 어떤 구축 시스템이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지금 이미 언세코 자체가 지금 이미 됐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번에 난 어떤 사고 지역의 참사 지역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2: 그게 이제 한 줄기이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2: 예.
1: 네. 지금 아직 이 지역에 이제 생존자들도 남아 있고요. 이번에는 화를 피한 주민들도 여전히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또 다 대피를 해야 할 텐데 지금 도로도 끊긴 상태고요. 어떻게 대피하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일까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뭐 도로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기도 안 되고요. 또 통신은 당연히 안 되고
2: 예.
0: 여러 가지 또 식량도 안 되고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다른 재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복합재난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사람만, 물난리가 한 번 나면 뭐 전염병이
0: 그렇죠,
1: 생기기도
0: 전염병이
1: 하고
0: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뭐 식수, 식량량 살아있는 사람의 생존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 재난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여기에서 또 본 재난에 또 2차적으로 한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0: 지금 대응해야 될지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상황에서는 어떤 징후가 발생했을 때 대피해야 한다는 이런 원칙보다는 징후가 발생하기 이전에 대피할 수 있는 어떤 네팔의 어떤 안전 대책이 좀 수립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좀더 보완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맞고 어떤 신호 받고 어떤 대피는 좀 지금은 늦은 상태 이렇게 보고
1: 저희가
0: 있겠습니다.
1: 이제 네팔 지도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위성 사진으로 이제 보면은 히말라야 산맥이 쫙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0: 그렇습니다.
1: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지점, 지금 뭐 티리실리 그강 유역에서 이제 난이 산사태인데, 빙하 사태인데. 지금 이제 다른 유역에서 지금 이곳을 오르고 있는 등반객들, 관광객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더 이상 올라갈까 말까? 관광 지금 예정이 잡혔는데 그 계획대로 할지 이걸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0: 그렇습니다.
1: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우리가 또 이를 보면 또 안전 측면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는 중지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실종자가 1,500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사망자가 지금 이 상태인데 지금 반대편이잖아요, 바로. 지금 거리로 하면 굉장히 가깝지만은 지금 가까운 곳에서 어떤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안전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다.
1: 거의 비슷한 환경일 거라는
0: 그렇죠.
1: 말씀이시죠?
0: 똑같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우리가 그 산사태가 나잖아요. 그럼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우리는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가 많이 오고 어떤 빙하가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녹아서 뭐 나는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산의 토질이에요. 산의 토질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산사태가 많이 나이잖아요. 그럼 비가 오면은 지금 서울 기준으로 하면 관악산이 있고 지금 뭐 북한산이 있잖아요. 여기는 잘 산태가 나지 않아요. 여기 그냥 저 바위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잘 나는 건 어디입니까? 뭐 우면산이나 청계산. 이런 데는 토질이 약합니다. 화강암이나 이런 편마암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네팔 사고 나는 이 히말라야 이산 자체가 토질이 안 좋아요. 편마암으로 돼 있고 또 풍화작용 위해서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가 있으면 더 위험할 수 있는 곳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안전 측면을 떠나서 우리가 인도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주변에서나 우리 그 어떤 곳에 네팔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 참사가 있으니까 애도 측면에서더라도 이런 행사는 뭐 중지되거나 연기하는 것이 당연한 어떤 순리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 이 자연재해에 대한 참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평소에 좀 대비해야 할 내용이나 현장에 있는 구조대원들이 대비해야 할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대지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이 안전 시스템 구축이 아주 훌륭한 나라로 다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안전 전문가들이 1년 동안 고심해서 안된 대책이 무엇인가를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이겁니다. Think,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생각하냐면 unthinkable,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라는 게 안전 대책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정부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상 기후가 우리 생활의 뉴 노멀화 되고 있고 지금은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데 우리 안전 대책은 아직도 지금 걸음마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큰 경각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은 어떤 정부나 어떤 그 각국의 어떤 대책을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 자체적으로도 지금 온난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지구 온난화 지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왜 있냐면 우리가 생활하는 것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하시거든요.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우리가 연료나 전략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게 된다면 그나마 우리가 우리 지구가 더 안전하고 우리 생활이 안전해질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우리 국민 9명이 모두 구조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빨리 들려오길 바라면서 오늘 도움 말씀 드려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이종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청와대가 대법원이 서면 제청한 대법관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 2명 가운데 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제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방적인 제청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공식 요구한 겁니다. 사전 협의가 완료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하고 손 후보자는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청와대는 제청 과정의 절차적 부당성을 거부의 핵심 사유로 꼽았습니다. 대법원이 추천위 추천 이후 7개월간 제청을 미루다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협의 관례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특히 제청 직전 법원 행정처가 기존 추천 후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추천 재진행을 타진한 사실을 들며 인사 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4: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현재 상태로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청와대는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보다 기존 추천위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대법원이 신속히 다시 제청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행 헌법체제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마쳤고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에 심사 재량이 포함된 만큼 재제청 요구는 상호 견제를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장문의 사유를 밝힌 건 그만큼 이번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에 다시 공이 넘어가면서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1: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퇴근하며 관련 취재진 질문에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다음 주 정리되는 대로 알리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를 다시 꾸릴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다음 주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재차 답변했습니다.
2: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이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5: 허위 종결 인정하시나요?
6: 부경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자리에서 허위 종결 혐의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연락이 닿았다는 주장을 이어왔는데 최근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통화 기록과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부검서 등 증거를 내밀자 부경장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와 60대 남성 모두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아가 부경장은 허위 보고를 넘어 전산 시스템 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모 씨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가짜 사유를 입력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지워버렸고 7월에 접수된 60대 남성 사건 역시 소재가 확인됐다며 멋대로 조기 종결했습니다. 결국 두 실종자 모두 이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특히 장 씨의 경우 허위 종결 탓에 초기 동선을 입증할 CCTV 확보 등 초동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부경장이 왜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했는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2: 한밤중 서울 도심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던 40대가 오토바이를 포함해 차량 5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배달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도심 한복판에서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내달립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8: 오토바이가 완전 차량이 다...
9: 사고 목격자입니다.
8: 정체를 못 알아보고 날라가 있었고 GPR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가릴막인가 그걸로 못 보게 이렇게.
7: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40대 남성 A씨가 몰던 마세라티 승용차가 오토바이와 승용차 택시, 버스 등 차량 5대를 덮친 겁니다.
10: 오토바이를 추돌한 차량은 사고가 난 곳에서 100m 가까이 떨어진 이곳까지 달린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7: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배달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버스 승객과 택시기사, 행인 등 3명도 다쳐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마약 등 약물을 투약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청와대가 결국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 요구를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퇴근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1: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입장 있으신가요?
12: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13: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반려를 하니까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다. 딱 열흘 전이었죠. 그때 이제 서면 제청을 했었는데 이런 반응 몰랐을까요? 청와대에 이런 반응 있을 줄?
14: 실은 이런 반응이 있을 줄 알았다라고 봅니다. 왜 네. 그러냐면 서면 제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서
9: 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입니다.
14: 그때 서면으로 낸 거잖아요. 이건 협의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노태학 대법관이 그만둔 이후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5개월 이상.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구 대법관 후임과 같이 두 분을 추천한 거잖아요, 한꺼번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손봉기 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은 꼭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가 강하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맞는 사람을 한번 제청하겠다 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재제청 사태까지 왔다. 그래서 좀 대법원장이 좀 무리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한 손봉기 판사가 정말 뭔가 훌륭하고 또 네. 판결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가치 있는 판결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미담을 준다거나 또 이분이 어떤 삶을 걸어왔다거나 이런 미담을 통해서 손봉기 판사가 정말 적임자다 이런 얘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장이 조금 자신의 뜻대로 갈 수 있겠죠. 근데 단지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특별히 뭐 이게 뭐 민주당의 어떤 역풍이 분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저 협의를 통해서 추천했더라고 한다면 더 좋았을 건데 왜 저렇게 무리한 결정을 했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 이 대통령의 재제청 반응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2: 저는
1: 어떻게
2: 그
1: 보세요? 그러니까 조 대법원장이 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2: 저는 일단은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9: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2: 헌법의 규정을 넘어선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아마도 이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도 국회에서의 어떠한 동의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금 헌법 규정에도 없는 반려, 재제청 이런 형태를 하실 것이라고는 헌법기관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 그러니까 재제청이라는 말이 이제 법률이나 헌법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2: 그렇죠. 헌법에 없는 것을 지금 대통령께서는 뭐 어쨌든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더 우선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헌법상에 없는 권한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15: 지금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넘어선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헌법에서 그냥 대법원에 대해서는 대법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하지 않고

0: 굳이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 이런 규정에 있어서도 맞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정상적인 판단으로 간다면 국민적인 역풍도 있고 국회에서의 부결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예. 오늘의 결정은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 조 대법원장이 검토 중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출근길에 어떤 이야기를 또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어제 워크숍에서 이 외연 확장을 강조하면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2: 정청래 대표님은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입니다.
3: 김민석 뭐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이것은 전과학의 문제도 아니고 평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서로의 판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절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1: 네, 김민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를 공개 거론을 했죠. 그랬더니 정 전 대표는 마이크 독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한테는 이제 발언권이 없었다 그 얘기죠. 김민석 대표의 발언, 저 연찬 회장에서의 발언. 의도적이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4: 저는 상당히 의도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뭐 정청래 후보를 계속 지명하면서까지 얘기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신이 당대표로서 국회의원들과 연찬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자신은 중도 보수 확장을 통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 민주당이 항상 어떤 선거에서 20년 집권한다고 했지만 결국엔 한 번에 바로 뺏겼지 않습니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되고 중도 보수까지도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 그리고 중도 보수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들은 결국 윤석열 정권 내란으로 붕괴됐고 예. 그래서 중도 보수가 이 길을 잃었을 때 이 사람들까지도 포용한 민주당의 어떤 정권 재창출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노선 투쟁들은 계속돼야 된다. 예. 이런 정책과 노선에 있어서 투쟁하지 않고 서로 이견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당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자신이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요. 예. 이제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런 워크숍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좀 잘해보자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요. 전당대회 직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패배자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가 이런 것 차원에서 정청래 후보의 이름을 직접 거명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게 직접 거명한 것까지 보면 예. 김민석 당대표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좀 보내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대변인님은?
0: 저도 김민석 대표가 좀 마음이 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어쨌든 팀 정청래 그리고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었던 분들을 좀 아우르는 발언들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발언은 이렇게 뭐 정청래 전 대표를 저격하는 듯한 발언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당의 대변인의 발언들 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 국면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는 원팀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원팀보다는 본인의 어떤 리더십 이쪽에 지금 중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뜨겁게 싸웠던 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비명행사 공천을 하면서 그때 공천에서 탈락했었던 구주류 인사들이 어쨌든 하나로 뭉쳐서 이번에 다시 한번 서로 좀 개파 갈등이 되었었던 거거든요. 네. 지금 김민석 대표가 아우르지 못하고 이런 형태로 정청래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면은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던 이제 구주류의 분들이 다시 또 뭉칠 가능성이 있어요. 전당대회 이후에 원팀이 되지 않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김민석 대표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김한교 의원 지금 이제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김민석 대표의 표현 방식 조금 아쉬움이 있고 정청래 전 대표 직접 얘기하면 될 텐데 이런 거를 또 이제 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냐 수면 아래에서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양쪽의 전부 이제 아쉬움을 표현했을 정도로 민주당 안에서의 제 지금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전통적인 지지층 그리고 이제 중도 확장 이 얘기는 사실.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것과도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마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42%로

0: 한국의 청년들까지도 불안한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좀 있었고요.
1: 네.
0: 또 주식이라는 게 오를 때는 좋지만 내려올 때는 또좀 기분이 안 좋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를 때 이게 뭐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다라고 모든 걸다 돌렸기 때문에 또 떨어지니까 이 부분까지도 대통령이 부담을 갖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 네.
0: 또 치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장민환 씨 관련해서 경찰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허위 실종 종결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것들이 좀 공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정말 좀 치열하게 다투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어려운 승부였고 결국 김민석 후보가 승리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간의 공격, 방어가 좀 날카로웠다.
1: 예.
0: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김민석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또는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조금 서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주당 자체 내의 지지율이 빠지고 또 전체적으로 국민의 지지율도 빠지는 이런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시간도 좀 지날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더 관심을 갖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모든 정책 부분 또 노선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심사숙고할 것으로
1: 예.
0: 보여집니다.
1: 이번 조사에서도 부정적인 평가 1위로 꼽은 것이 이제 부동산 정책이었다. 이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앞서서 김어준 씨가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떨어진다면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2: 그렇죠. 김어준 씨도 나름대로 여론조사 기관을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추세 같은 것을 보았을 때는 계속적으로 하락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을 지적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유시민 작가도 뭐 앞으로 앞에 3자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게 민주당 당 어쨌든 같은 진영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파는 다를지라도 이게 더 비수가 돼서 꽂히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반등의 모멘텀이 보이지가 않아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최근에 나왔었던 정책들에 대해서 수도권의 민주당 의원들이 총선 지나고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증시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무런 대책조차도 나오지 않고 레버리지의 아버지 김용범 실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 국방, 여기에 있어서도 계속 뭐 코리아 패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1: 네.
2: 그리고 우리가 아까 대법원장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귀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재명이란 인물이 잘해서 민주당이 잘해서 이 정권을 가져왔다기보다는 저희 국민의힘이 부족했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겸이라는 것을 했었기 때문에 정권을 민주당 측에서 가져간 것인데 본인들이 잘한 것처럼 지금 너무 오만하게 그동안에 진행을 해왔었던 것이 아닌가. 저희 야당에 대해서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어쨌든 그동안에 대법관을 증언하고 사심제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검찰을 이제 해체한다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구명 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뭐 반등의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개헌 과정에서 연임 같은 것이 없다라고 대통령 스스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부분, 그리고 본인의 임기가 끝났을 때는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재판을 받겠다라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국민들께서 확인받고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것이 하나의 반등 모멘텀이 될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1: 일단 민주당에서는 김어준 씨를 좀 견제하는 것일까요? 어쨌든 얼마 전부터 이제 이야기 나온 것이 이제 민주당 TV. 그게 이제 9월 1일 날첫 방송이라고 하더군요. 이제 다음 주인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것인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흥행을 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0: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원래 흥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이제 민주당 TV를 냈고 김민석 당대표가 직접 나간다고 하니까 본인들의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1: 시간도 김어준 씨가 하는 방송하고 같은
0: 시간대로 같이 한 거죠.
1: 예.
0: 이건 뭐 당연히 경쟁적인 관계로 보는 것 같고 김민석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김어준 씨가 계속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전당대회에 개입한다거나 정치에 너무 관여함으로써 그 김어준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들까지도 경선에 또 참여하게 하고 딴지일보를 통해서 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은 실은 국회의원들이 김어준 방송 나가가지고 줄 서는 것 그것도 솔직히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다만 이게 뭐 민주당 TV가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겠죠.

0: 상당히 어려운 과정은 겪을 것 같고요. 예. 또 지지율이라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또 오르는 것이고 뭐 김어준 씨가 뭐 30% 가까이 떨어지면 반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굳이 뭐 반등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지만 김어준 씨의 말은 너무 좀 감정적으로 다가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김민석 대표와 너무 좀 차별화를 좀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언론의 영역이 너무나도 정치의 영역으로 오면 좋지 않다.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과정도 또 잘 이겨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주 민주당 TV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한번 같이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연찬회 얘기를 할 텐데 여기 등장인물이 주목을 받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도부 중심으로 단결해달라. 그리고 호랑이 주머니는 밖에 있지만 사람의 주머니는 안에 있다. 이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었을까?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분분합니다, 해석이.
2: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치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원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결국에는 마음속에 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좀 다를지라도 그래도 뭉쳐야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어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강성 지지층들에게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 상황에 있어서 조금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전시 원내대표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예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연찬회까지 초대를 하셨는데 당시 지방선거 때 나오셨던 것도 강성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것에는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떠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는 방향으로 이제 아예 굳어진 것으로 보여서 정전시 원내대표는 조금 더 중도 보수 쪽으로 서로 간에 투트랙으로 가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의 뭐 넘버원과 넘버투가 이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당원들께서는 뭐 최근에 당원 직선제라든지 당원 주권주의에 대해서 조금은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선을 준비하게 된다면 조금 더 넓은 눈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보면서 탄핵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호랑이 겉에는 줄무늬가 있지만 사람은 안에 있다는 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거다. 배신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탄핵과 배신이 떠오른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올바른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저렇게 모셔다가 얘기를 듣고 박수를 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아직도 탄핵된 대통령의 의지해야지만이 존재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들이 참 아쉽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들 스스로 좀 자강을 해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지방선거에서 뭐 거의 패배해야 될 상황에서 겨우 몇 석 더 얻어서 지금 생명 연장을 하고 있는데 이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이 지금 희망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찬회 등장에 과연 국민의힘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팔과 티베트의 홍수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고 1,500여 명이 실종된 상태인데요. 도로와 통신이 모두 끊기면서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마을 곳곳이 진흙더미에 잠겨 있습니다. 어디가 길이었고 강이었는지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탐지견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아보지만 피해가 워낙 심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잔해 아래에 시신이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팔 구조대원입니다.
3: 도로가 대부분 끊기면서 현장 진입도 어렵습니다. 당장 교량 80개와 길이 40km에 달하는 도로가 모두 파손되면서 네팔 북부 주민 25만 명이 고립됐습니다.
4: 현재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일부가 매몰됐을 수도 있고요.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0: 게 없습니다. 네팔 현지 의료팀입니다.
1: 헬기에 의존해 구조 활동을 벌이다 보니 작업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팔 당국은 17,000명을 동원해 하루 동안 1,40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 내래 마이거
0: 제 동생 좀 구해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사흘째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1: 외국인 실종자도 1,000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수력발전소 건설에 나섰던 한국인 직원 9명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지역의 통신은 물론 전기 공급까지 중단된 데다 추가 홍수 발생 우려도 큰 상황이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선주입니다.
3: 네팔에서 대형 홍수가 발생했을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건설 중이던 댐과 발전시설도 거센 물길에 휩싸였습니다. 수로식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한국인 9명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4: 계곡 사이로 거친 물살이 빠른 속도로 쏟아집니다. 다급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물줄기는 순식간에 댐 너머까지 넘쳐 흐릅니다. 작업하던 사람들은 황급히 대피합니다. 현지 시간 26일 네팔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가 트리슐리강에 건설 중이던 댐을 덮쳤을 때 모습입니다.
5: 지금 현재 상부 웨어댐 부분은
0: 윤장현 한국 남동발전 신성장 본부장입니다.
5: 거의 한 90% 이상 소실된 것 같고
4: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 기업 직원들이 있었던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댐을 통해 터널로 물을 흘려보낸 뒤 약 10km를 지나 340m 높이에서 떨어뜨려 전기를 만드는 UT1 수력발전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발전소 건설 현장까지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발전시설에 있던 직원들은 구조됐지만 사무실 등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9명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3: 이런 가운데 네팔 정부가 대홍수 참사가 일어난 라수아 지역에 군을 투입해 수력발전소 고립 인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시공 중인 발전소에도 군대가 투입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을 발견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팔 카투만두에서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군인에게 매달린 진흙투성이의 사람들이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디디며 터널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또 다른 구조자는 몸을 일으킬 힘도 남아있지 않은 듯 아예 뻘밭 위를 엎드린 채 탈출합니다. 현지에서 촬영된 영상들은 네팔군이 라수아 지역 수력발전소 터널로 접근해 고립된 이들을 구조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네팔군은 또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시공 중인 수력발전소 터널에도 구조팀을 급파한 거로 전해집니다. 다만 터널은 진흙에 완전히 파묻혀 입구와 출구가 어딘지조차 파악이 어려운 거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터널에 고립된 이들 가운데 연락이 끊긴 한국인 직원 9명이 포함됐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지에 급파된 정부 신속 대응팀은 네팔 당국과 별개로 현지에서 구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응팀은 도착 직후 네팔에 머무는 실종자 가족 1명과 면담했고 이후 현장 헬기 투입과 고위 관계자 설득을 목표로 두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9명의 소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헬기 사용 허락 역시 아직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말 전 카트만두로 돌아올 거라던 구조자들의 귀한 소식도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네팔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계속 타진하며 신속한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7: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긴급대응팀은 네팔에서 재빨리 헬기를 확보했지만 현지 허가 문제로 이륙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실종 가족 모임은 헬기가 안 되면 드론이라도 띄워 사고 지역을 보여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현지 대응팀은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도착 직후 정부 긴급대응팀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어 공조체계부터 구축했는데 조를 나눠서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의 수색과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0: 있습니다. 직원 9명의 연결이 끊긴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접근 준비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발빠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헬기 2대, 남동발전이 헬기 1대를 각각 구해 이륙 준비까지 마쳤지만 현지 정부 허가가 나지 않는 탓에 오전 안에 헬기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네팔에서 헬기가 3대나 발이 묶인 사이 발만 동동 구르던 실종 가족 모임 9명이 회사를 찾았습니다. 가족들은 골든타임 안에 수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외교부가 빨리 현지 당국 승인을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사고 지점이 밤이 되면 극한의 추위가 찾아오는 히말라야 산맥이라며 정부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이나 헬기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실종 가족 모임은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이 산 언저리 마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1: 네팔 대홍수로 우리나라 인력 9명이 아직 연락 두절 상태인 가운데 강을 사이에 두고 발전소와 숙소 동쪽의 높이 차이가 25m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지형 차이가 결국 양쪽에 엇갈린 피해로 이어졌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웅래 기자입니다.
2: 유티원 수력발전소의 현지 개발사가 지난해 네팔 정부에 낸 보안 환경영향 평가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직원들이 머무는 숙소 모습이 실렸는데 사진상으로 트리슐리강 바로 옆 평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발전시설이 있는 곳은 강물 반대편. 이번 홍수 피해는 숙소 동쪽에 집중됐습니다.
3: 인력들이 있던 베이스 캠프는 거기도 한 90% 정도.
4: 윤장현 한국 남동발전 신성장 본부장입니다.
3: 그쪽은 매몰되지 않은 걸로 지금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 강물을 사이에 두고 피해 규모가 엇갈렸던 이유, 결국 높이 차이 때문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양쪽의 높이를 따져봤습니다. 개발사 보고서에 적시된 발전소와 숙소동 부지의 위도와 경도를 유럽연합이 제공하는 30m 해상도의 해발고도 자료와 함께 지도 분석 프로그램에 넣어봤습니다. 발전소 쪽은 937m, 숙소동 쪽은 913m로 아파트 8층 정도의 높이 차이가 났습니다.
5: 가장 하류 라슈아에 실제로
4: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입니다.
5: 전제를 한다라고 하면 25m는 상당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수치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정부와 소속 기업 대응팀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우리 인력 9명이 부디 높은 지대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리고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강타한 홍수가 발생했을 당시 최상류 구간에선 급류의 속도가 시속 170km를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의 위력은 더 강해졌고 사실상 대처가 불가능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6: 최악의 홍수는 해발 5,200m에 있던 600m 너비의 빙하가 추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빙태석과 함께 떨어진 빙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물폭탄이 돼 V자형의 협곡을 따라 쏟아져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좁은 물길에 쌓여 있던 돌이나 흙까지 뒤섞이면서 파괴적인 급류가 만들어졌습니다. 불과 7분 만에 20km를 이동해 중국의 국경 검문소가 있는 지롱을 덮쳤습니다. 시속 170km가 넘는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4: 급류의 속도가 시속 100km를 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시속 200km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 앞쪽으로 밀려납니다.
6: 액체 상태의 콘크리트와 비슷해진 급류는 하류에서도 시속 70km의 속도를 유지하며 강변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히말라야 빙하를 오랫동안 관측했던 전문가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처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4: 빙하 호 없이 어떻게 이런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팔 카트만두 대학교 교수입니다.
6: 기후변화의 충격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대한 과거와는 다른 대응 체계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1: 이렇게 네팔에서 빙하 붕괴로 발생한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0: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재난 현장에서 인면수심의 약탈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영상 속 남성, 물 위에 뜬 물체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홍수로 숨진 시신이 물에 떠내려오자 시신이 차고 있던 금 귀걸이를 빼내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남성이 긴 나무 막대기로 물에 떠있는 시신을 고정하고 다른 남성이 직접 손을 뻗어 시신의 머리를 잡고 귀걸이를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일자 네팔 경찰이 직접 나섰습니다. 네팔 경찰은 결국 절도 혐의로 남성 두 명을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안타까운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1: 중국 티베트에서 빙하가 붕괴되자 네팔에서는 추가 홍수 경보와 함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며칠 전 대홍수 참사를 겪었던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안고 고지대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네팔 비두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2: 무더운 대낮 주민들이 줄줄이 산을 오릅니다. 양산을 쓰고 3355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며칠 전 대홍수 참사를 겪었던 비두르에 추가 홍수 경보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3: 경찰이 홍수가 또 온다고 높은 곳으로 다들 도망가라고 말했습니다. 네팔 주민입니다.
2: 고지대로 피신한 주민들은 또 강물이 범람하는 건 아닌지 걱정 섞인 눈으로 강줄기를 바라봅니다. 대홍수로 가족을 잃은 여성은 마음 추스를 새도 없이 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3: 안내를 하고 집에 왔더니 아들이랑 손주가 실종됐습니다.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네팔 주민입니다.
4: 저희 취재진도 오전에 구조 헬기 착륙장을 취재하다 대피령이 떨어져 급히 고지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제 뒤로는 강물을 구경하는 주민들이 몰려 있는데 더 아래로는 접근 금지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5: 요즘 우산이?
3: 중국에서 홍수가 나서 물이 내려온다길래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보입니다. 네팔 주민입니다.
2: 우려했던 추가 홍수가 현실화하진 않았지만 며칠 전 대홍수에서 목숨을 건진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습니다. 비두르 군부대 연병장에는 구조 헬기가 쉴 새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4: 이곳 군부대에는 재난 지역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싣고 헬기가 착륙하고 있고 군부대 바깥에는 이렇게 애타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가족의 구조 소식을 듣고 기쁘게 달려온 주민도 있었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당국의 더딘 구조 작업을 성토하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팔 비두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1: 네팔과 티베트 접경 지역을 강타한 빙하 홍수는 불과 1시간여 만에 100km에 달하는 협곡을 질주하며 여러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시간대별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네팔과 티베트 국경지대. 네팔 현지 시각으로 8시 37분 히말라야 산맥의 거대한 빙하 일부가 떨어져 나옵니다. 크기가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에 버금가는 거대한 얼음 안반이 붕괴하며 산사태가 시작됩니다. 암석과 얼음, 물과 진흙이 섞인 거대한 급류는 렌데콜라 강을 휩쓸고 내려옵니다. 빙하 붕괴 7분 뒤, 중국 관영 CCTV에 지룽검문소의 재난 상황이 포착됩니다. 네팔과 티베트를 연결하는 지룽국경검문소는 등산과 순례를 위해 산을 오르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관문입니다. 급격한 경사를 내려오면서 불어난 물은 네팔 라수와 지역 마을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티무레 지역 생존자 증언으로 미뤄볼 때 이 지역 홍수는 오전 8시 53분쯤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홍수는 뒤이어 아랫마을인 샤프르베시도 집어삼켰습니다. 흙탕물은 트리슐리 강을 따라 오전 10시 전에 하류에 있는 누아콧에 도달한 걸로 보입니다. 처음 빙하 붕괴가 일어난 지점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불과 1시간여 만입니다. 흙과 암석이 뒤섞인 거대한 물폭탄은

0: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내려갔고 수력 발전소까지 단숨에 파괴했습니다. 누아코 지역은 산악 국경지대인 라수아 지역보다 주민이 훨씬 많이 사는 곳입니다. 상류 지역에서 일어난 비극을 알 길이 없던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홍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1: 중국 티베트 고원에서 5만 톤 규모의 빙하가 추가로 붕괴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얼음 덩어리들이 하필 재난 이후 생긴 언색호로 빠지면서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2: 산봉우리에서 녹아내린 빙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공교롭게도 얼음 파편은 이번 산사태 잔해가 강줄기를 막아 생긴 언색호로 빠져버립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재난 지역을 정찰하던 공군 드론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중국 공군은 예비 측정 결과 5만 세제곱미터, 즉 5만 톤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뜩이나 위태로운 언색호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즉각 조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3: 전방지휘소는 상황을 파악한 뒤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관계 부서가 비상대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2: 대재앙으로 완파된 국경청사보다 1000m 높은 해발 2950m 위치에 생성됐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150m로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크기입니다. 천연두구로 변해버린 퇴적물의 높이는 무려 50m, 18층 아파트 높이로 추산됩니다. 저수량이 250만 톤을 넘으면서 이미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입니다. 서울 잠실 석촌호수 규모의 물폭탄이 산 꼭대기 계곡 위에서 넘실대는 셈입니다.
3: 향후 사흘간 300만 세제곱미터의 물이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붕괴 위험이 큽니다. 9월 1일쯤 최고 수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2: 날짜까지 특정한 중국관영 CCTV 보도입니다. 현장 수색과 구조 작업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4: 선글라스를 쓴 채 차량 위에 올라가서 흥겹게 춤을 추는 이 남성. 춤사위가 좀 예사롭지 않죠? 바로 지난 3월 발렌드라샤 네팔 총리의 취임 전 모습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 선글라스가 트레이드마크인 샤 총리. 원래는 유명 래퍼였습니다. 기득권의 부패와 불평등을 랩으로 비판하다가 세상을 바꿔보겠다며 지난 2022년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시장 선거에 출마했는데요. 청년층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시장에 당선되면서 혜성처럼 정치권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난해에는 네팔 정부의 SNS 통제와 부정부패에 반발해 지세대가 주도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적극 지원하면서 사실상 구심점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기존 정부가 무너진 뒤 치러진 올해 3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1990년생 36살의 나이에 역대 최연소 네팔 총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 재난으로 샤 총리는 국민들에게 단결과 지원을 호소했는데요. 팔로워가 240만 명이 넘습니다. SNS를 통해서 여러분이 겪은 고통과 상실은 결코 작지 않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고 전하며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총리 취임 5개월 만에 발생한 이 대형 재난으로 인해 샤 총리의 위기 대응 능력도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1: 기후변화로 녹아가는 세계 곳곳의 빙하. 이 빙하 붕괴가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알프스 산맥 아래 스위스에서도 일어났는데 당시에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지난해 5월 스위스 블라텐. 알프스 산맥의 빙하가 붕괴하는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빙하와 암석이 한 마을을 덮쳤고 90% 가까이 매몰됐습니다. 주민 300여 명 가운데 실종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커지지 않았던 건 스위스 정부가 붕괴 전부터 산과 빙하의 움직임을 감시해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켰기 때문입니다.
6: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그 사전에 소개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3: 김영준 카이스트 기후환경에너지 연구소장입니다.
5: 재난 자체를 막기 어렵더라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반면에

0: 이번 네팔 대홍수 참사는 빙하 위험에 대한 사전 감시도 부족했고 기반 시설 역시 취약했던 걸로 보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기후재난의 위험을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태풍이나 폭우, 빙하 붕괴처럼 위험한 현상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 위험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시설이 노출돼 있는지, 또 재난에 얼마나 취약한지입니다. 조기경보와 대피체계는 노출을 줄이고 튼튼한 기반시설로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응 능력에 국가별 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1: 위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주사위 같은 것이기 때문에
2: 기후환경에너지 연구소장입니다.
1: 얼리워닝 시스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사회가 더 잘 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대응을 해서 그 전체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 이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입니다.
0: 결국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피해를 가르고 또 다른 기후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3: 네팔과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규모가 불어나는 가운데 종교계도 한 목소리로 위로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28개 종단이 속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에서도 잇따라 애도 메시지를 내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팔에서 연락이 끊긴 일본인 5명이 한 가족일 수도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큰 인명피해가 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위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4: 네팔 정부 관광청이 대규모 홍수 이후 연락이 끊긴 외국인 여행객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인 5명도 있었는데 같은 성을 가진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들이 한 식구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명단에 적힌 여행사에 알아봤더니 부부와 세 자녀로 구성된 가족 5명이 중국 여행사와 함께 여행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네팔로 국경을 넘었고 이후 수도인 카트만두로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고 당일 오전 8시 50분쯤 운전사에게 5명과 만났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고 여행사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자들 질문에 개인정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관광 목적으로 네팔에 입국한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종된 5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구조를 위해 네팔 현지에 긴급 대응팀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5: 일본인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해외 긴급 전개팀 요원 2명 가운데 1명이 곧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기아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입니다.
4: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큰 인명피해가 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위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이 구조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빠른 쾌유를 이루길 기원한다고 적었습니다. 네팔의 발렌드라 샤 총리에게도 같은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모태기 외무상도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네팔의 시시르 카날 외무장관에 위로 서한을 보내고 네팔 측에 실종된 일본인에 대한 적극적인 수색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네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각국에서 보낸 구호품과 구조 인력이 속속 도착하는 가운데 유엔과 국제 적십자도 본격적인 현장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6: 이번 홍수로 인한 실종자 가운데는 미국인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네팔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네팔에 연락해 어떤 일이든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팔과는 매우 가까운 관계입니다. 피해 현장은 그저 진흙과 물이 뒤섞인 게 아닙니다. 누구도 이런 모습은 본 적 없을 겁니다.
6: 미국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을 도울 재난 대응 지원단을 현지에 보냈고 긴급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네팔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7: 외무장관이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현장 구조 수색대 지원을 네팔 정부에 즉각 밝혔습니다. 재정 지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입니다.
6: 실종자가 가장 많은 인도는 화물기로 구호쿰부터 보냈습니다. 이번 홍수가 불러온 막대한 피해는 당사국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2m 가까운 진흙이 쌓인 가운데 신속한 인명 구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7: 최우선 과제는 수색과 구조입니다. 그리고 피해 상황 조사가 가능한 신속하게 구호 물품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일부 지역들의 경우 현장 접근도 쉽지 않을 겁니다. 릴라 피에터스 야히야 UN 네팔 선주 조정관입니다.
6: 이미 긴급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한 유엔은 추가 인력도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 십자사는 피해 지역 주민에게 생필품과 위생용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네팔을 도울 구호기금을 모으자고 호소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3: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이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9: 허위 종결 인정하시나요?
10: 부 경장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오는 자리에서 허위 종결 혐의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연락이 닿았다는 주장을 이어왔는데 최근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통화 기록과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부검서 등 증거를 내밀자 부경장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와 60대 남성 모두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아가 부경장은 허위 보고를 넘어 전산 시스템 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모 씨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가짜 사유를 입력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지워버렸고 7월에 접수된 60대 남성 사건 역시 소재가 확인됐다며 멋대로 조기 종결했습니다. 결국 두 실종자 모두 이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특히 장 씨의 경우 허위 종결 탓에 초기 동선을 입증할 CCTV 확보 등 초동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부경장이 왜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했는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8: 제주에서 실종 5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사건은 당시 상급자의 결재를 거치고도 허위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주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사건은 실종신고 접수 5시간 반 만에 경찰 112 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받아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지난달 2일 저녁 6시 2분 112 신고가 접수됐고 밤 11시 22분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부모 경장의 계정으로 해제 처리됐습니다. 이어 밤 11시 38분 112 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제를 거쳐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경찰관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조직 전체에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8: 경보 기간에는 회식이 금지되고 회의와 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기강 단속이 강화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경찰 내부의 공직 기강 확립과 비위 예방을 위한 특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청은 특단의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음 달 6일까지 열흘 동안 음주나 행사는 자제하고 일체 회식도 금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관서장 주관 대책회의와 의무 위반 예방 교육도 시행하고 비위가 발생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입니다.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기강 단속에 나선 건 최근 잇단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경찰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제주 실종 부실 대응과 장윤기 사건 논란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강남에선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간부가 구속 기소되는가 하면 영등포에선 자진 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불법 체포한 경찰과

0: 재판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엔 현직 경찰관이 지인에게 전 연인의 주소를 무단으로 넘긴 정황까지 드러나는 등 일선의 비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사 정보 유출로 감찰 대상에 오른 경찰은 17명으로 지난해 연간 12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1: 다시는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2: 유재성
1: 시스템
2: 경찰청장 직무
1: 전반을
2: 대행입니다.
1: 살피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0: 이번 특별 경보를 두고 내부에선 전국 경찰관에 사는 불만도 나오는 가운데 경찰청은 권한에 걸맞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직원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 청와대가 대법원이 서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두명 가운데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제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방적인 제청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공식 요구한 겁니다. 사전 협의가 완료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하고 손 후보자는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청와대는 제청 과정의 절차적 부당성을 거부의 핵심 사유로 꼽았습니다. 대법원이 추천위 추천 이후 7개월간 제청을 미루다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협의 관례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특히 제청 직전 법원 행정처가 기존 추천 후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추천 재진행을 타진한 사실을 들며 인사 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5: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현재 상태로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2: 강효정
5: 제출하는
2: 청와대
5: 것은
2: 수석
5: 온당하지
2: 대변인입니다.
5: 않으므로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4: 청와대는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보다 기존 추천위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대법원이 신속히 다시 제청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행 헌법체제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마쳤고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에 심사재량이 포함된 만큼 재제청 요구는 상호 견제를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장문의 사유를 밝힌 건 그만큼 이번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에 다시 공이 넘어가면서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6: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2: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쿠팡 측의 거부로 철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정위 출범 이후 기업이 법 적용을 문제 삼아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관련 내용 톡톡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쿠팡은 가격 맞춤형 쿠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파는 물품이 경쟁 사이트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으로 발행해 최저가로 가격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 비용을 쿠팡이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는 의혹이 포착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건데요. 쿠팡은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거로 왜 조사 7일 전까지 미리 알리지 않았냐며 거부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서다 지난 24일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쿠팡이 이 같은 대응을 택한 배경에는 미국의 통상 압박과 미국 내 로비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톡톡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1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1: 8월 28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2: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주 중 1악장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그가 지휘하는 아폴론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0: 8월 28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중 1악장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그가 지휘하는 아폴론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0: 지난주에 2026년 예술의 전당 국제음악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2026년 8월 18일부터 8월 23일 일요일까지 열렸는데요. 오늘부터는 롯데콘서트홀에서 클래식 음악축제 클래식 레볼루션이 열립니다.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1: 여름에 여러 곳에 있는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예술의 전당이나 롯데콘서트홀 같이 공연장에서 주최하는 페스티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곳의 음악 축제가 유명합니다. 롯데콘서트홀의 클래식 레볼루션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가 예술 감독을 맡아서 프로그램 구성과 연주자 섭외부터 직접 연주와 지휘까지 축제 전반을 이끌고 있습니다.
0: 카바코스는 세계 정상급 음악가이기 때문에 연주자 섭외가 돋보일 수밖에 없죠. 이번 축제에서 특히 주목할 연주자가 바로 피아니스트 키릴 게르슈타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피아니스트 순위를 매기면 항상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음악가죠. 이번 축제에서는 게르슈타인의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 9월 1일에는 카바코스와 듀오 리사이트를 열어 바르톡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등을 연주하고 9월 3일에는 피아노 독주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폐막 공연에서는 카바코스가 지휘하는 수원시립 교향악단과 함께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올해 클래식 레볼루션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1: 게르슈타인의 연주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독주회에서는 리스트의 작품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집 중 8번째 곡 사냥, 킬릴 게르슈타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집 중에서 여덟 번째 곡 사냥, 키를 게리 슈타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는 9월 3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리스트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1: 이번 클래식 레볼루션 페스티벌은 뿌리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클래식 명곡으로 듣는 작품 가운데 각 나라의 민요나 춤, 전통음악에서 출발한 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클래식 레볼루션은 바로 그 음악의 뿌리를 찾아갑니다. 바르톡과 코다이, 드보르자크, 스메타나, 브람스 등의 작품을 통해서 민속 음악과 전통이 어떻게 클래식 음악의 언어로 발전했는지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0: 오늘 열리는 개막 공연이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다이의 갈란타 무곡으로 시작해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 바르톡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으로 이어지는데요. 민속 음악을 수집하고 연구했던 코다이와 바르톡, 그리고 고향 체코의 음악적 정서를 자신의 작품 속에 녹여낸 드보르자크를 한 무대에서 만나는 겁니다.
1: 이 협연자는 첼리스트 키안 솔탄인데요. 안드레이 보레이코가 지휘하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 B단조를 연주합니다.
0: 키안 솔탄이는 지금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첼리스트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이란기 음악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솔탄이는 다니엘 바렌보임이 이끄는 서동시집 오케스트라에서 수석 첼리스트로 활동했고 현재는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와 무대를 함께하는 젊은 세대의 대표적인 첼리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죠. 도이치 그라모폰 전속 아티스트로 여러 음반을 발표했고 자신의 뿌리인 페르시아 음악을 클래식 음악과 연결하는 작업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음악의 전통과 근원을 찾아가는 올해 클래식 레볼루션의 주제, 뿌리와도 잘 어울리는 연주자겠네요.
1: 솔타니는 협연뿐만 아니라 실내악 무대에도 참여합니다. 8월 30일 카바코스 비올리니스트 앙투안 타메스티,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함께 스메타나의 피아노 3중주와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2번을 연주합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중 1악장,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위문 전문에서 티베트 자치구에서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불행한 소식을 접하고 중국 당과 인민 그리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가장 심심한 위문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대통령에게 보낸 위문 전문에서도 많은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불행한 소식을 접했다면서 가장 진심으로 되는 위문과 동정을 표하면서 하루빨리 피해가 가셔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대법원이 서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2명 가운데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제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 청와대는 일방적인 제청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공식 요구한 겁니다. 사전 협의가 완료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하고 손 후보자는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청와대는 제청 과정의 절차적 부당성을 거부의 핵심 사유로 꼽았습니다. 대법원이 추천 이후 7개월간 제청을 미루다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협의 관례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특히 제청 직전 법원 행정처가 기존 추천 후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추천 재진행을 타진한 사실을 들며 인사 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4: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현재 상태로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청와대는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보다 기존 추천위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대법원이 신속히 다시 제청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행 헌법체제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마쳤고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에 심사재량이 포함된 만큼 재제청 요구는 상호 견제를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장문의 사유를 밝힌 건 그만큼 이번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에 다시 공이 넘어가면서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퇴근하며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다음 주 정리되는 대로 알리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를 다시 꾸릴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다음 주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재차 답변했습니다.
1: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는 청와대의 이례적인 요구를 놓고 여야는 정면 충돌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헌정사에 유례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는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대통령 임명권에 종속시키는 행태라며 없는 권한을 만들어 행사하는 건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6: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을 무시하고
5: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에 청와대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조치라며 명백한 삼권 분립 파괴라고 규탄했는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대법관 쇼핑을 하는 거라고 반발하며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 검토를 예고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제청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서면 제청 등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고 법원 행정처에 후보자 사퇴 회유 시도도 있었다며 새로운 후보자 제청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7: 쪽지 제청을 통해서 대통령 임명권 그리고 민족 정당성에 대한 것들을 훼손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5: 이렇듯 제청권과 임명권의 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헌법 해석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향후 사법부가 내놓을 공식 입장에 따라 여야 정국의 향방도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9: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중국 티베트에서 빙하가 붕괴되자 네팔에서는 추가 홍수경보와 함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며칠 전 대홍수 참사를 겪었던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안고 고지대 피난길로 올랐습니다. 네팔 비도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5: 무더운 대낮 주민들이 줄줄이 산을 오릅니다. 양산을 쓰고 3355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며칠 전 대홍수 참사를 겪었던 비두르에 추가 홍수경보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지대로 피신한 주민들은 또 강물이 범람하는 건 아닌지 걱정 섞인 눈으로 강줄기를 바라봅니다. 대홍수로 가족을 잃은 여성은 마음 추스를 새도 없이 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6: 군아디라 보아니 달라고로고 가라로 사바이 군아디라 바게라 아유 아니 마티마디 군아디라 바게라.
5: 저희 취재진도 오전에 구조 헬기 착륙장을 취재하다 대피령이 떨어져 급히 고지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제 뒤로는 강물을 구경하는 주민들이 몰려 있는데 더 아래로는 접근 금지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7: 요즘 우선이 요 아무래이 돌 치맥 너지게 그래서 요거 마리살이 여다뜨다 좀 마티 우스 자이나 청호도 보태라.
5: 우려했던 추가 홍수가 현실화하진 않았지만 며칠 전 대홍수에서 목숨을 건진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습니다. 비두르 군부대 연병장에는 구조 헬기가 쉴 새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8: 이곳 군부대에는 재난지역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싣고 헬기가 착륙하고 있고 군부대 바깥에는 이렇게 애타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 가족의 구조 소식을 듣고 기쁘게 달려온 주민도 있었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당국의 더딘 구조 작업을 성토하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팔 비두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1: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휩쓴 산사태와 홍수로 사망자가 58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는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팔 재난당국은 이번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57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사망자가 3명에서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홍수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모두 5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팔 정부가 대홍수 참사가 일어난 라수아 지역에 군을 보내 수력발전소 고립 인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시공 중인 발전소에도 군대가 투입된 걸로 전해지는데 연락이 끊긴 한국의 9명을 발견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군인에게 매달린 진흙투성이의 사람들이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디디며 터널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또 다른 구조자는 몸을 일으킬 힘도 남아있지 않은 듯 아예 뻘밭 위를 엎드린 채 탈출합니다. 현지에서 촬영된 영상들은 네팔군이 라수아 지역 수력 발전소 터널로 접근해 고립된 이들을 구조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네팔군은 또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등이 시공 중인 수력 발전소 터널에도 구조팀을 급파한 거로 전해집니다. 다만 터널은 진흙에 완전히 파묻혀 입구와 출구가 어딘지조차 파악이 어려운 거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터널에 고립된 이들 가운데 연락이 끊긴 한국인 직원 9명이 포함됐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지에 급파된 정부 신속 대응팀은 네팔 당국과 별개로 현지에서 구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응팀은 도착 직후 네팔에 머무는 실종자 가족 1명과 면담했고 이후 현장 헬기 투입과 고위 관계자 설득을 목표로 두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9명의 소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헬기 사용 허락 역시 아직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말 전 카트만두로 돌아올 거라던 구조자들의 귀한 소식도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네팔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계속 타진하며 신속한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1: 한국에서 고국의 소식을 접한 네팔인들은 가족들 걱정에 매일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들의 생사라도 알면 좋겠지만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10: 강줄기를 따라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네팔 라수아 지역의 솔레가 토사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1년 전 큰 꿈을 안고 한국으로 와 돼지 공장에서 일한 카필 씨 부부도 대홍수로 고향 집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이 무사하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함께 모여 살던 친척들의 생사는 알 길이 없어 애같합니다.
11: 보고 싶어요. 지금은 같이 있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좀 상처받고 있고 저희는 멀리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길도 없고 다 없고 가도 조금 있다가 다 괜찮아요.
10: 네팔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공항에서 대홍수 소식을 접한 노르브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은 가까스로 몸을 피해 이틀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는데 함께 살던 친척들 연락이 끊기면서 며칠째 눈물로 밤을 보냅니다.
12: 이제 아버지 눈앞에서도 자기의 그 형제들, 친척들 사라지니까 엄청 충격이 컸다고 얘기를 하시고 아버지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랬습니다.
10: 대홍수 참사 사망자와 실종자가 연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먼 타국에서 고향의 소식을 접하는 네팔인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11: 한국에서는 저희는 그냥 기도밖에 못해요. 아, 제발 저희 가족들이, 고향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좀 괜찮으시면 좋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10: YTN 정영수입니다.
1: 네팔에 급파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이 우리 국민들이 실종되는 사고가 일어난 발전소 건설 현장으로 가기 위해 헬기를 빌렸지만 운항 허가가 나지 않아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신속대응팀은 허가가 나는 대로 헬기로 현장을 둘러본 뒤 수색과 구조 계획은 물론 구조대 추가 파견 여부 등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네팔 현지에 도착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우리 국민 실종 사고가 벌어진 현장으로 가기 위해 헬기부터 빌렸습니다. 홍수로 인해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주변의 도로가 모두 끊겼기 때문입니다.

0: 신속 대응팀은 민간 헬기 석 대를 빌리는 데 성공했지만 네팔 군 당국의 운항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추가 댐 붕괴 우려로 인한 안전 문제로 민간 헬기들의 운항을 금지한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에서 급파된 대응팀 역시 각각 헬기 두 대와 한 대를 빌렸지만 똑같은 이유로 이륙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카트만두 공항에서 헬기에 탑승한 채 기다렸지만 이륙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현지 우리 대사관 등 외교 경로를 통해 네팔 당국에 헬기 운항 허가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뜨는 대로 구조 전문가들인 신속대응팀 소속 소방관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구체적인 수색과 구조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수색이나 구조 활동을 위해서는 네팔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가능하다면 구조대 추가 파견 여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1: 신속대응팀을 통해서 네팔 당국과 그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또 그쪽에 필요한 지원 협조를 요청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수색이나 구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좀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정부는 우리 국민 수색을 위한 구조대 추가 파견과 별도로 네팔 정부를 돕기 위한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도 네팔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조대 추가 파견이나 해외 긴급구조대 파견이 결정되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정든 가지를 저 멀리 아주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네팔과 티베트의 홍수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580명을 넘어섰고 2,500명 가까이 실종된 상태인데 도로와 통신이 모두 끊기면서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마을 곳곳이 진흙더미에 잠겨 있습니다. 어디가 길이었고 강이었는지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탐지견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아보지만 피해가 워낙 심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대부분 끊기면서 현장 진입도 어렵습니다. 당장 교량 80개와 길이 40km에 달하는 도로가 모두 파손되면서 네팔 북부 주민 25만 명이 고립됐습니다.
6: Definitely there are many people missing and some of them might be buried inside there. Some of we don't know. I cannot explain.
5: 헬기에 의존해 구조 활동을 벌이다 보니 작업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팔 당국은 17,000명을 동원해 하루 동안 1,40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7: 내 바이거 जैसे जैसे निकालना पड़ेगा वो कहां है कैसे है लापता है तीन दिन से क्या करे
5: 외국인 실종자도 1,000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수력 발전소 건설에 나섰던 한국인 직원 9명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지역의 통신은 물론 전기 공급까지 중단된 데다 추가 홍수 발생 우려도 큰 상황이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4: 네팔 정부가 대홍수 참사가 일어난 라수아 지역에 군을 보내 수력발전소 고립 인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시공 중인 발전소에도 군대가 투입된 걸로 전해졌는데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을 발견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군인에게 매달린 진흙투성이의 사람들이 한발한발 조심스레 내디디며 터널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또 다른 구조자는 몸을 일으킬 힘도 남아있지 않은 듯 아예 뻘밭 위를 엎드린 채 탈출합니다. 현지에서 촬영된 영상들은 네팔군이 라수아 지역 수력발전소 터널로 접근해 고립된 이들을 구조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네팔군은 또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시공 중인 수력발전소 터널에도 구조팀을 급파한 거로 전해집니다. 다만 터널은 진흙에 완전히 파묻혀 입구와 출구가 어딘지조차 파악이 어려운 거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터널에 고립된 이들 가운데 연락이 끊긴 한국인 직원 9명이 포함됐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지에 급파된 정부 신속 대응팀은 네팔 당국과 별개로 현지에서 구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응팀은 도착 직후 네팔에 머무는 실종자 가족 한 명과 면담했고 이후 현장 헬기 투입과 고위 관계자 설득을 목표로 두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9명의 소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헬기 사용 허락 역시 아직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말 전 카트만두로 돌아올 거라던 구조자들의 귀한 소식도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네팔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계속 타진하며 신속한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4: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긴급 대응팀은 네팔에서 재빨리 헬기를 확보했지만 현지 허가 문제로 이륙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실종 가족 모임은 헬기가 안 되면 드론이라도 띄워 사고 지역을 보여달라며 거듭 호소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현지 대응팀은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도착 직후 정부 긴급대응팀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어 공조체계부터 구축했는데 조를 나눠서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의 수색과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직원 9명의 연결이 끊긴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접근 준비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발빠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헬기 2대, 남동발전이 헬기 1대를 각각 구해 이륙 준비까지 마쳤지만 현지 정부 허가가 나지 않는 탓에 오전 안에 헬기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네팔에서 헬기가 3대나 발이 묶인 사이 발만 동동 구르던 실종 가족 모임 9명이 회사를 찾았습니다. 가족들은 골든타임 안에 수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외교부가 빨리 현지 당국 승인을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사고 지점이 밤이 되면 극한의 추위가 찾아오는 히말라야 산맥이라며 정부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이나 헬기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실종 가족 모임은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이 산 언저리 마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4: 네팔에 급파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이 우리 국민들이 실종되는 사고가 일어난 발전소 건설 현장으로 가기 위해 헬기를 빌렸지만 운항 허가가 나지 않아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신속대응팀은 허가가 나는 대로 헬기를 현장으로 둘러본 뒤 수색과 구조계획은 물론 구조대 추가 파견 여부 등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네팔 현지에 도착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우리 국민 실종 사고가 벌어진 현장으로 가기 위해 헬기부터 빌렸습니다. 홍수로 인해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주변의 도로가 모두 끊겼기 때문입니다. 신속대응팀은 민간 헬기 석 대를 빌리는 데 성공했지만 네팔 군 당국의 운항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추가 댐 붕괴 우려로 인한 안전 문제로 민간 헬기들의 운항을 금지한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에서 급파된 대응팀 역시 각각 헬기 2대와 1대를 빌렸지만 똑같은 이유로 이륙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카트만두 공항에서 헬기에 탑승한 채 기다렸지만 이륙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현지 우리 대사관 등 외교 경로를 통해 네팔 당국에 헬기 운항 허가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뜨는 대로 구조 전문가들인 신속대응팀 소속 소방관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구체적인 수색과 구조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수색이나 구조 활동을 위해서는 네팔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가능하다면 구조대 추가 파견 여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11: 신속대응팀을 통해서 네팔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또 그쪽에 필요한 지원 협조를 요청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수색이나 구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좀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 정부는 우리 국민 수색을 위한 구조대 추가 파견과 별도로 네팔 정부를 돕기 위한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도 네팔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조대 추가 파견이나 해외 긴급구조대 파견이 결정되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2: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3: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중국 티베트에서 빙하가 붕괴되자 네팔에서는 추가 홍수 경보와 함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며칠 전 대홍수 참사를 겪었던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안고 고지대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네팔 비도로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4: 무더운 대낮 주민들이 줄줄이 산을 오릅니다. 양산을 쓰고 3355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며칠 전 대홍수 참사를 겪었던 비두루에 추가 홍수 경보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지대로 피신한 주민들은 또 강물이 범람하는 건 아닌지 걱정 섞인 눈으로 강줄기를 바라봅니다. 대홍수로 가족을 잃은 여성은 마음 추스를 새도 없이 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5: 군아디라 보아니 따라고로고 가라로 사바이 군아디라 바게라 아유앙 마티마디 군아디라 바게라.
4: 저희 취재진도 오전에 이 구조 헬기 착륙장을 취재하다 대피령이 떨어져 급히 고지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제 뒤로는 강물을 구경하는 주민들이 몰려 있는데 더 아래로는 접근 금지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6: 요즘 우산이 요 아무래도 돌침맥 나지게 이것도 요거 마리사리 여다다 전마티 우스 자이나 청호도 보태라.
4: 우려했던 추가 홍수가 현실화하진 않았지만 며칠 전 대홍수에서 목숨을 건진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습니다. 비두르 군부대 연병장에는 구조 헬기가 쉴 새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7: 이곳 군부대에는 재난 지역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싣고 헬기가 착륙하고 있고 이 군부대 바깥에는 이렇게 애타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 가족의 구조 소식을 듣고 기쁘게 달려온 주민도 있었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당국의 더딘 구조 작업을 성토하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팔 비두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3: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휩쓴 산사태와 홍수로 사망자가 58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는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팔 재난당국은 이번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57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사망자가 3명에서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홍수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모두 5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은 네팔 북부에서 발생한 돌발 홍수와 산사태 이후 수색과 구조 작업에 계속되는 가운데 구호 활동가들이 추가 홍수 우려 속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네팔 유엔 최고 책임자인 릴라 피터스 야히아는 피해 지역 현장 방문 1시간 만에 추가 홍수 발생 경보를 접하고 1시간 만에 차를 돌려 카트만두로 돌아와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수 이후 상류의 고인물이 또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구호팀은 네팔 라수아와 누아코트, 다딩 지역에 고립된 주민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가 대홍수 참사가 일어난 라수아 지역에 군을 보내 수력발전소 고립 인원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시공 중인 발전소에 투입된 군대가 발전소에도 군대가 투입된 걸로 전해지는데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을 발견할지가 최대

0: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군인에게 매달린 진흙투성이의 사람들이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디디며 터널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또 다른 구조자는 몸을 일으킬 힘도 남아있지 않은 듯 아예 뻘밭 위를 엎드린 채 탈출합니다. 현지에서 촬영된 영상들은 네팔군이 라수아 지역 수력발전소 터널로 접근해 고립된 이들을 구조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네팔군은 또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시공 중인 수력발전소 터널에도 구조팀을 급파한 거로 전해집니다. 다만 터널은 진흙에 완전히 파묻혀 입구와 출구가 어딘지조차 파악이 어려운 거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터널에 고립된 이들 가운데 연락이 끊긴 한국인 직원 9명이 포함됐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지에 급파된 정부 신속 대응팀은 네팔 당국과 별개로 현지에서 구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응팀은 도착 직후 네팔에 머무는 실종자 가족 1명과 면담했고 이후 현장 헬기 투입과 고위 관계자 설득을 목표로 두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9명의 소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헬기 사용 허락 역시 아직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말 전 카트만두로 돌아올 거라던 구조자들의 귀한 소식도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네팔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계속 타진하며 신속한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0: 한국에서 고국의 소식을 접한 네팔인들은 가족들 걱정에 매일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들의 생사라도 알면 좋겠지만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2: 강줄기를 따라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네팔 라수아 지역의 솔레가 호사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1년 전 큰 꿈을 안고 한국으로 와 제지 공장에서 일한 카필 씨 부부도 대홍수로 고향 집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이 무사하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함께 모여 살던 친척들의 생사는 알 길이 없어 애같습니다.
3: 보고 싶어요. 지금은 같이 있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좀 상처받고 있고 저희는 멀리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길도 없고 다 없고 가도 조금 있다가 다 긴.
2: 네팔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공항에서 대홍수 소식을 접한 노르브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은 가까스로 몸을 피해 이틀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는데 함께 살던 친척들 연락이 끊기면서 며칠째 눈물로 밤을 보냅니다.
4: 이제 아버지 눈앞에서도 자기의 그 형제들, 친척들 사라지니까 엄청 충격이 컸다고 얘기를 하시고 아버지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랬습니다.
2: 대홍수 참사 사망자와 실종자가 연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먼 타국에서 고향의 소식을 접하는 네팔인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3: 한국에선 저희는 네, 그냥 기도밖에 못해요. 아, 제발 저희 가족들이, 고향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좀 괜찮으시면 좋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2: YTN 정영수입니다.
0: 네팔에 급파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우리 국민들이 실종되는 사고가 일어난 발전소 건설 현장으로 가기 위해 헬기를 빌렸지만 운항 허가가 나지 않아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신속 대응팀은 허가가 나는 대로 헬기로 현장을 둘러본 뒤 수색과 구조 계획은 물론 구조대 추가 파견 여부 등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5: 네팔 현지에 도착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우리 국민 실종 사고가 벌어진 현장으로 가기 위해 헬기부터 빌렸습니다. 홍수로 인해 수력 발전소 건설 현장 주변의 도로가 모두 끊겼기 때문입니다. 신속 대응팀은 민간 헬기 석 대를 빌리는 데 성공했지만 네팔 군 당국의 운항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추가 댐 붕괴 우려로 인한 안전 문제로 민간 헬기들의 운항을 금지한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에서 급파된 대응팀 역시 각각 헬기 2대와 1대를 빌렸지만 똑같은 이유로 이륙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카트만두 공항에서 헬기에 탑승한 채 기다렸지만 이륙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현지 우리 대사관 등 외교 경로를 통해 네팔 당국에 헬기 운항 허가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뜨는 대로 구조 전문가들인 신속대응팀 소속 소방관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구체적인 수색과 구조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수색이나 구조 활동을 위해서는 네팔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가능하다면 구조대 추가 파견 여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6: 신속대응팀을 통해서 네팔 당국과 그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또 그쪽에 필요한 지원 협조를 요청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수색이나 구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좀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정부는 우리 국민 수색을 위한 구조대 추가 파견과 별도로 네팔 정부를 돕기 위한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도 네팔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조대 추가 파견이나 해외 긴급구조대 파견이 결정되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AI 는무엇이든척척만들잖아요그런데 AI 가되살릴수없는소리도있대요사라지면다시살릴수없는대한민국의푸른자연을지켜주세요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 입니다 HLQ

0: 후프이.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네팔 정부가 대홍수 참사가 일어난 라수아 지역에 군을 보내 수력발전소 고립 인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시공 중인 발전소에도 군대가 투입된 걸로 전해지는데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을 발견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군인에게 매달린 진흙투성이의 사람들이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디디며 터널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또 다른 구조자는 몸을 일으킬 힘도 남아있지 않은 듯 아예 뻘밭 위를 엎드린 채 탈출합니다. 현지에서 촬영된 영상들은 네팔군이 라수아 지역 수력발전소 터널로 접근해 고립된 이들을 구조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네팔군은 또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시공 중인 수력발전소 터널에도 구조팀을 급파한 거로 전해집니다. 다만 터널은 진흙에 완전히 파묻혀 입구와 출구가 어딘지조차 파악이 어려운 거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터널에 고립된 이들 가운데 연락이 끊긴 한국인 직원 9명이 포함됐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지에 급파된 정부 신속 대응팀은 네팔 당국과 별개로 현지에서 구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응팀은 도착 직후 네팔에 머무는 실종자 가족 1명과 면담했고 이후 현장 헬기 투입과 고위 관계자 설득을 목표로 두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9명의 소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헬기 사용 허락 역시 아직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말 전 카트만두로 돌아올 거라던 구조자들의 귀한 소식도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네팔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계속 타진하며 신속한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1: 네팔에 급파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이 우리 국민들이 실종되는 사고가 일어난 발전소 건설 현장으로 가기 위해 헬기를 빌렸지만 운항 허가가 나지 않아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신속대응팀은 허가가 나는 대로 헬기로 현장을 둘러본 뒤 수색과 구조 계획은 물론 구조대 추가 파견 여부 등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네팔 현지에 도착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우리 국민 실종 사고가 벌어진 현장으로 가기 위해 헬기부터 빌렸습니다. 홍수로 인해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주변의 도로가 모두 끊겼기 때문입니다. 신속대응팀은 민간 헬기 석 대를 빌리는 데 성공했지만 네팔 군 당국의 운항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추가 댐 붕괴 우려로 인한 안전 문제로 민간 헬기들의 운항을 금지한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에서 급파된 대응팀 역시 각각 헬기 두 대와 한 대를 빌렸지만 똑같은 이유로 이륙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카트만두 공항에서 헬기에 탑승한 채 기다렸지만 이륙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현지 우리 대사관 등 외교 경로를 통해 네팔 당국에 헬기 운항 허가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뜨는 대로 구조 전문가들인 신속대응팀 소속 소방관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구체적인 수색과 구조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수색이나 구조 활동을 위해서는 네팔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가능하다면 구조대 추가 파견 여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4: 신속대응팀을 통해서 네팔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또 그쪽에 필요한 지원 협조를 요청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수색이나 구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좀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우리 국민 수색을 위한 구조대 추가 파견과 별도로 네팔 정부를 돕기 위한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도 네팔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조대 추가 파견이나 해외 긴급구조대 파견이 결정되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휩쓴 산사태와 홍수로 사망자가 58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는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팔 재난당국은 이번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57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사망자가 3명에서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홍수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모두 5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네팔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네팔의 바그마티주와 간다키주, 그리고 코시주와 룸비니주 등 4개 주에 대해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개 지역은 지난 26일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했고 추가 홍수 피해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당국은 이번 대홍수로 쓸려내린 토성류가 강줄기를 막아 생긴 거대한 호수, 이른바 언세코의 붕괴로 추가 홍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피해 지역엔 앞으로 일주일간 비예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당국은 9월 1일이 이 언세코 붕괴 위험이 가장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최대 시속 200km에 가까운 속도의 물줄기는 엄청난 힘으로 빙하와 함께 모든 걸 쓸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쓸려 내려온 토성류가 하천 물길을 막으면서 네팔과 중국 접경 지역에 거대한 호수, 이른바 언세코가 만들어졌습니다. 27일 현재 언세코의 수량은 이미 200만 톤. 일주일간 비가 예보된 가운데 중국 당국은 앞으로 사흘간 이 호수에 300만 톤의 물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약 1200개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9월 1일쯤 유입량이 최고조에 달해 언세코 붕괴 위험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언세코를 막고 있는 자연제방이 붕괴할 경우 초토화된 네팔과 중국 국경 지역엔 또다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팔과 중국 당국은 언세코의 붕괴 위험을 경고하며 추가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언세코의 수위와 상류 강수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네팔과 티베트의 홍수로 580명이 넘게 숨지고 2,500명 가까이 실종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임시구조센터와 병원을 찾아다니며 혹시 돌아올지 모를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6: 애타는 마음으로 임시구조센터를 찾아 명단을 확인합니다. 관계자들에게 실종된 가족의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이 혹시 구조돼 돌아오지 않을까 한시도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홍수 생존자는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카트만두의 병원과 영안실 주변에도 실종된 가족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연락이 닿지 않지만 가족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3,700명 넘게 구조됐지만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도 3,000명을 넘었습니다. 적십자산은 이번 재해로 9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홍수 이후 상류에 새로 만들어진 호수 언세코에 추가 범람 가능성이 있다며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YTN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네팔과 티베트의 홍수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1: 사망자가 580명을 넘어섰고 2,500명 가까이 실종된 상태인데 도로와 통신이 모두

0: 끊기면서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마을 곳곳이 진흙더미에 잠겨 있습니다. 어디가 길이었고 강이었는지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탐지견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아보지만 피해가 워낙 심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대부분 끊기면서 현장 진입도 어렵습니다. 당장 교량 80개와 길이 40km에 달하는 도로가 모두 파손되면서 네팔 북부 주민 25만 명이 고립됐습니다.
2: Definitely there are many people missing and some of them might be buried inside there. Some of we don't know. I cannot explain.
1: 헬기에 의존해 구조 활동을 벌이다 보니 작업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팔 당국은 17,000명을 동원해 하루 동안 1,40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3: 내 아이가 जैसे जैसे निकालना पड़ेगा वो कहां है के ऐसे लापता है 3 दिन से क्या करे
1: 외국인 실종자도 1,000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수력 발전소 건설에 나섰던 한국인 직원 9명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지역의 통신은 물론 전기 공급까지 중단된 데다 추가 홍수 발생 우려도 큰 상황이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4: 이런 가운데 네팔에는 추가 홍수 경보와 함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0: 며칠 전 대홍수 참사를 겪었던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안고 고지대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네팔 비두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5: 무더운 대낮 주민들이 줄줄이 산을 오릅니다. 양산을 쓰고 3355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며칠 전 대홍수 참사를 겪었던 비두르에 추가 홍수 경보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지대로 피신한 주민들은 또 강물이 범람하는 건 아닌지 걱정 섞인 눈으로 강줄기를 바라봅니다. 대홍수로 가족을 잃은 여성은 마음 추스를 새도 없이 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6: 저희 취재진도 오전에 구조 헬기 착륙장을 취재하다 대피령이 떨어져 급히 고지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제 뒤로는 강물을 구경하는 주민들이 몰려 있는데 더 아래로는 접근 금지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7: 요즘 우선이 요 아무래도 돌 치맥 너지게 그래서 요 뭐 마리살이 여다뜨다 좀 마티 우스 자이나 청호도 보태라.
5: 우려했던 추가 홍수가 현실화하진 않았지만 며칠 전 대홍수에서 목숨을 건진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습니다. 비두르 군부대 연병장에는 구조 헬기가 쉴 새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6: 이곳 군부대에는 재난 지역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싣고 헬기가 착륙하고 있고 군부대 바깥에는 이렇게 애타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 가족의 구조 소식을 듣고 기쁘게 달려온 주민도 있었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당국의 더딘 구조 작업을 성토하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팔 비두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4: 네팔 정부가 대홍수 참사가 일어난 라수와 지역에 군을 보내 수력발전소 고립 인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0: 우리 기업이 시공 중인 발전소에도 군대가 투입된 거로 전해지는데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을 발견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군인에게 매달린 진흙투성이의 사람들이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디디며 터널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또 다른 구조자는 몸을 일으킬 힘도 남아있지 않은 듯 아예 뻘밭 위를 엎드린 채 탈출합니다. 현지에서 촬영된 영상들은 네팔군이 라수아 지역 수력발전소 터널로 접근해 고립된 이들을 구조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네팔군은 또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시공 중인 수력발전소 터널에도 구조팀을 급파한 거로 전해집니다. 다만 터널은 진흙에 완전히 파묻혀 입구와 출구가 어딘지조차 파악이 어려운 거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터널에 고립된 이들 가운데 연락이 끊긴 한국인 직원 9명이 포함됐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지에 급파된 정부 신속 대응팀은 네팔 당국과 별개로 현지에서 구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응팀은 도착 직후 네팔에 머무는 실종자 가족 1명과 면담했고 이후 현장 헬기 투입과 고위 관계자 설득을 목표로 두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9명의 소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헬기 사용 허락 역시 아직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말 전 카트만두로 돌아올 거라던 구조자들의 귀한 소식도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네팔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계속 타진하며 신속한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4: 이번 홍수로 인해 발전시설이 있는 곳보다 숙소동 쪽 피해가 훨씬 컸는데요.
0: 강을 사이에 두고 발전소와 숙소동 쪽의 높이 차이가 25m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9: 유티원 수력발전소의 현지 개발사가 지난해 네팔 정부에 낸 보안 환경 영향 평가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직원들이 머무는 숙소 모습이 실렸는데 사진상으로 트리슐리강 바로 옆 평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발전시설이 있는 곳은 강물 반대편. 이번 홍수 피해는 숙소동 쪽에 집중됐습니다.
10: 인력들이 있던 베이스캠프는 거기도 한 90% 정도 소실됐고 지하발전소는 현재 그쪽은 매몰되지 않은 걸로 지금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 강물을 사이에 두고 피해 규모가 엇갈렸던 이유. 결국 높이 차이 때문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양쪽의 높이를 따져봤습니다. 개발사 보고서에 적시된 발전소와 숙소동 부지의 위도와 경도를 유럽연합이 제공하는 30m 해상도의 해발고도 자료와 함께 지도 분석 프로그램에 넣어봤습니다. 발전소 쪽은 937m, 숙소동 쪽은 913m로 아파트 8층 정도의 높이 차이가 났습니다.
11: 가장 하류 라슈아에 실제로 닥쳤던 수위가 9m라고 전제를 한다라고 하면 25m는 상당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수치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9: 정부와 소속 기업 대응팀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우리 인력 9명이 부디 높은 지대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리고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4: 네팔과 티베트의 홍수로 지금까지 580명 넘게 숨지고 2,500명 가까이 실종됐습니다.
0: 실종자 가족들은 임시구조센터와 병원을 찾아다니며 혹시 돌아올지 모를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12: 애타는 마음으로 임시구조센터를 찾아 명단을 확인합니다. 관계자들에게 실종된 가족의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이 혹시 구조돼 돌아오지 않을까 한시도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홍수 생존자는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카트만두의 병원과 영안실 주변에도 실종된 가족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연락이 닿지 않지만 가족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3,700명 넘게 구조됐지만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도 3,000명을 넘었습니다. 적십자산은 이번 재해로 9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홍수 이후 상류에 새로 만들어진 호수 언세코에 추가 범람 가능성이 있다며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4: 이번 홍수 불과 1시간여 만에 100km에 달하는 협곡을 질주하며 마을 여러 곳을 휩쓸고 지나갔는데요.
0: 시간대별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네팔과 티베트 국경지대. 네팔 현지 시각으로 8시 37분, 히말라야 산맥의 거대한 빙하 일부가 떨어져 나옵니다. 크기가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에 버금가는 거대한 얼음 안반이 붕괴하며

0: 산사태가 시작됩니다. 암석과 얼음, 물과 진흙이 섞인 거대한 급류는 렌데콜라 강을 휩쓸고 내려옵니다. 빙하 붕괴 7분 뒤, 중국 관영 CCTV에 지룽 검문소에 재난 상황이 포착됩니다. 네팔과 티베트를 연결하는 지룽 국경 검문소는 등산과 순례를 위해 산을 오르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관문입니다. 급격한 경사를 내려오면서 불어난 물은 네팔 라수와 지역 마을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티무레 지역 생존자 증언으로 미뤄볼 때이 지역 홍수는 오전 8시 53분쯤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홍수는 뒤이어 아랫마을인 샤프르베시도 집어삼켰습니다. 흙탕물은 트리슐리 강을 따라 오전 10시 전에 하류에 있는 누아콧에 도달한 걸로 보입니다. 처음 빙하 붕괴가 일어난 지점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불과 1시간여 만입니다. 흙과 암석이 뒤섞인 거대한 물폭탄은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내려갔고, 수력 발전소까지 단숨에 파괴했습니다. 누아콧 지역은 산악 국경지대인 라수아 지역보다 주민이 훨씬 많이 사는 곳입니다. 상류 지역에서 일어난 비극을 알 길이 없던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홍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1: 네팔 빙하 붕괴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지구 온난화로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2: 동토층의 융해는 대형 산사태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등 재앙을 불러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네팔 빙하 붕괴는 히말라야 산맥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며 시작했습니다. 바위와 흙을 단단히 붙잡고 있던 얼음 시멘트가 녹아내리자 산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동토층 융해는 산사태나 지반 붕괴를 불러올 뿐 아니라 기후 위기도 가속합니다. 땅속에 얼어있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 이산화탄소와 함께 온실효과가 최대 80배 강한 메탄가스가 방출됩니다. 전 세계 동토층에 봉인된 탄소량은 1조 5천억 톤으로 지구 대기 중 탄소량의 2배에 이릅니다. 동토가 녹으면 눈과 얼음이 사라져 태양빛 반사율이 떨어지면서 북극 기온이 지구 평균보다 최대 4배까지 빠르게 치솟는 북극 증폭 현상도 불러옵니다. 북극권에서는 땅이 녹으면서 침엽수들이 술에 취한 듯 기우뚱하게 기울어지는 취한숲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작지만 수만 년간 얼음 속에 갇혀있던 미지의 바이러스가 깨어날 거라는 공포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여름 시베리아 야말반도에서 폭염으로 녹은 동토층에서 탄저균 포자가 나와 술록이 떼죽음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4: Every single virus is different from the next one. So any single new virus poses its own problem. And that's why I'm more worried about viruses. And I'm more worried about viruses that we know nothing about, which are the old ones.
3: 영구 동토층은 북반구 육지 면적의 20%를 차지합니다. 그 광활한 땅에 봉인이 풀리면 지구는 재앙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1: 유엔은 네팔 북부에서 발생한 돌발 홍수와 산사태 이후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호 활동가들이 추가 홍수 우려 속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네팔 유엔 최고 책임자인 릴라 피터스 야히야는 피해 지역 현장 방문 1시간 만에 추가 홍수 발생 경보를 접하고 1시간 만에 차를 돌려 카트만두로 돌아와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야히야는 40km 길이의 도로가 완전히 파손되고 교량 40개가 파괴되거나 중상을 입는 등 피해 지역의 유실 상태가 믿기 힘들 정도라고 소개했습니다.
2: 네팔 대홍수 희생자의 시신에서 귀걸이를 훔친 남성 두 명이 현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네팔 언론들은 네팔 중부 치투완 지역 경찰이 시신에서 귀걸이를 훔친 혐의로 각각 25살과 38살 남성 두 명을 붙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6일 대홍수 물살에 휩쓸려 트리슐리강의 하류 나라야니강에 떠내려온 희생자 시신에서 귀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온라인에는 이들이 강가에서 나무판자와 희생자의 머리카락을 이용해 시신을 물 밖으로 끌어낸 뒤 양쪽 귀에서 귀걸이를 빼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습니다.
1: 청와대는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의 없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것과 관련해 손 후보자 임명 동의안

0: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고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재재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효정 수석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재청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의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재재청 요청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에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1: 대법원은 후속 절차 검토에 착수했는데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다시 재청할지 새로 추천받을지가 쟁점으로 꼽힙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반년 넘게 이어진 평행선 끝에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청 반려와 재재청을 요청한 당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재청 파장 열흘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국민께 사과의 뜻을 전한 조 대법원장은 검토를 거쳐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3: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공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한 대법원은 후속 절차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가 전례가 없던 일인 만큼 향후 절차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기존 추천위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재청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4: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재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2: 청와대가 우선순위로 고려했다고 알려진 김민기 부장판사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김 판사 배우자가 이 대통령이 지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 이에 충돌을 우려하는 사법부의 기류도 여전한 만큼 추천위 구성부터 후보 추천 과정까지 갈등의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 41조 2항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재재청 요구가 대법원장 재청권 무력화 시도가 아니냐는 불만 기류까지 감지되는 가운데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한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026년 8월 29일 토요일 듀엣토 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듀엣토 유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마이클 잭슨의 스무스 크리미널, 데이비드 가렛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1958년 8월 29일 오늘은 마이클 잭슨이 태어난 날이네요. 살아 있었다면 오늘 68세 생일을 맞았겠네요. 올해 개봉한 영화 마이클 덕분에 요즘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원래부터 마이클 잭슨은 뭐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니까 마이클 잭슨의 노래는 클래식 음악가들도 재해석해서 연주한 경우가 많습니다. 힐 더 월, 포르테디 콰트로의 노래입니다.

힐더월포르테디콰트로노렸습니다듀엣웨더클래식사연과신청곡기다립니다문자우물정0945샵0945정보이용료가있습니다짧은문자50원긴문자사진문자는100원 YTN 라디오웹채팅창은무료입니다토요일슬기데이여러분의사연만나보겠습니다2055님슬디오후에천둥번개를동반한폭우로2시간정전이되었습니다설상가상으로휴대폰배터리도간당간당휴대폰5시간수리맡겼던지난주에이어촛불켜놓고멍때리는디지털디톡스유예차를겪었답니다나약한현대인이일주일동안전혀발전하지않았다는걸새삼확인했어요이럴때슬디는어떻게시간을보내실건가요베토벤피아노소나타17번템페스트3악장신청합니다하셨습니다하긴요즘은워낙스마트폰과뭐인터넷이런걸로인해서전기가나가서스마트폰을못쓰면불안해하시는분많이계시죠근데요즘젊은이들이었나뭐기사를본것같은데핸드폰에시간을뺏기기싫어서예전폰이잖아요2G 쓰던그폰으로돌아간다이런 기사도본것같아요오저는근데만약에집에있는상태에서이렇게그냥정전이되거나핸드폰못쓰게되면그냥잘것같아요그냥이렇게쉬자하고편안하게그러지않을까그러니까뭐잠이안오는낮이다뭐그냥아근데 TV 도안나온다아영화라도봐야되는데그럼뭐나가야지뭐밖에나가서그냥쭉걸어다니면서산책해야죠4007님슬기님가을에이사가세요저도10월에41년살던집을떠나당분간외손녀집근처로이사갑니다그동안은사느라고41년이긴세월인줄몰랐는데막상떠나려니정말많은추억이쌓인집이었네요그래도외손녀를자주보게돼좋고새로운환경에서살아보는것도괜찮은듯해요요즘은휴일마다묵은살림정리하느라너무힘들어요진작좀버리고살걸그랬어요라고하셨습니다예제가10월초쯤에이사를가기로해가지고여름엔덥고가을쯤가야시원하게그래서저도이제9월달에는좀짐정리를하면서버릴거버리고물론뭐요새는다포장이사해가지고다하겠지만그래도가서깔끔하게있으려면버릴거버리고새로필요한것들을좀생각해놓고이렇게되지않을까진짜제가데뷔하고강남에와서10년을살았으니야다시이제멀리떠나는겁니다야어떨지제입장에서오히려여기서모든생활권이나이런것들이만들어져있다보니까적응을할수있을까라는그런걱정과에이뭐왔다갔다얼마나멀다고하면서생각중입니다아참이사는많은사람들을칭숭생숭하게만드는것같아요퓨어보이스님입니다비가와서이렇게온몸이쑤시는걸까요온몸의관절이다아파서아무것도안먹고여태누워있다가배고파서일어났네요치킨시켜놓고기다리는중입니다비오면치킨이왜이리땡기는지치킨하니까생각났는데치킨이싫어졌다는슬리아직도치킨잘안먹는지궁금하네요치킨을끊을수있는한국사람은많지않을텐데요아맞죠그러니까저는약간그런중인것같아요어떤것을좋아하거나싫어하게되면극단적으로원래치킨을좋아할때도정말뭐치킨을정말자주먹었고그렇게먹고하다보니까이제뭔가조금만불편함이생겨도뭐안먹어도그만그러니까이거싫어보다는안먹어도그만이다라는느낌이아닌가싶어요네치킨을절대안먹지않겠어이런건아닌것같고그요새도이제집에있을때뭔가시켜먹게되면거의예전에10번에8번은치킨을시켜먹었던사람이지금치킨을시켜먹은지가꽤됐어요아근데진짜치킨먹고나면은속이불편하더라고요요새왜그러지속이문제인가치킨이문제가아니라내가문제인가 아아무튼그렇네요루님비오는날은역시감자넣고끓인라면이죠찬물에감자썰어넣고끓이다가좀익으면거기에라면이랑스프넣고끓여먹으면맛있어요감자라면감자를라면에오약간
감자탕에 있는 감자를 먹는 그런 느낌인가? 라면에 감자. 라면에 감자 처음 보는데? 물론 뭐 여러 개 넣을 수 있지만 감자를 썰어서 넣고 끓이다가 라면. 감자를 어떻게 썰어야 되나요? 그거 왜냐면 감자탕은 보통 통으로 들어가 있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라면을 먹을 때 감자를 썬다 그러면 슬라이스를 썰어야 되나? 이게 아니면은 채 썰어야 되나? 채 썰어야 씹히는 맛이 있으려나? 채 썰면은 흐물흐물해질려나? 어떻게 썰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저도 진짜 감자 넣고 한번 끓여 먹어보게. 왜냐면 이런 포테이토 칩처럼 썰어 넣어서 보면 라면보다 감자가 둥둥 떠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8325님, 카레에 사과 반쪽 넣고 끓이면 더 맛있습니다. 아, 이 사과가 약간 좀 끓이면 좀 단맛이 나죠? 그래서 약간 좀 달달한 그런 카레가 되나 보네요. 카레에 사과 반쪽 넣고. 아, 재밌어요. 제가 그 레시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음식 얘기를 보내주시는데 이건 진짜 너무 좋은 정보 아닌가요? 몰랐던 거 또는 해먹을 수 있는 오늘 뭐 해먹지 할때 이걸 들으면 또 그거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KSY님, 이혁 이효의 연주 프로그램이 특별해서 예매했어요. 박 팀장님, 오늘 설명으로 마치 공연을 본 듯해요. 팀장님 프로그램 해설이 감사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박 팀장님은 또 이렇게 뭐랄까 다른 길로 새지 않고 항상 따닥따닥 정확한 정보와 설명 그리고 좋은 목소리로 읽어주시고 하니까 진짜 클래식 약간 해설 느낌이 많이 나죠. 또 이렇게 보러 가신다고 하시네요. 아세닌입니다. 아세닌. 부띠부띠님, 근무할 때 슬디 노래를 듣거나 클래식을 들으면서 열근해요. 클래식은 일에 더 집중할 수가 있더라고요. 편안하고요. 집중 안 될 때 클래식을 들어요. 그리고 박지원 팀장님, 성악 전공하셨다고 하셨던가요? 아닙니다. 예, 박지원 팀장님은 불어 전공이십니다. 성악 전공은 이경주 대리님, 부천 아트센터. 이게 클래식을 들으면 집중이 잘 되는 이유가 이게 우리가 가요를 듣거나 한국말을 들으면 가사가 귀에 들어오고 인식이 돼서 자꾸 이렇게 그 감정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 상황으로. 근데 이 클래식을 들었을 때는 가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 멜로디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멜로디를 듣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더 이 다른 일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편안하신 거죠. 물론 가사가 없는 뭐 음악을 들으신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느낌이죠. 그런 멜로디에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으니까. 2307님, 우연히 제가 송도사입니다. 목소리가 참 얌전해 보이세요 라고 보내셨는데 우리 팀장님께 하신 말씀일까요? 송도에 계시니까 우연히 들으셨나 봐요. 송도에 사시는데 뒤덕글을 들으시면서 목소리가 참 얌전해 보이신다고. 팀장님인지 전진 알 수 없지만 저는 팀장님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드리겠습니다. 1666님, 웃으며 살다 웃으며 가자 하셨습니다. 이부 코너 중에 보내주신 문자네요. 웃으며 살다 웃으며 가야죠. 아스트로파지님, 아세닌에서 준 가사집이 두꺼웠어요. 팀장님 실물을 본 것 같은데 정말 오드리 또또 닮았어요. 저는 다음 달부터는 직장 문제로 슬기대에 못 오니 오늘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들었습니다. 아, 직장에 아니 근데 뭐 저희는 제 방도 있으니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직장 때문에 아침 방송을 못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예 뭐 그런 거는 저희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뒤에 토요더 클래식 우물전 0945번 50번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조시 그로반의 You Raise Me Up, 이어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7번 나단주, 작품번호 31-2 템페스트 3악장, 마우리시오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실기대회 1부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의 바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음반이 나왔습니다. 조슈아 벨은 독주자로 활동하면서도 성 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 음악 감독을 맡으며 지휘자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음반에서도 바이올린 독주와 지휘 모두를 맡고 있습니다. 음반 중에서 한 곡입니다. 바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중 3악장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그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의 연주를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3: 안녕하세요, 가수 이채원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제겐 YTN만이 있을 뿐입니다. YTN은 정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잖아요. 24시간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는 채널 24번 YTN. 뉴스는 역시 YTN이 최고입니다. 채널 24번, 헷갈리면 안 돼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네팔과 티베트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58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는 2,500명에 육박합니다.
3: 도로와 통신이 모두 끊기면서 구조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마을 곳곳이 진흙더미에 잠겨 있습니다. 어디가 길이었고 강이었는지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탐지견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아보지만 피해가 워낙 심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대부분 끊기면서 현장 진입도 어렵습니다. 당장 교량 80개와

0: 길이 40km에 달하는 도로가 모두 파손되면서 네팔 북부 주민 25만 명이 고립됐습니다.
1: Definitely there are many people missing and some of them might be buried inside there. Some of we don't know. I cannot explain.
0: 헬기에 의존해 구조 활동을 벌이다 보니 작업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팔 당국은 17,000명을 동원해 하루 동안 1,40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 내 아이가 जैसे जैसे निकालना पड़ेगा वो कहां है के ऐसे लापता है 3 दिन से क्या करे
0: 외국인 실종자도 1,000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수력 발전소 건설에 나섰던 한국인 직원 9명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지역의 통신은 물론 전기 공급까지 중단된 데다 추가 홍수 발생 우려도 큰 상황이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정오가 되면 재난구조의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4: 추가 홍수의 우려 속에 구조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북쪽 지역은 제대로 접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5: 헬리콥터가 한 주택으로 접근합니다. 밧줄에 매달린 네팔 군인이 지붕 위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는 데 성공합니다. 피해 지역은 광범위한데 이렇게 헬기가 아니면 접근도 못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6: Very complicated to even access some of the geographies. Further north, some of the communities are completely cut out. We cannot even get there to understand what's left, and the damage is way more severe. Further north you go, all the way close to the Chinese border, the damage is insurmountable.
5: 실종자 수색에 15,000명 가량이 투입됐지만 진흙과 잔해를 치우기에도 벅찹니다. 여기에 언제 또 닥칠지 모를 홍수의 위협 때문에 구조 작업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난 이후 상류에 새롭게 만들어진 호수 때문입니다.
7: There was an alert this morning and they basically had to abandon their mission. And given the devastation that we have seen from what happened first, this is frankly bone-chilling.
5: 자국민 300여 명이 실종된 인도는 터널 공사 전문가와 장비를 보내겠다고 밝혔고 독일 등 다른 나라들도 지원 의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팔 당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8: Wir stehen auch bereit, mit weiteren Mitteln der internationalen Katastrophenhilfe zu unterstützen. Bislang allerdings, das ist Stand jetzt, haben die nepalesischen Behörden mitgeteilt, dass sie derzeit keine weitere internationale Unterstützung benötigen.
5: 한시가 급한 실종자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구조 소식은 더디게만 들리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3: 중국 티베트 고원에서 5만 톤 규모의 빙하가 추가로 붕괴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4: 얼음 덩어리들이 하필 재난 이후 생긴 언세코로 빠지면서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9: 산봉우리에서 녹아내린 빙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공교롭게도 얼음 파편은 이번 산사태 잔해가 강줄기를 막아 생긴 언세코로 빠져버립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재난지역을 정찰하던 공군 드론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중국 공군은 예비 측정 결과 5만 3제곱미터, 즉 5만 톤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뜩이나 위태로운 언세코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즉각 조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10: 前方指挥所获情研究后，立刻预警加强监控，并指导军地有关部门做好应急疏散准备。
9: 언세코는 이번 대재앙으로 완파된 국경청사보다 1,000m 높은 해발 2,950m 위치에 생성됐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150m로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크기입니다. 천연두구로 변해버린 퇴적물의 높이는 무려 50m, 18층 아파트 높이로 추산됩니다. 저수량이 250만 톤을 넘으면서 이미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입니다. 서울 잠실 석촌호수 규모의 물폭탄이 산꼭대기 계곡 위에서 넘실대는 셈입니다.
11: 未来三天预计还有300万立方米水将会入湖，溃泄风险高。9月1日左右的时候呢，出现一个峰值。
9: 날짜까지 특정한 2차 재난 경고.

0: 외 현장 수색과 구조 작업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네팔에 추가 홍수 경보와 함께 대피령이 내려지자 주민들은 급히 고지대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2: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팔 비드로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3: 무더운 대낮 주민들이 줄줄이 산을 오릅니다. 양산을 쓰고 3355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며칠 전 대홍수 참사를 겪었던 비두루에 추가 홍수 경보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지대로 피신한 주민들은 또 강물이 범람하는 건 아닌지 걱정 섞인 눈으로 강줄기를 바라봅니다. 대홍수로 가족을 잃은 여성은 마음 추스를 새도 없이 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4: 군아디라 보아니 달라고로고 가라로 사파이 군아디라 바게라 아유 마티마디 군아디라 바게라.
5: 저희 취재진도 오전에 구조 헬기 착륙장을 취재하다 대피령이 떨어져 급히 고지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제 뒤로는 강물을 구경하는 주민들이 몰려 있는데 더 아래로는 접근 금지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6: 요즘 우산이 요 아무래도 돌침맥 나지게 이스토 요보 마리사리 여다테다 좀 마티 우스 자이나 청우도 보테라.
3: 우려했던 추가 홍수가 현실화하진 않았지만 며칠 전 대홍수에서 목숨을 건진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습니다. 비두루 군부대 연병장에는 구조 헬기가 쉴 새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5: 이곳 군부대에는 재난 지역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싣고 헬기가 착륙하고 있고 군부대 바깥에는 이렇게 애타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 가족의 구조 소식을 듣고 기쁘게 달려온 주민도 있었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당국의 더딘 구조 작업을 성토하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팔 비두루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1: 네팔 정부가 대홍수 참사가 일어난 라수아 지역에 군을 보내 수력발전소 고립 인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2: 우리 기업이 시공 중인 발전소에도 군대가 투입된 거로 전해지는데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을 발견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군인에게 매달린 진흙투성이의 사람들이 한발 한발 조심스레 내디디며 터널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또 다른 구조자는 몸을 일으킬 힘도 남아있지 않은 듯 아예 뻘밭 위를 엎드린 채 탈출합니다. 현지에서 촬영된 영상들은 네팔군이 라수아 지역 수력발전소 터널로 접근해 고립된 이들을 구조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네팔군은 또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시공 중인 수력발전소 터널에도 구조팀을 급파한 거로 전해집니다. 다만 터널은 진흙에 완전히 파묻혀 입구와 출구가 어딘지조차 파악이 어려운 거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터널에 고립된 이들 가운데 연락이 끊긴 한국인 직원 9명이 포함됐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지에 급파된 정부 신속 대응팀은 네팔 당국과 별개로 현지에서 구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응팀은 도착 직후 네팔에 머무는 실종자 가족 1명과 면담했고 이후 현장 헬기 투입과 고위 관계자 설득을 목표로 두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9명의 소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헬기 사용 허락 역시 아직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말 전 카트만두로 돌아올 거라던 구조자들의 귀한 소식도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네팔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계속 타진하며 신속한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1: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긴급대응팀은 네팔에서 재빨리 헬기를 확보했지만 현지 허가 문제로 이륙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2: 실종 가족 모임은 헬기가 안 되면 드론이라도 띄워 사고 지역을 보여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8: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현지 대응팀은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도착 직후 정부 긴급대응팀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어 공조체계부터 구축했는데 조를 나눠서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의 수색과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직원 9명의 연결이 끊긴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접근 준비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발빠르게 두산에너빌리티가 헬기 2대, 남동발전이 헬기 1대를 각각 구해 이륙 준비까지 마쳤지만 현지 정부 허가가 나지 않는 탓에 오전 안에 헬기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네팔에서 헬기가 3대나 발이 묶인 사이 발만 동동 구르던 실종 가족 모임 9명이 회사를 찾았습니다. 가족들은 골든타임 안에 수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외교부가 빨리 현지 당국 승인을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사고 지점이 밤이 되면 극한의 추위가 찾아오는 히말라야 산맥이라며 정부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이나 헬기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실종 가족 모임은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이 산 언저리 마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1: 이번 홍수는 불과 1시간여 만에 100km에 달하는 협곡을 질주하며 마을 여러 곳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2: 시간대별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네팔과 티베트 국경지대. 네팔 현지 시각으로 8시 37분. 히말라야 산맥의 거대한 빙하 일부가 떨어져 나옵니다. 크기가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에 버금가는 거대한 얼음 안반이 붕괴하며 산사태가 시작됩니다. 암석과 얼음, 물과 진흙이 섞인 거대한 급류는 렌데콜라 강을 휩쓸고 내려옵니다. 빙하 붕괴 7분 뒤, 중국 관영 CCTV에 지룽검문소의 재난 상황이 포착됩니다. 네팔과 티베트를 연결하는 지룽 국경 검문소는 등산과 순례를 위해 산을 오르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관문입니다. 급격한 경사를 내려오면서 불어난 물은 네팔 라수와 지역 마을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티무레 지역 생존자 증언으로 밀어볼 때 이 지역 홍수는 오전 8시 53분쯤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홍수는 뒤이어 아랫마을인 샤프루베시도 집어삼켰습니다. 흙탕물은 트리슐리 강을 따라 오전 10시 전에 하류에 있는 누아콧에 도달한 걸로 보입니다. 처음 빙하 붕괴가 일어난 지점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불과 1시간여 만입니다. 흙과 암석이 뒤섞인 거대한 물폭탄은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내려갔고 수력발전소까지 단숨에 파괴했습니다. 누아콧 지역은 산악 국경지대인 라수아 지역보다 주민이 훨씬 많이 사는 곳입니다. 상류 지역에서 일어난 비극을 알 길이 없던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홍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1: 네팔 빙하 붕괴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지구온난화로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2: 동토층의 융해는 대형 산사태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등 재앙을 불러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네팔 빙하 붕괴는 히말라야 산맥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며 시작했습니다. 바위와 흙을 단단히 붙잡고 있던 얼음 시멘트가 녹아내리자 산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동토층 융해는 산사태나 지반 붕괴를 불러올 뿐 아니라 기후 위기도 가속합니다. 땅 속에 얼어있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 이산화탄소와 함께 온실 효과가 최대 80배 강한 메탄가스가 방출됩니다. 전 세계 동토층에 봉인된 탄소량은 1조 5천억 톤으로 지구 대기 중 탄소량의 2배에 이릅니다. 동토가 녹으면 눈과 얼음이 사라져 태양빛 반사율이 떨어지면서 북극 기온이 지구 평균보다 최대 4배까지 빠르게 치솟는 북극 증폭 현상도 불러옵니다. 북극권에서는 땅이 녹으면서 침엽수들이 술에 취한 듯 기우뚱하게 기울어지는 취한숲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작지만 수만 년간 얼음 속에 갇혀있던 미지의 바이러스가 깨어날 거라는 공포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여름 시베리아 야말반도에서 폭염으로 녹은 동토층에서 탄저균 포자가 나와 술록이 떼죽음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11: Every single virus is different from the next one. So any single new virus poses its own problem. And that's why I'm more worried about viruses. And I'm more worried about viruses that we know nothing about, which are the old ones.
10: 영구 동토층은 북반구 육지 면적의 20%

0: 20%를 차지합니다. 그 광활한 땅에 봉인이 풀리면 지구는 재앙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4: 고향 특례시.
5: 듀엣토의 더 클래식. 오늘은 슬기대입니다.

0: 슬기대 2부 첫 곡은 The Last Rose of Summer, 여름의 마지막 장미, 켈틱 우먼의 노래였습니다. 다음 주면 9월, 이제 곧 8월이 끝납니다. 올여름 진짜 너무 더웠는데 극한 더위도, 그 덥디더운 여름도 결국 끝나가는군요. 9월에도 더위가 좀 남아있겠지만 분명 9월의 바람은 8월과는 다르겠죠. 올여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듀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외 꿀팁 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국립극장입니다. 홍보팀 정선영 PD,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0: 아유, 바쁘셨을 것 같은데.
1: 네,
0: 지난달
1: 맞아요.
0: 여우락 페스티벌 진행 중에
1: 맞습니다.
0: 오셨습니다.
1: 네네.
0: 잘 마무리됐습니까?
1: 네네, 잘 마무리됐고. 네. 또 이번 여우락 같은 경우 뭐 이한철 씨부터 선우정아 씨, 립제이 씨, 안예은 씨, 또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국악을 처음 만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셔서 즐기고 가셔서 저희도 좀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겠네요. 또 유명인들이 또 같이 해주니까.
1: 그렇죠.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네.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0: 오, 후기가 궁금하긴 합니다.
1: 네.
0: 아, 진짜. 야, 공연 벌써 너무 많은데. 자, 그리고 시즌 프로그램 중 전속 단체별로 주요 공연 하나씩 소개해 주셨었습니다.
1: 네네.
0: 오늘은 이제 그럼 9월 공연부터 소개해 주시나요?
1: 네네. 이번에 9월에 또 워낙 저희 소개해드릴 작품이 많은데 이번에는 특별히 좀 음악극들을 중심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0: 음악극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 주실 국립창극단의 귀토.
1: 네.
0: 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0: 네네.
1: 국립창극단의 대표 흥행작입니다. 저희가 초연과 재연 두 번 공연을 했을 때 해오름극장 전성 매진을 기록을 했었고.
0: 아하.
1: 그리고 이게 판소리 수군가에서 그 끝난 그 뒷이야기부터 시작하는 스피노프 작품이에요. 그래서
0: 네.
1: 수군가 속의 토끼의 아들 토자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고, 고선웅 연출님이 또 함께해 주셔서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운 작품을 만들어주셨습니다.
0: 네. 오, 맞습니다. 이 판소리 수군가 이후를 다룬 스피노프, 국립창극단 대표 흥행작 귀토, 4년 만에 돌아온 거고요. 보니까 2020년 9월 3일부터
1: 네,
0: 9월 6일, 목금 7시 반.
1: 네네, 목금 7시 반, 토일 3시 해서
0: 3시.
1: 4일 동안 공연합니다.
0: 해오름.
1: 네.
0: 아, 수군가의 스피노프, 그때 지난번에 오셨을 때 말씀해 주셨는데
1: 네.
0: 너무 궁금했거든요.
1: 네.
0: 이 어떤 원작의 인물 세계관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이야기 시점으로 확장되는 건데
1: 네.
0: 어떻게 연결되나요, 이 얘기가?
1: 이제 원래 토끼가 자라를 따돌리고 무트로 돌아오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무트로 돌아와서 이제 토끼가 신나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만나서 회포를 풀려다가
0: 아, 예.
1: 독수리한테 잡혀가요.
0: 아.
1: 그래서 이제 그 토끼의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해하는데 또 네. 엄마도 사냥꾼의 총에 또 돌아가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토끼의 아들로부터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0: 되는데 갑자기 고아가 됐고 이제 주변에 터전도 사라졌고 그래서 토자가 아, 이 육지 못 살겠다. 나 이걸 피해서
1: 네.
0: 수궁으로 갈란다라고 하는데 이제 자라가 마침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 토끼 아들을 만나서
1: 네.
0: 이 토끼를 데리고 용궁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다루는데 이게
1: 재밌네요.
0: 설정도 되게 기발하고
1: 재밌네요.
0: 웃긴데 마냥 코미디가 아니라 또
1: 네.
0: 인생의
1: 그렇네요.
0: 어떤 인생의 씁쓸함 또 어떤 교훈도 담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1: 재밌습니다. 벌써
0: 네.
1: 재밌습니다. 야, 이 어떤 분들이 또 이걸 진행하시나요?
0: 여기
1: 대부분.
0: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립창극단단원의 김수인 씨와 김우정 씨 그리고 최용석 씨가 출연을 하는데요. 이게
1: 네.
0: 초연 재연까지만 해도 저희 국립창극단에 계셨던 김준수, 유태평양 씨가 주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1: 네.
0: 워낙 잘하시는 분이고 또 거의 한때 국립창극단의 대들보
1: 아,
0: 같은
1: 그럼요, 그럼요.
0: 분들이라 이번에 이제 모두 주요 캐스팅이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 네.
0: 사실 저희도 걱정이 없지는 않았는데 제가 연습실을 봤는데
1: 네.
0: 아, 이건 자신 있게 제가 완전히 새로운 매력으로 오히려 또 다른 정말 스타 탄생을 예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분다 너무 캐릭터에 정말 찰떡으로 잘 어울리시고
1: 네.
0: 감히 이제 인생 캐들을 다 경신하시지 않으실까 싶어서 약간 이런 배우들이 이렇게 한 발짝 도약하는 요걸 또 보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딴 것보다 귀토라는 작품이
1: 네.
0: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아, 나 여기 우리나라 너무 싫고 막 우리
1: 힘들어.
0: 직장 너무 싫고 딴데 가면 차라리 답이 있을 것 같고 한데 이렇게 도망친 곳에도 낙원이 없다. 약간 거의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고충이 있고 약간
1: 아하.
0: 그런 이야기들을 다룬 작품이라서 이게 코믹함과 더불어서 어떤 진지한 연기에도 같이 가야 되는데
1: 네.
0: 이두 가지 균형을 배우분들이 너무 잘 맞춰주고 계셔서
1: 네.
0: 어쨌든 그런 아이들과 함께 보셔도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른들의 입장에서도 오히려 정말 인생사와 공통점이 많이 겹쳐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토끼랑 자라가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분장일지 어떤 걸 할지 궁금한데
0: 네.
1: 와서 보시면 되겠죠?
0: 네, 따로 분장을 하는 건 아닌데
1: 네.
0: 약간 한복을 입고 있지만
1: 느낌을.
0: 약간 어느 정도 또 동작 제스처를 저희 안무가께서 그런 동물의
1: 느낌을.
0: 특징을 낼수 있게 이렇게 또 재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1: 오.
0: 수중 뭐 쭈꾸미라던가 전기뱀장어
1: 그런
0: 이런
1: 것들
0: 것
1: 나오고.
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기대됩니다. 자, 다음 어떤 공연인가요?
0: 네, 다음은 저희 무장의 공연을 항상 국립극장에서 매시즌 진행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이번에는 옹고집전을 이제 현대판으로 유쾌하게 반전시킨 국립극장 기획 공연 옹옹옹입니다.
1: 옹옹옹.
0: 옹이 세 개예요.
1: 네.
0: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백상예술대상에서 젊은 연극상을 수상했던 콤비입니다. 강웅구 연출과 서동민 작가가 이제 새로운 고전 비틀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1: 네.
0: 옹고집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되게 심술 맞아서 이제 뭐
1: 맞죠.
0: 그렇게 스님도 괴롭히고 막
1: 맞죠.
0: 심술을 부리다가 가짜 옹고집들이 해서 누가
1: 맞죠.
0: 이제 옹고집인지 모르고
1: 맞죠.
0: 헷갈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담은 고전인데
1: 맞죠.
0: 여기에서의 옹고집은 어떤 가출 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뭐 비정규직 노동자 뭐좀 사회에서 어떤 밀려난 막 그런 옹고집들에 대해서 조금 비유들이 들어가는 좀 색다른 해석을 많이 보여줄 예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주제가 진중해 보이지만 이 강웅구 연출님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어두울수록 밝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기조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 네.
0: 일단 대사도 굉장히 재밌고 배우들의 연기도 굉장히 유쾌하고 또 음악이 상자루라고 해서 이제 전통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역동적인 사운드를 보여주는 밴드가 있어요. 그 상자루에서 아예 밴드 라이브로 음악이 들어오셔서 그냥 현장에서 듣는 재미도 있고 또
1: 라이브로.
0: 저희 출연진 중에서도 추다잇이라고 뭐 요새 뭐 종횡무진
1: 아주 머리
0: 하시잖아요.
1: 돌리시는 분
0: 맞아요,
1: 아닙니까?
0: 맞아요. 근데 이분이 또 연기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저희 배우로 참여하시고 또 다른 한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청각장애 배우분 중에 지혜연 씨인데요.
1: 네.
0: 원래 성악을 전공하시고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후천적으로 청각장애가 생기셔서 이제 인공 와우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제 그래서 보통 연극을 좀 하시다가 거의 10년 만에 다시 처음으로 극중 노래에 도전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요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음악 감독이랑 이제 뭐 저희 팀에서도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야, 재밌습니다. 네. 수군과 스피노프의 이번에 원고집 각색입니다.
0: 맞아요. 사실 무장의 공연이 이렇게 저희 전통 고전을 도전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예전에 뭐 세익스피어 원작이라던가 아니면 네네네. 뭐 현재극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은 했는데 또 마침 이번에 이렇게 옹고집전이라는 전통 고전을 각색을 해서 근데 또 마냥 창극 뭐 이런 거랑 또 차별화되게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 있는 음악극이라서 네. 또 비교해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재밌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음악이 다 거의 섞여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0: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1: 장애인 배우와 비장애인 배우가 함께하는 배리어프리 네. 어떤 건가요?
0: 이제 배리어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장애인 분들도 오셨을 때 비장애인과 거의 다름없이 작품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최대한 여러 가지 환경을 마련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네. 기본적으로 무장애 공연 같은 경우에는 수어 통역이 제공이 돼요. 근데 이제 저희 보통 생각하시면 뉴스 한 켠에 이렇게 네네네네. 조그맣게 동그라미 안에서 수어 통역하시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그림자 통역이라고 해서
1: 그림자?
0: 배우 옆에서 수어 통역사분들이 같이 연기를 하면서 통역을
1: 무대에서요?
0: 해주세요. 그래서 수어 통역사분들이 연기를 옆에서 굉장히 잘하시고 예전에 혹시 그 슈퍼볼에서 그 랩하는 음악을 같이 이렇게 수어로 통역하시는 그 영상이 한때 바이럴된 적이 있는데 예, 예. 거의 그 수준으로 그럼 표정 연기나 동작 연기도 이제 실제 배우와 이번 공연 같은 경우 특히 배우별로 1대1 매칭을 했거든요.
1: 네.
0: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하시고 또 이분들이 같이 안무도 하시고 거의 앙상블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래서 심지어 저희끼리 하는 말은 배우들 없이 수어 통역사 분들로도 공연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같이 배우와 동일하게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 오신 비장애인 분들도 또 이분들이 어떻게 또 그런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통역을 해주시는지 그걸 보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1: 그거 처음 들어보네요.
0: 네. 그래서 그림자 통역을 저희가 무장애 공연 최근 몇 년 쭉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도 점점 그런 연기력이 많이 향상되셔서
1: 열정, 욕심이.
0: 네네. 그리고 굉장히 그 같은 감정을 또 전달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좀 더 배우분들한테 안무도 아예 구체적으로 배우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서 조금 더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1: 신기하네요.
0: 있습니다.
1: 재밌습니다.
0: 네.
1: 야, 자 또 이번에 새로운 공연입니다.
0: 네, 이번에는 저희 공연이라기보다 이제 축제를 하나 소개해드릴 텐데
1: 네네.
0: 이제 아까부터 계속 창극과 음악극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거를 아우르는 축제예요. 2026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라고 하는데
1: 네.
0: 작년에 이어서 올해가 두 번째고 우리나라 창극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이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음악극들이 있잖아요.
1: 아, 네.
0: 해외의 사례도 보고 또 국내 국립창극단 외에도 민간이라던가 각 지역마다 또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지방마다 좀 역사와 특색을 살린 한국 음악극들을 국내 초청작으로 또 초빙을 해서 이번에 총 9편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1: 그러면 외국분들이 와서?
0: 네. 이번에는 저희 상하이 경극원이랑 태극 왕립무용단에서 오셔가지고서는 공연을 하실 예정입니다.
1: 진짜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창극이면 네. 저희가 판소리인데.
0: 그렇죠.
1: 다른 나라는 또 어떻게 창극이?
0: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경극원에서 지단 왕자의 복수라는 경극을 선보이는데
1: 네?
0: 이게 원작은 세익스피어 햄릿입니다. 햄릿을 지단 왕자로 바꾸고
1: 네.
0: 이제 약간 어떤 복수극의 형태로 공연 미학도 완전히 경극에 충실하게 재해석한 그런 작품이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몇 년도에 해외에서 굉장히 상도 많이 받고 호응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창극도 그런 서양 고전이나 이제 다른 국가의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재해석한 사례가 많았어서
1: 네.
0: 좀 이런 전통을 기반으로 여러 시도를 하는 사례로 이제 성하이 경극원을 초청을 했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부 왕립무용단에서 콘이라는 전통 가면극이 있어요. 아마
1: 콘.
0: 그 특수한 분장이라던가 의상 같은 건 좀 저희가 영상으로도 많이 만나봤을
1: 네,
0: 텐데
1: 네.
0: 일단 그 인도의 고대 서사인 라마야나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태국의 역사, 문화, 예술적 상상력을 더해서 이제 무대화 가면극이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얼마 전에 공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번에 또 저희의 다채로운 여러 나라의 음악극을 만나본다는 취지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1: 예, 보니까 9월 3일부터 26일까지 거의 한 달간 진행되네요.
0: 네, 맞아요. 한 달 동안 저희 뭐 이런 해외 초청자, 국내 초청자 그리고 미국 국립창극단 그리고 아까 소개드린 옹호문까지 그런 음악극들이 한 달 내내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1: 야, 보니까 야외에서도 뭐 공연하네요.
0: 네, 맞아요. 저희가 야외 광장에 시계탑이 있는데 네. 여기서 야외 프로그램이라고 창창 스테이지를 공연을 합니다. 보통 그 홍대라던가 가면 거리에서 버스킹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이번에 판소리 버스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젊은 소리꾼 분들과 이제 고수들이 판소리 다섯 바탕에서 누구나 잘하는 대목들 있잖아요. 뭐 춘향가라든가 아니면은 수군가에서 좀 익숙한 대목들을 저희 야외 광장에서 버스킹처럼 선보이고 지나다니시던 분들이 그냥 누구나 오셔가지고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무대입니다.
1: 버스킹 원조는 원래 판소리죠.
0: 맞아요.
1: 판소리 원래 길에서 하던 건데.

0: 그래서 9월 5일부터 13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총 4회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이쪽은 창극도 있지만 사실 창극의 원형은 판소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원전을 갖고 있는지 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1: 국립극장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0: 맞아요. 오. 국립극장 야외 광장에 네. 시계탑이 있는데 그 앞에서 그런 청년들의 젊은 소리꾼들의 소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1: 좋은 프로그램 너무 많네요.
0: 네.
1: 자, 또 있습니다. 소개해 주실 공연이.
0: 네, 요거는 저희가 9월이면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네. 이제 명절날 어르신들 모시고 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공연 하나 추천을 해드릴 텐데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추석엔 국악가요. 아예 제목부터 추석이 있죠.
1: 방송 프로 같은데요.
0: 네, 맞아요.
1: 국악가요.
0: 네, 추석엔 국악가요라는 공연이고요. 네네. 공연 제목 그대로 국악 과 가요가 같이 있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오. 이제 저희 민요를 비롯해서 또 인기 있는 가수분들이 또 함께하셔서 이걸 또 국악관현악으로 자연스럽게 엮어서 어떤 세대와 장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민요가 경기민요, 서도민요, 네. 남도민요가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세 지역을 주제로 총 3부로 구성이 되는데 이 각 지역마다 이제 가수분들이 배정이 돼서 먼저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민요 명창이시죠. 김영림 선생님이랑 그리고 트로트를 또 민요랑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활동하시는 신승태 씨가 같이 무대를 꾸밉니다. 그래서 김영림 선생님께서는 신천하 삼거리, 매화타령, 창부타령 어떤 경기민요의 밝고 경쾌한 그런 분위기들을 이제 전해주실 예정이고 신승태 씨 같은 경우에는 송대관의 대표곡이죠. 네 박자.
1: 네, 알죠.
0: 그리고
1: 예,
0: 관객들에게 또 비나리 이런 것들을 국악관현악 편성으로 또 선보일 예정이고 또 두 분이 같이 봄날은 간다를 같이 부르시면서 어떤 가요와 어떤 경기민요가 어우러진 또 그런 특별한 무대를 마련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서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동소리 전승교육사인 유지숙 선생님 그리고 누구나 잘 아시죠. 인순이 씨가 같이 무대를 하세요. 근데 이 두 분이 사실 작년에
1: 같이.
0: 저희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한번 공연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1: 그때 뭔가
0: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또 다시 두 분이 뭉치셔서 그때 선보였던 뭐 예를 들어서 인순이 씨의 뭐 바보 멍청이 똥개라던가 뭐 느리게 타령 이런 것들을 두 분이 또 같이 부르시고 같이 또 앵콜로 그때 친구여를 부르셨을 텐데 그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또 서도민요와 이제 가요가 그렇게 잘 어우러지는 그런 어떤 두 디바의 매력이 돋보이는 그런 무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1: 재밌습니다.
0: 네, 마지막 남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립창극단에서 정말 온갖 재밌는 감초 역할을 전담하시는 조유아라는 분이 계세요.
1: 네.
0: 조유아 단원과 국립창극단에 몸 담으셨다 이제 프리랜서 하시면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남상일 씨.
1: 알죠, 네. 네,
0: 같이 이제 무대 오르는데 두 분 다 너무 재밌어요. 정말 입담으로는 어느 하나 밀리지 않은 두 분들이라서 소리도 소리지만 이분들이 정말 어떤 말솜씨로 무대를 정말 쥐었다 놨다 할까. 저희도 되게 좀 많이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판소리 흥보가의 뭐 대표 눈대목 박타는 대목 이거를 같이 부르는 걸 입체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 입체창.
0: 정가라 이렇게 부르면서 네. 보통 이제 한 사람이 쭉 부르지만 이제 입체창으로 그런 것들을 선보이면서 굉장히 맛깔스러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서 굉장히 어르신들 모시고 오셔서 보기에도 굉장히 유쾌할 것 같고 사실 뭐 남녀노소 가족 단위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자리가 별로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그렇겠죠.
0: 네, 인기가 벌써부터 워낙 많아서 만일 추석에 관람을 원하시면 조금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금 추석에 공연이니까 네. 가족들 얼마나 같이 오겠습니까?
0: 네, 그래서 굉장히 다 같이 보기에 너무 재밌고 좋은 공연일 것 같아요.
1: 야, 이게 진짜 말로 들어서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가요인데 민요풍의 창작 가요냐, 뭐 대중음악 가요를 다시 국악으로 연주하는 거냐,
0: 네네.
1: 가서 진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 네네 맞아요. 그냥 민요도 있고 가요도 네. 있고 근데 단주는 또 국악관현악으로 또 연주가 함께하고 그러면서 뭔가 국악 사운드와 이제 우리가 익숙한 가요와 이제 민요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음악을 다 만나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콘서트네요 여기는.
0: 맞아요 콘서트입니다.
1: 야, 아니 매번 이 국립극장 공연이 너무 다양하고
0: 네 맞아요.
1: 너무 많고
0: 재밌는 것도 진짜 많아요.
1: 와 이거 저희 문자 오는 것도 다 국립극장 공연 보고 싶어요 밖에 없거든요.
0: 네.
1: 너무 신기하다고.
0: 그래서 정말 저희가 공연 기간이 이제 레파토리 시즌이다 보니까 조금 짧은 게 아쉽기는 한데 또 그만큼 다양한 공연 매월 꽉꽉 차여져 있으니까 미리 일정 체크하셨다가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사실 진행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한 공연을 길게 하는 게
0: 맞아요. 이게 사실 왜냐하면 들어간 공이 있는데
1: 그렇죠.
0: 4일하고 그만두면 너무 아까운데
1: 그러니까 예. 귀통,
0: 레파토리
1: 3일하고.
0: 그래서 이제 한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뭐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0: 네, 그래서 많이 보러 와주시고 호응해 주시면 또다 자주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너무 참 대단하십니다.
0: 네.
1: 홍보하시는 우리 PD님도 진짜 거의 매번 새로우니까 이걸 다 아셔야 되잖아요.
0: 그렇죠. 다 제가 외우고 있어요.
1: 야,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0: 네.
1: 참 대단하세요. 매번 올 때마다.
0: 네.
1: 자, 뒤덮클 토요 매거진.
0: 네.
1: 오늘은 국립극장 네 번째 시간이었고요. 네 번째 꿀팁 정보가 제가 주차 정보를 항상 여쭤봤는데요.
0: 네, 안 그래도 주차 팁을 여쭤보셔서 사실 국립극장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1: 네.
0: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지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96대, 지하가 287대라서 보통은 이렇게 무난하게 주차가 가능하신데
1: 그렇죠.
0: 가끔 저희가 공연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극장이 해오름, 달오름, 하늘극장이 다
1: 동시할 때.
0: 공연을 할 때 관객만으로도 이게 꽉 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붐빌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9월 되고 날씨 좀 더 선선해지시면 사실 걸어 올라오셔도 굉장히 산책로가 좋고
1: 네.
0: 아니면은 저희가 셔틀버스를 30분 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셔틀버스 타시고 편하게 올라오셔도 별다른 뭐 운전하실 것 없이 그래도 굉장히 편하게 극장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제가 이전에 주차해놓고 차를 잊어버릴 정도로 넓어서 언제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물어봤던 게 급하게 도착했을 때 예를 들면 차가 만석은 아니지만 급하게 도착했을 때 바로 공연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 있는 데가 있잖아요.
0: 사실 저희가 주차장 위치는 거의 지하랑 지상주차장이랑 같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거의 뭐 도달하는 거리는
1: 비슷합니다.
0: 동일한데 문제는 주차하시고 저희 극장이 또 크잖아요.
1: 네.
0: 하늘극장, 달오름극장, 해오름극장 그 위치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 너무 많죠.
0: 오기 전에 주차장에서 극장의 위치가 어느 방향인지를 먼저 인지를 하고 오시면은 헤매는 일 없이 왜냐하면 달오름극장인데 해오름 오셨다가 다시 가고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1: 맞아요.
0: 어느 극장을 가시는지 확실히 아셔야지 헷갈리지 않고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아 맞습니다. 여러분 국립극장은 정말 넓어서
0: 맞아요. 저도 헤맵니다.
1: 큰일 나요. 큰일 나. 거의 대학 캠퍼스 같은 수준이에요.
0: 맞아요.
1: 자, 아무튼 진짜 여러분 웬만하면 국립극장 가실 때는 차보다는
0: 대중교통이 편하시죠.
1: 차를 가져가셔도 여유롭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국립극장 홍보팀 정선영 PD님이었고요. 언제나 좋은 공연 소식과 꿀팁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공연 기대하겠습니다.
0: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1: 국악은 우리의 음악입니다. 오히려 국악이 더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최근 들어 젊은 국악인들이 활동하면서 이런 편견을 깨고 있죠. 크로스오버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국악인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해피니스, 이슬기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8월 29일 토요일 실기데이 마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서울예술의 전당에서는 젊은 음악가 김성진이 지휘하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중견 피아니스트 마르틴 헬름헨이 협연을 맡았죠. 이날 연주한 음악인데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중에서 1악장 마르틴 헬름헨의 피아노 앤드류 맨츠가 지휘하는 도이치 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듀에토 유슬기였고요. 인태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소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의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 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오늘 충청과 전북에 최대 80mm, 남부지방에 많게는 60mm, 서울은 5에서 10mm 정도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비는 월요일 밤까지 이어지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6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 서울 31도, 내일 낮에는 서울 28도까지 떨어지면서 늦더위가 서서히 물러갈 전망입니다. 오늘 고속도로는 비 소식으로 지난 주말보다는 전체적인 교통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차량이 42만 대, 도심에서 지방 쪽으로는 45만 대 정도가 진입하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전반적인 흐름은 좋은 가운데 독립기념관 부근 갓길에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내촌에서 양양 분기점까지 양방면에 지금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감속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7: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휩쓴 산사태와 홍수로 사망자가 58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는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팔 재난당국은 이번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57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사망자가 3명에서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홍수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모두 5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 수도 네팔 1,924명, 티베트 지역 실종자 558명을 합하면 모두 2,482명에 달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정오가 되면 재난구조의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이 지납니다.
8: 추가 홍수의 우려 속에 구조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북쪽 지역은 제대로 접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9: 헬리콥터가 한 주택으로 접근합니다. 밧줄에 매달린 네팔 군인이 지붕 위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는 데 성공합니다. 피해 지역은 광범위한데 이렇게 헬기가 아니면 접근도 못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10: very complicated to even access.
11: 일부 지역은 접근조차 매우 어렵습니다. 북쪽으로 갈

0: 수록마을은 완전히 고립돼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남은 것이 무엇인지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조차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 북쪽으로 중국 국경 근처까지 가면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코러스 인터내셔널 인도주의 책임자입니다.
1: 실종자 수색에 15,000명가량이 투입됐지만 진흙과 잔해를 치우기에도 벅찹니다. 여기에 언제 또 닥칠지 모를 홍수의 위협 때문에 구조작업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난 이후 상류에 새롭게 만들어진 호수 때문입니다.
0: 오늘 아침 경보가 발령됐고 구조대는 임무를 사실상 포기해야 했습니다. 처음 발생한 홍수로 인한 참상을 생각하면 이번 상황은 정말 끔찍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부대변인입니다.
1: 자국민 300여 명이 실종된 인도는 터널 공사 전문가와 장비를 보내겠다고 밝혔고 독일 등 다른 나라들도 지원 의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팔 당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0: 우리는 국제재난구호기금을 통해 추가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네팔 당국은 추가적인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부대변인입니다.
1: 한시가 급한 실종자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구조 소식은 더디게만 들리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2: 중국 티베트 고원에서 5만 톤 규모의 빙하가 추가로 붕괴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3: 얼음 덩어리들이 하필 재난 이후에 생긴 언세코로 빠지면서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4: 산봉우리에서 녹아내린 빙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공교롭게도 얼음 파편은 이번 산사태 잔해가 강줄기를 막아 생긴 언세코로 빠져버립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재난지역을 정찰하던 공군 드론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중국 공군은 예비 측정 결과 5만 3제곱미터, 즉 5만 톤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뜩이나 위태로운 언세코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즉각 조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0: 전방지휘소는 상황을 파악한 뒤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관계 부서가 비상 대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입니다.
4: 언세코는 이번 대재앙으로 완파된 국경청사보다 1000m 높은 해발 2950m 위치에 생성됐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150m로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크기입니다. 천연 두구로 변해버린 퇴적물의 높이는 무려 50m, 18층 아파트 높이로 추산됩니다. 저수량이 250만 톤을 넘으면서 이미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입니다. 서울 잠실 석촌호수 규모의 물폭탄이 산꼭대기 계곡 위에서 넘실대는 셈입니다.
0: 향후 사흘간 300만 세제곱미터의 물이 추가 유입될 걸로 예상돼 붕괴 위험이 큽니다. 9월 1일쯤 최고 수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입니다.
4: 2차 재난 경고에 현장 수색과 구조 작업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3: 네팔 북부에서 발생한 돌발 홍수와 산사태 이후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엔은 구호 활동가들이 추가 홍수 우려 속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네팔 유엔 최고 책임자인 릴라 피터스 야히야는 피해 지역 현장 방문 1시간 만에 추가 홍수 발생 경보를 접하고 1시간 만에 차를 돌려 카트만두로 돌아와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수 이후 상류의 고인물이 또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구호팀은 네팔 라수와 누아코트와 다딩 지역에 고립된 주민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 네팔에서 대형 홍수가 발생했을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건설 중이던 댐과 발전시설도 거센 물길에 휩싸였습니다.
3: 수로식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한국인 9명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5: 계곡 사이로 거친 물살이 빠른 속도로 쏟아집니다. 다급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물줄기는 순식간에 댐 너머까지 넘쳐 흐릅니다. 작업하던 사람들은 황급히 대피합니다. 현지 시간 26일. 네팔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가 트리슐리강에 건설 중이던 댐을 덮쳤을 때 모습입니다.
6: 지금 현재 상부 웨어댐 부분은
0: 윤장현 한국 남동발전 신성장 본부장입니다.
5: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약 10km

0: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 기업 직원들이 있었던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댐을 통해 터널로 물을 흘려보낸 뒤 약 10km를 지나 340m 높이에서 떨어뜨려 전기를 만드는 UT1 수력발전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발전소 건설 현장까지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발전시설에 있던 직원들은 구조됐지만 사무실 등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9명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 네팔 현지에 급파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우리 국민 실종 사고가 일어난 현장으로 가기 위해 헬기를 빌렸지만 네팔 당국의 운항 허가가 나지 않아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네팔 현지에 있는 신속 대응팀이 헬기 3대를 빌려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서 이륙을 대기 중이지만 네팔 당국이 2차 홍수 위험으로 운항을 금지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신속 대응팀 외에도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도 각각 헬기 2대와 1대를 빌려 카트만두 공항에서 이륙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네팔 당국에 헬기가 이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허가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안전지역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남아있던 나머지 1명도 안전지역으로 이송됐습니다. 외교부는 고립 지역에 남아있던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현장 소장도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네팔 군 헬기를 이용해 안전지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국민 지원을 위해 현장에 파견됐던 주 네팔 대사관 영사 한 명도 함께 안전지역으로 빠져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1: 한국에서 고국의 소식을 접한 네팔인들은 가족들 걱정에 매일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2: 연락이 끊긴 사람들의 생사라도 알면 좋겠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데요. 정영수 기자가 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3: 강줄기를 따라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네팔 라수아 지역의 솔레가 호사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1년 전 큰 꿈을 안고 한국으로 와 돼지 공장에서 일한 카필 씨 부부도 대홍수로 고향 집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이 무사하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함께 모여 살던 친척들의 생사는 알 길이 없어 애같합니다.
4: 보고 싶어요. 지금은 같이
5: 보고 싶고 지금 같이 있고 싶습니다. 네팔인 돼지 공장 노동자입니다.
4: 저희는 멀리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길도 없고 다 없고 가도 조금 있다가 다
3: 네팔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공항에서 대홍수 소식을 접한 노르브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은 가까스로 몸을 피해 이틀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는데 함께 살던 친척들 연락이 끊기면서 며칠째 눈물로 밤을 보냅니다.
6: 이제 아버지 눈앞에서도 자기의 그 형제들, 친척들 사라지니까 엄청 충격이 컸다고 얘기를 하시고 아버지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랬습니다.
3: 대홍수 참사 사망자와 실종자가 연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먼 타국에서 고향의 소식을 접하는 네팔인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4: 한국에서는 저희는 네, 그냥 기도밖에 못해요. 아, 제발 저희 가족들이, 고향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좀 괜찮으시면 좋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3: YTN 정영수입니다.
1: 네팔과 티베트를 휩쓴 대참사의 원인이 단순한 빙하 붕괴가 아닌 산의 안반 자체가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수천 년간 산을 지탱하던 영구 동토층이 온난화로 녹아내리면서 빚어진 상상 초월의 재난이라는 과학자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위성사진에 포착된 참사 직후 네팔의 트리슐리 강입니다. 원래의 강폭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부풀어 올랐고 물빛은 거대한 진흙탕을 방불케 하는 흑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유명 트레킹 출발지인 샴누 베시를 비롯한 강변 마을들은 아예 진흙에 파묻혀 폐허로 변했습니다. 당초 이번 참사는 해발 5,200m에 있던 거대 빙하가 붕괴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걷힌 뒤 위성 사진으로 드러난 진짜 원인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빙하 아래를 받치고 있던 거대한 산비탈의 안반 자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얼음 덩어리를 통째로 끌고 1.2km 아래 계곡으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과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고산지대의 바위와 얼음을 단단하게 묶어주던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린 것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8: As the permafrost melts, it...
5: 영구동 토층이 녹으면서 안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잦아진 폭우가 엄청난 물폭탄을 쏟아부으면서 지반을 더욱 무너뜨린 겁니다. 뉴질랜드 지구과학연구소 지질학자입니다.
7: 기후변화로 산의 지반 자체가 약해지면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규모 붕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는 한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이 같은 거대한 산 붕괴 사태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1: 기후 변화로 녹아가는 세계 곳곳의 빙하, 빙하 붕괴가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 지난해 알프스 산맥 아래 스위스에서도 일어났는데 당시에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9: 지난해 5월 스위스 블라텐, 알프스 산맥의 빙하가 붕괴하는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빙하와 암석이 한 마을을 덮쳤고 90% 가까이 매몰됐습니다. 주민 300여 명 가운데 실종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커지지 않았던 건 스위스 정부가 붕괴 전부터 산과 빙하의 움직임을 감시해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켰기 때문입니다.
10: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미 그 사전에 소개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5: 김형준 카이스트 기후환경에너지 연구소장입니다.
9: 재난 자체를 막기 어렵더라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반면에 이번 네팔 대홍수 참사는 빙하 위험에 대한 사전 감시도 부족했고 기반 시설 역시 취약했던 걸로 보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기후재난의 위험을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태풍이나 폭우, 빙하 붕괴처럼 위험한 현상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 위험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시설이 노출돼 있는지, 또 재난에 얼마나 취약한지입니다. 조기경보와 대피체계는 노출을 줄이고 튼튼한 기반시설로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응 능력에 국가별 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10: 위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주사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얼리 워닝 시스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사회가 더 잘 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대응을 해서 그 전체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 이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입니다.
9: 결국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피해를 가르고 또 다른 기후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7: 고향 특례시.
8: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충청과 전북에 최대 80mm, 남부지방에 60mm, 서울은 5에서 10mm 정도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아직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25도 내외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차차 해제되면서 내일부터 늦더위가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0도가 되겠습니다. 도로에서는 빗길에 미끄러운 곳이 많아 감속 운행하시고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정체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인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9km 구간 밀리고 있고 화도 분기점 이어서 덕소산뺀 아들목까지 2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10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7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힘이 돼주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뉴스 앤 뮤직 오늘도 한 주 잘 보내고 온 우리들에게 휴식이 되는 음악들 함께 하겠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7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이에요. 돌리 파튼의 I Will Always Love You.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1: 미래를
0: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와 함께
0: 함께
1: 만들어갑니다.
0: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8월 29일 토요일 아침 7시 뉴스의 뮤직 컨트리 음악의 전설이자 미국 대중음악의 한 시대를 풍미한 돌리 파튼의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I will always love you 첫 곡으로 띄워드렸는데요. 그녀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제 들어도 마음 따뜻해지는 그 목소리는 이제 음악을 통해 두고두고 만나야겠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일상과 또 삶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돼준 다양한 음악들을 전해준 돌리 파튼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도 다양한 올드 뮤직으로 여러분과 함께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신청곡 그리고 사연, 문자와 채팅 통해 참여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이른 아침 찾아주신 3025번님, 9849님, 채팅창의 애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함께 또 노래 두 곡을 감상해 볼게요. 팝으로 준비했습니다. 샤니아 트웨인의 You Are Still The One,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7: When I first saw you, I saw love.

YTN 라디오 7시 뉴스 인 뮤직입니다. 음악 감상하고 왔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케빈 워시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파적 발언들을 내놓자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02%가 하락한 53,559.99로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0.25%가 내린 7,711.7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52%가 빠진 26,402.42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워시어 의장은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인 잭슨홀 회의에서 우리의 책무 중 하나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볼 때 관련 지표들이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의 없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것과 관련해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고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다음 주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을 하며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다음 주에 정리가 되는 대로 알리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5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이웃 주민 등 4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브릿지하임님, 감기에 걸렸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오늘은 꼼짝 않고 뉴스 음악 들으며 감기를 다스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열감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요, 학교 공문으로 열감기 유행하니까 개인 위생에 신경 써야 된다는 공지도 막 돌고 있거든요. 겨울감기야 뭐 뜨끈하게 있으면 되는데 여름감기는 몸이 추운데 또 기온은 높아서 꿉꿉하니까 에어컨 밑에 있고 이래야 돼서 회복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말끔하게 잘 털고 어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말 이틀 동안 다 완쾌하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두 곡도 전해드립니다. 아침의 숙녀 예찬,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7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뉴스 살펴봅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휩쓴 산사태와 홍수로 사망자가 58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는 2,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실종된 외국인은 인도 외무부가 발표한 288명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정부도 자국민 90명과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인명피해는 급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 개시 6개월을 맞아 이란 연계 은행 등에 대한 신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인 고립 작전의 일환으로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은행인 방크 미스르 UAE 지점에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또 방크 미스르 UAE는 이란이 달러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라면서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란의 그림자 금융망으로 의심되는 103개 기업을 위해 18억 달러를 처리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기 부천시 중동의 한 사거리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고 그 사고 충격으로 다른 택시까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승용차에 동승한 50대 여성이 의식 저하를 호소하는 등 모두 6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 음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양수진 아나운서 맞나요? 뭔가 약간 목소리가 다른 것 같아요. 5532번님 맞습니다. 좀 다르게 느껴지셨나 봐요. 색다르게. 8시 뉴스 앤 뮤직도 제가 함께하니까요. 8시 20분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끝곡 두 곡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합니다. 조덕배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롤러코스터 숨길 수 없어요 전해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다이어트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규 목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천 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규.
3: 국민대학교 한국역사

0: 현재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옥거칠은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시죠.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계절은 서서히 초가을 초입에 들어서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모레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권과 전북에 최대 80mm, 광주 전남과 경상권에 60mm, 강원 남부에 최대 50mm의 비가 내리겠고 서울 등 수도권은 5에서 10mm 정도 비가 예상됩니다. 한낮의 기온이 4월 31도로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반포 나들목에서 서초 나들목 구간 4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일대 속도 내기 많이 어려운 모습인데요.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망향 휴게소에서 천안 나들목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 추풍령 휴게소 부근 2, 3차로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예.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팔 빙하 붕괴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오랜 기간 암석과 빙하를 지탱하던 영구 동토층이 지구 온난화로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2: 동토층의 융해는 대형 산사태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등 재앙을 불러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네팔 빙하 붕괴는 히말라야 산맥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며 시작했습니다. 바위와 흙을 단단히 붙잡고 있던 얼음 시멘트가 녹아내리자 산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동토층 융해는 산사태나 지반 붕괴를 불러올 뿐 아니라 기후위기도 가속합니다. 땅속에 얼어있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 이산화탄소와 함께 온실효과가 최대 80배 강한 메탄가스가 방출됩니다. 전 세계 동토층에 봉인된 탄소량은 1조 5천억 톤으로 지구 대기 중 탄소량의 2배에 이릅니다. 동토가 녹으면 눈과 얼음이 사라져 태양빛 반사율이 떨어지면서 북극 기온이 지구 평균보다 최대 4배까지 빠르게 치솟는 북극 증폭 현상도 불러옵니다. 북극권에서는 땅이 녹으면서 침엽수들이 술에 취한 듯 기우뚱하게 기울어지는 취한숲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작지만 수만 년간 얼음 속에 갇혀있던 미지의 바이러스가 깨어날 거라는 공포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여름 시베리아 야말반도에서 폭염으로 녹은 동토층에서 탄저균 포자가 나와 술록이 떼죽음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0: 바이러스는 저마다 다릅니다. 새로운 바이러스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고유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저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 즉 아주 오래된 고대 바이러스들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세유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0: 지하층은 북반구 육지 면적의 20%를 차지합니다. 그 광활한 땅에 봉인이 풀리면 지구는 재앙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와이티엔 구한석입니다.
1: 유엔은 네팔 북부에서 발생한 돌발 홍수와 산사태 이후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호 활동가들이 추가 홍수 우려 속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네팔 유엔 최고 책임자인 릴라 피터스 야히야는 피해 지역 현장 방문 1시간 만에 추가 홍수 발생 경보를 접하고 1시간 만에 차를 돌려 카트만두로 돌아와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야히야는 40km 길이의 도로가 완전히 파손되고 교량 40개가 파괴되거나 중상을 입는 등 피해 지역의 유실 상태가 믿기 힘들 정도라고 소개했습니다.
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규모 홍수 피해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람찬드라 파오델 네팔 대통령에게 각각 위문 전문을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 보낸 위문 전문에서 티베트 자치구에서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불행한 소식을 접하고 중국 당과 인민, 그리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가장 심심한 위문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대통령에게 보낸 위문 전문에서도 많은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불행한 소식을 접했다면서 가장 진심으로 위문과 동정을 표하면서 하루빨리 피해가 가셔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 정부는 네팔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네팔의 바그마티주와 간다키주, 그리고 코시주와 룸비니주 등 4개 주에 대해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개 지역은 지난 26일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했고, 추가 홍수 피해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빙하 붕괴가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 지난해 알프스 산맥 아래 스위스에서도 일어났는데 당시엔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 지난해 5월 스위스 블라텐, 알프스 산맥의 빙하가 붕괴하는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빙하와 암석이 한 마을을 덮쳤고 90% 가까이 매몰됐습니다. 주민 300여 명 가운데 실종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커지지 않았던 건 스위스 정부가 붕괴 전부터 산과 빙하의 움직임을 감시해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켰기 때문입니다.
4: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5: 김형준 카이스트
4: 이
5: 기후환경
4: 사전에
5: 에너지
4: 소개령이 내려졌기
5: 연구소장입니다.
4: 때문에 사전 대피가 됐었기 때문이거든요.
3: 재난 자체를 막기 어렵더라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반면에 이번 네팔 대홍수 참사는 빙하 위험에 대한 사전 감시도 부족했고 기반 시설 역시 취약했던 걸로 보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기후재난의 위험을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태풍이나 폭우, 빙하 붕괴처럼 위험한 현상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 위험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시설이 노출돼 있는지, 또 재난에 얼마나 취약한지입니다. 조기 경보와 대피 체계는 노출을 줄이고 튼튼한 기반 시설로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응 능력에 국가별 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4: 위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주사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얼리 워닝 시스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사회가 더잘 대비를 할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대응을 해서 그 전체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 이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입니다.
3: 결국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피해를 가르고 또 다른 기후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청와대는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의 없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것과 관련해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고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있습니다. 이어 국민주권 원리에 비춰볼 때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의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재재청 요청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에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후속 절차 검토에 착수했는데요.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다시 재청할지 새로 추천받을지가 쟁점으로 꼽힙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반년 넘게 이어진 평행선 끝에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청 반려와 재재청을 요청한 당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재청 파장 열흘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국민께 사과의 뜻을 전한 조 대법원장은 검토를 거쳐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2: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3: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한 대법원은 후속 절차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가 전례가 없던 일인 만큼 향후 절차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기존 추천위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재청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4: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3: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4: 최대한 신속히 재재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1: 청와대가 우선순위로 고려했다고 알려진 김민기 부장판사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김 판사 배우자가 이 대통령이 지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 이해 충돌을 우려하는 사법부 내 기류도 여전한 만큼 추천위 구성부터 후보 추천 과정까지 갈등의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 41조 2항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재재청 요구가 대법원장 재청권 무력화 시도가 아니냐는 불만 기류까지 감지되는 가운데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성인 남녀 1,00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2%로 직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갤럽 조사 기준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포인트 올라 50%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 외교가 가장 많이 꼽혔고 경제, 민생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는 1위가 부동산 정책이었고 2위가 검찰 권한 축소와 경제, 민생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주요 현안인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한 인식조사에선 찬성이 30%, 반대 58%로 집계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이 25%였고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 방향과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최대한 청년의 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층 지지율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5: 청와대에서 청년 예산 투자 방향과 정부 부처별 주요 사업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청년 세대에 대한 진단부터 분명히 내렸습니다.
6: 과거에는 가장 역동적인 계층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기회도 좁고 힘들고 또 괴로운 그러나 또 잘 이해받지 못하는 진정한 의미의 취약 세대가 됐습니다.
5: 또 청년들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하기 전에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장 규모를 키우고 기회가 늘어야 이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고민이 실효적일 수 있다며 현재는 상향 성장에 국가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수요자인 청년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6: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우리 청년들의 곁에서 최대한 청년들의 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5: 이번 행사에선 청년 정책 예산을 올해보다 50% 넘게 늘어난 43조 3천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공개됐고 일자리부터 자산 형성, 주거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이 논의됐습니다. 정부 예산안 발표 전에 국민 설명회를 여는 건 역대 처음이고 발표도 장관이 아닌 젊은 실무자가 나섰는데 정부 여당이 우호적이지 않은 청년들과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20대 지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는 지지율 등락에 일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불과 2주 전에도 청년 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여는 등 청년 민심 잡기 행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7: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9: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10: mattress. Best sleep.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1: 합성 목재, 예스팀바.
10: 경동산업 주식회사.
1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12: 건강해.
13: 하루 한번 전해요.
12: 30다 데이팩 사랑해.
1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3: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4: 건강기능식품.
15: 앞선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 지지율, 대통령 직무 수행 긍부정 평가 이후 정당 지지도 등과 관련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0: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0: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4: 고향 등일시.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주말 아침입니다. 전국의 하늘은 흐린 가운데 오늘 충청권과 전북에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에도 많게는 60mm, 서울은 5에서 10mm 정도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비는 월요일 밤까지 이어지는 지역이 많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1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31도, 대구 30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 3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고속도로는 빗길인 구간에서 사고가 없도록 감속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추풍령 휴게소 부근 2, 3차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일대 각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신갈 쪽으로도 사고 여파로 지금 잠원부도 속도 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반포를 지나서 서초 나들목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50km 안팎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쪽으로 덕소 삼패 나들목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3km 구간 밀리고 있고, 화도 부근에서 서종 나들목까지 다시 6km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8월의 끝자락에 들어선 이번 주말, 비 소식이 있죠. 눅눅함은 좀 털어내고 마음은 보송하게 해줄 음악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바로 만나볼게요. 플레이어의 Baby Come Back.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8월 29일 토요일 아침 8시 뉴스앤뮤직 시작했습니다. 양평, 이천, 경기도 쪽은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서울은 비는 내리지 않는데 습도가 85% 이상이라 굉장히 습하고 꿉꿉한 주말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눅눅한 기분까지 바싹 말려줄 보송한 음악들 대기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들어볼게요. 문자와 채팅 통해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으로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라이브 채팅창 이용해 주세요.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Electric Light Orchestra의 Last Train to London 먼저 들어보고요. 도나 썸머의 Hot Stuff까지 노래 두 곡 만나고 옵니다.

Electric Light Orchestra의 Last Train to London, Donna Summer의 Hot Stuff까지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네팔 대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홍수로 숨진 사망자 수는 586명으로 외국인을 포함해 모두 2,480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네팔군은 수력발전소 터널에 100여 명이 고립돼 있어 이들을 구조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경제적 왕따 작전을 선언한 이후 연료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이란에서 석유 제품 사재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AP통신 등 외신들은 현지 주민의 말을 인용해 수도 테헤란 시내에서 운전자들이 한밤중에도 주유를 위해 길게 줄을 섰으며 일부 주유소의 대기 행렬은 1km 이상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김포의 해병대 2사단 예하부대에서 무기고에 보관됐던 총기 한 정의 행방이 불확실해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병대는 2사단의 한 예하부대에서 전시에 지급하는 무기를 보관하는 치장 무기고에 있어야 할 K1 기관단총 한정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배달로 방문했던 집을 다시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배달원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강간 미수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위치한 빌라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B씨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전 8시 4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이어지는 노래 두 곡입니다. 베란다 프로젝트의 단꿈, 윤종신 그리고 스컬 하아가 함께 부른 쿠바 샌드위치.

YTN 라디오 8시 뉴스앤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케빈 워시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파적인 발언 등을 내놓자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02% 하락했고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0.2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52% 하락 마감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인 잭슨홀 회의에서 우리의 책무 중 하나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바라볼 때 관련 지표들이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살아나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보다 0.16%가 내린 배럴당 83.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0월물은 89.31달러로 0.43% 하락했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주택을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오세훈 힘빼기냐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벌써 8월도 끝자락이라는요. 2481번님. 그러니까요. 아니 올 여름은 유달리 더 길게 느껴져서 진짜 8월이 더디게 간다라고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는데 어느덧 눈 떠보니 8월 29일 토요일 8월의 마지막 주말이 됐습니다. 9월이 된다고 확 가을이 느껴지진 않을 테지만 그래도 분명 체감상 우리가 계절의 시계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또 비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이 비가 어떠한 기점이 되면서 또 계절에 조금 선선한 바람을 몰고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수도권의 비의 양은 많지 않은데 동으로, 서로, 남으로 각각 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주말에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잖아요. 성수기 피크 때 피해서 또 요맘때 여름 휴가 즐기러 떠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상 예보도 잘 살펴보시면서 안전하게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한 8시 뉴스앤뮤직이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면서 실시간 주요 뉴스들과 함께 다양한 음악 감상했는데요. 이어지는 뉴스앤뮤직은 9시 20분에 시작됩니다. 그때 또 제가 다시 인사를 드릴 테니까요. 다음 타임도 저와 함께해 주세요. 끝곡 한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2481번님 듣고 싶어 하셨던 노래 마이클 볼튼의 When a Man Loves a Woman 띄워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9시 뉴스앤뮤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여름은 가고 초가을로 서서히 향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시작돼 모레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권과 전북에 최대 80mm, 광주 전남과 경상권에 60mm, 강원 남부에는 최대 50mm의 비가 내리겠고 서울 등 수도권은 5에서 10mm 정도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고속도로는 현재 빗길인 구간에서 사고가 없도록 감속해서도 안전하게 운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대전 터널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비룡 분기점 부근에서는 1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신갈 방향 망양 휴게소에서 천안 부근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고 천안 분기점을 지나서 천안 호두 휴게소까지 이제 10km 구간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가는 길 미산 아들목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7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팔에 급파된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우리 국민 실종사고가 일어난 발전소 건설 현장으로 가기 위해 헬기를 빌렸지만 운항 허가가 나지 않아서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2: 신속대응팀은 허가가 나는 대로 헬기로 현장을 둘러본 뒤 수색과 구조 계획은 물론 구조대 추가 파견 여부 등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3: 네팔 현지에 도착한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우리 국민 실종 사고가 벌어진 현장으로 가기 위해 헬기부터 빌렸습니다. 홍수로 인해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주변의 도로가 모두 끊겼기 때문입니다. 신속대응팀은 민간 헬기 석 대를 빌리는 데 성공했지만 네팔 군 당국의 운항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추가 댐 붕괴 우려로 인한 안전 문제로 민간 헬기들의 운항을 금지한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에서 급파된 대응팀 역시 각각 헬기 두 대와 한 대를 빌렸지만 똑같은 이유로 이륙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카트만두 공항에서 헬기에 탑승한 채 기다렸지만 이륙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현지 우리 대사관 등 외교 경로를 통해 네팔 당국에 헬기 운항 허가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뜨는 대로 구조 전문가들인 신속대응팀 소속 소방관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구체적인 수색과 구조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수색이나 구조 활동을 위해서는 네팔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가능하다면 구조대 추가 파견 여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4: 신속대응팀을 통해서 네팔 당국과
0: 박도순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4: 그쪽에 필요한 지원 협조를 요청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수색이나 구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좀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우리 국민 수색을 위한 구조대 추가 파견과 별도로 네팔 정부를 돕기 위한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도 네팔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조대 추가 파견이나 해외 긴급구조대 파견이 결정되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안전지역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남아있던 나머지 한